오늘 아침 하늘이 마치 가을 하늘처럼 청명하던데요. 청명한 하늘과 잘 어울리는 곡이죠. 생소병주 세령산 들으셨습니다. 이두원의 단소 강영근의 생황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에 문장부호 이야기로 문을 열었는데요. 글을 쓰다 보면 마침표, 쉼표, 느낌표, 물음표, 말주림표 등 여러 문장부호를 쓰게 되죠. 진술을 마쳤다거나 잠시 멈추거나 감탄하거나 의문을 표하거나 생략하거나 여운을 남기거나 하는 표현은 부호를 써야지 그 뜻이 제대로 전달이 됩니다. 우리 삶에서 이런 부호와 같은 현실이 늘 따라다니게 마련인데요. 여러분의 삶에 자주 등장하는 부호는 뭘까요? 제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AI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삶을 문장 부호로 표현한다면 어떤 문장 부호가 가장 좋은 걸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답했을지 궁금하시죠? 저라면 말주림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의외죠? 삶은 마침표처럼 완결되어 있지도 않고 느낌표처럼 언제나 강렬하지도 않고 물음표처럼 끊임없이 의문만 품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삶은 말주림표에 더 가깝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서 부연 설명까지 곁들이던데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쉼표도 삶을 아주 잘 표현합니다. 라고 하더니 마치 시인처럼 이렇게 답합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잠시 멈추고 바라보고 다시 걸어가는 일이다. 쉼표는 멈춤이지만 끝이 아닙니다. 라고요. AI의 결론은 젊은 삶은 느낌표, 고민하는 삶은 물음표, 상처 입은 삶은 말줄임표, 성숙한 삶은 쉼표, 그리고 삶 전체는 아직 끝나지 않은 말줄임표, 그리고 마지막에야 비로소 마침표 하나를 찍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AI의 대답이 좀 장황하긴 하지만 나름 생각거리를 안겨주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을 문장 부호로 표현한다면 어떤 것이 가장 주를 이룰까 하는 질문 오늘 산책길에 해봅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8월 12일 수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는 앞으로 열릴 주목되는 공연을 하나 선택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그 공연 때 연주하게 될 음악도 들어보는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코너에서 소개해드릴 공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실시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오셔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부 인사, 응원 메시지, 또 여러분의 반가운 소식도 산책길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자진난잎 중에 농낙편을 가야금과 단소 두 대 악기로 연주하는 고즈넉한 풍경을 들을 수 있는 음악 골랐습니다. 강효진의 가야금, 김정승의 단소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16박 한 장단으로 연주하는 가곡의 평론과 계락, 그리고 10박 한 장단으로 엮어서 연주하는 편수대협까지 들으셨습니다. 10박 편장단으로 바뀌는 부분 금방 인지하셨죠? 자진한 잎 중에 농락편 전해드렸는데요. 강효진의 가야금, 김정승의 단소 연주로 함께하셨습니다. 마들제이님께서 나는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를 자주 씁니다. 요즘 인터넷에 가짜 명언이 많아졌습니다. 아마도 거인의 어깨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인이 누군지를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 탓일 겁니다.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처럼 인용을 할 때는 그 말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큰 따옴표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원문에서 자신의 생각이 파생되었다면 그것도 작은 따옴표로 구분해야 하지요. 이렇게 우리는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를 구분할 줄도 모르고 아예 생략해서 자기 말인 양 표절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용부호에 무척 민감합니다. 지금까지 까칠이 민감남 마들제였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우리 마들제님께서 연구하시는 분이라 문장부호에 더욱 민감하신 듯 합니다. 글 쓰는 사람들에게 문장부호는 참 중요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인용한 건 인용했다고 밝히지 않으면 표절이 되는 거죠. 오늘 문장부호 이야기로 산책길을 시작했더니 이 문장부호에 관한 문자를 주셨습니다. 까칠남, 스스로 자칭 까칠이 민감남이라 하셨는데 재밌네요. 또 보뜰마을님께서 저는 문장부호 중 괄호를 제일 많이 씁니다. 내용 전달을 더 선명하게 하려면 친절한 부언이 큰 도움을 준다고 봅니다 하셨습니다. 네, 괄호에다가 또 보충해서 설명하는 걸 통해서 정확한 전달이 가능해지죠. 아, 괄호를 많이 쓰시는군요. 아, 그리고 8833님께서 새싹 문자를 주셨는데요. 국악산책에서

지식을 말씀해 주셔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청명한 가을 문턱 이야기, 문장 부호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AI 인공지능보다 실제 명창의 목소리가 좋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AI 시대가 와서 목소리, 또 사진, 인물 이런 것들이 참 넘치고 있는데요. 실제 명창의 목소리가 좋다는 말씀 공감합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12가사의 하나 죽지사 골랐습니다. 죽지사는 숙종 영조대의 문인 도암 이재가 쓴 시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도암 이재가 쓴 시의 제목이 대이태백혼 송전 죽지사라고 되어 있어서 곡 제목이 죽지사가 됐고요. 또 도암 이재가 쓴 시의 내용이 건곤이 불로 월 장제하니 정막강산이 금 백년이로구나 이렇게 시작해서 건곤가라고 이 곡을 부르기도 합니다. 도암 이재가 쓴 시는 노랫말의 가장 앞부분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읽어드린 대로 7원 시 두 구죠. 토를 빼고 읽어드린다면 건곤 불로 월 장제 정막강산 금 백년입니다. 바로 이 시가 도암 이제 원시인데요. 하늘과 땅은 늙지 않고 달은 항상 있으니 정막강산이 이제 백년이 되었네.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에 이어지는 노랫말은 좀 다른 분위기죠. 책 보다가 창 퉁탕 열치니 강호 둥덩실 백구 둥 떴다. 하늘이 높아 구진비 오니 산과 물과는 만개로 돈다. 낙동강상 선주범하니 취적가성이 낙원풍이로구나. 그리고 후렴구에 어희요 이희요 이희야 어 일심정념은 극락 나무아미상이로구나 하고 노래를 마칩니다. 후렴구에 극락 나무아미상이라고 나오는데요. 순식간에 불교적인 느낌이 들어서는 그런 노래인데요. 12가사의 하나 죽지사 듣겠습니다. 이동영의 노래 김성준의 피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비가사의 하나 죽지사 들으셨는데요. 현재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정단원으로 활동하는 이동영의 노래, 김성준의 피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3453님께서 오늘 가을 아침 같습니다. 조상들의 지혜가 놀라워서 절기를 찾아보니 절기가 음력 아닌 양력이라네요. 24절기는 달력의 날짜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위치로 정해진다고 해요. 아, 저는 놀래서 진짜 물음표로 시작하고 가을에 우리 소리는 늘 행복합니다. 느낌표로 문장 부호를 찍어봅니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절기는 양력을 기준으로 1년을 보름 단위로 나누어서 보름만에 찾아오죠. 매 계절이 6절기 해서 전체 24절기인데요. 태양의 위치로 정해지는 거죠. 놀래서 물음표로 시작, 행복해서 느낌표를 찍으셨네요. 우리 3453님 반갑습니다. 1007님께서도 오늘 출석 체크합니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반갑고요. 고니고니님께서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말 줄임표예요. 얘기 좀 할라치면 아내가 잘라버려요. 시끄럽다, 재미없다, 눈치 없다. 점점점. 재밌는 얘기인데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하셨습니다. 말 줄임표. 아마도 아내분께서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AI도 삶이 말 줄임표에 가깝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고니고니님과 생각이 같네요. 삶이 말 줄임표에 더 가깝다 하는 거 우리 고니고니님 생각하고 비슷하지 않나 싶네요.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은 관악합주곡으로 연주되는 동동입니다. 동동의 기원은 고려 소교 동동으로 소급되는데요. 원래 원령체 노래였고요. 이 노래가 정제를 출 때에도 노래됐습니다. 조선시대의 아박정제를 출 때 동동이 반주음악으로 쓰였는데요. 지금은 관악합주로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동이란 제목은 원래 동동사의 후렴구에 이런 노랫말이 있어요. 아우 동동다리. 바로 그 동동다리의 동동에서 제목을 가져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연주되는 수재천과 마치 형제와도 같은 곡이라 볼 수 있는데요. 수재천이 빗가락 정읍, 그리고 동동이 세가락 정읍이고요. 두 곡이 유사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동동 듣겠습니다. 예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동동 공명으로 세가락 정읍 들으셨는데요. 예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봄봄님께서 수요일이라 좀 더 바쁘지만 국악산책이 곁에 있어서 좋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합니다 하셨어요. 수요일 바쁘셔도 서두르지 마시고 여유 있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마들제님께서 점 3개짜리 말줄임표와 점 6개짜리 말줄임표가 있어요. 나는 주로 6개짜리를 쓰는데 바쁜 사람들은 3개만 쓰고 말줄임표도 줄여서 쓰더라고요. 오늘 문장부호 이야기가 재미나네요 하셨습니다. 아 그렇네요. 이 또 말줄임표도 종류가 또 여러 가지죠. 우리 삶이 마치 문장부호 같다 한 생각에서 오늘 오프닝에서 문장부호 이야기로 시작했더니 그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우리 산책길 가족들의 서사가 계속 나와서 저도 재밌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여창가곡 우조평거 꿈에 다니는 길이입니다. 꿈속에서 이매집 앞을 워낙 많이 다녔더니 만약에 꿈길이 자취가 흔적이 남는다면 이매집 창밖에 난 돌길이 모두 닳아버렸을 텐데 안타깝게도 꿈길이 자취가 없으니 그게 슬프다 하는 내용의 시조시를 노래합니다. 인조대에 일어난 병자호란 때에 청나라에 항복하는 것을 반대했던 척화파의 인물 이명한이 지은 시조시입니다. 꿈에 다니는 길이 자취 곧 나량이면 임해진 집 창밖에 성로라도 다르련마는 꿈길이 자취 없으니 그를 쓰러 하노라. 여창가곡 우조평거 꿈에 다니는 길이 듣겠습니다. 김연기의 노래 이재화의 검은고 연주입니다.

꿈에 다니는 길이 자취의 곳 나량이면 님의 집 창밖에 성로라도 다르련만은 꿈길이 자취에 없으니 그를 쓰러 하노라. 자취에는 자취를 말하죠. 여창가곡 우조평거 꿈에 다니는 길이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영기의 노래 이재화의 검은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글동무님께서 국악산책 잘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느낌표 그리고 기분 좋을 때 하는 꺽쇠 표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오프닝을 문장부호 이야기로 시작했더니 그 분위기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글동무님도 반갑습니다. 열릴 무대 펼칠 소리 김현희 해금풍류 김영재류 해금산조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입니다. 앞으로 펼쳐지게 될 하나의 공연을 골라서 여러분께 소개하고 거기에서 연주될 공연 내용을 미리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은 8월 12일, 바로 오늘 오후 7시 반에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열릴 공연 김현희 해금풍류 여섯 번째 김영재류 해금산조라는 공연입니다. 김영재류 해금산조는 현재 전해지고 있는 해금산조 네 유파 중에서 가장 변화가 많고 조를 다채롭게 구사하고 장단도 역시 다양한 구성으로 이루어져서 연주 시간도 1시간가량 되는 그런 산조입니다. 해금 연주자 김현희는 이번 공연에서 이 산조를 유려한 선율과 기교, 성음으로 듣던 시선을 넘어서 음악에 깃든 삶의 정서를 나누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전통의 어법으로 빚어내지만 박제되지 않은 가장 보통의 일상을 그려내는 오늘의 산조를 만나고자 한다라고 했는데요. 김영재류 해금산조 전곡이 오늘 공연에서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이 공연에서는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진양조부터 중모리, 중중모리, 언모리, 자진모리, 단모리까지 전곡을 모두 들을 수 있는데요. 김현희의 해금과 이민형의 장구장단으로 오늘 무대에 오릅니다. 해금 연주자 김현희는 현재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삼연육각 이수자이면서 해금정악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단을 맡은 이민형은 국가무형유산 판소리곡법 이수자입니다. 김현희는 해금 연주자로서 아주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전통음악은 물론 해금 창작음악의 해석에도 탁월한 연주자입니다. 8월 12일 바로 오늘이죠.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펼쳐질 김현희 해금풍류 여섯 번째 무대, 김영재류 해금산조 오늘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공연에서 연주될 음악 김영재류 해금 오늘 짧은 산조로 듣겠습니다. 김영재의 해금 장덕화의 장구장단으로 보내드립니다.

김영재류 해금 짧은 산조 감상하셨는데요. 김영재의 해금 장덕화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에서 오늘 2026년 8월 12일 수요일 오후 7시 반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무대에 오를 공연 김현희 해금 풍류 여섯 번째 김영재류 해금산조 공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무대에서는 김영재류 해금산조 한바탕 진양조부터 중모리, 중중모리, 언모리, 자진모리, 단모리까지 전곡을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역동적인 멋이 해금 연주자 김현희에 의해 펼쳐지게 될 무대에 기대됩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전해드리는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에서 오늘 김현희 해금풍류 여섯 번째 김영재류 해금산조 독주회 소식 함께 나누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기악합주 남도굿거리 성주풀이 육자백이 골랐는데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악합주 남도굿거리 성주풀이 육자배기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육구사사님께서 파란 하늘과 시원한 바람만으로

0: 보면 입추의 매직이 통한 듯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네, 어제 오늘 날씨가 많이 달라졌죠. 계절은 이렇게 사부작사부작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판소리 춘향가 중에 십장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십장은 매 열대를 말하는데요. 십장가라는 제목을 들으면 혹시 춘향이가 매 열대만 맞은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매를 맞죠. 그렇지만 춘향이가 매를 맞으면서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두 눈으로 써서 자신이 매를 맞는 것이 옳지 않다 하는 것을 항변하기 때문에 십장가입니다. 자신의 수절은 정당한 것이고 신관사또의 요구는 부당하다 이런 현실을 말하는데요. 숫자를 헤아려가며 외치는 춘향의 그 사연 이번에 들어보시겠습니다. 춘향가 중에 십장가를 박봉술의 소리 김병환의 북장단으로 전해드립니다.
1: 다또이 오쟁이 벌컥 뒤집혀져 놓은 것이 미처 퇴인을 못 부르고 사령아 이년 잡아 내려라. 벌떼가 뜬굴로 사령 우르르르 달려들어 춘향은 머리새로 휴휴진지 까마리고 질러온 닷들 아래 동댕이 저있어. 이 녀석 춘향 잡아 내렸소. 형님 부르라. 죽이라 형님요. 형님이가 들어가 보니 춘향을 통틀에다 당그랗게 올려매놓았구나. 예, 춘향 다짐 사연 분분해하라. 분분해하라. 살뜬 넣으시니 장가의 소부로 통가시서가 수건 96분이요 장남부인왕 전한 본부정생이여날 감히 열불정지설로 능멸관장기 엄령하여 가해주생인즉 각벌 엄령없이라는 다짐신이라. 다짐이라. 형리가 설설 내려가 춘향에게 부설 들려놓으니 춘향이가 부설 들고 벌벌 떠는데 저 죽을 일이 무서웠던데도 아니오. 사또이 무서웠던데가 아니라 70당년 늙은 노모와 천리 계신 도련님 못 보고 장아지 혼이 들리러를 생각하야 일신 수족을 벌벌 떨며 한일자 마음심자 일심으로 들으고 붓대를 던져놓으니 형리 붓대 받아들고 신호걸 길이 누에 집장하령 그 동흙을 모아라 형장 하다라무을 하러다 동틀 앞에다 형장을 앉아서 고르는데 이놈 잡고 늦끝 능청 저놈도 잡고 늦끝 능청 그중어 등심 좋고 손잡이 좋은 놈 갈라주더니만 넌 고소하려 객벌이며 우치라. 사또 보시는 니는 남여기 지극하고 춘향 그거를 보면서 속말로 말을 한다. 예, 춘향아 말 듣거라.

어쩔 수가 바이 없다. 한두 낱말을 견디어라. 시체나 보트문을 안지르마. 끔쩍끔쩍 마라. 배불러질라. 배우치라.

어른이고 춘향이는 정신이 아찔 온몸에 소름이 쫙 지쳐서 아픈 배를 억지로 잠들다고 고개 먹어

처녀가 무삼주요. 콕콕투식 하였소. 부모 부정 하였소. 음양작죄 신예롭시 이형주가 웬일이오. 일제 형장 지옵시니 이게 일자로 얻어가려리다. 일편단심 먹을 마음 일시민들 변하리까 가망 없고 무관해오. 배우지라 에이다. 두째 낯을 붙여오니 이자로 가느리다. 이무불경 천국 전령이 사주거라도 거든 분항군을 섬기니까 가망 없고 무관해오. 이제 나를 붙여오니 삼치경을 지우고 진다. 삼생가야 변하리까 니체 낯을 붙여 오니 사대부 사또님은 사기사를 모르시고 우리 엇공사 웬일이오.

다섯째 났다. 부친이 우장서 그거 피가 된들고는 주냉이 죽인 사또. 옳다 가리가 느꼈어. 그래서 첫날 붙여놓으니 육국 딸내 소진장도

녀석이 못 달래지요. 일곱째 나도 전우니 칠차 끔든 칼로 이제 목을 베어줘. 형장으로 칠 것 있어. 칠 때마다 동가리오. 여덟째 나 붙여놓으니 팔뚝기생이 전타운돌 수절 하나가 없으니까 아홉째 나 붙여 노래 구곡 간장 흐르는 눈물 구녀은 지수구 등우리다 열채 낯을 딱 붙여놓으니 십상구사 하울망정 10분인 널 변하니까.

0: 가서 틀거구나.
1: 박봉술 명창 특유의 그 고음 처리를 하는 발성, 암성도 들을 수 있었죠. 춘향가 중에 십장가 들으셨는데요. 박봉술의 소리,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시작하면서 문장 부호와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요. 우리 삶이 감탄한 일이 연일 이어지는 이 감탄사의 연속을 바라진 않더라도 가끔은 느낌표 하나 제대로 찍을 수 있는 기쁜 일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삶이 너무 의문투성이인 물음표의 연속보다는 적절하게 매듭을 잘 지을 수 있는 마침표도 괜찮겠고요. 그렇지만 오늘 같은 수요일은 일이 밀려서 힘든 분들이 많으니까요. 쉼표의 삶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쉼표가 있는 여유 있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0: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누군가는 이 짧은 지상의 삶을 덧없다고 여기고 그들을 비운의 주인공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매미에게는 그 여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수컷은 에너지를 모두 쏟아붓는 울음소리로 짝을 찾아 번식을 완수한다. 시끄럽지만 애처롭고 동시에 아름답다. 조용주 작가의 책 곤충도 고민이 많다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을 온 힘으로 살아내는 생명들이 경이롭게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팻 메스니 그룹의 연주로 Better Days Ahead 듣고 왔습니다. 아, 맹렬하게 울던 매미 소리가 한풀 꺾이는 걸 보면서 여름이 지나가고 있구나 느끼는 요즘입니다. 매미 소리를 들을 때는 참 시끄러우면서도 가끔 애처로움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한여름에 단 며칠이지만 그들에게는 또 그 시간이 생의 절정인 것을 알기 때문이겠죠.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보다 어떤 시간을 보내다 가느냐인 것 같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문학과 음악, 미술을 주제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음악을 한 곡 더 준비했어요. 이날치의 노래입니다. 떴다 저 가마귀.

0: 이날치의 노래 떴다 저 가마귀 함께 들었습니다. 4983번 쓰시는 분께서 절기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입추가 지나니까 바람 기운도 달라지네요. 정말 그렇죠. 특히 밤에는 이제 에어컨 안 켜도 창문만 좀 열어놔도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서 아주 상쾌하게 잘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낮에도 좀 덥긴 하지만 밖에 좀 서 있어도 예전 같지 않은 좀 상쾌함이 좀 느껴지는 그런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수요일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 미술관에 깃든 사람과 풍경, 예술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다정한 미술관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오늘도 김찬용 도슨트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지난 3주 근황을 제가 여쭈려고 딱 하고 있었는데 네네. 많은 일이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1: 네. 그 3주 사이에 해외 일정 마치고 돌아와서 네. 지금 뭐 오히려 요즘에는 지역 전시도 좋은 전시가 많다 보니까 네. 지방에 있는 전시들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 좀 생존을 위해 활동 영역을 넓혀보고자.
0: 생존을 위해서요?
1: 네. 제가 그 문화예술 쪽 일하고자 하는 동료들이나 후배들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를 만들어서 지금 한 4년 가까이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네. 거기서 요즘 워낙 또 요즘 캐대원의 시대 이러면서 국내 K컬처 이슈되면서 국립중앙박물관이 사랑받고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여기서 해마다 굿즈 공모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하고 함께하는 이제 동료 중에 박은하 디자이너라고 예. 디자인에 되게 감각이 좋은 그 동료 후배가 있어가지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이 내놓은 디자인이 또 이번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0: 축하드립니다. 네,
1: 갑자기 예. 그 생산 유통업까지 발을 좀 넓혀보고 있다 보니까 정신없이 지내다가 또 불러주셔서 찾아왔습니다.
0: 아니 국중박에서 판매가 되는 굿즈.
1: 왜냐면
0: 네, 수상을 하셨기 때문에.
1: 맞습니다. 요즘 진짜 거기 막 오픈런 한다고 하는 수준으로 워낙 네. 좀 예쁘고 미감 좋은 수공예 디자인이 많아서 다음에 기회 되면 그것도 아마 재밌는 콘텐츠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상반기만 해도 그 국립중앙박물관 굿즈샵 매출이 200억 넘었다고 기사 나온 걸 봤어.
0: 상반기에만 200억이요? 네네. 굿즈로만?
1: 그렇죠. 그렇죠. 그 미술관으로서는 엄청난 파워에 해당하는. 와. 네, 결과값이다 보니까
0: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시네요.
1: 네, 저희도 어떻게든 얹혀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공모에 도전했는데 네. 감사하게 예쁘게 봐주셔서
0: 그러면 그 굿즈가 어떤 굿즈인지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1: 이게 이름은 네. 수호 호랑 차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차임 문 앞에 다는 벨이 네, 네. 예전부터 맞습니다. 네, 네. 그 문념 땡랑 소리 나는 그 종이 뭐 앵마기도 되고 집에 좋은 기운을 또 불러 넣어준다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호랑 이 해태의 이미지를 좀 이용을 해가지고 네. 자석 형태로 이렇게 붙일 수 있게 수공예로 저희가 제작하는 이제 디자인 상품을 만들었는데 네. 감사하게도 이게 뭐 그 공모도 당선되고 MD 추천이나 지금 판매 베스트 이런 데 올라 있어서 네. 관심 있으시면 뮤즈라고 그 판매 홈페이지 가보시면 국립중앙박물관 판매 홈페이지 가시면은 아마 제일 그 첫 번째 페이지 쪽에서 찾으실 순 있을 겁니다.
0: 굉장히 인기가 많은가 봐요.
1: 예, 열심히 저희도 하고 있어서 감사하게 네. 또 계속 더 어떻게 하면 또 좋은 디자인 공모가 계속 있어서 이게 누구나 도전이 가능하거든요.
0: 그런가요? 예.
1: 나도 한국적인 좋은 미감의 디자인이나 공예품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 하신다면 올해부터 이게 상하반기 공모가 두 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0: 워낙 인기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1: 그렇죠. 외국인들이 네. 요즘 또 많이 오니까요.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네. 와, 수호 호랑 차임.
1: 네. 네.
0: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귀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자, 아까 처음에 이제 그 근황 얘기해 주시면서 뭐 이런 좋은 소식도 있고 또 요즘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다양한 미술 전시들이 있다고 또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은 그래서 대구에서 이제 열리고 있는

0: 전시 소개해 주신다고요?
1: 네, 뭐 예전에는 사실 어쩔 수 없이 뭐 미술관 자체도 서울에 많이 몰려 있었고요. 아무래도 좀 사람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서울에서만 좀 주요 대규모 전시가 열렸다면
0: 그렇죠.
1: 요즘에는 이것도 관광객 유치와 더불어서 지역에서도 지역 문화 활성화한다고 하면서 지역에서도 대형 좀 자금을 투자하는 큰 전시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전시는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지금 이미 시작되어 있어서 10월
0: 네.
1: 25일까지 보실 수 있는 앤디 워홀 예술을 팔다라는 전시가 있는데요.
0: 네.
1: 보통 국내에서는 뭐 팝아트의 제왕, 팝아트 슈퍼스타 이런 식으로 소개되는 예술가이다 보니까
0: 네.
1: 만약에 근처 가실 일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보셔도 좋은 전시가 될것 같습니다.
0: 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지역에서 뭔가 그 관광객 유치하려고 페스티벌 같은 걸 많이 열었던 것 같은데, 최근엔 또 부쩍 이렇게 어떤 굉장히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가져와서 그 국내 소비자들에게,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전시가 꽤 많이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근데 그 중에 앤디 워홀은 뭐 워낙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실 것 같은데, 이 전시에 우리 김찬용 도슨트가 또 직접 참여도 하시나요?
1: 네, 이것도 저는 좀 특이하긴 했었는데요.
0: 예.
1: 전 어쨌든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 있는 전시들은 보통 오프닝 정도만 초대해서 진행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0: 네.
1: 지역에 있는 이 지역 주민분들께 좀 다양한 경험과 이런 안내 경험도 서비스적으로 확대해 보고 싶으시다고, 이번에는 어쨌든 제가 내려가면 교통비나 뭐나 추가적인 인건비가 소모될 수밖에 없으실
0: 그렇죠.
1: 텐데,
0: 네.
1: 그럼에도 한번 시도해 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지금 그래도 거의 1.5주, 2주 정도 격주 정도 수준으로는 매주 주말에 내려가서
0: 네.
1: 안내를 진행하고 있고요.
0: 그럼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시나요?
1: 네,
0: 10월
1: 맞습니다. 그래서
0: 25일까지? 예.
1: 9월하고 10월에도 지금 거의 2주 간격으로 한 번씩은 있다고, 주로 토요일이나 대체 공휴일 되는 월요일에, 그 광복절 대체 공휴일이나 개천절 대체 공휴일에 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놀라웠던 건 지역에 가서 도슨트 하면은 흥행전시다라고 얘기해도 많이 들으셔도 한 5, 60명 정도 들으시면 진짜 많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0: 네.
1: 여기는 가서 대기할 때마다 긴장하게 되는 게 평균이 100명 이상씩 참여해
0: 아,
1: 주시고,
0: 많이 오시네요.
1: 네, 저희 카운팅 할때 많을 때는 150명 이상 참여하셨을 때도 있어가지고, 아, 대구에서 이렇게나 또 워홀과 더불어 문화예술을 좋아하시구나, 이걸 경험하고 있어서
0: 네.
1: 저도 그 지역 예술 활성화에 좀 어떻게든 뭔가 좀 힘을 덧붙여 보고자
0: 네.
1: 열심히 하고 입소문도 내고 그러고 다니고
0: 네.
1: 있습니다.
0: 대구에 계신 분들 혹은 그냥 여행 삼아 대구를
1: 그쵸.
0: 가시는 분들 주말이나 아니면은 그렇게 대체 공휴일에 우리 김찬용 도슨트의 또 도슨트 설명을 들으면서 전시를 보면 훨씬 더 흥미진진할 것 같으니 네, 잘 확인하시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앤디 워홀은 뭐 워낙 유명해서 근데 워낙 유명해서 잘 모르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근데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게 워낙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도 유명하고 대표작 이미지가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0: 네.
1: 아, 앤디 워홀하고 언뜻 보여드리면 알긴
0: 앤디
1: 아시는데,
0: 워홀 아 하고 끝나죠.
1: 그쵸? 근데 그 사람이 뭐왜 유명하거나 왜 대단하다고
0: 네.
1: 평가받는지까지는 사실 낯설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일단 인생 궤적으로 먼저 출발을 해보자면,
0: 네.
1: 미국 예술가로 소개되기는 하지만 원래는 이분은 이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이주한 집안에서
0: 아,
1: 태어났다라고 알려져 있고,
0: 네.
1: 그래서 부모님 때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그 영어를 잘 못하고 하셔가지고 좀 서민 이하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0: 네.
1: 원래 이름도 앤드류 워홀라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사인하고 예술가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좀더 미국식 이름 발음이 좋은 것 같다 해가지고 앤디 워홀이란 이름으로 활동하게 된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0: 네.
1: 어릴 때 워낙 내향적이고 약간 좀 병원 생활도 오래 하고 했다라고 해서 몸이 선천적으로 약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림 그리고 이런 걸 좋아해서 어머님이, 이게 또 아들 사랑은 엄마라고,
0: 네.
1: 그 가난한 환경에서도 아들이 그림 그리고 싶어 하면 어떻게든 돈 모아서 미술 도구 갖다 주시고, 대학 갈 무렵에 사진 찍고 싶어 하면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카메라 뭐 비싼 건 아니라도 사주시고 이런 어머니였어가지고,
0: 네.
1: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미술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원래 피츠버그 쪽에 사셨었는데, 그래서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카네기 공과대학에 진학하셔가지고 원래는 시각 디자인 전공 하시거든요.
0: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디자인을 전공하고 뉴욕에 와가지고 디자이너로 진짜

빠른 시간에 성공을 해가지고 그 기록으로는 이틀 만에 일을 받고 성공했다라고 네? 알려져 있는 수준이어가지고 예. 원래는 디자이너 생활을 하다가 순수 미술가로 넘어와서 지금 우리가 하는 그 팝아트 슈퍼스타가 된 사람이 앤디 워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좀 독특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어렴풋이 알것 같긴 한데 디자이너 시절은 그러면 어땠을까요?
1: 실제로 그 당시에도 똑같이 디자인 전공하고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상경 하듯이 뉴욕에 모이는 전공자들이 많았었다 보니까 처음에는 워홀도 그때 대충 그 다큐멘터리에서 뭐 200유로 남짓하는 큰 돈을 못 모아가지고 졸업한 지 2주 만에 친구하고 이제 뉴욕 와서 작은 이제 디자이너들 모여 사는 방에 일단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0: 거죠. 그래서 동료들은 보통 한 뭐 1, 2년 길게는 5년씩도 처음 일 방문돼 걸린 동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아마 철두철미한 사람 같아서 포트폴리오를 미리 딱 자기 그 손재주나 특성에 보이는 걸 다 준비해놨다가 뉴욕에 딱 떨어지자마자 주요 디자인 회사나 잡지사에 다 뿌리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또 해안 좋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중에 글래머랑 그 매거진 잡지 편집장이 딱 우연히 포트폴리오를 보고 이 친구 거 감각 좋네 해가지고 좀 불러봐요 해가지고 뿌린 지 다다음 날인지 초대를 받아가지고 네. 얘기 듣고 이제 하는 낌새를 보니까 감각이 있는 친구다 싶어가지고 일을 맡겨봤는데 워낙 잘해가지고 그래서 입소문이 쉽게 나면서 그 이후부터는 단순히 잡지뿐만 아니라 온갖 일러스트 디자인에 다 참여하면서 사실은 디자이너로 이미 충분히 성공하고 자리 잡았었다고 네, 하고요. 네. 다만 자기 친구들이 그래서 워홀 넌 꿈이 뭐야? 막 이러고 물어보면 이것도 일화로 남아있는 게 난 마티스가 되는 게 꿈이야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네. 디자이너로 성공하고 충분히 먹고 살만 했지만 이 사람의 꿈은 예술가로서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경험치를 끌고 와서 순수미술에 적용시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네. 전략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물론 능력과 감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겠지만 앤디 워홀의 작품이라고 하면 이제 가장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그 캔벨.
0: 맞습니다.
1: 네, 캔을 아주 반복적으로 이미지를 똑같은 이미지를 반복 배치해 놓은 그것과 또 누가 있을까요? 그 배우
0: 마릴린
1: 먼로의 사진이 있을 건데 그 보통 앤디 워홀은 대체적으로 이런 식의 작품을 많이 남겼잖아요. 그 작품의 특징이라고 하면 어떤 점일까요?
0: 이것도 아까 전략적이라고 말씀하신 게 진짜 포인트였던 것 같은 게 네. 앤디 워홀이 그렇게 디자이너 생활하다가 본인이 고민해보니까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에 열광하며 살아가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걸 예술에 한번 사용해봐야겠다고 고민하다가 제일 처음 선택한 건 코믹북 만화 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대에 이미 우리 지금 열광하는 뭐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 이런 거 다 나와 있는 시대였었다 보니까 네, 네. 요즘은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나 혹은 종교에 열광하기보다 굳이 요즘 느낌으로 얘기하자면 그 MG 막 어린 친구들은 그런 마블, DC 코믹북 이런 거 보면서 막 수집도 하고 열광도 하고 뭐 영웅 멋있다라고 선망하고 그러네. 네. 이게 이 시대의 그리스 신화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네. 원래는 만화 이미지를 이용해가지고 작품을 샘플을 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1: 초창기에.
0: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계획적이고 철두철미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걸 또 포트폴리오로 준비해가지고 갤러리들에 이제 찾아간 거죠. 네. 이런 거 해보려고 하는데 어때요? 하고 보여준 건데 한 갤러리에서 재밌네요. 근데 만화로 이미 이런 거 하는 사람 있어요? 하고 이제 한 명을 소개해줬는데 그분이 후에 이제 앤디 워홀의 세계의 라이벌 뭐 이렇게 소개되게 되는 로이 리텐슈타인이라는 예술가가 네. 이미 만화를 이용해서 이렇게 망점으로 하는 작품을 하고 있었는데 네, 네. 앤디 워홀이 정말 똑똑했던 건 그걸 가서 자기가 보고 느낀 거죠. 아, 이거 퀄리티가 너무 좋다. 지금 내가 만화로 해봤자
1: 이 사람을 따라갈 수는 없다.
0: 그렇죠. 만약 이대로 흘러가면 내가 잘해봤자 약간 이인자처럼 예를 들어 우리가 피카소는 아는데 브라크는 잘 모르고 반고흐는 아는데 뭐 피사로나 고갱은 조금 낯설게 느끼시거나 네. 이런 것처럼 네. 약간 이인자가 돼버리겠다. 역사에서 후발주자처럼 보이겠다라고 판단해서 그러면 만화가 아니고 이 시대를 상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하다가 이 사람이 처음 선택한 게 캔벨스프하고 코카콜라. 거든요. 캔벨스프는 신라면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네. 코카콜라하고 이런 소비재를 선택해서 심지어는 판화로 막 찍어냈었던 이유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그 한 세기 전 세상의 중심이었던 프랑스 파리 정도만 해도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그 당시에 서민이 마시는 하우스와인하고 잘 사는 그 당시에 좀 귀족이나 혹은 좀 더 산업혁명 시대 이후라고 해도 상인 부르주아들이 마시는 예를 들어 뭐 돔페리뇽 네. 이런 와인은 어떤 와인을 먹고 어떤 식사를 하느냐 자체가 그 사람의 계급을 바로 나눠버리고 증명해버렸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자본주의 시대 미국의 상징은 빈부격차라는 게 존재할지언정 제가 먹는 코카콜라랑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먹는 코카콜라나 혹은 그 신라면이나 다 똑같은 걸 소비하기 때문에 네. 이게 결국에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20세기의 뭐 평등이자 자본주의 문화이고 그 대량 생산성을 통해서 어찌 보면 나

0: 발음의 민주화를 추구한다는 게 20세기 이제 미국의 아이콘 문화다 해가지고 이 사람은 소비제를 선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처음엔 사실 이분이 코카콜라 손으로 그렸었거든요.
1: 네.
0: 근데 그리다 깨달은 거죠. 어차피 지금 대량 생산 시대인데,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는 판화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른데, 이거 계속 손으로 그리는 게 장인정신에 과연 미래에도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이런 시대라면 오히려 생산되는 예술이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1: 네.
0: 자기 작업실을 아예 이제 팩토리, 공장이라고 이름 붙여버리고 조수시켜서 막 찍어내기 시작한 거죠.
1: 네. 그 기존의 그 아티스트들의 작업 방식과는 그 틀을 완전 깨버리는 방식으로 새롭게 개척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0: 네,
1: 그러니까
0: 맞습니다.
1: 그렇게 보면은 그이 앤디 워홀의 작품이 사실은 이제 소비재를 이제 주제로 삼으니까 굉장히 쉽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예술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고매하고 막 어렵고 막 이렇게만 느꼈었던 관객이나 소비자들이 그 문턱을 좀 낮춰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런 소비재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은 유명한 인물을 또 사용하기도 했단 말이죠. 아까 영화배우 같은 그리고 유명한 가수.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0: 맞습니다. 처음에 그 소비재에서 점점 확장되고 연장선으로 가면서 시대의 그럼 아이콘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시대에만 어찌 보면 20세기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 르네상스 시대를 상징할 수 있는 것, 중세 시대를 상징할 수 있는 것, 뭐 종교가 됐든 아니면 뭐 나폴레옹 시대엔 나폴레옹이 됐든 이런 식의 어떤 시대의 아이콘들이 있다면 이 시대엔 그게 뭐지?라고 고민을 해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느낀 좀 특이 영상은 그땐 이제 뭐 컬러 TV가 좀 보급되면서 영화가 막 퍼져나가고 대중이 소비하기 시작한 시대이다 보니까 그한 세기 전까지만 해도 카메라라는 게뭐 이제 막 음판 이제 젤라틴 인쇄술 발전해 나갈 무렵의 시대였었다 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보통 초상화나 뭐나 이런 거다 화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1: 그렇죠.
0: 결국 이미지로 남을 수 있다는 건그 시대의 최고 권력자의 상징이었다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는 뭐 예수님 성인이 그려질 수 있었고 뭐 귀족의 시대에는 루이 14세든 아니면 뭐 산업혁명이나 시민혁명 시대 이후에는 황제 나폴레옹이든 귀족이든 이런 대상만 그려질 수 있었다면 카메라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이제 대중들은 미술관은 오히려 지루하고 고루하다고 안 가고 영화관이나 TV에서 이미지를 소비하다 보니까
1: 네.
0: 냉정하게 얘기하면 사실 연예인은 지금은 선망받고 되게 어찌 보면 공인처럼 사랑을 받지만 과거에 따지면은 광대처럼 취급받을 수도 있었던 게
1: 네.
0: 과거 진짜 뭐 19, 18세기
1: 그렇죠.
0: 이전에는
1: 네.
0: 그 연예인이었다라고 오히려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들이 이제 미디어 기술의 발전 때문에 많이 등장하고 많이 가꿔지고 사랑받기 시작하니까 대중은 더 이상 이제 왕이나 권력자를 선망하는 것보다 TV에서 사랑받고 박수받는 이들을 선망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1: 네.
0: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연예인을 판화 같은 거로 찍다가 나중엔 인터뷰라는 잡지 아예 잡지까지 아예 출간을 해가지고 거기에 일반인에 해당하는 사람도 인터뷰를 해서 막 섞어넣기 시작하고요.
1: 네.
0: 나중엔 자기도 찍고 그냥 누구도 모를 만한 자기 친구도 작품으로 막 제작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게 워홀이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이 사람은 예견을 했다는 거죠. 카메라 자기가 좀 써보다 보니까 예전에 손기술은 연마해야 되다 보니까 모두가 다빈치 반고흐가 될 수는 없으니
1: 그렇죠.
0: 이미지는 선택된 사람들만 받을 수 있었는데 자기가 카메라 쓰다 보니까 이건 기술 매체고 쉽게 배울 수 있어서 처음에는 스스로를 찍을 줄 모르고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해서 요즘 어린 학생들은 아마 공감 못할 것 같긴 한데 저 어릴 때 무의식 중에 불렀던 노래 중에 그
1: 네.
0: 텔레비전에 내가
1: 네.
0: 나왔으면 이런 걸 부르는
1: 다
0: 게
1: 했죠.
0: 그쵸.
1: 예.
0: TV에 나오는 게 권력이라는 걸 무의식 중에 알았다는 거죠.
1: 그렇죠.
0: 근데 워홀은 이거 자기 찍는 방법에 대해서 스스로들 알게 되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TV 속에 나오는 스타를 선망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저기에 나오는 이미지 자체가 되고 싶어서 욕망하는 시대가 올것
1: 그
0: 같고
1: 지금이잖아요, 사실.
0: 그쵸. 그 시대가 오면은 결국 아이콘이라는 건 뒤섞여서 이제 완전 상쇄되고 없어지고 가치를 잃고 방황할 거다에 대해서 이미지로 질문했다라는 평을 받는데 한 세기 지나고 보니까 한 70년 지난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딱그 농담 섞어 말씀드린 대관종의 시대를
1: 그러니까요.
0: 살고 있다 보니까 그게 이 사람이 대단하다고 평가받는 기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니, 이제까지는 그 앤디 워홀의 되게 감각적이고 강렬한 그 작품들만 떠올라서 그냥, 아,

0: 좀 그런 아티스트구나라고만 생각했지 설명을 들으니까 앤디 워홀은 사실은 굉장히 사회학자 같은
1: 맞습니다.
0: 예, 면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를 읽는 눈, 그 트렌드를 캐치하는 감각 이런 게 굉장히 탁월했던 그런 아티스트였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이게 지금은 굉장히 역시 앤디 워홀이야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만 당대에 아까 그 시대의 변화의 변곡점에 있긴 했습니다만 너무 예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식의 작업 아니야? 이걸 어떻게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어라는 당대 평가는 혹시 그런 부분이 있었을까요?
1: 당대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은 오리지널리티를 훼손하는 것에 해당하거든요. 복제하면서 그렇죠. 예술을 예. 해버리니까요.
0: 네.
1: 그래서 그 원본성을 훼손한다 이런 비판들은 물론 미술계 내부에서도 존재하는 예술가였고
0: 네.
1: 말씀하신 대로 너무 대중적인 이미지 위주로 제작되다 보니까 저게 과연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당대에도 여러 뭐 비판이나 논의가 있었다라는 기록들은 남아있는데
0: 네.
1: 그럼에도 앤디 워홀은 진짜 가볍게 얘기하자면 저는 그 우리 시대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현재로 따지면 GD 같은 그런 다재다능한 그 문화예술적 능력을 가진 사람에다가 인문학자나 철학자 같은 사고까지 가진 사람이어가지고
0: 네.
1: 여기에다가 좀 심지어는 그 자기의 욕망을 감추지도 않아가지고
0: 예.
1: 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고고하게 그냥 저 뒤에 서서 뱅크시 마냥 자본을 거부하지 않을 거고 나는 자본주의 작두 위에 올라타서 돈도 벌 건데
0: 내 욕망도 드러내고
1: 그렇죠
0: 네.
1: 어차피 비즈니스도 그렇게 따지면 예술이지 뭐 해가지고 자기 작업실을 영화 촬영장이자 클럽이자 이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말씀하신 비판하는 여론에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예술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반고흐 신화처럼 자기 인생 갈아 넣어가지고
0: 네, 네.
1: 살아생전에 힘들게 살다가 그 업적이 막 사후에 인정받고 이런 걸 보통 기대하는데 앤디 워홀은 스타처럼 막 신나게 살고 파티하고
0: 네.
1: 뭐 자기가 작품 제작하지도 않고 그거 팔아서 엄청난 돈을 벌고
0: 네.
1: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 예술계에서는 좀 불편해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0: 약간 이단아 취급을 받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1: 그렇죠.
0: 네.
1: 근데 지금은 오히려 뭐 최근 이슈 있었던 데미안 허스트니 뭐니 하는 예술가들도 다 사업체 형태로 예술 공간을 만들어서 조수들이나 직원들 통해 작품을 막 만들고 있기 때문에
0: 네.
1: 그게 요즘엔 오히려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네. 도제공은 이미 다빈치 시대부터 제자 막 양성해서 같이 그리고 이런 건 있었는데
0: 네.
1: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업체처럼 한 거는 앤디 워홀이 좀 상징적이다라고 할 수 있죠.
0: 자본주의 시대의 그 예술의 작업 방식의 변화에 그 가장 앞에 섰던 사람이 앤디 워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음악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시대의 아이콘이었었던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중에 데이비드 보위의 우상이 또 앤디 워홀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비드 보위는 앤디 워홀에게 헌정하는 노래를 만들었고 또 그 뉴욕의 앤디 워홀 팩토리에서 이 노래를 직접 들려주기도 했었다고 하는데 반응은 그닥 좋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정작 앤디 워홀이 마음에 들어 했던 것은 데이비드 보위의 그 독특한 신발이었다라는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자, 어떤 곡이었을지 좀 궁금해지잖아요. 데이비드 보위가 앤디 워홀을 위해서 만들었던 바로 그 곡. 데이비드 보위의 앤디 워홀 듣고 오겠습니다.

0: only look at the pictures myself.
1: 네, 제목이 앤디 워홀입니다. 데이빗 보이가 앤디 워홀에게 헌정했던 바로 그 노래 앤디 워홀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좋은데 왜 싫어했을까? 4654번 쓰시는 분, 익숙했던 작품의 시대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었네요.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작품을 보는 눈이 좀 새롭게 생겨서 좀 흥미롭고 네, 재밌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수요일 코너 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앤디 워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작품 뭐 몇 가지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앤디 워홀은 작품도 작품이지만 또 명언 제조기로도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2: 네, 실제로 그게 뭐 남긴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건 혹시 관심 있으시면 요즘 OTT가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그 뭐 직접 얘기하면 뭐하니까 그 네. 우리 제일 많이 쓰는 OTT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앤디 워홀스 다이어리, 앤디 워홀의 일기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1: 다큐멘터리요?
2: 8부작 다큐일 겁니다. 워홀이 했던 말들 이용해가지고 그 인터뷰하고 그 말들로 가득 채워진 다 보시면 뭐 한 얼추 6시간 이상은 걸리시긴 할 텐데 네. 그거 보시면 진짜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듣다 보면 종종 소름 돋는 게 50년 전, 70년 전 사람인데 왜 지금 살면서 인터뷰했다고 해도 전혀 이질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중에 이 사람 명언 중 요즘에 오히려 많이 조명되고 있는 그 말 중 하나가 네. 미래에는 누구나 자신이 원하면 15분간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다 라는 예. 말을 남겼는데 네. 저희가 음악 듣기 전에 뭐 농담 섞어 대관종 시대라고 말씀드렸지만
1: 예언했네요.
2: 그죠. 요즘 뭐 그 대중적 유튜브 용어로는 뭐 억으로 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네. 요즘에 진짜 썸네일이든 뭐든 좀 자기 관심 받고 싶으면은 그게 좋은 관심이든 나쁜 관심이든 이미지의 중심에 서는 거는 누구나 도전하면 가능한 시대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미 한 세기 전에 그 기술 발전을 보면서 예상을 해버렸다는 네. 거죠. 이런 식으로 기술이 발전되고 예전에는 선택받은 사람만 이미지가 될 수 있었다면 누구나 이미지가 될 수 있다면 누구든 더 돋보이고 싶어 할 거고 그 과정으로 간다면 진짜 나중엔 그 욕망이 터지는 시대가 올 거다. 네. 이걸 작품으로도 표현을 하고 이야기로도 표현을 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이 사람이 이슈되는 이유라고 보시면 돼서 네. 사실 2022년에 이 사람 작품 그 마릴린 먼로 초상 하나가 판화로 제작되는 건데도 경매에 나와서 거래가가 하나로 한 2,500억 정도에 판매가
1: 2,500억 원이요?
2: 네, 엄청난 가격이잖아요. 그 20세기 이후 미술품 중에선 1위, 아직까지 1위 다빈치 작품 빼면 2위여가지고
1: 다빈치 다음이라고요?
2: 그렇죠. 그게 이제 대중 입장에서는 아니 다빈치 거는 단 하나밖에 없는 오리지널이기라도 하지

0: 이 사람은 그렇게 작업실에서 조수들하고 같이 혹은 조수들 시켜서도 만든다면서 왜이 가치를 부여하지? 라고
1: 네.
0: 생각하셨을 때 혹시라도 앤디 워홀장 가서 어머 이 노란색은 인류 역사상 없었던 노란색이야 막 이러고 보면은 힌트가 좀 어긋났다는 거죠. 물론 이 사람이 디자인도 잘하고 색감이 좋아가지고 보면 예쁘거든요. 되게
1: 그렇죠.
0: 예쁘고 감각적인 걸 만든 건 분명한데 이 사람이 세월이 지날수록 가치 인정을 받는 건 손기술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 안에 담아낸 철학이나 질문이나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대접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게이 사람의 명언으로 국내 몇몇 방송 예능 이런 데서도 아예 워홀 이름으로 소개된 명언 중 하나가 일단 유명해져라 그럼 똥을 싸도 박수 칠 것이다라는 명언이 야, 이 시대에 딱 맞는 말이다 하면서 방송에까지 활용이
1: 어머,
0: 됐었거든요.
1: 근데 진짜 이런 말 했어요?
0: 근데 이게 추적이 불가능해서 해외에서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고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명언으로 퍼날러지고 있거든요.
1: 어디에서 근원이
0: 그러니까
1: 되었을까요?
0: 우리나라에 뛰어난 아이디어 창작자가 많다 보니까 누가 인터넷에 아마 질른 것 같은데 공감된다고 이게 막 앤디 워홀 사진 위에 영문까지 넣어서 막 인스타에 퍼다 나르기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런 명언이 한국에만 나돌게 된 거죠. 근데 제 개인의
1: 흥미롭네요.
0: 상상력에서는 앤디 워홀 살아 있었으면은 이 현상 보고 아마 흥미로워하고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내말 맞지 않냐? 결국에는 기술 이게 이미지뿐만 아니라 기술과 정보가 광범위해지고 발전하기 시작하다 보면은 오리지널과 레플리카, 진짜와 복제품은 구분 안 되고 뒤섞이면서 판단할 수 없는 시대가 올 거다에 대해 상상하고 표현하며 얘기한 사람인데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잖아요. 이미지도 요즘에는 AI 때문에 이거 진짜 맞아? 아니야?
1: 맞아요.
0: 의심해야
1: 진위 여부를.
0: 되고 그렇죠. 정보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 사람이 대단한 뭐 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아니, 앤디 워홀에 대한 이야기를 알면 알수록 굉장히 새로운 아티스트로 다가오는데, 지금 뭐 이런 수많은 예언과 명언들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작품도 뭐 마찬가지지만 영화를 만들기도 했더라고요.
0: 네. 그 물론 막 아카데미 시상식 뭐칸 영화제 이런 대형 영화제는 아니고요.
1: 예.
0: 인디 영화제에서 감독상도 받으셨던 분이거든요. 그때 이제 상 받을 때 대표적인 영화가 엠파이어 혹은 뭐 슬립 잠 이란 영화가 있는데 영화 지금 유튜브에 풀 버전이 다 그대로 막 올라가 있거든요.
1: 오,
0: 근데
1: 예.
0: 보시면 웃긴 게
1: 네.
0: 엠파이어라는 영화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1: 네.
0: 삼각대 세워놓고 창가에서 촬영을 시작해서 8시간 동안 풀타임으로 찍은 다음에
1: 네.
0: 편집 없이 영화관에서 8시간을 상영해버리는 게그 영화입니다. 그래서
1: 아.
0: 뭐야? 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
1: 앤디 워홀이라 그게 그냥 영화가 되는 걸까요?
0: 그치, 그 오디세우스 3시간은 일도 아닌 거죠. 근데 이게 다르게 봐주셔야 되는 게
1: 네.
0: 무편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예.
0: 거기 가서 앉아서 보고 있다 보면은 해가 점점 지기 시작하고 밤이 되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 켜지는 것처럼 땡땡땡땡땡 불이 켜지면서
1: 그렇죠.
0: 밝아졌다가
1: 네.
0: 다시 이제 해가 뜨면은 그 불들은 꺼지고 배경이 밝아지면서 끝나게 되어 있는데요. 요즘 예를 들어서 그 디지털 캔버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구매하시면 집에다가 그냥 TV 같은 모양의 액자대 있는데 거기에
1: 네.
0: 뭐 반고흐 그림을 틀어놓을 수도 있고 종종 좀 디테일한 데는 반고흐 막 꽃이 피어나는 형태로
1: 맞아요,
0: 움직이는
1: 맞아요.
0: 미디어 아트로도 집에 인테리어 할수 있고
1: 네.
0: 그런 것들이 요즘 기술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걸 아예 영화로서 시도했다라고 보시면 돼서 영화라는 매체가 편집하고 해서 어떤 서사를 보여주는 것 외에도 하나의 회화 작품을 보는 듯한 이런 경험적 매체가 될수 있다에 대한 아이디어도 보여줬고 이게 사실 이미 뭐 빌비올라 이런 이 시대의 거장 미디어 아티스트들을 통해서 혹은 대중적으로 변화된 건뭐 빛의 벙커니 막 이런 형태로 미디어를 통해서 회화적 경험을 할수 있다라는 게 지금 우리 시대엔 또 상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실험적으로 보여줬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1: 와, 흥미롭네요.
0: 독특한 사람입니다,
1: 근데
0: 진짜.
1: 그거 많이 봤어요? 엠파이어 8시간 5분짜리.
0: 아, 저는 8시간 다 보진 않고
1: 네.
0: 초반이 이제 해 지기 시작한 다음에 해딱 뜨는 그밤 되는 순간이 되게
1: 그때가
0: 예쁘거든요.
1: 좋긴
0: 예,
1: 하겠네요.
0: 진짜
1: 이게 노을
0: 크리스마스 트리
1: 지면서
0: 딱
1: 이제.
0: 켜지는 그런
1: 그렇죠.
0: 느낌이어서
1: 예.
0: 그 정도만 본 다음에 그냥 뛰어넘기 몇번 하고 엔딩을 보고 그 사실 잠이라는 작품도 자기 친구 자는 모습 5시간 반 찍은 다음에 그것도 무편집으로 상영하는 게그 작품입니다.
1: 정말 파격적인, 약간 실험적인 그런 영화를 한 거네요.
0: 그쵸. 그 시대
1: 당시에.
0: 관점에서 워홀은 그게 더 진실이라는 거죠. 편집은 결국 창작자의

0: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가상에 해당하니까요.
1: 그대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0: 맞습니다.
1: 독자가 자신의 서사를 만들게.
0: 네.
1: 와, 근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앤디 워홀을 이렇게 기억하게 된 것은 요것들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굉장히 브랜드화라고 할까요? 그걸 굉장히 잘한 작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작품에 자신의 얼굴을 넣기도 하고 뭐 외모나 말투, 행동 이런 것들도 조금은 독특한 그런 지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게다좀 의도되거나 계획된 것들이었을까요?
0: 네, 앤디 워홀이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판화로도 많이 만들고 제작하고
1: 네.
0: 사진도 자기 막 찍어가지고 공개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즘 오히려 이슈되는 뱅크시 이런 예술가하고 다르다는 게 뱅크시는 누군지 거의 확정된 수준인데도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게 오히려 어떻게
1: 네.
0: 보면 더 진화해서 멋있다라고 할수 있는 게
1: 네.
0: 자신이 예를 들어 어느 정도 경제적 수준에 살고 어떤 뭐 인종이고 어느 국가 사람이고 이게 명확해지면은 그 사람이 던진 메시지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오히려 숨어버린다면
1: 네.
0: 앤디 워홀은 욕망을 숨기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보기엔 이런 시대가 올것 같은데 자긴 그걸 막연히 풍자할 게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그 위에 제일 먼저 올라타가지고 그걸 누려야지 하고 처음에는 연예인들로 시작했지만 거기에 자기 이미지를 섞어버리기 시작해서 자기 스스로가 아이콘이 되어버렸고 어찌 보면 그 이미지 권력을 이용해서 영화 감독이자 팩토리를 클럽으로 쓰고 셀럽이나 스타 데이빗 보이나 실제 앨범 커버 디자인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벨벳 언더그라운드나 뭐 롤링스톤스나 비틀스나 다 앨범 커버에 앤디 워홀이 참여를 했어가지고 자기 자체가 스타가 됐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성격은 되게 내향적이고 섬세했었던 사람. 으로 알려져 있어서 뭐 직접적인 커밍아웃을 본인이 하진 않았지만 공공연하게 이제 동성애적 정체성을 가졌었다라는 게 이미 알려져 있어가지고 되게 예민하고 독특한 감정을 가져 그 섬세한 성격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래서 오히려 스타성도 더 강했다라는 평을 받기도 합니다.
1: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 자체가 어떤 되게 지금 현대의 한 작품 같은 그런
0: 그쵸?
1: 이미지로
0: 네,
1: 우리에게
0: 아이코닉하죠.
1: 네, 남아 있으니까요. 굉장히 그 헝클어진 은색 그 머리와 안경 뭐
0: 맞습니다.
1: 이런
0: 맞습니다.
1: 장면들이 눈에 굉장히 띄었던 것 같습니다. 김찬용 도슨트가 생각하는 앤디 워홀 작품 세계의 특징이라면 기존에 소개해 주셨던 말고도 또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앤디 워홀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는 이름은 되게 익숙하고 아, 그 연예인만이 찍은 사람, 아, 그 이상한 상품만이 찍은 사람 이런 식으로 좀 표면적 인지가 많이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그냥 애호가로 구경 가실 때는 그냥 색감만 보셔도 상관없지만 진짜 앤디 워홀의 가치라고 보통 얘기하는 건 말씀드린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나 철학이나 아이디어가 한 세기 지나고 보니까 우리 시대에 완벽하게 적용된다라는 측면 때문이어서 이게 누군가는 그 생각할 수 있거든요. 단순히 그런 생각과 아이디어 좀 가졌다고 그게 대수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뛰어난 뭐 인류학자나 혹은 뭐 역사학자들은 역사를 막 텍스트로 과거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산업혁명으로 기차가 생겼고 이 시대에 뭐 이런 AI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미래에는 인류가 이렇게 살게 될 거다 이런 좋은 문헌을 써가지고 예를 들어 역사에 이름을 남긴다면 시각 예술가들은 그걸 언어로서 풀어내는 게 아니라 시각 매체를 통해서 나는 이런 변화의 패러다임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게 미래에 이렇게 될 거다. 이걸 표현해 내는 사람들은 위대한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 안에 갇혀가지고 그냥 예쁘고 클래식하긴 한데 결론적으로 그 시대 외에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시는 분들은 뛰어난 미술가이긴 하지만 역사에선 점점 잊혀지게 되는 형태여서 워홀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이름이 선명해지는 이유는 이 사람이 그만큼이나 자신의 시대의 특성과 미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했다라는 측면에 관심을 갖고 봐주시면 좀더
1: 네.
0: 가치 있게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자, 앤디 워홀에 대한 공부를 자 여기까지 이렇게 아주 잘 해두었습니다. 지금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 중인 전시 제목이 앤디 워홀 예술을 팔다. 부제가 예술을 팔다인데 이제 여기에서는 뭘 보여줄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떤 전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0: 여기는 가시면 워홀에 말씀드린 워낙 다방면 활동을 했다 보니까 전시물 300여 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워홀이 제작한 판화도 일부 있을 거고 그와 더불어 워홀이 디자이너 시절에 제작했었던 뭐 디자인 결과물들 그리고 놀라웠었던 건

0: 국공립미술관들도 요즘에는 조금씩 이제 소장품들을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투자해서 늘려가고 있어서 대구이다 보니까 여기 대구시립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앤디 오레 작품이 두 점이 있다고
1: 아,
0: 하더라고요.
1: 그래요?
0: 그 중에 특히나 이번에 전시되는 골드북이라는 책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아까 그감 좋을 때 좀 자기 고용해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포트폴리오 보내야지 하고 만들었던 것 중에 제일 고급 한정판이어가지고 세상에 별로 남아있지도 않은 건데 그중 하나를 대구시립미술관이 구매를 해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앤디 워홀의 포트폴리오인 거예요?
0: 그쵸, 그쵸. 그래서 그것도 보실 수 있고 해가지고 가시면은 방대합니다. 앨범 커버 디자인도 보실 수 있고 뭐 예를 들어 패브릭 디자인도 보실 수 있고 판화도 보실 수 있고 사진도 보실 수 있고 이런 식이어서 워홀의 디자이너부터 순수 미술가까지의 그 변화의 과정을 전시물을 통해서 좀 이해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10월 25일 일요일까지 진행합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 미술관 스페이스하이브에서 전시 중이고요. 제목은 앤디 워홀 예술을 팔다입니다. 그래도 이거는 꼭 봐야 된다. 도슨트 하고 계시니까요. 이렇게 많지만 이거 정도는 놓치고 오면 좀 아쉽다 하는 게 있을까요?
0: 개인적으로는 가셨을 때 저는 학예사 큐레이터의 큐레이팅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간에 거대한 바나나가 하나 새겨져 있는 방이 있을 거고요. 거기 들어가면 신나는 음악과 더불어 미러볼이 막 반짝이고 클럽처럼 돼 있을 거거든요. 그방 주변에다가 앤디 워홀이 직접 디자인한 앨범 커버들이 이렇게 붙어 있을 건데요. 같은 작품도 그냥 연대기 순으로 막연히 나열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전 되게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공간 자체를 좀 보시길 추천드리는 이유가 앤디 워홀이 결론적으로 꿈꿨었던 건단 하나밖에 없는 오리지널 작품은 진짜 권력자나 자본가들, 가진 자들만 소장할 수 있고 그들이 보여줄 때 우리는 향유 가능하다면 앨범 커버가 됐든 포스터가 됐든 이런 걸 원본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의 고품질로 우리가 만들어내고 향유한다면은 투자 가치로 살게 아닌 이상은 그걸 집에 뭐 붙여놓고 향유하는 것만으로도 대중의 일상 속에 내 집이 미술관처럼 될 수도
1: 그렇죠.
0: 있고 향유될 수 있다. 이걸 뭐 완성하진 못했다. 그걸 이제 뱅크시나 후배들이 이어가고 있다라는 평을 받지만 시도에서 시작의 길을 열었다라고 평가받는 게 워홀이어서 그 미러볼 방에 들어가 보시면은 뭐 굳이 얘기하자면 아 그래 내가 2,500억짜리 워홀 작품은 못 사도 나가는 길에 뭐 워홀 포스터든 워홀이 디자인한 앨범이든 이거 사서 집에 놓고 워홀의 이 생각에 공감하면서 향유해야지 이런 시대의 이야기를 아마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커버가 소개되는 공간은 한 번쯤 꼭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자, 추천 방. 그리고 추천 프로젝트, 프로그램 이런 것도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전시회 이제 방문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부담은 갖지 마시고 이렇게 감상하면 좋다. 감상 팁이랄까요? 그런 거 주신다면요.
0: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막상 저는 워홀은 이런 가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봐주세요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이 방송을 듣고 오히려 부담 느끼신 분도 있으실 거거든요.
1: 너무 알게 되어서
0: 난 그냥 가볍게 보려고 했는데 내가 막뭐 시대정신이니 철학까지 알아야 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보실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처음에는 말씀드린 약간의 사치와 허영으로 아 워홀과 예쁘다. 와, 이 시대엔 이런 스타들 사랑받았구나. 아, 이 시대에 이런 거 많이 샀구나. 하고 가볍게 보셔도 상관없는데 그 호기심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 점점 근데 이게 이 정도까지 가치 인정을 받는 건 뭘까 하고 호기심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때쯤 이걸 다시 한번 이그 문화시대를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보시면 또 다른 재미가 연장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시작은 부담 갖지 마시고 한 작품당 3초씩만 보셔도 상관없으니 산책하러 한번 가보셔도 좋다라고 추천드리고
1: 우리
0: 싶습니다.
1: 코너 이름 잘 지었어요. 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 얼마나 다정해. 문화시대 또 다시 들어보라고까지도 얘기해주시고.
0: 최대한 착한 척을.
1: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도슨트님의 해설은 언제 만날 수 있어요?
0: 저는 9월, 10월에도 격주로 가게 되어 있어서 그 전시 홈페이지하고 제 SNS에 공지되어 있는데 주로 토요일하고 대체 공휴일 월요일에 제가 가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제가 한번더 소개해드린다면 8월 17일 월요일에도 있고요.
0: 네,
1: 오후에
0: 맞습니다.
1: 9월 5일 토요일, 9월 26일, 10월 5일, 10월 17일 이렇게 일단은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박혜진의 문화시대 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 오늘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10월 25일까지 진행되는 앤디 워홀 예술을 팔다 전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9일

299번 쓰시는 분, 아까 앤디 워홀의 그 명언 중에 여러 개 소개하면서 한국에서 특히 유명해진 일단 유명해져라. 그러면 똥을 싸도 박수 칠 것이다. 이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는데 아니었다니 점점점 하고 보내주셨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보뜰마을님께서는 아까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8시간 이상 찍어놓은 그 영화, 실험 영화. 8시간 영화라고요. 생각만 해도 현기증이 난다고 해주셨습니다. 갑자기 제가 그거 보면 생각한 거는 요즘 우리 막 불멍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틀어놓고 가끔 이렇게 눈길을 돌렸을 때 지금 저녁에 저런 풍경이네? 아침이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신다면 그 지루함도 좀 없지 않을까.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지루하지 않을까 생각했었거든요.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돈을 버는 것은 예술이고 훌륭한 사업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예술이다. 앤디 워홀의 말을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잠비나이의 그대가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시간을 견뎌온 우리 음악. 국악에는 소리 그 자체가 가진 힘이 있습니다. 나무와 가죽, 실의 떨림에 연주자의 숨결이 직접 부딪혀 만들어내는 그 울림은 인공적인 소리가 채워주지 못하는 깊은 맛을 지니고 있는데요. 삶의 다양한 장단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실어내는 담백한 소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잃어버렸던 본래 호흡을 되찾아주곤 하죠. 그 소리의 깊이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면서 우리 음악을 한층 더 넓고 가깝게 이어주는 역할을 국악방송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함께하는 또 하나의 판, 소리축제도 있는데요. 오늘 2026 전주 세계소리축제에 막이 오르죠. 단단한 전통의 뿌리 위에 세상의 다채로운 소리들이 반갑게 어우러질 축제의 현장. 오늘도 그 신명나는 판 위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바로 이진영입니다.

이야기의 연주로 Dance with Korean 이 곡으로 오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국악방송 즐겨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들 하세요. 우리 소리가 품은 여백에 마음을 빼앗긴다 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다음 음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그 아슬아슬한 고요, 또 소리가 가만히 쓰러지면서 남기는 긴 여운, 이런 것들이 지친 마음을 달래줄 여유를 선물해 주잖아요. 화려한 기교 없이 선율 본연의 결을 따라가는 우리 음악은 늘 뭔가를 채우려고 애쓰는 우리에게 비우는 순수한 즐거움을 깨닫게 해주는 것 같죠. 바로 오늘이에요. 2026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그 깊은 소리와 여백의 멋을 안고 드디어 시작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소리가 건네는 또렷한 울림과 여운 좀 편안하게 음미해 보시면 어떨까 해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에서는 오늘도 소리축제 프로그램들 그리고 생동감 있는 소식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이 시간 잘 놀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올곧의 노래와 연주로 노다가세 전해드려요.

올곧의 노래와 연주로 노다가세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놀기 참 좋은 날씨네요. 두꺼비님께서도 그렇고 7208님께서도 그렇고 가을이 온 것 같아요. 가을 날씨 시원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와 정말 며칠 사이에 이 가을 느낌이 물씬 나네요. 한결 선선해진 느낌, 기분 좋은 설렘으로 오늘 하루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선선함이 며칠 더 가려나요? 아 그리고 김인설님께서 오늘 전주 세계소리축제 개막하네요. 맞아요. 6642님께서도 전주 세계소리축제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들려주는 음악마루 아, 우리 음악과 우리 소리의 작은 축제입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맞아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에서도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2026 전주 세계소리축제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1부에서는 국악 관련 내용으로 코너 꾸미고요. 2부에는 본격적으로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축제와 함께 특집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자, 먼저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곽영권의 사물놀이 이야기 중에서 일부분 준비하고 있어요. 저절로 어깨

어깨가 들썩여지고 고개가 까딱여지는 사물놀이의 근간이 하늘과 땅의 조화에서 비롯된다는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특집으로 올해 전주 세계소리 축제 홍보대사분들 초대해서 이야기와 소리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리꾼 박시본 씨와 함께합니다. 홍보대사로 소리축제 임하는 가고 또 추천 프로그램도 알아보고요. 자, 그리고 수요일 2부에는 판소리 한 대목을 먼저 이야기로 만나보고 우리 소리도 감상해보는 코너죠.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박시본 씨가 직접 판소리 심청가 가운데 눈 어둔 백발 붙인 대목을 들려줄 거예요. 소리와 함께 사설을 쉽게 푼 이야기도 만나볼 테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올해 전주 세계소리축제 현장 혹시 찾으실 계획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지난 소리축제에 담긴 정겨운 추억 갖고 계신 분들도 반가운 사연과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어요. 주말라님께서 안녕하세요. 더위가 물러가니 좀 살 것 같네요. 그렇죠. 이 정도만 돼도 정말 살겠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네요. 자, 그러면서 청해 주신 곡 옹혜야 준비했는데요. 서진실의 피처링 날다의 연주로 듣고 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특집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 축제와 함께 만나고 계신데요. 여러분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청취하시면 되겠어요.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게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궁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또 오른쪽 사연 쓰기란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2026 전주 세계소리축제 개막이 시작이 됩니다. 개막 공연으로 바라지가 출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라지의 연주곡 준비해봤어요. 휘산조 듣고 올게요.

한옥 찻집. 사물놀이에는 하늘을 우러르는 생각, 사람을 존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생각, 그리고 다섯 가지 방향과 다섯 가지 원소에 대한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결에는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온 천신, 곧 단군의 자손이라는 생각을 간직해왔습니다. 그래서 늘 하늘을 우러르고 하늘에 감사하며 살아왔죠.

우리 결에는 사람을 존중하고 평화를 사랑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의 아들딸들은 백성, 곧 사람을 구하기 위해 고난을 무릅쓰고 사물을 구하러 갑니다. 또한 평화를 사랑하기에 잿빛 귀신을 무력이 아닌 음악으로 물리칩니다. 또 우리 결에는 세상이 다섯 방향과 다섯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다섯 방향은 곧 동서남북과 우리가 살고 있는 가운데를 말하고, 다섯 원소는 나무, 불, 흙, 쇠, 물을 말하는데, 이 다섯 원소가 서로 잘 어우러져 조화를 이룰 때 세상은 질서 있고 평화로워진다고 믿었습니다. 하늘도 땅도 산도 강물도 다시금 제 빛깔, 제 노릇을 찾았어요. 풀, 나무는 다시금 푸르게 피고, 강물은 다시금 아래로 흐르고, 새들과 물고기도 제자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백두산 희고 빛나는 머리, 다시금 밝은 나라를 굽어보았어요.

신나고도 장한 이야기 두고두고 밝은 나라에 전해져 왔어요. 사람들은 이야기 속 보물을 본다 꽹과리, 징, 장고, 북, 태평소 만들어 하나로 어우러져 힘차게 울렸어요. 주작, 현무, 청룡, 백호, 임금을 본떠 다섯 가지 색깔로 옷 지어 입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차게 울렸어요. 그 크고 하나 된 울림,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소리, 그게 바로 사물놀이랍니다. 이전엔 풍물놀이라고 해서 위에 네 가지 악기에 태평소, 소고, 나발과 함께 연주되었습니다. 풍물놀이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기운을 돋우는 노동요로,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신명을 일으키기 위해 연주되었습니다. 사물놀이는 풍물놀이를 창의적으로 재해석한 음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물놀이는 우리의 전통음악이 세계인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고 있으며, 꽁꽁 얼어붙은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며 다 같이 어우러져 즐길 수 있게 합니다.

땀띠풍류 전해드렸어요. 신창렬의 피처링 사물놀이 땀띠의 노래와 연주였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곽영권의 사물놀이 이야기 중에서 일부분 나눠봤어요. 꽹과리와 징, 장구와 북 그리고 태평소가 한데 어우러져 터져나오는 사물놀이의 소리. 그저 신나고 흥겨운 민속악인 줄로만 알았는데요. 그 네 악기의 울림 속에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을 잇는 깊은 철학과 기원이 담겨 있었던 거네요. 우리가 사물놀이 공연을 볼 때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어깨가 들썩이는 건 단순히 소리가 커서가 아닐 거예요. 자연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듯이 네 개의 악기가 완벽한 신명과 에너지를 만들어내고요.

오랫동안 들어온 그 소리가 우리 마음속 막힌 감정을 뻥 뚫어주기 때문이겠죠. 마당에서 펼쳐지던 거대한 풍물놀이가 무대 위 사물놀이로 재탄생해서 이제는요, 세계인의 마음까지 사로잡고 있는데요. 우리의 소리에는 국경과 시대를 넘어서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순수한 힘이 있잖아요. 가슴속까지 시원하게 해주는 그 크고 당당한 사물놀이 울림이 오늘따라 더 그리워지는데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곽영권의 사물놀이 이야기 함께 했고요. 악기의 신명을 이 곡과 함께 느껴보시죠. 국립국악원 사물놀이의 연주로 풍물 듣고 옵니다.

국립국악원 사물놀이의 연주로 풍물 전해드렸는데요. 김인설님께서 사물놀이 신명나요. 어깨가 들썩들썩해요 하셨는데 그렇죠. 정말 우리 민족의 유전자에 이런 흥겨움이 새겨져 있다 싶습니다. 자, 풍물이 빠질 수 없는 소리가 바로 풍장소리 농부가인데요. 그래서 일부 끝곡으로 농부가 준비했어요. 아리수의 소리, 제니스 에릭킴의 비트박스, 이준형 외 여러분의 연주로 전해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 축제와 함께 초대석 모셔서 이야기 나눌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알프스의 광활한 대자연에서 태어나 자연과 삶을 그려온 노래 요들. 흉성과 두성을 오가는 독특한 기교로 삶의 생기를 표출하고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목동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노래입니다. 아리랑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과 위안의 노래. 아리랑과 요들은 태어난 곳도 부르는 방식도 다르지만 거대한 산맥을 타고 흐르는 그 소리에는 삶을 향한 민초들의 꿋꿋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타요가 부르는 아리랑 요들송. 푸른 산맥을 메아리치는 듯한 그 힘찬 생명력이 삶에 지친 우리의 일상에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산타요가 부르는 아리랑 요들송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 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마루의 연주로 조이 스프링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아, 가볍게 이렇게 통통 튀는 음악에 손으로 테이블을 이렇게 막 박자를 맞추면서 듣게 되는 곡이었습니다. 자, 2부는요. 본격적으로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 축제와 함께 특집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내내 축제를 빛내고 있는 분들과 축제 이야기, 또 국악 이야기 나눠보고 있죠. 오늘도 전주 세계소리 축제의 특별한 주인공, 세 번째 시간으로 홍보대사 소리꾼 박시본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주 세계소리 축제 신명이 여러 곳으로 퍼져나갈 텐데요. 홍보대사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추천 프로그램은 뭔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흐르는 마루 수요일 코너죠.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꾸며 드릴 텐데요. 오늘은 박시본 씨가 라이브로 직접 들려주는 판소리 심청가 가운데 눈 어둔 백발 붙인 대목 만날 수 있으니까요. 함께해 주시고요. 들으시면서 오늘 찾아와 주신 박시본 씨 응원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소리 한 대목 들을 때 잘한다. 좋다 이렇게 추임새 문자로 많이 보내주세요. 제가 대신 말로 전달해 드릴게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어요. 사랑스러운 아이를 보면서 아이를 어르는 부모의 마음을 심청가를 소재로 표현한 곡 준비해봤어요. 이창현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눈 내리던 날 전해드립니다.

너를 사랴. 뱅이 낯서 매니아나 열소경 한 맛대로구나. 어허 둥둥 맷딸이야.

0: 음악이 흐르는 마루 특집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축제와 함께 이제 이 시간 전주 세계소리축제 홍보대사와 만나는 시간인데요. 소리꾼 박시본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반갑습니다. 제가 딱 느낌이 이 계절에 막 그 청량감이 느껴지는 그 상큼한 과일 같은 느낌이 딱 들었어요. 박시본 씨 처음에 딱 봤을 때.
1: 감사합니다. 네.
0: 자, 우리 국악방송 청취자분들과 또 소리축제 기다리는 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국악방송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제25회 전주 세계소리축제 홍보대사이자 젊은 판소리 다섯 바탕 심청가를 들려드리게 된 소리꾼 박시본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오늘이에요, 드디어. 네. 2026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막을 올리는데 오전에 기자회견도 참석하고 오셨다고요.
1: 네. 오늘 개막 기자회견에 저희 다섯 명이 함께 같이 참석하고 오는 길인데요. 네. 기자회견장이 이렇게 제가 참석하기가 되게 어려운 장이잖아요. 사실 원래는. 근데 많은 기자분들께서 오셔서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네. 그래서 정말 드디어 축제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새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0: 아, 떨리지 않았어요?
1: 저한테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좀 떨리긴 했는데요. 네. 그래도 많이 떨리지 않게 보이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0: 아, 그 떨림, 긴장감, 하지만 또 기분 좋은 설렘 오늘도 쭉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 현장 분위기 어때요? 어땠어요? 오전에 다녀와 보니까?
1: 정말 사실 엄청 많은 기자분들이 오시기도 하셨고 네. 되게 바쁘게 움직이느라 제가 그냥 저는 저희 역할을 스스로 하자 네. 이렇게 생각하고 홍보대사들끼리 좀 뭉쳐가지고 네. 있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되게 빨리빨리 진행되려고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0: 아무래도 좀 분주함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1: 네, 엄청 분주하고 또 첫날이다 보니까
0: 그렇죠.
1: 되게 많은 네. 네, 이게 왔다 갔다 하시고 땀도 엄청 흘리시고
0: 그러니까요.
1: 다니시더라고요.
0: 이제 축제 전부터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오늘부터는 그야말로 실전이잖아요. 네. 홍보대사로서 어떤 각오로 임하고 계세요?
1: 이제 실전이라는 생각에 아주 약간 기분 좋은 책임감도 느껴지는데요. 네. 제가 이걸 홍보대사를 맡게 되면서 제가 사실 그렇게 높은 사람도 아니고 인지도가 많은 사람이 아니어서 솔직히 조금 누가 될까 걱정이 조금 되긴 했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저희에게 기회를 주셔서 주신 만큼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온 마음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0: 아, 일기잖아요. 홍보대사.
1: 네. 첫 홍보대사.
0: 그러니까요. 더 무게감도 좀 있고 네, 부담도 되기도 하고 하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0: 다섯 명이서 함께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의지도 되고 네, 기댈 수도 있고 근데 또 그러면서도 알게 모르게 살짝 경쟁심리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때요?
1: 아, 사실 경쟁심이라기보다는 네. 모두 선배분들이시기도 하시고
0: 아 막내세요?
1: 네 제가 막내여서 네. 물론 이렇게 되게 엄청 잘 챙겨주셔가지고 네. 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히려.
0: 아, 많이들 예뻐해 주실 것 같아요. 막내 특유의 어떤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1: 아. 그랬으면 좋겠네요.
0: 그러면 박시범 씨가 생각하는 나는 이게 강점이야. 나만의 매력. 이런 것들을 어필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 있어요?
1: 어린 것도 어린 건데 네. 저는 소리의 본연을 믿고 진정성 있게 네. 하는 것을 조금 목표로 두고 하려고 합니다.
0: 아. 저희가 오늘 이제 홍보대사로서는 세 번째 만남이거든요. 네. 그 전에 홍보대사님 먼저 만나본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박시본 씨가 아이디어가 많대요.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많다고 칭찬하셨거든요. 아, 네. 근데 본인이 낸 아이디어가 실제 현장 홍보에 좀 채택이 된 게 있어요?
1: 사실 제가 아무래도 평소에 SNS에서 릴스나 쇼폼 이런 걸 좀 자주 보다 보니까 네. 좀 이렇게 제가 저희가 홍보 영상을 위촉식 날 이제 처음 저희가 다 같이 모이는 날에 이제 홍보 영상을 갑자기 찍어야 돼가지고 사실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0: 그렇죠.
1: 그 자리가 갑자기 찍어야 되는 순간이 조금 분위기를 풀어야 되는 순간도 있었는데 네. 전 사실 MBTI로 치면 I거든요. 네. 되게 소극적이고 그런데 그냥 영상 찍어야 되니까 선배분들께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때 좀 했던 것 같은데 그걸 조금 좋게 봐주신 것 같기도 하고
0: 네.
1: 그런 것보다도 홍보팀에서 네. 저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셔가지고 그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MZ시다 보니까 좀 SNS를 통한 이런 홍보 활동들 좀 많이 하시나 봐요.
1: 아,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 홍보대사 중에 SNS를 안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0: 그래요?
1: 저는 그래도 스토리 이렇게 좀 올리는 거를 하기도 해가지고 네. 자주 올리고 또 저희 전주 세계 소리 축제 SNS 인스타그램 SNS
0: 네.
1: 그게 있는데 저희가 올리시면 또 리그램 해가지고 올리고 네. 이런 방식도 많이 했습니다.
0: 적극적으로 또 활동하고 계시는군요.
1: 네,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잘하고 계십니다. 자, 요즘에는요 소리 축제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분들도 참 많아요. 네, 우리 소리가 좀 생소할 수도 있는 해외 관객들을 위해서 뭐 특별히 신경 쓰거나 준비한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1: 아, 그렇죠. 요즘에는 축제에 되게 많은 외국인 분들을 자주 뵙게 되는데요.
0: 네.
1: 우선 소리꾼으로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언어를 넘어선 감정의 전달을 중점으로 하고 싶어서 판소리의 사설을 다 이해하지 못하시더라도 발성과 또 표정 그리고 관객들과 호흡하면서 조금 느낄 수 있게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아주 조금 맞지만 영어랑 중국어도 소통이 돼서 혹시나 만나게 된다면
0: 네.
1: 제가 직접 뵙게 된다면 조금 설명도 해드리고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 홍보대사로서의 자격이 충분했네요. 좋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특집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축제와 함께 오늘은 홍보대사 소리꾼 박시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요일 기존 코너가 소리 한자라 들을 청인데요. 소리 한 대목을 들려드리고 그 속에 담긴 이야기도 풀어서 들려드리는 코너죠. 오늘은 특별히 박시본 씨와 함께 꾸며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코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놀이터의 연주로 여울빛 전해드리죠.

0: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소리 따라 이야기 따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어렵게 느껴지는 판소리를 이야기로 먼저 만나보고 우리 소리 한 자락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오늘 함께할 바탕은 판소리 심청가 가운데 눈 어둔 백발 붙인 대목인데요. 박시본의 소리와 북장단으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소리 듣기 전에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만나보시죠. 공양미 300석에 팔려 인당수로 가게 된 심청이. 하지만 차마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아버지를 위로합니다.
1: 아버지, 전날 승상 부인께서 저를 수양딸로 삼겠다 하셨지요. 오늘 건너가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부인께서 공양미 300석을 몽은사로 대신 올리고 저를 데려가기로 하셨어요.
2: 호호, 그거 참 잘됐다, 잘되었어. 헌데 나는 어쩐다냐?
1: 그야 아버지도 함께 모셔가기로 했지요.
2: 그려, 하기는 그 양반 성품에 눈먼 사람을 혼자 둘 리가 없지. 잘되고 잘되었다.
0: 이렇게 거짓말로 부친의 근심을 재우고 행선날을 기다리는 심청이. 하지만 속마음은 타들어만 갑니다.
1: 눈 어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떠나야 하다니. 나 또한 세상에 태어나 겨우 15세 살고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니. 참으로 기구하다. 참으로 애통해.
0: 심청이는 떠나기 전 아버지가 입을 옷을 정성껏 빨아 농 안에 담아두고 갓과 망건도 다시 꾸며 쓰기 쉽게 걸어놓는데요. 떠날 날이 이제 단 하룻밤이 남았을 뿐입니다.
1: 어머니, 이 청이는 아버지 눈을 뜨게 하려고 300석에 몸이 팔려가니 해마다 돌아오는 재산은 이제 누가 받들까요? 이 청이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올리는 이 술과 과일을 받으시어요. 아이고 어머니.
0: 심청이 어머니 묘전에 인사를 올리고 부친에게 진지를 올립니다.
2: 응, 아이고 청아, 오늘따라 밥이 참으로 맛나구나. 일이 진수성찬인데 너는 안 먹느냐?
1: 예, 아버지 많이 드시어요. 청이가 올

0: 어울리는 이 밥과 반찬을 맛있게 잡수시고 부디 만수무강 하시어요.
1: 삼경이 되니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는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청이는 잠이 깰까 염려되어 크게 울지도 못하고 속으로 흐느끼며 탄식합니다.
0: 내가 철들고 난 뒤에는 밥을 얻어먹는 일이 없었는데 내일부터는 울 아버지 또다시 동네 거린이 되시겠구나. 이런 아버지를 두고 내 어찌 간단 말이냐.
1: 정희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기어이 새벽 달기 울고 맙니다.
0: 달가, 우지 마라. 네가 울면 날이 새고 날이 새면 나는 죽는다. 나 죽는 거야 서럽지 않다만 의지할 곳 없는 우리 아버지를 어찌 잊고 간단 말이냐.
1: 세상에 수많은 이별이 있다지만 우리 부녀가 당한 이별은 과연 어느 때나 다시 볼 수 있을까. 통곡하는 청이 애달파 어쩔구나. 그럼 판소리 심청가 가운데 눈 어둔 백발 붙인 대목 박시본의 소리와 북장단으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 이렇듯 부친에 맺힌 근심을 위로하여 놓고 행선일을 생각하거니 하룻밤이 격헌지라. 누노!

사람이 세상에 삼겨놨다. 15세의 죽을 일을 생각을 하니 정신이 방황하고 흉중이 답답하여 하염없난 서름이 간장에서 솟아난다. 부친 사시급보

않고 행선일을 생각을 하니 하룻밤이 격언지라 오친분요 찾아가서 중화포에 차려놓고 아이고 어머니 불효야식 청인한 부친 눈을 띄우려고 삼백성 몸이 팔려 채수로

명하옵소서. 사배하지 커고 집으로 돌아와 부친 진지 오를린 후어 밤정 적 삼경이 되니 부친은 잠이 들어 아무런 줄을 모르는구나 잠이 깰까

달볼 날이 몇 날이며 날볼 밤이 몇 밤이나 되오

꺼리니 뻗을 것이니 아버지를 헛저고 갈꼬

내일 아침 토드네를 부상으다가 멜량이면 불쌍하신 우리 부친 일시라도 덤에시련만 일력으로 어이허를고 천재가 사정이 없어 발써 달기 달가 우지 마라 반야치

날이 새면은 나 죽는다. 나 죽기는 설찬으나 의지 없는 우리 부친을 어찌

이별 청계권 산무기 중에 오이 원려 부부이별 서추

우리 부녀 당헌이별 어느 때나 다시

여러분은 지금 음악이 흐르는 마을 특집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축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절수 잘한다. 판소리 심청가 가운데 눈 어둔 백발 붙인 대목을 박시본의 소리와 북장단으로 듣고 왔습니다. 아, 오늘 박시본 씨가 역할이 컸어요. 연기까지 하셨거든요. 연기 들으니까 더 막 애잔한 느낌이 배가 되던데 어떠셨어요?
1: 네, 사실 판소리 사설이 되게 어렵잖아요. 한자로 되어있기도 맞아요. 하고 네. 그래서 되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로 듣기 알아듣기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네. 이렇게 사설을 풀어서 또 해보니까 네. 또 이해하기도 쉬울 것 같고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따로 읽어본 적이 없어서 네. 또 되게 어색했지만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너무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연기를 막 잘한다기 그러니까 그게 아니 연기자가 아니니까 근데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막 그 울먹이는 느낌 그게 느껴져서 저 그 소름 돋았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심청가 가운데 심청이 인당수에 빠지는 대목 듣고 운 적이 있거든요. 너무 들으니까 현장에서 슬픈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이후로 제가 두 번째로 이게 말이 마음 굉장히 아리게 들은 대목이었는데 오늘 들려준 그 소리가 실제 이번 무대에 올리는 소리예요?
1: 아, 오늘 들려드린 대목은 네. 그냥 제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께 맛보기로 들려드리고 싶어서 따로 준비한 곡이고요. 네, 제가 내일 모악당에서 들려드릴 곡은 범피 중류부터 네. 타로비까지입니다. 방금 인당수 빠지는 대목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0: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방금 전에 들은 소리는 눈 어둠 백발 붙인 대목은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살짝 해주실까요?
1: 이제 인당수로 향하기 전에 선인들께도 이제 죄송합니다. 그 인당수로 괜찮아요. 향하기 전에 이제 아버지 를 향한 마음을 네. 너무 이제 제가 또 슬픈
0: 안타까운 심청, 마음. 네, 안타까운 걱정되는 마음도 있고
1: 네, 걱정되는 마음에 어머님께 가서 이제 인사도 먼저 드리고 이제 마지막 술이다라고 네. 전하고 또 아버지께는 또 마지막 인사를 올리는 네.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그러면 내일 공연하는 소리도 오늘 전해드린 대목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1: 아니에요.
0: 네, 네, 그 이후에 이제 범피 중류 대목부터. 네. 오늘 특별히 또 그러면 출연하시느라고 연습을 따로 하셨겠네요.
1: 네. 근데 너무 목이 안 좋아서.
0: 네. 아우 잘하셨습니다. 솔개님께서 뜨끈뜨끈한 날이네요. 전주 세계소리 축제 기대 중입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 이제 그 열기가 시작이 됩니다. 닷새 동안 이어질 텐데 이번 축제 무대 중 하나가 젊은 판소리 다섯 바탕. 이거든요. 그 무대 서시잖아요. 네네. 준비하면서 어떤 점에 가장 신경 많이 쓰셨어요?
1: 아무래도 젊은 판소리 다섯 바탕 이 전주 세계소리 축제에 가장 올르고 싶은 무대라고 이제 젊은 소리 하시는 분들은 네. 너무 이제 등용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이걸 되게 준비하면서 젊은 패기와 에너지는 가득하되 네. 이제 본래의 뿌리는 오롯이 이제 과장 없이 인위적인 과장 없이 오롯이 전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네.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0: 관객들이 네. 어떻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세요?
1: 네. 관객분들께서는 이 소리를 하나의 이야기이자 마음의 위로로 닿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0: 네. 네. 그 감정 전달에 있어서 아마 계시는 분들도 느끼시지 않을까. 그 절절한 소리를 아마 네. 정말 그 어려운 사설은 모르더라도 그 느낌은 더 전달되지 않을까. 제가 네. 그래서 예전에 그 인당수 빠지는 대목에서 울었거든요.
1: 또 제가 엄청 슬프고 어려운 곡들로만 구성된 그 부분을 하게 되었어요. 네.
0: 이제 수많은 축제 프로그램 가운데 홍보대사로서 아, 나 이거는 한번 좀 추천해보고 싶다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세요?
1: 네, 너무 진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또 멋지고 기대되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제가 하나 준비해온 것은 네. 소리 프론티어라고 이제 공연 중에 신진 예술가들이 네. 과감한 실험과 도전이 펼쳐지는 무대인데요. 우리 소리의 미래를 끌어갈 차세대 창작가들의 참신한 작품들을 또 발굴하는 네. 현장이라서 되게 뜨거운 에너지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0: 네.
1: 또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네. 그 무대는

0: 산조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네. 토요일 저녁에 하죠. 한 7시 반에 하는 산조의 밤 공연도 좋죠. 굉장히 기대 중입니다.
1: 아, 갈 네. 계획이에요?
0: 네, 가서 저도 네. 함께 즐길 예정입니다.
1: 또 밤에 듣는 산조 더 막 네. 느낌 있고 운치 있고 분위기 네.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공연도 좋고 또 가족, 뭐 친구, 연인 단위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 이것도 좀 경험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요? 네.
0: 소리축제 측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많이 준비했다고 하셨거든요. 네. 아까 기자회견에서도 무더위를 이제 이겨내려고 네. 얼음이나 뭐 쉼터도 되게 많이 해주셨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소리 네 컷이라고 하죠.
1: 소리 네 컷 뭐예요?
0: 네. 요즘 많이들 찍는 인생 네 컷.
1: 그건 들어봤어요.
0: 네. 네. 이제 소리 네 컷이라 해서 포토부스를 마련했다고 해요.
1: 아.
0: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리축제만의 특별한 프레임에서 사진도 네. 찍어보시고
1: 네.
0: 또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보기로는 인스타에 해시태그에서 인별에서? 올려주시면 아, 네. 네. 인별에서 죄송해요. 인별에서 네 해시태그 해서 보내주시면 네. 올려주시면 또 소정의 상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꿀팁이네요.
0: 네.
1: 소리 네커 네. 네, 여러분 가신다면 한번 기억하셨다가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통 소리의 깊이를 고수하는 것, 또 대중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 이 사이에서 좀 고민도 있으실 것 같은데 박시본 씨가 꿈꾸는 어떤 본인만의 소리 방향은 어떤 건지도 궁금해요.
0: 그렇죠. 사실 모든 무대를 하고 이제 소리꾼들에게는 가장 무겁고도 영원한 숙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제가 생각하는 소리의 근본은 결국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 가진 깊은 울림을 뿌리를 단단하게 지켜내는 것이 제가 이제 선행되어야 할 소리의 품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1: 소리의 품격이라는 말이 참 이제 깊음 있게 다가와요.
0: 네. 방향성은 그렇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1: 아,
0: 네.
1: 그렇군요. 올해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25회를 맞았고 첫 홍보대사 활동을 하게 되셨잖아요.
0: 네.
1: 어떤 축제가 됐으면 하실까요?
0: 아무래도 그래도 25년이라는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0: 앞으로도 어려운 문턱이 없이 남녀노소 그리고 세계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그리고 이번에 되게 무더운 날씨에 하게 되었는데 네. 무더위보다는 따뜻하고 좋은 날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우리 두꺼비님께서 아, 목소리가 단단하고 매력적이라고.
0: 감사합니다. 아, 네.
1: 목소리도 매력적이시고 정말 MG의 느낌이 탁 전해지세요. 네. 오늘 또 박시본 씨와 이렇게 함께 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축제 현장을 찾아주실 관객들께 좀 많이 오세요. 이렇게 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0: 네,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주 세계 소리축제를 찾아주실 모든 관객분들께 오늘부터 드디어 소리의 문을 여는 또 소리를 사랑하는 정말 많은 분들의 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래도록 정성껏 준비한 멋진 무대들과 그리고 유쾌한 체험 프로그램들 여러분을 기다리는 굿즈와 또 소리 네 컷 등이 아주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가슴 깊은 울림과 또 뜨거운 열정의 축제 곳곳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네. 네. 자, 마지막으로 네. 네. 진짜 마지막으로 네. 우리 박시본 씨 공연 언제예요? 그 장소하고 시간 네. 홍보 마지막으로 좀 할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0: 네. 8월 13일 목요일 내일이죠.
1: 네.
0: 내일 1시 13시 30분
1: 네.
0: 네.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저의 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공연도 잘 준비하시고 또 홍보대사로서 축제 더 널리 알리는 역할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바쁜데 네. 전주 세계소리축제 홍보하시고 막 오늘 기자회견도 하시고 여기까지 찾아와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0: 저도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1: 전주 세계소리축제 홍보대사 박시본 씨와 함께했습니다. 이 곡 박시본 씨 보내드리면서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이희정 밴드의 노래와 연주로 뺑덕이네 듣고 옵니다.

때는 어느 땐구 허니 숙종대왕 즉위 초라. 황조 도화동에는 일찍이 남편을 잃고 슬하에 자식 없이 혼자 사는 과부 하나 있었난디. 이 과부의 이름이 땡덕이네라 혀껏다.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 축제와 함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2026 전주 세계소리 축제가 열리는 무대 중에는요, 규모는 작지만 지역 문화예술의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공간이 있어요. 바로 전주 우진 문화공간인데요. 지역 예술인들에게 창작 열정을 펼칠 기회를 선물하고요.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 같은 기획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어오는 참 알토란 같은 문화공간이에요. 특히 오늘과 내일 저녁에는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소리 프론티어 무대가 열리는데요. 모던 국악 프로젝트 차오름과 황진아, 오드리, 오름새의 공연 가까이서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 소리의 진면목을 가장 가까이서 느껴볼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축제 찾으셨다면 한번 걸음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특집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 축제와 함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일입니다. 나른한 오후 뭐 할까 고민된다면 주말에 라디오 어떠세요? 여러분의 주말을 특별하게 만들어드리는 시간,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입니다. 음악과 여행, 영화와 미술까지 다양한 문화예술로 여러분의 주말을 알차게 만들어드립니다. 여러분의 주말 사용설명서, 주말 오후 2시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 함께해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이번엔 국악인들의 꿈과 실력을 펼칠 수 있는 두 가지 경연대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제34회 임방울 국악제 전국대회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악 경연대회 가운데 하나인 임방울 국악제가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는데요. 올해 대회는 9월 4일부터 13일까지 광주광역시 일원에서 열리고요. 9월 4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5일엔 학생부 경연, 12일과 13일엔 일반부와 명창부 경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참가 접수는 학생부와 장기자랑 부문은 9월 3일 오후 6시까지, 일반부와 명창부는 9월 1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요. 자세한 모집 요각은 임방울 국악제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국립국악원이 주최하는 제20회 온나라 전통춤 경연대회 소식입니다. 접수는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국립국악원 누리집에서 진행되고요. 예선은 9월 1일, 본선과 시상식은 9월 22일에 열립니다. 자, 이렇게 국악과 전통춤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예술가들이 탄생할 두 경연대회. 관심 있는 분들은 대회 요강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말 오후 우리 전통예술의 깊은 멋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두 개의 토요 상설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국립국악원 대표 상설 공연 2016 토요 명품입니다. 올 한 해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펼쳐지는 토요 명품은요. 궁중음악부터 민속음악, 전통무용까지 우리 전통예술의 다양한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인데요. 특히 8월엔 한국의 멋과 신명을 주제로 8월 15일에 수룡음과 산조, 매화가, 춘행전 등 궁중과 민속의 멋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지고요. 8월 22일엔 사물놀이와 고무, 영산회상, 대추

기타 등이 또 8월 29일엔 낙양춘, 시조, 연화무, 용강의 춤으로 구성된 무대가 이어집니다. 이어서 소개할 공연은 국립남도국악원의 토요상설 국악이 좋다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남도국악원 진학당에서 열리는 국악이 좋다는요. 먼저 8월 15일엔 음악집단 태동의 파편의 장르 태동이 무대에 올라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새로운 감각을 더한 창작 무대를 선보입니다. 8월 22일엔 국악연주단의 국악의 향연이 펼쳐지는데요. 8월 29일엔 거문고 연주자 이선화의 진도, 금가를 통해 진도의 소리를 거문고 선율로 풀어낸 특별한 무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품격 있는 우리 음악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국립국악원 토요명품 그리고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이 좋다를 찾아주세요. 소리꾼 이희문이 오는 8월 1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종로구 아름지기 안국동 한옥에서 이희문의 잡가 잡담 열흘 한옥으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국가무형문화유산 경기민요 이수자인 이희문은 늘 전통을 새로운 감각으로 풀어내며 자신만의 무대를 만들어 온 소리꾼이죠. 이번 공연은 지난 2022년 화제를 모았던 한달 한옥의 연장선에 있는 프로젝트로 한옥을 공연장으로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직접 머물고 생활하면서 그 공간에서 얻은 감각과 영감을 공연으로 풀어내는 말 그대로 한옥의 시간과 소리 그리고 일상이 하나의 무대가 되는 셈입니다. 무대의 중심은 경기민요의 정수로 꼽히는 경기 12잡가 완창입니다. 조선 후기 서울과 경기 지역의 전문 소리꾼들이 불러온 기인 형식의 잡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주는데요. 여기에 공연 중간중간 작품에 얽힌 이야기와 소리에 대한 생각, 예술가 이희문의 솔직한 이야기가 더해져 공연과 토크를 함께 즐기는 색다른 시간이 펼쳐집니다. 올여름 한옥의 고즈넉한 정취 속에서 경기 잡가의 깊은 매력을 만나보고 싶다면 이희문의 잡가 잡담 열흘 한옥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이석투의 상상이야.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더위가 한풀 꺾인 와중에 오늘부터 전주에서는 25번째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시작됩니다.
1: 저녁 8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검은꽃 창작자 황진아, 소리꾼 장문희의 춘향가로 이어지는 축제판이 열릴 예정인데요. 폭염이 주춤해서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2: 그렇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하다 못해 약간 쌀쌀함도 느껴지는
1: 새벽에 춥더라고요.
2: 예, 네. 그런 바람이 불어서 아마 전주세계소리축제도 한결 흥겹게 즐길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1: 올해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는 국내외 바이어와 아티스트를 연결하는 아트마켓도 운영이 될 거라고 합니다. 우리끼리 즐기는 잔치가 아니라 우리 음악을 세계시장에 소개하고 또 수출하는 실질적인 글로벌 유통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그런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2: 네, 세계로 가는 우리 음악 플랫폼 전주세계소리축제 16일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진짜 뭐 흥터지는 시간 마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도 즐겨주시면 좋겠네요.
1: 네, 자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전주에서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대하는 서울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8월 12일 수요일 오늘의 첫 곡은 전주시립국악단의 연주로 꽃심 듣고 왔습니다.
1: 네. 전주세계소리축제 짱이에요 좋아요 이렇게 응원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0: 예.
1: 낮에는 뭐 여전히 살짝 덥기는 한데 네. 그래도 습도가 쫙 빠져서 그런지 그래도 버틸만 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꽤

0: 가을 느낌이 있어서
1: 그렇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이제 제가 요즘에 작창을 하고 있잖아요.
0: 네네.
1: 계절 습도에 가장 예민한 게 북이거든요.
0: 네네.
1: 어제 녹음하다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 다시 녹음을 이어서 하는데 네. 북 소리가 음정이 한 다섯 개는 올라간 것 같아요.
0: 그 정도로
1: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0: 습도를 정확히 알 수 있네요.
1: 예, 와. 확실히 습도가 내려갔습니다.
0: 좋습니다.
1: 가을을 재촉하는 이제 비만 와주면
0: 그쵸.
1: 금상첨화겠죠.
0: 그렇습니다. 자, 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에 임하겠고요. 비 하니까 왠지 우리 또 봉영 씨가 생각이 나고
1: 왜요 또 갑자기
0: 봉영 씨 생각이 난다는 것은
1: 네
0: 우산을 자주 잊어버리는데
1: 우산이요?
0: 뭐 핸드폰
1: 우산뿐이겠어요?
0: 이어폰
1: 다 돌려 쓰는 거죠.
0: 아, 네. 뭐 부채 공연 갈 때는 뭐 네. 부채 뭐 등등
1: 장구채 뭐 등등 소리 부채는 돌려 쓰는 거고 공공재죠 사실상.
0: 요즘도 잘 이렇게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물건.
1: 아니요 요즘에는 덜합니다. 확실히
0: 오.
1: 다 자기 자리가 있어가지고.
0: 오.
1: 그래서 올 여름은 저는 분실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0: 어 진짜?
1: 예.
0: 다행이다.
1: 머리를 많이 썼고요. 네네. 하지만 살다 보면은 잃어버리는 물건들이 있을 수밖에
0: 있죠,
1: 없어요.
0: 있죠.
1: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께 저만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0: 여기저기서 네 그런 친구 같아.
1: 올 여름에 내가 잃어버린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0: 아, 네.
1: 분실물에 관한 이야기들 오늘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0: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되게 깜짝깜짝 놀랄 소식도 있을 것도 같고
1: 아, 그야말로 저는 우산 같은 경우는 진짜 수도 없이 잃어버렸거든요.
0: 아.
1: 그래서 잃어버린 줄 알고 집에서 또 이제 사서 이렇게 집에 갔더니 집에 또 있고 수도 없어요 그런 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0: 네.
1: 뭐 물건을 잘 챙기시는 분들도 분명 잃어버린 순간이 있을 테고
0: 네.
1: 잘 잃어버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0: 네네.
1: 올여름 잃어버린 것들 분실물 무엇이 있는지 문자로 남겨주세요.
0: 우물정 0302
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궁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유튜브 채널 국악 F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자 물건을 잘 잃어버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잘 챙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여러분이 올여름 잃어버린 분실물에 대해서 문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각종 기념품 선물 보내드립니다.
0: 지금은 파티 시대
1: 파티의 상사대입니다.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법은 납세 인신순 장헌이 구부청청 양유세건 관영 준색이 팔두에 왔네 복성 무진 선대 후레두 허려하니

0: 신캐동 거문고 병창으로 호남가 듣고 왔습니다.
1: 아 좋네요.
0: 역시 진짜 소리입니다.
1: 옛날 선생님의 이 성음은 이제는 흉내를 못 내요. 그쵸?
0: 맞아요. 네. 게다가 신캐동 선생님의 음원인데 음질도 굉장히 좋네요.
1: 깨끗하고.
0: 예. 자 좋은 음악 좋은 소리 듣고 왔고요.
1: 네.
0: 올여름 여러분들 분실물 나 이것까지 잃어버려봤다.
1: 네.
0: 말씀해 주시면 함께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 2115님 안경을 쓰면서 안경 찾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0: 저도요.
1: 차키를 들고 차키를 찾을 때도 있고요.
0: 어디 뚫어?
1: 치매가 아닐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많이 계시죠?
0: 그런 분들 많습니다.
1: TV 리모컨 들고 TV 리모컨을 찾는 그쵸. 경우.
0: 냉동실에 TV 리모컨을 찾는 경우가
1: 거기서 있어요. 발견하는
0: 예.
1: 경우. 차키를 넣는데 계속 찾아 헤매는 경우
0: 네.
1: 많이 계시죠.
0: 이제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이 신경을 쓰다 보면 네.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건 아마 맞을 거예요.
1: 근데 이거는 분실물은 아니니까.
0: 예예예. 예, 예.
1: 깜빡깜빡. 네, 보조 배터리
0: 네.
1: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5629님 올여름 저는 부채를 그렇게 자주 잃어버렸어요. 두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0: 그렇죠. 흔한 일입니다. 부채 잃어버리는 거.
1: 그냥 싼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여름에 가볍게 이렇게
0: 메이드 인 차이나
1: 얇고 그 예. 작은 애
0: 예, 수입하네.
1: 그거죠? 합죽선 예. 이거 말고
0: 비싼 거 아니실 테고
1: 그러면
0: 부채질 하기 위해서 예. 하는 그런 부채겠죠.
1: 예.
0: 그런 거 어차피 돌려 쓰는 거예요.
1: 그렇지.
0: 예.
1: 공공재다 생각하시고
0: 맞아요.
1: 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뭐야? 새로운 친구가 있네?
0: 득템하시면 되겠고요.
1: 절도는 아니죠.
0: 원래는 안 되는데.
1: 안 되는데. 네. 그래도 방송에서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0: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4982님. 자 부채를 뛰어넘는 사연이기를 보겠습니다. 줄 있는 이어폰은 잘 안 잃어버렸는데요. 줄 없는 무선 이어폰 쓰니까 자주 잃어버립니다.
1: 그 비싼데?
0: 비싼 거 잃어버리고 이젠 싼 거 사서 써요 하셨는데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1: 의외로 저도 덜렁 무선 이어폰
0: 네.
1: 케이스째
0: 네.
1: 있는 거 몇 번 봤어요.
0: 그거 절대 가져가시면
1: 안 돼요. 아, 좀 가만 안 돼요.
0: 큰일 나요.
1: 아, 그럼요.
0: 네.
1: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0: 네. 네,
1: 가만 둬야 돼요.
0: 손도 대지 마셔야 돼요.
1: 네.
0: 그나저나 이제 중고거래 같은데
1: 네.
0: 이 앱을 이렇게

0: 알잖아요.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1: 진짜로.
0: 네. 그래서 유닛 하나만 중고거래에 올려놓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걸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고
1: 그래요.
0: 케이스만 따로 올려놓는 분들도 많고.
1: 자, 4982님 깜짝 놀랄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선 이어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어떻게 이렇게 됐지? 와, 너무 좋으시겠다.
1: 공공재입니다. 무선 이어폰 지금 보내드리는 거.
0: 판매하지 마시고 오래오래 쓰십시오. 3217님 우리 조카 락 페스티벌 갔다가 선글라스를 잃어버렸대요.
1: 어떡해.
0: 작년 생일에 제가 사준 거거든요. 아침에 어떻게 놀면은 대체 선글라스를 잃어버리고 오는 걸까요? 하셨는데.
1: 이제 뭐 그렇죠. 이제 막 흥분의 도가니니까.
0: 예.
1: 뭐 이렇게 뭐 점프를 했을 수도 있고.
0: 그러니까 이제 안경을 안 쓸 때는 머리 위에 그, 이렇게 올려두거나
1: 패션,
0: 아니면
1: 패션으로.
0: 셔츠 사이에 이제 끼워놓는 경우들이
1: 아이고.
0: 있는데 뛰어 놀다 보면은 그게 떨어진 줄 모르거든요. 아, 너무 속상하다 이건.
1: 어딘가에 또 밟혀서 깨졌거나
0: 그쵸. 깨졌을 가능성이 있죠.
1: 깨졌거나 뭐 어떻게 됐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참.
0: 저도 이 횡단보도 걷다가 그 안경을 잠깐 주머니에다 넣었는데 그게 떨어졌었나 봐요. 나중에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1: 어떻게?
0: 그래서 다시 이렇게 왔던 길로 돌아가 봤더니 차에 이렇게 밟혔는지 아그작 나 있더라고요.
1: 아, 저도 선글라스 한번 잃어버렸었어요.
0: 어, 그래요? 그
1: 안에
0: 고글?
1: 아니.
0: 아, 고글 말고
1: 고글을 아직도 차에
0: 아, 잘 있어.
1: 잘 있고.
0: 예예 예, 예.
1: 아내가 큰맘 먹고 이제 뭘 하나 샀어요. 어, 선글라스를.
0: 네. 네.
1: 봐도 나도 보니까 이쁘더라고. 그래서 나도 한번 써봐도 돼?
0: 네.
1: 그래 써?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랑 세 명이서 저랑 애들 둘 해가지고
0: 네.
1: 놀러 갈 때 또 탁 썼죠.
0: 건방지게 썼어요. 근데
1: 썼어요.
0: 예.
1: 집에 왔어. 없어.
0: 그런 순간이 있어요.
1: 얼마나
0: 비싼 거였어요?
1: 그래도 저가는 아니었었어요.
0: 어떻게 비싼 건 기본적으로 이제 몇십만 원 단위거든요.
1: 예. 큰맘 먹고 산 건데.
0: 아이고 혼날만하네.
1: 본인 생인 선물로 산 건데
0: 혼날만해. 혼날만해. 저한테 뭐라고 할 게 못 되네.
1: 저는 한 번 저기 실수할 때
0: 예.
1: 크게
0: 세게 그냥
1: 크게 합니다.
0: 자, 지금까지 들어온 문자 중에 가장 고가죠.
1: 아,
0: 선글라스.
1: 어, 그죠 그죠 그죠.
0: 무선 이어폰이 더 비싼 거?
1: 무선 이어폰은 아예 그 잘 잃어버리신 분들은
0: 네.
1: 전화번호를 써놓으세요.
0: 그럴 수
1: 유성펜으로
0: 있죠.
1: 아예 그냥
0: 네.
1: 네? 그죠?
0: 그리고 요즘에 A사에서 나오는 무선 이어폰은요 다 추적이 가능합니다.
1: 아, 띠띠띠띠 뭐
0: 울리기도
1: 거?
0: 하는데 위치가 송출이 돼요.
1: 아, 그래.
0: 네. 그래서 아까 거리에 만약 케이스 봤다 절대 만지지 말고
1: 가만 둬라
0: 하시는 거예요.
1: 네. 알겠습니다.
0: 또 보겠습니다. 8318님 저는 오래전에 월세를 찾아서 오면서 아 은행에서 월세를 찾아오면서 주머니에서 그게 빠져버렸는데
1: 어?
0: 학생들이 뛰어와서 찾아주어서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1: 와,
0: 이거 큰일 날 뻔했네요.
1: 착하네 아이들이.
0: 그래도 월세금이라 다행이다. 월세금도 물론 크지만
1: 보증금.
0: 에이.
1: 아니 근데 요즘은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바로바로 넘겨버리지 않아요?
0: 예전에 오래전이라고 했잖아.
1: 오래전에. 아이고 다행이네.
0: 어휴, 학생들이 착하다.
1: 그러니까요.
0: 월세면은 현금이었을 거 아니에요.
1: 그럼요.
0: 네.
1: 그럼
0: 현금이면 그냥 가져가 버리시는 아주 못된
1: 네.
0: 분들도 계시는데
1: 네.
0: 학생들이 딱 요 떨어지셨어요.
1: 맞아.
0: 그래서 찾아주신 거죠.
1: 그런 거 많지 않아요? 되게 많다 그러던데 주유소에
0: 네.
1: 카드를 셀프 주유소 카드를 꼽아놓고 그냥 가는 사례가 되게 많대요.
0: 맞아요.
1: 그래서 아내가 한번 또 그랬었나? 그러니까 나중에 찾긴 찾았는데 그 주유소에 전화를 했어.
0: 네.

0: 알람이 울리잖아요. 네네네. 이 카드 두고 가셨다고. 네. 근데 그것도 못 듣고 가버리는 거죠. 그래도 카드 꽂아놓고 가는 게 나아요.
1: 왜요?
0: 주유기 꽂아놓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1: 큰일 나.
0: 큰일 나는데.
1: 스파크 팍 나면 네. 큰일 나죠.
0: 그런 분들도 계셔요.
1: 그렇습니다. 꽈배기님은 되게 깔끔하신 분인 것 같아요.
0: 주유기 꽂아놓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1: 큰일 나.
0: 큰일 나는데.
1: 스파크 팍 나면 네. 큰일 나죠.
0: 그런 분들도 계셔요.
1: 그렇습니다. 꽈배기님은 되게 깔끔하신 분인 것 같아요. 성격이. 올여름 분실물 리스트라고 해가지고 되게 깔끔하시네. 아. 그래서 리스트를 올려주셨거든요. 모자, 우산, 손수건, 그리고 텀블러 이렇게 해서 저의 삶은 적자입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0: 이제 기록을 잘 해놓으시네요.
1: 자주 쓰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은 좀 분실할 수밖에 그래도 없죠.
0: 그래도 다행인 건 그렇게 값비싼 건 없어요. 모자, 그래. 우산, 손수건, 텀블러. 이게 한 번씩은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1: 한 2, 3만 원, 3, 4만 원대에서
0: 그렇죠.
1: 있는
0: 거. 만 원이면 그 우산 좋은 거 사요.
1: 네, 그래요. 8188님. 저는 올 여름에 집에 있던 손 선풍기를 잃어버려서 다시 샀어요. 운동을 갔다가 벤치에 뒀는데 누가 가져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0: 누가 가져간 거죠, 이건?
1: 그쵸. 아유 참.
0: 내 거 아니면 손을 대지 말아야 되는데.
1: 그러게.
0: 손 선풍기도 이거 새로 살려면 아까워요.
1: 그치.
0: 그래도 2, 3만 원.
1: 그래. 네. 많이 쳐져도.
0: 예. 좋게 생각하십시오.
1: 그 외국 사람이 어디 땡튜브에서 그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도 살짝 공감이 됐었거든요.
0: 네.
1: 대한민국 사람 정말 대단하다는 거예요. 카페에서 핸드폰을 두고 가도 화장실 갔다 와도 그대로 두고
0: 노트북도 그대로.
1: 그다음에 택배 기사님들이 문 열어놓고 배송 막 이렇게 하는데도 아무도 안 훔쳐요. 너무 대단한 나라인 것 같다고.
0: 네.
1: 그런데 왜 이렇게 자전거 안장은 왜 이렇게 다 가져가냐고. 근데 그 진짜 공감돼. 왜 이렇게 안장을 좋아할까요?
0: 모르겠어요. 돈이 되나 보죠.
1: 그런가. 참 신기합니다.
0: 자, 올여름 여러분들 잃어버린 물건들, 네. 분실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까지는 선글라스가 가장 고가의 상품이어서요. 그걸 뛰어넘는 문자가 올지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김순여 소리로 정선 자음 역금 아리랑 듣고 오겠습니다.

0: 김순여의 소리로 정선 잦음 엮은 아리랑 듣고 왔습니다.
1: 음악 듣는 사이 네. 선글라스를 뛰어넘는 고가의 물건들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0: 아, 진짜요?
1: 네. 일단 1010님 큰아들이 사준 휴대폰을 택시에 두고 내려서 전화하니까 없다고 하네요.
0: 어?
1: 유유.
0: 핸드폰 택시에 뒀는데요?
1: 네.
0: 꿀꺽?
1: 그런 느낌이
0: 진짜로요?
1: 꽤 나죠.
0: 그래? 제일 고가네요.
1: 그러게요. 지금까지 이게 재밌자고 한 거였었는데 이렇게 숙연해지지.
0: 너무 놀라워서.
1: 아마 네. 택시 기사님이 가져갔다 이렇게 단정하기도 어려운 게
0: 아.
1: 다른 승객이 타서
0: 아 맞네 그럴 수
1: 그
0: 있겠다.
1: 승객이 가지고 갔을 수도 있죠.
0: 그러네 네. 그러네 그러네. 아이고야.
1: 근데 휴대폰 그거 가져가서 그 아
0: 전원 끄고
1: 전원 끄고 이제 뭐 어디다 파나
0: 작물로
1: 그 작물인데. 네.
0: 아이고
1: 속상하네요 진짜.
0: 액땜했다고 생각하십시오.
1: 네.
0: 4791님 여행 갔다가 여권을 잃어버려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 이야기예요 하시면서
1: 뭐 값으로 따질 순 없죠.
0: 여권이라
1: 여권은 엄청난 불편함을 초래하죠.
0: 고생하셨습니다. 3249님 대만 여행을 가서 운동화 끈을 묶는 그 사이에 옆에 놔뒀던 휴대폰을 잃어버려가지고 멘붕이 왔었어요. 대만 좋은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1: 아, 나라의 문제는 아니고요. 사람 사는 데는 어디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그렇다면 1010님, 3249님이 가장 고가의 물건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예.
0: 아, 뭐 오늘 콘테스트예요?
1: 몰라요. 뭐야? 분위기를 좀 바꿔야겠어요.
0: 아, 바꿔서. 예. 아, 기분 좋게.
1: 1등, 1등.
0: 기분 좋게 갑니다.
1: 자, 1등.
0: 네. 예. 자, 비싼 거 더 이렇게 좀 보내주세요.
1: 경신이 될 수 있을지 네. 볼게요 또.
0: 좋습니다.
1: 9820님. 처음 가는 마트 주차장에 댄 차 기둥 넘버를 까먹고 층까지 까먹어서 2층 저층 가서 리모컨 누르고 더운데 진땀 뺐었어요. 주차 후 기둥 번호 꼭 암기해야 됩니다 하셨는데 맞습니다. 저도 흔히 있는 일이에요.
0: 있었죠. 저도
1: 예.
0: 여긴가?
1: 예.
0: 저긴가?
1: 아 근데 층을 모를 때는 예. 층이라도 확실하면 괜찮아요.
0: 예.
1: 넓어도 이렇게 그냥 동선 따라 쭉 가는데.
0: 맞아 맞아 맞아.
1: 근데 2층인지 저층인지를 모르면 야 이건 대량 난감입니다. 진짜.
0: 그렇습니다.
1: 온 가족이 함께 막 찾아 헤매도 못 찾아요.
0: 아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1: 검색되는 거 있지 않나요?
0: 어떻게
1: 자리 위치 뭐 이런
0: 모르겠어요.
1: 키오스크 같은 데다 이렇게 하면. 예. 그리고 검색되는 건물들도 있습니다. 있어. 워낙 큰 주차장들은.
0: 네. 3862님. 친구들이랑 같이 배낭여행을 갔었었는데 한 친구가 지하철을 같이 못한 거예요. 그 친구만 전화기 로밍을 한

0: 상태였기 때문에 그 친구가 없으면 큰일 나는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다음에 내리고 그 친구가 오다가 우리 보고 내리고 아 그렇게 해서 아주 힘들게 만났습니다 하시면서 사람을 또 이렇게 엇갈리게
1: 네.
0: 큰일 날 뻔했네요 진짜.
1: 예전에는 로밍도 엄청 비쌌어요. 귀하고 네. 그래서 한 사람만 이렇게 대표로 해가고 막 이랬었죠.
0: 네.
1: 요즘에는 뭐 그냥 다 로밍 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네.
0: 근데 다 하는데도 꿋꿋이 끝까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1: 있어요. 네. 누구요?
0: 그게 바로 저입니다.
1: 왜 안 해요?
0: 로밍은 안 해.
1: 왜 안 해요?
0: 어차피 톡도 안 보고 톡 어차피 해외에 있으면 내가 뭐 톡 보낼 일도 없기 때문에 와이파이 뭐 다 되는데
1: 답답하네.
0: 그래서 옆에 있는 애들이 다 네. 로밍 해가지고 오니까 네. 같이 어차피 다 같이 다니잖아요 해외
1: 네.
0: 그래서 저는 굳이 하지 않습니다.
1: 알겠습니다. 더 코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4518님 아이고 이거는 뭐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네요. 아까 점심때였습니다. 키오스크에 카드 꽂아두고 온 거 있죠?
0: 아이고.
1: 후다닥 뛰어가서 물어봤더니 매장에서 보관하고 있어가지고 받아왔습니다.
0: 아이고.
1: 큰일 날 뻔했어요.
0: 다행입니다.
1: 신용카드는 웬만하면 사람들이 안 가져가고요.
0: 아유, 네. 복잡해.
1: 업체에서도 그 보관하고 있습니다.
0: 에이.
1: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0: 잘하셨습니다.
1: 그리고 잃어버리는 순간 이제 못 찾았다. 그럼 바로 분실하고 분실 신고하고 재발급 그 받으면 되니까. 네. 저는 재발급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0: 아우.
1: 카드가 해진 적이 없어요.
0: 각 카드사마다 그 대표번호 다 외우고 계시겠네요.
1: 아, 예, 핸드폰 안에 있습니다.
0: 뭐 1577에 몇 번, 네, 1588에 몇 번 다 네. 외우고 계시겠네요. 그래서, 야, 그래서 1번, 9번, 0번 뭐 이렇게 들어가서
1: 자주 들어가는 데들은 이제 단축키도 바로 알죠.
0: 멋있어. 네. 역시
1: 떡 선물 드립니다. 네. 4518님
0: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올까요?
1: 네.
0: 이번에는 2266님의 신청곡으로 전병훈의 소리 군밤 타령 듣고 오겠습니다.

0: 2266님의 신청곡으로 전병훈의 소리 군밤 타령 듣고 왔습니다.
1: 제가 이거 단가를 몰라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해 주세요.
0: 뭐야?
1: 2915님 큰맘 먹고 구입한 구땡 그 명품 브랜드 있죠. 구땡 은팔찌
0: 좀 찾아봐야지.
1: 샤먼 여행 때 남편 팔짱 끼고 다닌 짬에 잠시 풀었어요.

0: 잃어버렸어요. 어찌나 가슴이 쓰라리던지. 굿땡 은팔찌 얼마입니까?
1: 종류가 많아가지고
0: 대충 대략적
1: 50만원대에서
0: 아
1: 100만원대
0: 아 휴대폰 못 넘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 아쉽네요.
0: 네, 아유 어떻게
2: 아유 참
0: 에휴 휴대폰 잃어버린
2: 모르겠습니다. 지금 검색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네. 뭐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0: 아유 그래도 가슴 아프셨겠다 진짜.
2: 6473님 문자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저는요 물건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잃어버리는 걸까요? 우리 남편 지갑도 잃어버리고 차키도 지금 물건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했지만은
0: 예.
2: 그 지목하는 대상은 한 명입니다.
0: 그렇죠.
2: 오해 마십시오 여러분.
0: 네.
2: 우리 남편은 지갑도 잃어버리고 차키도 잃어버리고 그래요. 당최 이러다가 저도 건망증이 와서 정말 깜빡깜빡 할까봐 무서워요 하시면서.
0: 근데 진짜 물건 잘 챙기시는 분들은 네. 우리 같은 부류를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2: 그럴 수 있죠.
0: 예. 네. 근데 어쩌겠어요. 잃어버리고 싶어서 잃어버린 게 아니거든요.
2: 그렇죠.
0: 네.
2: 이해해야죠. 뭐.
0: 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물건들 가지고 있는 물건들의 총량이 네. 너무 많이 늘었어요. 현대인들이.
2: 네.
0: 그래서 뭐 하나씩 놓치고 가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2: 맞아요.
0: 네. 어떻게 에이. 다 챙깁니까.
2: 그렇습니다.
0: 그렇죠? 비겁한 변명이랍니다.
2: 정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0: 그런 네. 생각도 합니다.
2: 네.
0: 예.
2: 아무튼 잘 뭐 잃어버리지 않도록
0: 잃어버리지 네. 않도록 해야지만 이미 잃어버린 건 끊어내야 됩니다.
2: 그래요.
0: 내 거 아니야 하고 보내주는 네. 그 통쾌함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께도 정보 챙겨드리는 시간 함께 갈게요. 점심 먹고 나른하면 바퀴가 달려간다.
3: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고가 달려간다.
4: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5: 커피 사고 싶다.
6: 똑딱이 퀴즈
7: 노래하고 싶다.
8: 노래하고 싶다.
9: 이것저것
10: 이놈저놈
11: 묻지마
12: 따지지마
13: 우리 모두 바투한테 달려간다.
0: 바투의 상사디아.
14: 가만히 있어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초랭이 옷이다, 초랭이.
0: 어허, 초랭아. 그것은 내 대사가 아니냐?
14: 아니, 뭐, 가끔은 바꿔서도 하는 거지, 뭐,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나. 아니, 그나저나, 가만히 있어보자. 전우치. 전우치는 딱지나 윷놀이. 제기차지 같은 그 전통놀이 좀 해봤나?
0: 어허, 이 녀석아, 나 전우치다. 전통놀이라면 나도 빠지지 않는다만 갑자기 전통놀이는 왜 묻는 것이고?
14: 그게 최근 국내 한 치킨 체인점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치킨 매장에서 치맥도 즐기고 K전통놀이도 즐길 수 있게 꾸몄다고 그러던데.
0: 어허, 그거 참 신박하구나. 치맥을 즐기면서 구슬치기며 윷놀이 같은 우리 전통놀이를 한다고?
14: 7월에 시작했다는데 그 외국인 관광객들 반응도 너무 좋고 젊은 세대들도 너무 좋고 응? 아, 첫 달부터 그냥 일반 매장보다 매출이 두 배나 많아졌다네.
0: 아하 그 생각을 왜 못했을꼬. 치맥의 K 전통놀이라 아주 좋구나. 거기가 어디냐. 지금 당장 가봐야겠구나.
14: 내가 앞장서야지. 저렇지 너는 따라만 오셔.
15: 얘들아 우리 놀이기 판치기 하자!

0: 미봉초등학교 전래동요반의 노래로 너리기 펀지기 듣고 왔습니다. 이게 충청북도 영동 옥천 보은 지역의 놀이 노래라고 하네요.
1: 네.
0: 귀한 노래였습니다.
1: 굉장히 반복 구절이 많고 한번 들으면 아이들과 함께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였었는데, 자, 치맥과 함께 K 전통 놀이를 즐긴다. 아이디어가 일단 좋죠.
0: 그러네요.
1: 외국인 관광객들은 물론이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치킨집과 전통 놀이의 조합은 신박하죠.
0: 뭐 어떤 전통 놀이를 하는 걸까요?
1: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슬치기며 윷놀이 같은 걸 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사업은 이런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 기존의 치맥이야 너무 익숙한 거고, 네, 전통 놀이도 너무 익숙한 건데, 네, 이걸 합쳤을 때에 오는 새로움.
0: 닭싸움 어떻습니까?
1: 닭싸움 좋죠.
0: 다이어트도 되고.

0: 네. 자, 똑딱이 퀴즈 함께 가시죠.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로록 똑똑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시원하다는 강원도 동해 돌담마을 바다 옆에는 어느새 가을을 대표하는 이 꽃이 하나둘 피어나기 시작했다는데요. 더위가 한풀 꺾이자마자 가을의 전령인 이 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꽃밭과 바다 그리고 해안숲이 어우러지는 멋진 풍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을의 전령인 이 꽃은 무엇일까요?
0: 1번 장미, 2번 능소화, 3번 코스모스.
1: 하나밖에 없네요.
0: 가을은 뭐.
1: 네. 이거의 계절이죠.
0: 이 친구죠.
1: 네. 네.
0: 예하고 잠자리 뭐 그렇죠. 이렇게 있는 게
1: 얘가 거리에 쫙 깔려 있으면 확실히 야 가을이다 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전령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노래 힌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일단 나훈아 씨가 생각이 납니다.
1: 아
0: 고향역.
1: 그래도 저기
0: 땡땡땡땡
1: 허밍으로라도
0: 그러니까
1: 네.
0: 하고 있잖아요 지금.
1: 네.
0: 비어 있는
1: 이거 잘한다.
0: 정든 고향역.
1: 왜 이렇게 몸을 가만히 못 둬? 저희 아버지가 그 노래 진짜 잘하시는데
0: 아,
1: 좋아하세요 나훈아 씨를. 뭐 정답들이 무수히 쏟아져 오고 있기는 한데.
0: 네.
1: 그래도 힌트는 드려야 되니까.
0: 그렇죠.
1: 요리 가겠습니다. 요리.
0: 요리요?
1: 예.
0: 무슨 요리요?
1: 이제. 그 바로 메인 디시가 나오는 게 아니라
0: 네.
1: 에피타이저들이 하나씩 네. 하나씩 나오고 나중에 이제 딱 본 요리가 나오는
0: 아.
1: 그 과정
0: 네.
1: 과정을 즐기면서 먹는 요리를 요리라고 하죠.
0: 만난 요리. 만난 요리.
1: 만난 요리.
0: 만난 요리.
1: 네, 신난 요리.
0: 아하. 순서 요리.
1: 순서 요리.
0: 그렇지.
1: 그렇죠.
0: 아, 알겠습니다. 두자 힌트네요.
1: 두자 힌트죠.
0: 아, 두자 힌트로.
1: 네.
0: 저는 이제 노래 힌트로 드렸었고.
1: 어, 뒤에 두자도 되겠네. 부호 있잖아, 부호. 띠디디디. 띠디디디. 땡땡 부호.
0: 빠라밤.
1: 띠디디디.
0: 빠바바바바라밤.
1: 그거 왜 나오는 거야?
0: 그 옛날 영화. 그 영화.
1: 예.
0: 두두두둔. 두두두둔. 빠라밤.
1: 아이가 그러니까 그거 말고 부호 중에 이제 영화 같은 데에서 막 긴박하게
0: 아.
1: 뭔가 신호를 막 보내야 돼. 메시지를 보내야 돼.
0: 김대위.
1: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그 막 알려라. 그러면 띠띠띠띠 띠띠띠띠띠 이러면서 보내잖아요.
0: 네.
1: 네.
0: 맞습니다. 아, 정답이 많이 들어오네요.
1: 그러게요.
0: 정답을 보내라. 띠띠띠띠. 정답을 지금 보내세요. 띠띠띠띠
1: 띠띠띠.
0: 땡땡땡땡.
1: 아 이게 사실 다 했어요.
0: 땡땡땡.
1: 그 곡 모르시는 분 없죠. 우리나라에.
0: 땡땡땡.
1: 거기를 꼭 이렇게 파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0: 아 그렇게 하시니까.
1: 목을 이러면서.
0: 네, 그렇게 하시니까.
1: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0: 네.
1: 자,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네. 정답도 발표할 때가 됐네요.
0: 자, 정답은요. 띠리디. 코스모스가
1: 그렇습니다.
0: 정답이었습니다.
1: 3번이었고요.
0: 네.
1: 자,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 주셨어요. 그분들 중에
0: 네.
1: 3576 님께 떡 선물 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떡 맛있게 드십시오.
1: 네.
0: 자, 그러면 두 번째 퀴즈 갑니다.
1: 하!
0: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르륵 똑똑
1: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두 번째 퀴즈도 떡 선물이 걸려있네요. 두 번째 퀴즈 갈게요. 이것을 좋아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하지만 요즘 이것은 재료값이 올라서 사장님들은 남는 게 없다고 하고 소비자들은 더 이상 싸지도 않다고 푸념이 늘었습니다.
0: 안 쌉니다.
1: 유행 따라서 이것 재료는 달라지지만 우리나라 소비자들 마음속에 이것은 싸

0: 따뜻하고 든든한 한 끼를 대표하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 1번 김치볶음밥, 2번 김밥, 3번 짜장면. 안 싸요?
0: 네.
1: 물론 이제 그 상권마다 가격은 좀 조금 뭐 차이는 있지만 해봤자 500원, 1000원 차이?
0: 참치 이것은 한 6,500원 가량. 그 정도 됩니다.
1: 이 돈 내고 이걸 먹어야 되나? 이제 그랬는데 네. 사장님들은 어휴 좀 재료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0: 네.
1: 우리도 안 남아요.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죠.
0: 근데 실제로 어머님들이 이걸 네. 조리하실 때 네. 보면요 이거 하나에 네. 꽤 많이 들어갑니다.
1: 맞아요, 맞아요.
0: 재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1: 힌트 빨리 드리래요.
0: 이게 지금 힌트예요. 참치 이것.
1: 아,
0: 네.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1: 자, 참치 이거래요.
0: 네.
1: 들고 다닐 수 있답니다.
0: 저는 복령인데요.
1: 예.
0: 무슨 복령일까요?
1: 아, 그게 힌트예요.
0: 재성 씨.
1: 아,
0: 네.
1: 저는 자두 씨가 생각이 납니다. 잘 말아줘.
0: 말아야 됩니까?
1: 잘 눌러줘.
0: 눌러야 됩니까?
1: 예.
0: 어, 하나밖에 없네요.
1: 노래, 요 노래 제목이죠, 제목. 예.
0: 이미 커피를 사셨죠?
1: 왜요? 제가...
0: 아니 아니 완전 진짜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아야 되는 거. 김치 볶음밥, 김밥, 짜장면 중에 말아야 되는 거.
1: 네.
0: 하나밖에 없죠.
1: 왜요? 뭐 짜장면도 저기 그 소스 이렇게 해서 말아 말 수도 있죠. 그렇게.
0: 네?
1: 그 따로따로 나오잖아. 따로따로 나올 때.
0: 커피 이미 샀잖아요.
1: 에이.
0: 뭘 또 그렇게 예. 그래. 주워 담으세요. 오케이, 괜찮습니다. 오케이.
1: 자.
0: 아, 시원하게 불러요. 상화 씨는 참치 이거 좋아하시고.
1: 옛날에 그래 옛날 얘기는 그만합시다. 천 원 할 때도 있었었는데.
0: 아 이건 너무 옛날이에요.
1: 그러게요 말입니다.
0: 그건 이제 또 기본이었고. 요즘 기본 야채 이것은
1: 3,500원?
0: 4,000원 하지 않나요?
1: 이게 상권마다 달라. 달라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자,
0: 발표할까요?
1: 오, 오답도 조금 있었네요.
0: 그래도 뭐 많이 들어왔습니다.
1: 네.
0: 정답 발표합니다.
1: 네.
0: 싸고 든든한 한 끼를 대표하는 음식. 이것은 김밥 2번이었습니다.
1: 김밥이었어요. 김밥.
0: 근데 김밥 사장님들 얘기 들어보고 부모님들 싸는 거 보면은 진짜 많이 들어가요. 밥도 많이 들어가고.
1: 엄청 더워서 써가지고
0: 네.
1: 야채 값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고.
0: 네.
1: 진짜 이거 야채를 사는데 이거 식당 사장님들 이거 어떻게 버티시지? 이 생각이
0: 맞아요.
1: 먼저 들긴 하더라고요.
0: 참치김밥이 6,500원이지만 저는 그래도 사 먹습니다.
1: 어.
0: 이걸 대체할 만한 게 뭐 샌드위치를 먹겠어요. 햄버거를 먹겠어요. 김밥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영양적으로 봐도.
1: 아 그래요.
0: 네.
1: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또 사 드려야죠 또 그렇죠?
0: 네. 네. 네.
1: 소비도 하고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많이 비싸긴 합니다. 6855님도 얘기해 주셨고 배고픈데 휴게소 들러가지고 김밥 한 줄 먹고 가야겠습니다.
1: 아, 식사 하십시오.
0: 예 드십시오. 네. 드십시오. 떡 선물은
1: 아 네. 떡 선물 기대되시죠 여러분? 7801님께 떡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0: 네.
1: 맛있게 드십시오.
0: 자, 오늘 2부에서는 김영서 씨가 또 멋진 연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평소 딱 보이고 생황 딱 보입니다. 멋진 연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세요.
1: 자, 1부 끝곡 잔치마당의 노래로 만선가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이따 봬요.

0: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소냐.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1: 파투의 상사디아.

0: 이제는 서울이나 인천공항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도 많은가 보네.
1: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올 상반기만 해도 196만 명으로 작년에 비해서 42% 급증했대요.
0: 그래 그래. 지역 관광 열풍에 외국인 관광객들의 지방공항 입국이 최다를 기록했대요. 지방공항이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변신하고 있는 거네.
1: 그렇지. 수도권으로 몰리던 관광객들의 분산 효과도 있고 지방 경제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이고 여러모로 좋지.
0: 야, 좋지. 근데 최근에 국내 온라인 정보 제공 업체가 한국 축제 매력 지수를 조사한 거 봤어?
1: 우리나라 전국에서 1년 동안 1,400여 개의 축제가 열리는데 단순한 양적 확대에서 벗어

0: 떠나서 지역 고유의 문화와 방문객 경험 지수를 올릴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축제를 선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더라고.
1: 너무 많은 지역 축제보다는 선택과 집중도 나쁘지 않지.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8월 12일 수요일 2부 첫 곡은 최성무 노래로 바람의 여행 듣고 왔습니다.
1: 우리나라에 이제 봄부터 해가지고 뭐 그 축제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몇 개나 있을까 했었더니 전국에 한 1400여 개 축제가 열리는군요.
0: 네.
1: 어마어마하게 많긴 하네요, 진짜.
0: 1000개였을 때도 우와 진짜 많다 했는데 그 사이에 1400개의 축제가 늘어났고요.
1: 네네.
0: 국내외 숙박, 공연 예약 등의 온라인 정보 업체가 소비자 SNS 반응을 기반으로 한국 축제 매력 지수를 조사를 해보니까 단순한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서 지역 고유의 문화와 방문객 경험 지수를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축제를 선별 육성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다라는 거죠.
1: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앞두고 지역 축제가 지방공항과 지역 관광지를 연결하는 핵심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는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분석입니다. 유명하다고 꼭 만족스러운 건 아니라는 게 이 소비자들 반응 분석 결과였다고 합니다.
0: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방문객 입장에서는 여기 축제인데 해서 이제 갔더니 지난번에 저쪽에서 봤던 가수 똑같이 또 보고 그냥 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항상 똑같이 먹고
1: 그러니까.
0: 어디 가나 여기가 어디지 해도 그냥 다 복붙이 된 것 같은 느낌.
1: 그렇죠.
0: 그런 느낌이 좀 그런 것보다는 그 지역의 고유의 특성들을 살려서 뭔가 아이디어들도 막 나오고 그 아이덴티티를 갖는 축제들이 좀 그러니까.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1: 기획 그 축제 지역 그 담당자분들도
0: 네.
1: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모니터도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축제에 이게 괜찮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쉽게 해서 다 따라하는 거지.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색깔도 없어지고.
0: 맞아요.
1: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가면은 트로트 가수 있고
0: 네.
1: 먹고 그냥 다 똑같은 약간 형태로 되니까. 진짜.
0: 그래서 이제 가수들도 바쁜 가수들만
1: 그쵸.
0: 계속 바쁘고.
1: 그렇죠. 그러니까 정체성이 있는 무엇인가가 부각되는 축제. 로의 발전이
0: 네.
1: 필요해 보입니다. 네.
0: 물론 축제 측 입장에서도 업체랑 계약을 하잖아요.
1: 네.
0: 안전하게 하고 싶게
1: 그렇죠.
0: 해요.
1: 네.
0: 그 마음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노력하는 것만큼 또 마음을 다하는 것만큼 좋은 축제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매력지수를 보면요. 1위가 서울 세계 불꽃축제였고요. 진해 군항제, 춘향제가 뒤를 잇고 있다고 합니다. 탑10 중에 음악 관련 축제는 서울 재즈 페스티벌이 10위로 이름을 올렸고요. 엄청난 거예요. 여우락 페스티벌 그리고 전주 세계 소리 축제 같은 우리 국악잔치도 이런 조사에 이름 딱 올리면 저희가 큰 목소리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자, 오늘의 주인공 정말 열정 넘치고 끼 많은 남성분입니다. 예. 자, 함께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0: 날 좀 보소
1: 끼 좀 보소 기록
0: 기록. 오늘은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개막을 하고요. 8월 15일 광복절 토요일부터는 2026 신진국악실험무대가 서울 전통공연 창작마루 광무대에서 한 달여 정도 열릴 예정입니다.
1: 바로 그 신진국악실험무대에서 반주자의 고민과 철학을 피리선율로 들려줄 피리생황 태평소 연주자 김영서 씨가 오늘 끼룩끼룩 주인공입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네, 26살 피리생황 태평소 연주자 김영서입니다.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아, 저는 영서 씨라 가지고 여성분이신가 보다 했는데 되게 저도 약간 이름이 약간 여성스럽잖아요. 이상화 선수가 워낙 또 있으시니까.
1: 예.
0: 옛날 이상아 배우님도 계셨고 지금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도 있고 그래서 좀 약간 여성스러운 이름인데 여성스러운 이름

0: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1: 그러신 거 같아요.
2: 혹시 아쉬워하시는 거 아니시죠?
1: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3: 표정 관리 잘하세요.
1: 자, 웃고 있지요. 아, 신진국악 실험 무대 공연이 이게 언제인가요?
2: 저희 공연이 네, 9월 4일. 네. 7시 시입니다. 네.
3: 9월 4일.
1: 네. 9월 4일.
3: 7시. 네. 이제 한 달이 채 안 남았네요.
2: 네, 맞습니다.
1: 팀으로 지원하신 거예요?
2: 기획서상으로는 개인으로 지원을 했지만 네. 네, 팀으로 이제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3: 팀 네. 이름은?
2: 팀 이름은 우시아입니다.
3: 우시아. 우시아. 네. 무슨 뜻이에요?
2: 네, 우시아라는 팀은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본질이라는 뜻인데요.
3: 본질.
1: 네. 우시아.
3: 오.
2: 예. 제가 네. 이제 옛날부터 이제 반주자의 역할로 이제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음악적으로 한번 표현해보고 싶다. 네. 그 본질에 다가서고 싶다라는 네. 생각을 이제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1: 언제쯤부터 했어요?
2: 그게
1: 그러니까 반주자라 함은 네. 예를 들어서 뭐 민요 경기 민요 하신 분들 남도 민요 하신 분들 맞습니다. 계세요. 네. 그러면 뒤에서 민요 반주를 네. 해드리거나 이렇게 메인 보컬이 있고 뒤에서 이제 반주해 주는 개념으로 이제 활동을 하셨던 건데 네. 어느 순간에 나도 나의 악기와 나의 음악 세계를 펼칠 수 있는 즉 내 생각이 담긴 음악을 하고 싶어. 라는 고민을 하셨다는 거죠?
2: 네, 맞습니다.
1: 언제부터 그 생각을 하셨어요?
2: 되게 어렸을 때부터 했었습니다.
1: 어렸을 때부터?
2: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제 피리를 시작을 했었는데
1: 오래되셨네.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 이제 시작을 하다가 예. 아마 사춘기가 이제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네, 네. 이제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것들을 이제 계속 배우기만 하다 보니 예. 제가 하고 싶은 음악들이나 뭔가 생각들이나 이런 네. 것들을 뭔가 표현해보고 싶은 생각이 옛날부터 들었었던 것 같아요.
1: 중학생 때부터
3: 네. 훌륭하네요. 네.
2: 그렇지만 네. 이제 제가 용기가 많이 없었어가지고
3: 용기가 네. 용기
2: 그, 네. 그 마음들을 이제 한 켠에 이제 갖추고만 있었다가 네. 네. 작년부터 이제 정말 스스로 강해져야겠다.
3: 근데 그건 뭐 용기가 부족하다기보다는 네. 우리 전통 예술이 그렇잖아요. 이제 전통을 보존하는 게 첫 번째
2: 네 맞습니다.
3: 임무이다 보니까 네. 사실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법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그 안에서 내 생각과 내 느낌, 신념, 네. 사상 이런 걸 표현하겠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약간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술이 되려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토대로 네. 본인의 어떤 생각들을 표현하는 음악들을 네.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까?
2: 네, 맞습니다. 저희 이번에 준비하는 우시아 그 신진국악 실험 무대에서는 네. 그 저희 팀명의 본질과도 가깝게도 네. 네. 이제 공연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그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대주제는 내 인생이 만약에 영화라고 치면은
3: 좋아요, 좋아요. 예.
2: 이제 주인공은 당연히 나일 거 아니에요.
3: 그렇죠.
2: 네. 그런 주제에서 시작을 해서 공연 제목을 이제 시네마 테이크 원이라고 지었고요. 그 내 인생이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느꼈던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 예. 네. 그리고 내가 진짜 평소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을 이제 하나씩 정해서 내 멤버들과 이제 같이 작곡하고 네, 그거를 음악으로 표현하는 거를 네.
1: 궁금하다. 근데.
3: 그러니까요.
2: 정했습니다.
1: 네. 터닝 포인트. 예. 네. 있다는 얘기잖아요.
3: 내 그렇죠. 인생 사건들이 네. 있다는 얘기죠.
1: 돌이켜 봤더니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때인 것 같아. 네. 그게 뭐예요? 언제예요?
2: 저는 제 생각에는 2025년이 저한테 정말 큰
1: 25살 때
3: 작년에요? 네,
2: 작년입니다.
1: 왜?
3: 뭔 일이 있었어요? 네.
2: 작년에 제가 사실 음악을 그만두고 싶었어요.
3: 대학 네. 졸업하고 나서
2: 네,
1: 네? 제대했었어요?
2: 아닙니다. 제대는 그 전에 했었고
1: 근데 왜 그만두려고 했어요?
2: 대학을 이제 졸업을 할 시즌이 되니까 네. 걱정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3: 그치. 지금 내가. 우리 국악

0: 네, 예, 이게 사실 대두되는 네. 문제예요 지금. 청년 예술가들이 그 시기 때 진짜 그만둘 생각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1: 저희도 그랬어요. 네. 저도 그랬고.
2: 이 길을 가자는 확신이 없고 네. 이거를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래서 그때 시절에 제가 그 추가로 또 왜 그만둘까 생각을 했었냐면 네. 그 굉장히 그 무대 공포증이 좀 있었어요.
0: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렇게 나를 표현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네. 무대 공포증은 또 있었어요.
1: 그래가지고요.
2: 무대 공포증이 너무 이제 심해져서
0: 그것도 계기가 있습니까?
2: 네 있습니다. 이게 너무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오래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그 반주를 너무 좋아했고 민속악도 네. 너무 좋아했었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성인이 되고 사회인이 네. 되면서 네. 그 내 이 반주를 즐기지 못하는 나를 이제 마주하게 된 거죠. 이제 일이니까 네, 이 선생님들 이 성악가분들에게 네. 정말 괜찮은 반주를 들려드려야 되고 네. 그리고 또 틀리면 아 나를 안 쓰지 않을까? 아~ 약간 이런 고민도 솔직하게 했었던
0: 그렇죠,
2: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2: 네, 그런 고민들로 시작을 해서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해지기 시작했던 네. 거죠. 그래서 네, 아, 더 이상 뭔가 이제 무대를 서는 거를 내가 즐길 수가 없구나. 아~ 즐길 수 없는 사람이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예. 누군가에게 뭔가 힘이 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선생님을 하고 싶다.
0: 아, 네. 아 교육 쪽으로.
2: 네. 그래서 교육대학원 진학을 네, 결심을 했습니다.
0: 네.
2: 네. 그래서 교육대학원 진학을 결심을 했었던 와중에 이제 대학 시절에 정말 이제 저랑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이제 선배님이 계시는데. 그 경기 소울이꾼의 양진수님하고
0: 아, 네
2: 그분께서 저한테 용서야 혹시 내가 밴드 하나 하고 있는데 네. 네, 같이 한번 해볼래?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섭외를 받게 돼서
0: 아, 네.
2: 음악을 이제 하게 됐죠.
0: 아하. 네.
2: 근데 그 밴드를 이제 정말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0: 예, 예. 네.
2: 그래서 아 맞지 내가 이렇게 즐기면서 음악했던 순간들이 있었지 하면서 예전의 나로 뭔가 네 다시 되돌아가는 느낌이 느낌. 네 들었었어요.
3: 네. 다행이네요, 다행이에요.
2: 그런가요? 네 그래서 아 정말 이제 아 옛날에는 네 남이 이제 시키는 것만 했다면 뭔가 반주자의 역할로만 이제 내가 활동을 했었다면. 정말 스스로 내가 즐길 수 있는 음악을 만들면 되지 않나.
3: 어떻게 네. 그럼 지금은 조금 뭐 오늘 이 자리가 이 방송이 네. 네. 어떻게 좀 즐길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이 잘 돼 있습니까?
2: 아, 떨리지. 아, 솔직히 떨리기는 하지만
0: 선생님들이 나오셔도 네. 다 네. 부담스러워하세요.
2: 떨리기는 네. 하지만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생각을 아, 하고 있고
0: 긍정적으로.
2: 네. 네. 굉장히 이런 순간들이 흔치가 않잖아요.
0: 네.
2: 네,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즐기려고. 네.
0: 오늘 방송 있습니다. 확정되고 나서 네. 잠은 잘 주무셨어요?
2: 아니요, 솔직하게 잤어요.
0: 걱정 오늘, 많이 하셨죠?
3: 아니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네. 라이브 하나 해주실 시간이 됐는데
2: 네, 네, 네.
3: 라이브 괜찮으시겠어요?
2: 아 그럼요.
3: 아 그래요?
2: 네. 네.
0: 부대 공포증 있는데 괜찮아요?
2: 네.
0: 방송 공포증은 없으세요?
2: 유비무환이라고 아. 준비가 있으면 걱정이 없다.
0: 아~
2: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0: 준비해 주세요. 네.
3: 아, 뭐 할 건데요? 그 얘기해 주셔야죠. 뭐 어떤 거 할 건데요?
2: 저는 오늘 또 여름이고 예. 네, 날씨가 더우니까 또 시원하게 네. 태평산 한 곡 능계.
0: 아 능계 네. 준비해 주셨어요.
2: 북걸이랑 자진머리 한번
0: 아,
2: 네. 시원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0: 아~ 예. 안 그래도 더웠거든. 딴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3: 안 그래도 요즘 좀 든 게.

0: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아.
1: 잘한다, 유비무한. 아. 준비가 있으면 걱정이 없다.
0: 4791님, 어머머, 키도 크고, 패션 모델 같다고 해주십니다. 4574님도 시원하네요. 너무 좋네요. 피리, 생황, 태평소 중 태평소를 가장 좋아하시나 봐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2: 그러게요. 아. 오늘 첫 번째 순서로 태평소를 네. 잡으신 이유도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3: 안 그래도 네. 저는 이 새학기 중에서 태평소를 제일 좋아하긴 합니다.
2: 아, 네. 왜요? 네. 왜요? 이렇게 목소리는 나긋나긋하고 부러운 남자인데 악기 연주는 막 센소리 이런 거 좋아하시는 거예요?
3: 네. 아, 제가 태평소 교육대학원 준비하면서 네. 이제 역사도 많이 공부해보고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찾아봤는데 네. 이 태평소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일단 너무 마음에 들었고 아. 여러 가지 이름들이 일종이 있는데
0: 뭐 날라리부터
3: 네, 날라리, 네. 호적, 세납, 태평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전쟁 때 신호로 쓰던 악기잖아요. 네.
2: 그러기도 했죠.
3: 네, 네. 그래서 이제 호적 이라고 네. 이제 오랑캐 호자를 써서 이제 알리는 당나라 군들이 이제 네. 말 타고 탁탁탁탁 진격할 때 네. 태평소로 촥 이렇게 신호를 주는 게 그 그 네. 사실이 일단 너무 멋있었고 음악적으로도 일단 어떤 소리가 이제 들어와도 네. 그 사이로 딱 뚫고 지나가는 어. 그 매력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0: 아니 이번에 이제 신진 국악 실험 무대에 우시아 네, 아까 맞습니다. 그리스어로 본질이라는 네, 우시아 팀으로 이제 나가신다. 네. 9월 4일 네. 7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때 그러면 멤버들 악기 구성이 어떻게 돼요?
3: 악기 구성은 저희가 국악기는 이제 그 장구, 양금, 가야금, 그 다음에 저 피리, 태평소, 생황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베이스 기타 그다음에 일렉 기타 이렇게 다섯 명.

0: 전 있습니다.
1: 아, 네.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 네.
2: 7082님께서 역시 준비를 많이 하셨나 봐요. 시원시원합니다. 무대 공포증은 연습으로 날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네. 그럼 이 공연도 지금 연습을 많이 네, 열심히 뭐, 준비를 네, 하시겠네요.
0: 네, 오늘도 지금 합주를 진행하고 네. 네, 여기 국악방송으로 넘어왔습니다.
1: 어떤
0: 네.
1: 스타일의 음악이에요?
0: 저희 스타일은 장르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네. 이제 주로 이제 발라드 계열의 이제 서정적인 음악을 많이 하고요.
1: 근데 연주팀인 거죠?
0: 네, 맞습니다. 보컬은 없습니다. 네. 네.
2: 그러면 이제 아까 나의 생각들을 네네. 표현하고 싶다고 네네.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뭐 기본적인 어떤 공연의 뭐 메시지라든지 네네. 혹은 네네. 뭘 전달하고 싶다, 관객들과 이런 걸 좀 나누고 소통하고 싶다 네네. 이런 것들도 좀 정리가 되셨을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데 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들려드릴 청설이라는 곡을 조금 네, 설명을 드릴까 해요.
1: 네네네. 아, 오늘 라이브로 해주셨어요. 청설.
0: 네, 생황 독주곡입니다.
1: 네. 작곡하신 거예요?
0: 네, 제가 작곡했습니다.
2: 네. 이 곡은 어떤 곡이에요?
0: 이 곡은 이제 영화 청설 혹시 보셨나요?
2: 못 봤어요.
1: 못 봤어요? 네.
0: 영화 청설을 제가 보고서 느낀 네. 점을 이제 음악으로 표현한 건데 아, 예. 그 영화 얘기를 살짝 들려드리자면 네. 예, 스포는 안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영화가 이제 남녀의 사랑 영화예요. 네. 근데 이제 여자 주인공이 이제 귀가 안 들리는 청각 장애인으로 나오는데 네. 그 남자 주인공이 그 여자 주인공한테 사랑에 빠지는 내용입니다. 예. 네. 근데 그 영화에서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게 네. 저는 이제 그 영화에서 다 수어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주변에서 느껴지는 자연의 사운드를 굉장히 잘 잡았어요. 그 아~ 영화가. 네. 뭐 새소리라든지 물소리라든지 뭐 아니면 바람소리. 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 하는 숨소리조차도 네. 되게 세밀하게 네. 듣기 좋게 이제 잡았었는데 네. 그 영화를 이제 보고 나서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게 아, 이게 내가 마음이 진짜 예뻐지면 이제 모든 것들이 보고 듣는 것들이 다 예뻐지는구나 아. 네, 라는 걸 이제 느꼈었고
2: 아, 마음이 예뻐지면 네. 세상이 다 예쁘게 네. 들리고 보인다
0: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을 예쁘게 먹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해준 영화고 네, 그거를 이제 표현하려고 이제 곡을 썼고 두 번째로
2: 그러면
0: 곡에서,
2: 남자 주인공에 네. 이입을 하신 거네요?
0: 아, 네.
2: 여자 주인공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소리잖아요.
0: 네네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네. 그 여자 주인공이 귀가 안 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귀가 안 들렸으면 어땠을까? 네네네. 에 대해서 또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청설에서 제가 이제 표현하고 싶었던 거는 내가 만약에 귀가 안 들리면 어떨까라고 네. 생각을 해보고 네. 네, 곡을 서정적인 느낌의 아. 슬픈 느낌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 네.
1: 그것을 생황으로.
0: 네네네.
2: 슬픔? 그냥 슬픔? 뭔가 그 더 깊이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0: 네, 맞습니다. 슬픔? 네. 네, 더 얘기를 하자면 네. 이제 내가 만약에 그 곡에서 제 곡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그 멜로디 생황 라인은 굉장히 슬픈데 네. 그 주변 폴리 사운드를 제가 많이 깔았었어요.
2: 아, 폴리 네. 아티스트.
0: 네. 네.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소리들. 뭐 네. 예를 들어서 시계 주침 아, 들어가는 소리들이라든지 아니면 물 따라주는 아, 소리 네. 아니면 그리고 뭐 물멍할 때 들리는 바람 소리 아, 약간 네. 이런 것들을 제 음악에 넣었고 아, 그런 것들은 최대한 기분이 좋게 아, 네 들리게 넣었었고 아, 생황 선율은 좀 슬프게 아, 넣으려고 그래서
1: 그러면 오늘 네. MR이 깔리겠네요.
0: 네 맞습니다. 네.
1: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2: 아 슬픔 더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네. 귀가 안 들리면 그냥 슬프다. 그러면 지금 네. 귀가 안 들리신 분들은 다 슬프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 안에서 혹시 뭔가 찾은 게 있나 해가지고 한번 아. 여쭤봤던 건데 그
0: 일상에 대한 소중함을 굉장히 네.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네. 어찌 보면 아까 말했듯이 마음이 제일 네.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네네네네. 귀가 안 들려도 네. 내가 마음이 예쁘면 진짜 내가 이 사람을 막 얘기만 해도
2: 네. 그 소리가 네. 생각 속에서 날 수도
0: 그쵸.
2: 있다.
0: 네.
2: 오, 좋습니다.

0: 좋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 곡을 이제 청설이라는
1: 네.
0: 곡에 그런 생각들을 담았고
1: 네.
0: 뭐 오늘 들려주시는 이 생황 이 악기로 연주하시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저희도 이제 생황을 많이 자주 보는데
2: 네.
0: 보자마자 상화 씨도 저도 어유 네. 생황이 엄청 크네요 하면서 반응을 했습니다. 이 악기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1: 아 이 악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38관 이제 계량 생황이고요.
0: 네.
1: 네. 원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17관이나 24관 뭐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
0: 그렇죠.
1: 이제 관현악 전용으로 이제 이제 관현악들을 아. 관현악을 연주를 하려면 보통 네. 이제 음역대가 많이 넓어야 되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러면 이제 원하는 사운드를 많이 낼 수 있으니까.
0: 네. 네. 네.
1: 그래서 관현악 용으로 이제 주로 많이 사용들을 하시는데
0: 네.
1: 네. 아무래도 그 음역대가 넓은 게 장점이다 보니
0: 네. 네.
1: 여러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음악을 많이 만들 수 있겠다.
0: 범위가 넓겠죠.
1: 네, 맞습니다. 네.
0: 대신 무겁겠죠?
1: 아우, 굉장히 무겁습니다.
0: 어느 정도나 되나요, 무게가?
1: 사실 생황만 했을 때는 그렇게 이제 무거운 무게는 아닌데
0: 예.
1: 케이스가
0: 아~
1: 단단하게 만들어졌다 보니 안전하고 단단하게 네. 만들어졌다 보니 꽤 무겁습니다.
0: 알겠습니다.
3: 자, 한번 청설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청설을 보면서 김영서 연주자님이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음악적으로 생황으로 38관 계량악기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폴리사운드, 자연음향이랄지 여러가지 MR이 자연스럽게 깔린다고 하네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아, 이런 곡입니다.
1: 청설 생황 37관?
2: 네.
0: 38관?
3: 네, 맞습니다.
0: 네.
1: 38관이었어요?
0: 네. 관을 하나 빼요.
1: 죄송합니다. 이 현장이 어딜까? 그러니까 영서 씨가 상상했던 이 폴리사운드에 뭔가 스토리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3: 네, 맞습니다.
1: 피아노도 해머링 소리까지 네. 다 표현을 하면서 어떤 공간이었을까요? 그리고 근데 피아노가 끝이 나는데 물소리까지 같이 나더라고요.
3: 아, 네.
1: 혹시 어떤 물가에 그랜드 피아노가 올려져 있고 거기서 뭔가 연주자가 연주를 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3: 일단 처음과 시작을 물소리로 넣었던 이유는
0: 네.
3: 그 영화에서 그 수영장이 나오는데 그 수영장이 그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한테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1: 네. 거기가
3: 네. 그래서 일단 거기로 넣었고 이제 연주가 시작하면서 나오는 폴리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그냥 제가 일상에서 느끼면서 네, 제일 좋아하는 네, 소리들. 네.
0: 영화 주제곡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1: 아. 영화 음악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5698님의 네. 네. 의견이
3: 이러한 느낌의 음악들을 네. 저희 이제 신진곡 실험 무대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1: 아, 해요?
3: 네.
1: 아.
3: 저희 첫 곡이 청설로 진행을 하고 네. 나머지 곡들도 이런 느낌의
1: 아,
3: 네.
1: 그래요?
3: 네. 서정적인
1: 그러면 영상도
3: 듣고.
1: 트나요?
3: 네. 틉니다.
0: 청설할 때 그러면 영화 한
3: 네,
0: 장면을
3: 맞습니다.
0: 틀어요?
3: 네. 아, 영화의 한 장면을 틀진 않고요.
0: 예.
3: 저희가 이제 영상 연출 하시는 분을 섭외를 해서 아, 네. 네, 최대한 저희가 느끼는 것들을 영상으로 구현해낼 수 있게 네,
0: 네.
3: 있게 네, 의뢰를 드렸고 저희가 연주하는 소리에 또 반응해서
0: 네.
3: 영상들이 또 이렇게 움직이고 네, 반응을 하고 네, 그런 작업들을 이루어져 있으니까.
0: 네.
3: 네
1: 영서 씨는 그러면 어떤 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3: 아, 저
1: 그게 궁금해졌어요.
3: 저는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예전에 진짜 음악을 순수하게 즐겼었던 저를 만나는 게.
1: 아.
3: 네.
0: 그때가 언제예요? 네. 가장 내가 음악과 친밀하게 즐겼던 그 순간이 언제인 거예요?
3: 저는 중고등학교가 네 제일 제가 느꼈을 때는 네. 잘했던 것 같습니다.
0: 아 잘했다?
3: 네 음악을 대하는 태도가
0: 즐겼다와 네. 잘했다는 또 다를 수 있거든요.
3: 아 정정하겠습니다.
0: 그러면 즐겼습니다. 잘해서 즐겼던 거예요?
3: 아 저는 즐기면 당연히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0: 네,
3: 즐기는 사람은 못 이기겠더라고요.
0: 아 네. 그러니까
3: 네.
0: 그러면 지금도 잘하기 위해서 즐기는 거예요?
3: 네 맞습니다.
0: 아
3: 네. 즐기면 당연히 네,
0: 그 중고등학교 때는 원래 막 이제 경쟁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 있잖아요.
3: 네,
0: 또 입시도 준비해야 되고 네. 그럴 때 이제 잘할 때 더 즐길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3: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뭔가 지금 신진국악 실험 무대와 함께 또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활동이나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3: 아 제가 또 우시아라는 팀 말고
0: 네.
3: 연희커넥트 이을이라는 또 팀을 하고 있습니다.
0: 이을
3: 네.
0: 뭘 잇는다 할 때
3: 네. 예. 네, 맞습니다. 네, 그 팀은 이제 연희 퍼포먼스를 주로 하는 팀이고요. 거기서 저는 이제 태평소랑 피리 작곡을 이제 하고 있고
0: 네.
3: 네. 요번에 고향 문화다리에서 네, 신작을 발표하면서
0: 네.
3: 네. 기존의 연희 판국과는 많이 다릅니다.
1: 어떻게 달라요?
0: 그와 다르다.
3: 네. 오. 우선 일단 대중음악을 많이 차용을 해서
0: 네.
3: 펑크한 음악에 디스코 음악을 이제 기본으로 깔고 가서 네, 그 위에서 판꽃을 하고 네, 디스코 장르의 음악을 차용을 해서 비나리도 하고 네, 여러 가지 네, 음악을 많이 준비해서
0: 같은 판꽃인데 음악이 달라지니까 다른 느낌의 판꽃이 될 수 있는 네. 새로운
3: 그치만,
0: 실험
3: 네, 그렇지만 판꽃 내용도 다 저희가 다 다르게 적용을 해서 네. 네, 아마 동작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신선하게 느끼실 겁니다.
1: 사자춤 아, 이런 것도 하겠네요.
3: 네, 사자춤도 안 그래도
0: 네.
3: 그 연희커넥트 2일 대표 분께서
0: 예.
3: 이번에 사자 세 마리를 꼭 쓰고 싶다
0: 넣었으면 좋겠다
3: 네, 라고 해서 저희 팀

0: 남자가 이제 거의 다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어서 영서 너도 해야 된다.
1: 사자춤을 해야
0: 네,
1: 된다. 탈 써야 된다.
2: 앞다리예요, 뒷다리요?
0: 제가 뒷다리로.
2: 뒷다리?
1: 뒷다리가 더 힘드니까.
2: 아니, 나는 사자춤 볼 때마다 아, 저 허리 어떻게?
1: 진짜 어떤 게 더 힘들어요? 앞에랑 그 앞에랑 뒤랑.
2: 땀. 그다음에 먼지. 네. 그 어떻게 참지? 막 그럽니다.
0: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힘들고.
1: 둘 다 힘들. 네.
0: 아마 근데 다들 정신력으로 아마 버티지 않나. 아. 네.
2: 근데 보통 음악 감독은 음악에 집중하라고 하지. 야, 너 뒷다리에 그러진 않은데 엄청 친한가 보네요. 있겠죠. 근데 끼가 많으니까. 네. 네.
1: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약간 느낌은 영서 씨의 메시지 표현은 대중 음악. 좀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2: 그쪽으로 지금 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1: 그렇게 그렇죠? 할 때 본인 메시지가 더 잘 전달이 됩니까?
0: 사실 이 부분이 저한테도 아직까지 많이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그 대중음악이냐 아니냐를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진짜 일상을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일상에서 듣는 음악들을 사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식을 먹고 싶으면 한식집에 가야 되는 것처럼 뭔가 내가 어찌됐든 저를 주체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뭐 일상을 이야기하고 싶다 사상을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면 최대한 그거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음악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 지금 이거 마지막 곡 이게 산조 온더 비트?
0: 네.
2: 이런 제목이네요. 이건 뭐예요?
0: 그거는 제가 올해 이제 국립국악원에서 개최하는 국악 디지털 랩이라고 그 국립국악원에서 제공하는 샘플들, 국악기 샘플들 있잖아요. 그런 판소리나 민요, 성악, 기악, 타악 다 포함해서 그런 샘플들을 제공을 해주는데 그런 샘플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작곡 공모전을 합니다.
2: 지금 저기 하고 있죠.
0: 네, 지금 진행하고
2: 지금 투표 중이죠.
0: 네, 투표 중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첫 작곡 공모전을 이제 도전하게 됐는데요.
2: 아,
0: 그 곡을 오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2: 그거 선정되면 어떻게 돼요?
0: 제가 알기로는 1등이 맥북 프로 이고요.
1: 쟁처리 좀 해주세요.
0: 아 죄송합니다.
2: 맥땡 프로.
0: 맥땡 프로.
1: 어쨌든 노트북을.
0: 네 노트북을.
1: 굉장히 프로다운 노트북을.
0: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2등부터 아마 10등까지는 아마 고가의 헤드셋. 네.
1: 아 어쨌든 다 음악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만한 장비들을 지원을 해주는군요.
2: 이제 영서 씨가 거기 국악원에서 제공하는 샘플로 만드셨다고요?
0: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이제 국악원에서 어쨌든 그런 샘플들을 많은 작곡가들이 활용하게 독려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 작곡은 언제부터 뭐 공부를 하신 겁니까?
0: 제가 작곡을 공부한 거는 이제 2025년.
1: 작년이네요.
0: 네.
2: 작년이 진짜 터닝 포인트.
0: 맞습니다.
1: 그러시구나. 지금 배우고 계세요, 아니면?
0: 아 지금은 이제 잠시 중단하고 있고.
2: 아 끊었어요.
1: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배우는 건?
0: 그때 이제 경성국악부 활동할 때, 네 이제 총괄 대표님이셨던 분한테 이제 배웠습니다.
1: 네. 네. 근데 지금은 끊었다. 네, 본인의 음악을 지금 더 찾아가고 있다.
0: 네,
1: 그죠? 좋습니다.
2: 한번. 그럼 이거는 라이브예요, 아니면 그냥 듣는 음악이에요?
0: 듣는 음악이고.
1: 듣는 음악이에요.
2: 투표해 투표.
1: 아 이거 투표해야 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근데 우리 또 공정해야 되니까.
2: 아예 어제 비밀 투표예요.
0: 네 맞습니다.
1: 아 그래요?
2: 비밀 투표.
0: 제가 몇 번인지도 안 나오고.
2: 몰라.
1: 아 그래요. 네.
0: 그리고 곡이 이제 그냥 링크를 들어갈 때마다 곡이 계속 랜덤으로 바뀌어요.
2: 아, 네. 지금 한 50몇 개, 60개인가 그렇게 됐어요.
1: 엄청 많군요.
2: 산조 온 더 비트, 도드리 온 더 드릴. 요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이렇게 앞에는 아쟁산조를 가지고 뭔가 이제 비트를 입히셔가지고 했고,
1: 네,
0: 그래서
1: 맞습니다.
0: 산조 원더 비트군요.
1: 네, 맞습니다.
0: 뒤에는 이제
1: 네,
0: 도드리가
1: 양촌
0: 나오고
1: 도드리.
0: 양촌에서 나오고,
1: 네.
0: 그 다음에
2: 중간중간 안숙선 명창의 목소리,
0: 김일구
2: 선생님의 목소리도 있었고.
0: 그 다음에
2: 가객은 누군가요?
0: 하윤주 씨인가요? 진희 씨인가?
1: 아,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2: 네.
1: 갑자기
2: 아 그래요?
1: 생각이 안
0: 아, 맞추고 싶다.
1: 나고.
2: 네.
0: 아, 궁금해.
2: 알겠습니다.
0: 그래서 도드리 언더 드릴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 작곡 능력도 뛰어나시고. 그래서 신진 국악 실험 무대, 이 무대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전자 음악을 활용을 하셨는데
1: 네.
2: 느낌이 아 이거 국악을 아는 사람이 전자 음악했다 이 느낌이 있더라고. 중간 중간 멈출 때 멈출 줄 알고.
3: 네.
2: 확실히 티가 납니다, 국악을 하셨다는 게.
0: 여기 신진 국악 실험 무대에서도 사자 뒷다리 합니까?
1: 아, 그때는 안 합니다.
0: 아, 이때는 안
1: 네, 그때는 악기만 합니다. 네.
0: 다행이네요.
2: 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네. 저희가 듣기로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0: 에?
2: 들었어요.
0: 진짜요?
1: 네, 맞습니다.
2: 네.
1: 제가
2: 크게 다치셨어요?
1: 아,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요.
2: 네.
1: 제가 그 지방 공연을 이제 내려가고 있었는데
2: 네.
1: 아마 그때 휴가철이어가지고
2: 네.
1: 이제 아마 차들이 이제 많이 밀려 있었는데
2: 교통량이
1: 네.
2: 많겠죠. 네.
1: 근데 이제 앞에서 이제 급정거를 해가지고 밀리다 보니까 이제 급정거를
2: 네.
1: 하신 것 같아요.
2: 근데 아~
1: 이제 아마 제가 감속을 못하고 이제
2: 네. 고속도로에서?
1: 아, 고속도로는 아닙니다.
2: 아이고
1: 네.
2: 다행이다.
1: 네.
2: 아이고. 그래서 몸은 괜찮아요?
1: 네, 지금 많이 좋아졌고 지금 오늘 일과 끝나고 또 병원 가기로 해가지고 빨리 치러 왔습니다.
2: 공연 앞두고 그냥 지금 여러모로 바쁘네요.
0: 교통사고는 그 후에 이렇게
1: 네.
0: 나오니까
1: 네. 그렇더라고요. 네.
2: 맞아요.
0: 아이고야.
2: 그 연주할 때도 좀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1: 아, 연주할 때는 이제 참고 하는데
2: 네.
1: 이제
2: 참고 해요?
1: 네. 끝나고 나오면 이제 조금 네.
0: 아직 젊어서 보통이... 몰라.
2: 아. 마흔 넘어가 봐야.
0: 우리는 가만히
2: 아이고,
0: 서 있어도
2: 아이고,
0: 아이고 가만히 서 있어도 의자 앉을 때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2: 아이고, 아이고.
0: 이렇게 되는데.
2: 그리고 얘기 듣기로
1: 네.
2: 지금은 이제 연주곡들을 작곡하고 계시고 연주를 하시지만 필요하다면 보컬도
1: 아,
2: 할 마음이 있다
1: 네.
2: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요.
1: 이제 보컬 저희 팀이 이제 보컬이 없다 보니까
2: 네.
1: 근데 확실히 이제 보컬이 있으면 확실히 후킹 포인트도 많이 도움이 되고 네 리스닝도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2: 네, 직관적이니까.
1: 네, 그래서 일단 보컬은 안 구했는데
2: 네.
1: 정말 진짜 제가 원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2: 네.
1: 그 문장을 사용하거나 워딩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팀원들도 다 네, 의지가 있어서
2: 네. 네. 의지가 있다는 건 보컬

0: 보컬을 할 의지들이요?
1: 아니 보컬을 할 의지보다는 아, 네. 메시지를 던질 의향이 아, 있어서 얼마든지 이제 네. 네.
0: 제가 궁금한 건 네. 노래도 잘하십니까?
1: 아 노래는 네 그냥 네 아 아니 아닙니다 아
2: 네 두 박자 치고 팀 내에서 오디션 한번 보세요. 아, 팀 내에서
1: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2: 친구들아 네. 자 어 저기 뭐 저기 뭐 가야금 하고 베이스 저기 기타 다 같이 노래 한번
1: 맞습니다.
2: 자, 한 명 뽑아야 되니까
1: 노래방 점수 기계로
2: 네네네네 메인 보컬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서브 보컬 이렇게 코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0: 나중에 노래까지 부르는 영서 씨를 네. 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자 오늘 혹시 못하신 얘기 있으세요?
1: 그 제가 2025년에 진짜 터닝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그 세종대왕님을 진짜 좋아해요.
2: 네. 근데 저희도 네.
1: 그래서 세종대왕님께서 이제 훈민정음 만드셨을 때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사상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자주랑 애민이랑 네. 실용입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자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이제 중국의 사대주의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네. 우리 조선의 조선만의 것을 만들어야 된다. 네. 네. 우리나라 절개에 맞는 네. 우리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 굉장히 저는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기악 연주자 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다들 너무 멋있으시고 네. 매력이 너무 넘치시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스스로 강해지는 마음을 먹으셔서 네. 다들 진짜 너무 잘 되고 멋있는 연주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2: 혹시 21세기 한국어 프로젝트 나가신 적이 있거나 나가실 계획이 있으시냐는 질문이 들어왔네요.
1: 21세기 한국어 프로젝트는 내년에 이제
2: 아 도전합니까?
1: 도전합니다.
2: 아 석권하시겠네요. 아, 내년에
1: 목표입니다. 내년에 도전.
2: 이제 노래까지 하시니까
0: 네. 올해는 이제 국악원에서 네. 컴퓨터 받고
2: 그렇죠.
0: 네, 내년에 이제 21세기에서 상금 받고
2: 오케이 컴퓨터 받아서 그렇죠. 그걸로 이제 작곡 딱 해가지고 이제 내년에 네. 딱 나가서 이제 네. 연습실 차리고
0: 알겠습니다. 오늘 연서 씨 출연해 주셔가지고 좋은 음악도 네. 들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멋진 곡들 많이 만드셔가지고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피리 생황 태평소로 모든 곡들을 연주하고 작곡. 계시는 김영서 씨와 네.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2: 사자춘 뒷다리까지 너무 잘하셔. 자 스페이스 난장의 배 띄어라 오늘의 끝곡으로 듣고
0: 저희도 오게. 이제 여기서, 여기서? 인사를 아. 드리도록 할게요.
2: 아쉬워요.
0: 자 배 띄어라 들으시면서 네. 남은 오후도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2: 지금은 파트의 시대
0: 파트의 상사대입니다. 내려요. 네.

충의의 고장, 그리고 악성 우륵의 탄신지인 경남 의령에서 제13회 의령 우륵 탄신 기념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9월 5일과 6일, 의령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초중 고등부와 대학부, 일반부로 나뉘어 각각 가야금 기악과 가야금 병창 부문의 실력을 겨루게 되는데요. 참가 신청은 8월 1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고요. 자세한 대회 요강과 신청 방법은 의령군청 또는 가야금 병창 보존의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야금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 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입니다. 웃음하게 아버지라고 불리는 노만 카슨스는 온몸이 굳는 희귀병에 걸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은 시간 실컷 웃어나 보자라는 마음으로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서 하루 종일 박장대소를 하며 웃기 시작했고요. 10분을 웃고 나면 2시간 동안은 진통제 없이도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일 긍정과 웃음을 선택한 그는 기적처럼 병을 완치했고 훗날 웃음의 놀라운 치유력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박장대소 혹은 요절복통을 한 기억 있으셨나요? 그런 기억이 없다면 오늘 일과를 마친 후에 재미난 영화 한 편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전에 노래가 좋다해서 드리는 재미난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박색구의 노래로 전라도 엿장수 타령 보내드립니다.
1: 싸구려 굵은 여치란다 정말 싸구나 파는 연 맛 좋고 위 좋고 색깔 좋고 사월남풍 깨꼬

0: 꼬리빗 깎고 동지에서 딸 사람 붕에 백설같이 노희 아니여 싸구려 허허허 굴러냐 시란 나지러 찢기 그러냐 가간두 경왕산 1만 2천 봉 8만 구간자 석 달 열흘 백일 삼재호요 동산가루라 제주를 했다 나 허릉망탕에 파는요 이리 고라면 이리 오소 어디로 가면 그저 주노냐 내 말 듣고서 이리 와 일본 대판의 조청녀 강안도 금광산 생청녀시야 지름이 찍찍하는요 좋은 양반 삼배주만에 지와의 두쟁이 나온다 둥실둥실의 감자요 펑 퍼졌다고 나발려시야 허렁망탁 파는요 이리 고러면 이리 오소 어디로 가면 그저 주느냐 지름이 샅자 그른다
1: 박세구 어르신의 노래로 전라도 엿장수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6186님께서 엿타령하면 조유와 분열을 빼놓을 수 없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웃음 이야기 하면서 예, 재미난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릴 적에는 조그만 일에도 깔깔거리고 웃었던 기억들도 있고 또 사춘기 때는 그 누나들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깔깔거리고 웃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었는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하루에 소리를 내어서 웃는 순간이 손에 꼽게 됩니다. 하루 종일 뭐 그런 순간이 없을 때도 꽤 되고요. 일소 일소 일로 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웃으면 그만큼 젊어지고 한번 화를 내면 그만큼 늙는다는 뜻인데요. 이 젊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원하는 것이죠. 장대소와 요절복통으로 웃으면 에어로빅을 5분 동안 하는 것과 같다는 그런 결과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애초에 1시간 동안 코미디 비디오를 보면 외부에서 침입할 수 있는 세균에 저항할 수 있는 최상의 몸 상태를 만들어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니까요. 예. 요즘 운동이나 러닝 관심 있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이나 러닝도 한번 찾아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노래가 좋다 함께 하시면서도 예,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수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준의 가야금 연주로 흥타령과 신하위 보내드립니다.

0: 이준의 가야금 연주로 흥타령과 시나위 함께 들었습니다. 뒤에 시나위 나오는 부분이 음반에서 이렇게 듣기에 좀 성글다 하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원래는 제목이 흥타령과 시나위가 아니라 흥타령으로 끝났어야 되는 음반입니다. 장구를 황민왕이라는 연주자가 쳤는데 그 리허설 음악인 줄 알고 뒤에 국거리를 붙여서 쳤는데 가야금 연주자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가야금 연주자도 가락이 나오니까 해봐야겠다 그러고 했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원래 제목은 흥타령이었어야 되는데 뒤에 붙은 자연스럽게 붙은 곡 때문에 흥타령과 시나위가 된 곡 함께 들으셨습니다. 우유모치님께서 가을에 한 발짝 다가선 하늘을 보며 이주님 가야금 연주를 듣다 보니 왠지 모르겠지만 이아람님의 서용석류 대금산주를 듣고 싶어지네요. 중중몰이 신청합니다. 라고 신청곡 보내주셨고요. 그나저나 가야금 옆에서 바쁜 장단을 듣다 보니 민왕님 어깨는 괜찮아지셨는지요? 라고 어깨 걱정을 해주셨는데 병원 가서 그 주사를 맞았습니다. 주사 치료를 하고 아마 곧 한 번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너무 무서워요. 그 초음파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이제 주사를 치료를 받는데 그 주사 트레이라고 하죠. 주사가 이렇게 담겨 있는 쟁반. 네. 주사가 하나인 줄 알았는데 세 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진짜 그 초등학생처럼 간호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세 개 다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간호사 선생님이 어이없다는 눈빛으로 네, 다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들어오시면서 들켰네 하시면서 세 방을 다 맞았는데 지금 괜찮습니다. 네, 괜찮고 좀 이 운동이랑 이런 걸 좀 적절히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수요일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우리 노래 뜻풀이 속풀이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이때 마참 어릴 때 녹음방쇼 좋은 때 여러 귀족가 날아든다 각시의 뜻에가 들어온다 남풍조차 떨쳐
0: 매주 수요일에는 우리 노랫말을 풀어보고 그 속에 담긴 뜻도 함께 만나보는 시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노래 뜻풀이 속풀이 오늘도 한국음반아카이브 연구소장이신 배현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지난 시간까지는 창극 대춘향전 전집의 노래들을 들었는데 오늘은 다른 노래를 준비해 오셨다고요?
2: 네. 제가 지금까지 판소리나 창극 뭐 병창 이런 거 많이 소개하잖아요. 네. 그래서 경서도 소리 들으시는 분들 좀 섭섭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늘 그렇게 아쉬워요. 이런 쪽을 소개하고 싶은데 그러나 경서도 소리는 대부분 보면 서정적인 내용의 노래잖아요. 그리고 서정적인 노래는 뭐 내 감정이 어떻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0: 네.

0: 그러니까 얘기거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계에서도 보면 이 경서도 소리 연구가 아직 많이 안돼 있죠. 판소리에 비해서.
1: 네네네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구 성과가 없으니까 적으니까 또 이런 이야기를 이끌어내기가
1: 아,
0: 쉽지도 않은 그런
1: 네네네.
0: 면도 있어요. 그래서 경서도 소리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1: 근데 서정적이다라는 내용이 말 그대로 막 줄거리가 있어서 막 서사가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지가 않으면
0: 예.
1: 연구하는 입장에서도 만약에 음식을 연구하는 사람이면 간이 안돼 있는 것보다는 간이 좀돼 있는 게 거리가 많이 있을 것
0: 예,
1: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될것 같아요, 선생님.
0: 그렇죠. 이제 김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끌어낼 수 있어요. 뭐 여러 양념이 들어가고 조리하는 방법도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이를 썰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반찬으로 먹을 수는 있거든요.
1: 저 좋아합니다.
0: 근데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뭐 오이 심는 얘기부터 기르는 얘기를 해야 되나? 뭐 비유를 하자면 이제 그런데. 그러나 이제 이런 서정적인 내용도 연구가 깊고 또 저도 공부가 많이 돼 있으면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화제로 만들어낼 수 있겠는데 조금 더 저도 연구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제 경서도 소리라고 해서 이야기거리 없는 게 아니죠. 뭐 그동안 이제 간간히 소개는 했어요.
1: 네, 다양한 레퍼토리들이 또
0: 여러
1: 있죠,
0: 가지
1: 선생님.
0: 레파토리들도 있고 배뱅이부터 있고 배따라기도 있고 뭐 그런 서사적인 내용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서울소리 가운데 예전에 대중들이 가장 즐기던 음악 장르 그걸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담 소리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1: 이 제담 소리에서 예전에 선생님 제가 그 줄타기 공연에
0: 예.
1: 이제 그때는 스텝으로 이제 갔었는데 미국에서 공연이라서 이것은 잠시 이 줄타는 광대의 제담이었던 것이었다를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0: 예.
1: 되는 거예요,
0: 예.
1: 선생님. 근데 제담을 번역하기가 결국 이제 그때 유머라고 했었나? 뭐 조크 뭐 이런 걸로 해석하긴
0: 유머나 뭐
1: 했었는데
0: 코미디나 뭐
1: 그걸로 완벽한 번역이 안 되더라고요, 선생님.
0: 그렇죠. 각 언어마다 이제 고유한 어떤 정서라든지 어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번역이 안 돼요.
1: 근데 제담은 요즘 또 자주 쓰는 말은 사실 아니니까
0: 그렇죠.
1: 이게 더 어렵다는 생각이
0: 예.
1: 들었었는데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0: 제담이라는 게 재주를 부리는 말이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말뜻이야 이제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오늘날로 보면 이제 뭐 코미디라든지 개그라든지 뭐 이런 종류에 해당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제가 이제 어떤 곡을 소개했으면 좋을까 하고 우리 PD님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제담 소리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1: 어려운가요, 선생님?
0: 집에 가서 제담을 뽑아놓고 보니까 무지하게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하면 이 제담이라는 것이 대개 보면 유행어라든지 비속어라든지 뭐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1: 아무래도.
0: 유행어는 그때 지나가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1: 아.
0: 옛날 욕설을 듣고도 뭔 말인지를 몰라요. 또 옛날 제담을 듣고도 이게 왜 무슨 말이지? 근데 그 설명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주 진땀을 뺐습니다.
1: 약간 그제 저희 딸이 저한테 아빠 웃긴 얘기 해줄게 했는데 저는 못 웃었거든요, 선생님.
0: 예,
1: 약간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
0: 요즘
1: 건가요?
0: 근데 이제 저는 요즘 사람들 제담을 못 알아들어요. 젊은 사람들 얘기를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1: 요거는 일종의 세대 차이도 있네요,
0: 예, 그리고
1: 선생님.
0: 또 제가 이렇게 제담을 하면 아재 개그라 그러죠.
1: 아,
0: 그런 시대
1: 제담
0: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1: 소리.
0: 이제 뭐몇년 차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수 있지만 이게 10년, 20년 나중에 한 100년쯤 지나고 나면 그때 사람들이 그뭐 무슨 뜻으로 저런 말을 했지 하고 이게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언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비틀어놓은 언어들이니까.
1: 그러면 선생님 그 전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제담 소리 아니어도 예를 들면 특히 이제 탈춤 같은
0: 예.
1: 경우에도 보면 소위 저희가 이제 개론에서 이야기하는 풍자와 해악이라는 방식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0: 예.
1: 그것과 제담은 또좀 다른 것일까요?
0: 제담도 결국은 풍자와 해학이에요. 그리고 풍자와 해학의 가장

0: 기본적인 기능이 뭐냐면 꼬집는 거잖아요.
1: 예.
0: 비평 기능이에요. 비판 기능. 사회의 어떤 모순이라든지
1: 예.
0: 허위라든지 이런 것을 날카롭게 꼬집는데 대놓고 욕하면 사람들이 안 되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이 슬며시 돌려가면서 욕하는 거란 말이에요.
1: 이게 약간 그

0: 나뭐 이런 데 역사서를 보면 그 광대 노름을 왕들이 용인을 했다고 그래요.
1: 예.
0: 왜 그러냐 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중궁궐에서 모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광대들이 와서 그것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풍자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이제 왕들도 구중궁궐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앞에 가서 감히 재담이라든지 풍자나 비판을 못한다.

0: 아, 그러면 이제 왕들도 구중궁궐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앞에 가서 감히 제담이라든지 풍자나 비판을 못 한다면 그런 기능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광대들이 하는 이런 제담이나 풍자에 대해서는 그벌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1: 생각보다 무시무시한 기능이 있네,
0: 아이,
1: 선생님.
0: 그 지금도 그래요.
1: 예.
0: 그런데 이런 것을 틀어막으면 그런 사회는 비정상적인 사회죠. 왜냐하면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정치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일반 백성들은 다 욕하면서 살잖아요. 안 보는 데서는 누구 욕은 못 해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이제 어떤 비판 기능을 할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지. 그런 것을 틀어막는 사회가 되면 안 된단 말이죠.
1: 그러면 선생님 짐작컨대 이게 가장 틀어막혔을 때가 일제강점기였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근데 일제강점기라고 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제강점기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 그러면 조선 사람들이 독립하는 하거나 조선 사람들의 그 민족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굉장히 경계를 할거 아니에요.
1: 예.
0: 거기에 대해서는 틀어막아요. 꽉 틀어막아요.
1: 예.
0: 그 대신 다른 곳을 터주죠. 그러니까 뭐
1: 아.
0: 그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 흔히 말하는
1: 예.
0: 에로 음반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1: 예.
0: 그게 이제 약간 그런 어떤 성적인 농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용인을 하는 쪽으로 갔었어요.
1: 그 실제로 근대에서도 이 성문화 사업이라든가 혹은 영화 그리고 스포츠 뭐 이런 것들로 대중의 관심을 그쪽으로 돌렸다 뭐 이런 그
0: 뭐
1: 이야기들도 꽤 많이
0: 그런
1: 있죠.
0: 것도 있는데,
1: 예.
0: 근데 이제 일제 시대 때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용인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이렇게 압수를 하거나 아니면 못하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1: 예.
0: 그러니까 그것만 쏙 뽑아서 하기가 표가 나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데 묶어 가지고 압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애로잡가라는 말이 옛날에 있었어요.
1: 그러면 탄압을 하긴 해야겠는데
0: 예.
1: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티가 안 나게 할수 있을까? 약간 이런 걸 고민을 하는
0: 그렇게
1: 거네요.
0: 묻어 넘어간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탄압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제담이라는 것이 이제 역사도 오래됐고
1: 예.
0: 그다음에 조선시대에 여러 대중들을 상대로 한다든지 이런 예술 장르에서는 이런 것들이 대중들에게 굉장히 큰 인기를 끌죠. 왜냐하면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1: 그런데 이제 뭐 남은 자료들만 봐서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판소리 속에서 이제 제담이 물론 있긴
0: 예.
1: 합니다만 이 호남의 소리처럼 진행되는 그 제담 소리는 사실 저는 들은 기억이 없고
0: 예.
1: 다 경서도 명창들이 제담 소리를 또 하시더라고요.
0: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아마 이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서도 소리는 도시를 배경으로 해서
1: 아.
0: 연예 산업이 이렇게 발달했단 말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도시는 소시민들이 많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그 대중들이 있단 말이에요.
1: 아, 소비할 수 있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극장이라든지 이제 이런 곳에서 그런 장르들이 유행하고 공연되고 할수 있었던 것도 결국 시장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없는 시골에서는 논밭에서
1: 그렇죠.
0: 사람들이 모이면 일하자면 일 노래 불러야 되죠.
1: 그렇지, 세상 돌아가는 거를 그렇게 막 직접적으로 느끼진 않을
0: 예, 그러니까 이제
1: 테니까.
0: 도시, 그러니까 어떤 도시
1: 아,
0: 문화라는 거,
1: 예.
0: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한다는 거.
1: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도시 문화가 배경이 되어
0: 예.
1: 있다라는 거. 노래를 먼저 들어볼 텐데요, 선생님. 경복궁 타령을 먼저 들어볼까요?
0: 예, 근데 이게 이제 경복궁 타령하고
1: 예.
0: 이건 이제 유성기 음반이에요.
1: 예.
0: 1928년에 이제 녹음이 된 유성기 음반인데 박춘재 명창이 부른 경복궁 타령하고 그 음반 뒷면에
1: 예.
0: 병신제담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1: 아,
0: 그래서
1: 요즘 방송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제목이긴
0: 이런 용어
1: 합니다.
0: 쓰면 금지당하죠, 이제.
1: 예.
0: 민왕신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당시 문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건 어쩔 수는 없는 거예요.
1: 네.
0: 왜냐하면 그렇다고 이것을 방송 언어로 순화해서 뭐 장애인
1: 예를
0: 제담 이렇게
1: 들면,
0: 얘기하면 그건 코미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언어도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인플레가 심해요.
1: 그래요.
0: 언어 인플레가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보통 어디 가게집이나 백화점 같은

0: 데 가면 노상 쓰는 말이 선생님, 사모님, 사장님 이렇게 쓰잖아요.
1: 예.
0: 근데 거기 선생님하고 사모님하고 사장님 몇 분이에요?
1: 그렇군요.
0: 옛날에는 다 이것이 특수한 어떤 직종이나 존칭으로 쓰이는 말이단 말이에요.
1: 예.
0: 근데 그 존칭이 일반화되다 보니까 누구에게나 이런 말을 다 쓰게 되는데 그 반대 현상도 일어나죠. 옛날에는 계집이란 말이 있었죠. 그
1: 예.
0: 일상어예요. 그다음에 봉사란 말도 일상어고,
1: 예.
0: 그다음에 병신이란 말도 일상어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이 좋은 어감을 가지지 않으니까 당사자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1: 예.
0: 그렇게 다른 말로 자꾸 바꾸다 보니까 인플레이가 일어나죠. 그래서 언어도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하게 되는데, 민왕 씨 집에서 부인을 어떻게 불러요?
1: 저기요 아닌데? 제가 여보라고 부르죠.
0: 여보
1: 예.
0: 그러는데 보통 마누라라는 말 쓰는 사람도 있죠.
1: 저희 이제 약간 저보다 이제 나이가 조금 있는
0: 연세
1: 형님들이
0: 드신
1: 밖에서 이제 아내를 지칭할 때 우리 마누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0: 근데 이게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좀 나이 들어 보이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1: 아무래도 좀 그렇죠.
0: 근데 이제 나중에 마누라가 욕이 될지도 몰라요.
1: 인플레가 심해지면.
0: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야 뭐먼 후에 가보지 않은 미래니까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언어라는 게 이제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옛날 노래를 듣고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부탁을 드려요.
1: 제담은 선생님 결국 주고받는
0: 그렇죠.
1: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장소팔 고춘자인가요?
0: 예.
1: 이렇게 만담하셨던 이 형식을 그대로 이제 따라간
0: 그렇죠.
1: 가지고
0: 이제
1: 있었다 원래.
0: 옛날에는 광대가 있고
1: 예.
0: 그다음 보조광대가 있잖아요. 그 이제 어립광대라고
1: 어리광대.
0: 그러죠.
1: 예.
0: 이게 광대가 있고 어립광대가 있고 소리꾼이 있으면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상대방이 되는 사람을 기대라고 그러잖아요.
1: 예.
0: 그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둘이 서로 이제 주고받는 형식인데 그런데 이제 저 재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노래를 부르고 재담을 하고 노래 부르고
1: 네.
0: 재담하고 이런 식으로 엮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노래를 먼저 들어볼게요.
1: 네. 박춘재 문영수의 소리로 재담 소리 보내드립니다.

0: 박춘재 문영수의 소리로 경복궁 타령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요즘의 노래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르네요.
1: 예, 상당히 활달하죠. 예. 아주 씩씩한 그 옛날식 그 경복궁 타령이죠.
0: 예.
1: 재미있어요. 근데 이제 재담 소리 한다 그래놓고 경복 타령만 들려드리니까 좀 왜스러울지 모르지만은 요 노래가 끝나고 이제 재담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0: 근데 이 경복궁 타령에도 궁금한 내용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1: 예, 이거 아무래도 풀고 넘어가야 되겠죠.
0: 예. 노래 절로만 먼저 보겠습니다. 을축 4월 갑자일에 경복궁을 이루어냈네. 경복궁 중건에 관한 이야기겠죠, 선생님?
1: 이거 이제 경복궁을 중건을 하면서 그때 만들어진 노래라고 보통 이야기들을 해요.
0: 예.
1: 그래서 이제 옛날에 1906년 무렵에 녹음된 음반을 들어보면 이 음반의 그 제목이 역사타령으로 나와요.
0: 아.
1: 거기 역사란 게 히스토리란 뜻이 아니고
0: 예.
1: 일한다는 뜻의 예. 역사. 대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러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경복궁을 공사하는 내용의 노래다. 그래서 제목이 역사타령으로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이제 다 경복궁 타령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런데
0: 예.
1: 을축 4월 갑자일이니까 이게 경복궁 공사를 시작한 해예요.
0: 아.
1: 그러니까 1865년입니다. 송만관 명창이 태어나던 해입니다. 1865년 4월 26일에 이때 이제 고종 2년 때인데 경복궁 중건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경복궁 중건 사업이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국가적인 과제였죠. 근데 이 공사를 처음 지시한 분이 누구냐 그러면 조대비예요.
0: 오.
1: 그 민학시 그
0: 청도가에 나오는 조대비 국상시에 예. 나오는 그 조대비.
1: 신묘년 조대비 국상시에
0: 예.
1: 그
0: 갓을 흰 갓을 백립을 썼다가 예. 그걸 그을려서 이제 검은 갓으로 다시 만들려고 굴뚝에 예. 넣어놨다고 이 얘기가 나오죠.
1: 그 신묘년 조대비 국상시에 한데 그 신묘년이 1891년이거든요. 그 90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이듬해 이제 정식 장례를 예. 치르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조대비 국상이 그때 있었던 거예요. 그 조대비인데 이 조대비가 어떤 분이냐 하면 보통 신정왕후라고 얘기를 해요. 예. 정식으로는. 그런데 조선시대에 순조임금이 있었죠.
0: 예.
1: 순조임금의 아들이 효명세자예요. 그런데 효명세자의 부인이 바로 이 조대비예요. 그런데 이 효명세자가 왕세자로 있다가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일찍 그만 요절을 했어요.
0: 예.
1: 그러니까 이 조대비 그러니까 신정왕후죠. 조씨.
0: 예.
1: 그 청산과부가 됐죠. 그런데 그 이제 순조가 죽고 효명세자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 왕이 바로 헌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대비는 그 왕비도 되지 못하고 그 바로 왕의 어머니가 되어버렸죠.
0: 예.
1: 그러니까 왕대비가 되어버린
0: 예.
1: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헌종도 후사가 없이 죽었고 그다음에 후사가 없으니까 강화도에서 철종을 데려왔잖아요. 강화도령 철종을 모셔왔는데 철종도 후사가 없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왕에 오른 분이 바로 고종이죠.
0: 고종. 네.
1: 그 고종이 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이 조대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대비가 아마 그때 그런 얘기가 전해 오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흥선대원군이 이제 조대비하고 가까이 지나면서 아들을 양자로 입양을 시켰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이제 왕을 후계자를 지명을 한 거잖아요.
0: 네.
1: 그 대신 아마 조건을 붙였던 것 같아요. 경복궁을 다시 중건을 해라. 그래서 경복궁을 중건을 했는데 이 경복궁 중건 사업이 바로 효명세자가 죽지 않았으면 본인이 하려고 했던 그 사업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유지를 받들어서 그렇게 했다는 설이 있는데 그건 역사에서 그렇게 정사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0: 네.
1: 그래서 굉장히 그 경복궁 중건 사업이 그 당시로서는 큰 국책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노래들이 또 만들어지고 이제 그런 거예요.
0: 네.

0: 쿵탕 소리가 어서 나는 소리냐? 박람을 마저 마치고 정성을 들인 소리라.
1: 예, 여기서 박람이라는 것은 박람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0: 그 만국 박람회.
1: 예, 만국 박람회인데 여기에서 박람회라는 게 경성 박람회 1909년에 경성 박람회가 경복궁에서 열렸거든요.
0: 예.
1: 그렇게 박람을 마치고 정성을 드린단 말은 되게 구타할 때 정성 드린다 그러잖아요.
0: 네.
1: 구타는 소리다 그 말이죠.
0: 아, 똥쿵탕 소리가.
1: 예, 예.
0: 아. 그러고 보니까 서울구에서도 똥쿵하고 소리가 나니 이런 그 관용구를 상당히
1: 예,
0: 많이 씁니다.
1: 그러니까 무심코 들으면 그냥 넘어갈 말인데
0: 예.
1: 이것은 이제 경성 박람회가 경복궁에서 열렸고 또 거기에서 이제 박람회를 뭐 기원을 하고 어쩌고 하면서 굿도 열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풍자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0: 네. 석수쟁이 거동을 보아라. 방망치를 갈라잡고 눈만 끔뻑거린다.
1: 이거는 경복궁 공사 당시의 모습입니다.
0: 네.
1: 석수쟁이 돌 다듬는 사람이잖아요.
0: 네.
1: 돌을 바르게 다듬자면 먹줄을 튕겨야 되잖아요.
0: 네.
1: 그 줄에다 먹을 묻혀가지고 탁 하고 튕기면 직선이 그어지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 이렇게 직선을 만들자면 이렇게 줄을 대놓고 한눈을 감아야 되잖아요.
0: 네.
1: 그렇게 눈만 끔뻑거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0: 이거는 전문 그 상황을 모르면 알 수가 없겠네요.
1: 왜 눈을 끔뻑거리는지.
0: 윙크하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1: 예.
0: 조선 8도 좋다는 나무는 조선 8도라는 얘기군요.
1: 그렇죠.
0: 예. 네. 경복궁 짓느라고 다 들어간다.
1: 경복궁에 목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0: 예.
1: 맨 한강으로 그 저 나무를 띄워서 오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기에 조선 나무 다 들어가는 것 같죠.
0: 그렇죠.
1: 예. 조금 비판적인 내용이죠.
0: 뗏목 노래가 예. 그때도.
1: 그 정선아라리가 그때 예. 왔다는 설도 있고 그렇죠.
0: 예. 금년 각 도에 백곡이 풍년이 들더니 유성기 보는 집에는 하이칼라 풍년이 들었네.
1: 이것도 그 당시 세태를 풍자하는 겁니다.
0: 예.
1: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성기 보는 집이란 말은 요새 그저 이런 말은 뭔 말인지 잘 요새 분들 잘 모를까. 유성기 본다는 말은 유성기 구경한다는 말이에요.
0: 아, 유성기가 있는 집이 아니라
1: 유성기 보는 집이라는 거는
0: 예.
1: 이게 이제 유성기가 우리나라에서 대중들에게 처음 알려진 게 1899년이에요.
0: 예.
1: 그때 그 당시에 신문에 보면 서울에 유성기 집이 여러 곳이 있었어요. 그 무슨 얘기냐 그러면 유성기는 그때 최신 문물이잖아요.
0: 예.
1: 값도 어마어마하게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그걸 사서 들을 수가 없죠.
0: 예, 예,
1: 그러면 그것을 틀어주고 돈을 받는 집이에요.
0: 저희 어렸을 때로 보면 만화방 같은 거.
1: 그래 만화방도 있고 예. 요지경이라고 있었죠.
0: 저는 잘 모르겠어요.
1: 슬라이드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
0: 아, 세대 차이인가요?
1: 예, 예. 요지경이라는
0: 슬라이드로.
1: 예, 예. 근데 이제 유성기 집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제 어느 집에 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예.
1: 입장료를 받아요. 동전 한 푼씩 받아요.
0: 예.
1: 그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 기사가 유성기를 작동을 해서 소리를 들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뭐 되게 신기하죠. 세상에 기계 속에서 사람 목소리가 나오고 귀신이 나오고 막 어마어마하죠.
0: 요즘은 심지어 극장이네요. 선생님.
1: 그러니까 예. 극장 구경인데 유성기를 가져 놓고 이제 하는데 그때의 유성기라는 게 이것도 이제 사연이 있죠. 왁스 실린더예요. 그 유성기가 뭐냐 그러면 조선에는 취입할 수 있는 시설이 없잖아요.
0: 예.
1: 그럼 조선에서 취입을 해야 되자면
0: 예.
1: 왁스 실린더라고 부드러운 왁스로 만든 실린더 유성기가 있어요.
0: 오.
1: 깡통처럼 생긴 거예요.
0: 근데 그걸 쓰면 오래 안 갈 것 같은데 부드럽다는 말이 들으니까.
1: 몇 번 틀면 이제 지워지죠.
0: 예.
1: 그럼 또 깎아버리고 표면을 깎아요.
0: 아.
1: 그리고 또 다시 써요.
0: 오.
1: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얇아지죠.
0: 예.
1: 그러다 부서지면 이제 버리고 새로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한번 취입을 해 그렇게 소리하는 사람이 와서 취입을 하잖아요.
0: 예.
1: 그 노래를 부르면 그 자리에서 바로 즉석에서 재생이 가능해요.
0: 오.
1: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일이죠. 세상에 그 자리에서 취입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소리가 나온다는 게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이제 유성기 보는 집인데 이 하이칼라 풍년이 들었단 말은 거기 이제 하이칼라가 양복이란 말이에요.
0: 예.
1: 양복 입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구경을 많이 가서 인산인해를 이루어니까 풍년이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0: 회사원들 같은 거.
1: 회사원이 같은 아니고 신식
0: 신문물을
1: 받아들인 사람.
0: 하이칼라.
1: 이게 하이칼라라는 게 뭐냐 그러면 칼라가 높다는 뜻이잖아요.
0: 예.
1: 옛날 교복이랑 시.
0: 아, 네, 네, 네, 네.
1: 거기 기식이 빳빳하죠.
0: 네, 네, 목기식.
1: 하이칼라예요.
0: 근데
1: 이게 원래는 이게 목이 기시 높은
0: 예.
1: 그런 양복을 뜻하는 말인데 이게 이제 의미가 확대가 돼요. 하이칼라 예. 그러면.

0: 그 상투 자르고 흰식으로 옷 입은 양복을 입은 사람을 총칭해서 하이칼라라고 그래요.
1: 예.
0: 하이칼라 풍년이 들었단 말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몰려와서 구경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재미나는 노랫말입니다. 예.
1: 28 청춘 소년들아 청춘을 허송치 말고 사업하자.
0: 예, 옛날에 이 사업이란 말이 참 많이 나와요.
1: 예.
0: 이 사업이란 말도 그 개화기에서 많이 나오고 또 실업이란 말도 많이 나와요.
1: 오.
0: 그 뭐냐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 직업이에요 직업.
1: 예.
0: 그러니까 각자 직업에 충실하자 이런 정도 뜻입니다. 여기 예. 사업이라는 게 오늘날 회사 차려서 뭐 네. 사업을 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1: 예.
0: 그렇게 자기 하는 일에 충실합시다. 이제 그런 정도 이야기입니다.
1: 인생 백년이 여주마란다. 아니 허지는 못하겠네.
0: 여주마란 말은 달리는 말 같다 그 말이에요. 예. 같은 여자니까요.
1: 예.
0: 그러니까 순식간에 지나가죠.
1: 예. 약간 풍자적인 내용도 있고 또 뒤에는 계몽적인 내용도 있고 그러죠.
0: 예. 그 당시 이 노래가 취입될 당시의 사회상을 이 노래에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노래들이 의외로 재미가 있습니다.
1: 네. 이어서는 이제 본격적인 재담 소리 들어볼 텐데요. 박춘재, 문영수의 소리로 병신 재담 보내드립니다.

0: 조그마하니까 토막을 낸 줄아.
1: 어디 사는 양반이?
0: 어머니 하늘에 살겠어. 땅에서.
1: 땅에 살겠지만 고향이 어디?
0: 고향이 뒤 야녀리 잡수는데요.
1: 사는 본향만.
0: 본향은 광주요.
1: 경고 살아.
0: 언짢진 않소.
1: 광주가 몇니?
0: 한니요.
1: 한니라니.
0: 있을 모르니까 되는 대로 한 말이요.
1: 그럼 며칠이 왔어?
0: 사지가 성은 보양을 해서 날짜를 알지만 세명

0: 바쁘다니까. 그 양친시하여.
1: 양친시하여.
0: 어르신네 친친.
1: 우리 어르신네 가을 보면 금년에 간일금이요.
0: 자친은
1: 7살 적 쪼갯소.
0: 3살만이
1: 책임지는 군팽이 아들내미라고.
0: 너현 몇 살이요?
1: 나는 금년에 87이요.
0: 아 여보.
1: 예.
0: 그 부모가 아니고 손잡고리.
1: 인기네를 고끈해 지고 어서 웬센 놈을 내가 만났네. 아. 이 세상에 애비나 애미 뭐든 자식이나 많이 먹은 데가 어딨더니.
0: 그렇지.
1: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백허구도 1년에 첫 뼈는 날이 그래.
0: 우수가?
1: 우수가.
0: 너형 누자손이?
1: 염라대왕 자손이.
0: 아, 맹부들이 자세치 않지.
1: 아재한테 붙들려 갈라.
0: 다가 어디요?
1: 왜 담아내기도 없다. 저 남대막 사이에요.
0: 청파요?
1: 그러더니 아오.
0: 그 너형 무슨 차예요?
1: 유작각 상황으로 강산 유람을 놨더니
0: 응.
1: 일본 동정 충기 상호에 이상스러운 기지가 나왔다길래 충기 기정 차행이요.
0: 그럼 멋이 들었구리.
1: 사람 묻더니 알아보.
0: 어디서 뭐...
1: 조선이 13도로 돼.
0: 아.
1: 금광산이 조선의 명산이 아니라 만국의 공원이랄 수가 있지.
0: 그렇지.
1: 해성에 경주로 말하면 박연폭포가 명성지지요. 평안도 청북에 부창산이 있고 해주가 소강남이요. 해그를 어제 피안개명을 금수강산이라 일렀던 게 남대는 막 뚝 내다라 바른손 쪽으로 신장로로 휠랑말랑 내려가면 바른손 쪽으로 몇 산자 형북으로 고봉동립의 양재지 우뚝에 진대가 있네. 문을 열고 쓱 들었으니까 바른손 쪽으로 비둘기장 같은 문이 주지는데 남녀노유가 엎드려서 강종이 파랑종이 흐름종이 들락 날락 군중 다사 하는 데가 못하는데요.
0: 기차표 타는데?
1: 오라 그게 기차표야. 표도 까닭이 떼기래. 상등은 휘고 중등은 푸르고 하등은 붉어. 기차 최면이오마는 내가 못할 듯어.
0: 상등 타지.
1: 짐작하는 건 장차 내 아들 놀래비요. 뒷문으로 나가는데 길이
0: 어?
1: 웬 사람이 표를 군용을 직대로 똑 들어줘.
0: 그렇지.
1: 하닥대로 우르르르 내려가니까 멀리서 이미거든요. 콱콱하니 우뚝 들어왔어 대기. 대단히 무섭대. 웬 사람이 입에다가 호를가 뚝 이러대 길이요. 어.
2: 박춘재, 문영수 두 분의 소리로 병신 재담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저랑 비슷한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 웃어야 되지? 이런 생각하셨을 분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우유모치님께서는 약간 느낌이 재담 소리는 요사이 유행하는 밈 같은 유행인 건가 봐요. 사람 사는 세상은 그때란 지금이나구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제 웃을 타이밍을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어려워요.
2: 뭔 양반이요?
3: 예, 이 제목이 병신재담이잖아요.
2: 예.
3: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2: 아.
3: 2분의 1밖에.

0: 밖에 안 되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가 이어져 간다는 것을 상상을 하세요. 너무 빨리 가니까 이제 알아듣기가 좀 어려워요.
1: 뭔 양반이요? 조그마니까 토막을 낸줄 아오.
0: 그렇게 반토막밖에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1: 양반에서 이 반으로 나눴다라는 뭐 그런 의미도 같이 작용하는 걸까요?
0: 그러니까 양반이니까 2분의 1을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란 말이 동반 서반의 그 반을 2분의 1로 비틀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조그만 하니까 토막 낸줄 아오 하니까 양반이 뭔 양반이요 하니까 그 양반을 받아가지고 절반이다 이렇게 받는 말이에요.
1: 어디 사는 양반이요? 요 모양의 하늘에 살겠소? 땅에 사오. 땅에 사는 데면 고향이 어디요? 고향이 저 양요리 잡수는데요.
0: 알아듣기 어렵죠?
1: 양요리, 서양식 요리를 말하는
0: 예,
1: 건가요?
0: 이게 양주란 말이 경기도 양주. 양주.
1: 어렵다.
0: 그러니까 이게
1: 이렇게 웃어야 되겠네, 이제.
0: 웃을 타임을 놓쳤죠. 경기도 양주 땅에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서울 소리니까.
1: 야, 이 정도면 거의 외국 그 스탠딩 코미디. 다른 사람 웃을 때못 알아듣는데 따라 웃어야 되는 수준이지 않나 싶은데. 양요리 잡수는데 양주다. 사는 본향 말이요.
0: 그러니까 본관이 어디냐 이 말이죠.
1: 예. 본향은 광주요.
0: 경기도 광주예요.
1: 예. 좋은 곳 살아. 언짢진
0: 그리고
1: 않소.
0: 기분 나쁘진 않다 이 말이에요.
1: 예. 광주가 면리요. 한리요. 한리라니. 이수를 모르니까 되는 대로 헌 말이오.
0: 그러니까 보통 십리 이십리 그러지 한리라는 말을 잘안 쓰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이제 한리라고 그러는데 그 광이 넓다는 말이잖아요.
1: 예.
0: 넓은 게한 넓은 곳을 보통 한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1: 아.
0: 식으로 또 해석할 수도 있어요.
1: 예. 분명히 뭔가 탁 재밌으려는 의도가 딱 있을 것 같은데,
0: 예.
1: 그죠? 예. 그럼 며칠에 왔어. 사지가 성하면 보행을 해서 날짜를 알지만은 세면이 동그래 말동그리 새끼본으로 떼그르르르 굴러왔어.
0: 세면이라는 게 아마 체면인 것 같아요.
1: 예.
0: 생김생김을 뜻하는 한자로 이제 풀이가 가능해요.
1: 예.
0: 근데 말동그리라가 곤충이죠.
1: 예.
0: 민항 씨 말동그리
1: 저는
0: 못
1: 알고
0: 보셨죠?
1: 있습니다. 예.
0: 예, 말동을 굴려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하는 그 보통 소동굴이라고도 하거든.
1: 네.
0: 말동굴이라고도 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동그랗게 생겼다 이면 조그만하게 그렇게 굴러서 왔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1: 걸어서 했으면 내가 날짜를 알 텐데 굴러와서 잘
0: 예.
1: 모르겠다.
0: 그러니까 굴러오느라고 며칠 그러니까 사람이 그저 보통 걸어서 다니는데 너무 조그만하니까
1: 예.
0: 굴러서 다니는 거라고 지금 이렇게 비꼬아 놓은 겁니다.
1: 예. 잘 굴렀어? 못 굴렀겠어? 누구 댁이요? 호래비 댁이요?
0: 예, 누대기는 그 호라비 댁이라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말이 니시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1: 예.
0: 니시라는 말이 비틀어 놓으면 니시죠. 니시, 내시.
1: 예.
0: 이렇게 비틀어 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1: 예.
0: 누구냐 하니까 내시다라고 말을 받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하는 걸 아재 개그라 그러나요? 니시오, 내시오
1: 아, 어렵네요. 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까지 보면 이제 뒤에 성실이 웬 말이요? 인간의 자식이요.
0: 저도 이 말은 풀이를 못했어요. 뭔 말인지 아무리 풀어도 이게 아직은 머리가 안 돌아가요.
1: 어렵습니다, 여러분.
0: 네.
1: 쉽지 않습니다. 바까요? 무더니 까오.
0: 예, 가라는 말이 기역 다음에 가가 나오잖아요. 그럼
1: 예.
0: 된소리 발음이 나죠.
1: 예.
0: 가짜가 까로 발음이 되죠.
1: 아.
0: 박씨를 깐다, 혹시 깐다 그 말이죠. 그렇게
1: 예.
0: 바까요 그러니까 무더니 깐다는 말은 무더니도 많이 호박씨를 깐다 이제 그런 뜻으로 틀어놓은
1: 오,
0: 겁니다.
1: 어렵다. 이 박가는 성씨를 물어본 거였을
0: 그렇죠.
1: 텐데,
0: 예.
1: 선생님. 예. 근데 박가요, 무더니 까오. 와. 이때는 이렇게 한번 돌려서 생각하는 어떤 그 재담이 유행이었나 봅니다,
0: 아마
1: 선생님.
0: 그런 룰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때
1: 예.
0: 대중들은 이런 식의 그 재담
1: 예.
0: 이런 것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익숙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1: 요즘으로 치면 약치면 약간 충청도식 개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요즘에는 이렇게 한번 돌려서 생각해야 되는 거. 중국제와도 관련이 있나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더 했다가는 저희가 머리가 조금 아플 것 같아서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뒤에 나오는 재담들을 더 이어서 이야기.

0: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담을 한 번 더 보내드리면서 선생님들이 청취자분들도 한 번 더 짐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춘재 문영수의 소리로 보내드리면서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조그마하니까 토막을 낸줄아.
1: 어디 사는 양반이?
0: 어머니 하늘에 살겠어. 땅에서.
1: 땅에 살겠지만 고향이
0: 어디? 고향이 뒤 야녀리 잡수는데요.
1: 사는 본향만.
0: 본향은 광주요.
1: 경고 살아.
0: 언짢진 않소.
1: 광주가 몇니?
0: 한니요.
1: 한니라니.
0: 있을 모르니까 되는 대로 한 말이요.
1: 그럼 며칠이 왔어?
0: 사지가 성은 보행을 해서 날짜를 알지만 세면이 동그래 말동그리 새집보로 때가르르 굴러왔어.
1: 잘 굴었어?
0: 못 굴렀겠어.
1: 누자지요?
0: 오래비 내기요.
1: 누시라?
0: 내시라.
1: 성실이란 말이요?
0: 등간의 자식이요.
1: 바꿔요?
0: 묻으니까.
1: 그 양친시하여?
0: 양친시하여.
1: 어르신네 춘추는?
0: 우리 어르신네 가을 보면 금년에 간일급이요.
1: 사치는?
0: 7살 쩍 쪼갰소.
1: 3살만이?
0: 책임질은 군평의 아들내미라고.
1: 너현 몇 살이?
0: 나는 금년에 87급이요.
1: 아 여보?
0: 예.
1: 그 부모가 아니고 손잡고
0: 김기네를 곧꺼낸지 어서 왼손놈을 내가 만났네 그래. 이 세상에 애비나 애미 뭐든 자식이나 많이 먹은 데가 어딨더니.
1: 그렇지.
0: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백허구도 1년에 첫 뼈는 날이 그래.
1: 우수가?
0: 우수가.
1: 너형 누자손이?
0: 염라대왕 자손이.
1: 아, 맹부자리 자세치 않지.
0: 아재한테 붙들려갈라.
1: 다가 어디요?
0: 왜 담아내기도 없다. 저 남대막 사이에요.
1: 청파요?
0: 누더니 아.
1: 그 너형 무슨 차예요?
0: 유작각 상황으로 강산 유람을 놨더니
1: 응.
0: 일본 동정 충기 상호에 이상스러운 기지가 나왔다길래 충기 기정 차행이요.
1: 그럼 뭐시 들었구려?
0: 사람 묻더니 알아보.
1: 어디서 묻어?
0: 조선이 13도로 돼.
1: 아.
0: 금광산이 조선의 명산이 아니라 만국의 공원이랄 수가 있지.
1: 그렇지.
0: 개성에 응. 경주로 말하면 박연폭포가 명성지지요.
1: 응.
0: 평안도 청북에 북창산이 있고
1: 응.
0: 해주가 소강남이요.
1: 응.
0: 해그를 어때? 피양개명을 금수강산이라 일렀던 게
1: 그렇지.
0: 남대는 막 뚝 내다라 바른손 쪽으로 신장로로 휠랑말랑 내려가면
1: 어.
0: 바른손 쪽으로 몇 산짜 형북으로 고봉동립의 양재지 우뚝에 진 데가 있네
1: 어.
0: 물을 열고 쓱 들었으니까 바른손 쪽으로 비둘기장 같은 문이 쭉 지는데 남녀노유가 엎드려서
1: 어.
0: 강종이 파랑종이 흔종이 들락 날락 군중 다사 하는 데가 못하는 데요.
1: 기차표 사는데?
0: 오라 그게 기차표야.
1: 어.
0: 표도 까닭이 떼기래.
1: 그렇지.
0: 상등은 휘고 중등은 푸르고 하등은 붉어. 피차 최면이오마는 내가 못할 듯하고
1: 어, 상등 다
0: 짐작하는 건 장차 내 아들 놀래비요. 뒷문으로 나가는 데
2: 조선에서 자란 소년들이여, 울어도 소용없는 눈물 거두고 결의를 굳게 하여 모두 일어서라. 한을 지우고 성스러운 싸움으로 필승의 의기가 여기서 뛴다. 1932년 중국 난징에 설립된 조선혁명군사 정치간부학교의 교가를 지은 이는 여자부 교관 박차정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임철애라는 가명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사실 철애라는 이름은 그녀가 10대에 쓴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었습니다. 옥사한 독립투사의 자녀들이 추운 겨울밤 사회의 냉대와 굶주림과 싸우며 밤을 밝히는 내용의 소설 철야. 남다른 문학 소녀였던 박차정의 재능을 엿볼 수 있죠. 박차정은 1910년 나라를 빼앗긴 해에 태어났는데요. 그녀의 아버지가 일제의 무단정치에 울분을 참지 못해 유서 한 통만 남기고 자결했을 때 그녀는 고작 9살이었습니다. 나라 잃은 서름에 더해 아버지를 여인 한까지 품고 자란 그녀에겐 원고지 위보다 현실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더 크고 중했기 때문일까요? 장차 그녀의 손엔 펜보다 총이 주로 들리게 되는데요. 항일 여성운동단체 근우회에서 핵심 간부 역할을 맡았던 그녀는 일제의 감시가 심해지자 중국으로 망명해 의열단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다 전투 중 어깨에 총상을 입기도 했는데요. 결국

후유증으로 박차정은 광복을 한 해 앞두고 35세 나이로 눈을 감고야 맙니다. 독립투사들에겐 그 싸움에 온 인생을 바치느라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재능이 있었다는 것. 어느 교지에 남겨진 문학소녀의 글부터 조선의 청년들을 위해 쓴 노랫말도 총을 든 의열단원 박차정의 삶과 함께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광복 81주년 기념 국악방송 특별 캠페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독립운동가 저는 국악인 최예림이었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박종래 외 여러분의 소리로 전라도 고흥의 풍장 소리 질가락, 길가락의 이제 방언이죠. 예, 함께 들었습니다. 뭔가 그 막걸리가 분명히 옆에 있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수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우유모치님의 신청곡입니다. 서용성류 대금산조 중에서 중중몰이 대목을 이아람의 대금연주로 보내드립니다.

0: 지금 들어보면 제가 가락을 좀 많이 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서용석류 대금 산조 중에서 중중몰이 대목을 이아람의 대금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우유모치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0750님께서 출석합니다 라고 출석 체크해 주셨는데요. 이어지는 곡은 수군가 중에서 판소리 수군가 중에서 토끼 화상 이 화가가 나와서 토끼의 얼굴을 그리는 대목이죠. 그 그림이 그려지는 과정을 묘사한 것이고요. 별주부가 하직하는 대목. 이제 육지로 토끼를 이제 잡으러 가야 되니까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는 그 장면입니다. 김영자의 소리 그리고 정화영의 북장단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특히나 토끼 화상 대목과 별주부 하직하는 대목 이 두 대목이 음악적인 어떤 가락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이 조의 느낌이 상당히 다릅니다. 슬픈 느낌과 또 화평하면서도 신명나는 느낌 이것들이 다 함께 들어있는 대목이니까요.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보내드립니다.
1: 별주부 여짜오대 서신은 사적이 구비하여 강상의 높이 또 망보기를 자라와 인간의 봉패는 없사오나 해중지 소생으로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을 하나 그려주사이다. 글랑은 그리하여

피를 덮어 풀어 합절 탄생을 누르 못 줬어 그지 나 허리

중에 애절 어떤 동굴이

허리나 늘실 공갱이 변도 차평청 산이 오와 편원도 순기로 수정산에 흔질로 신으로 진양유수 들랑다랑 오락다다 안겨주춤 기란 터지 한중태월 중태 화중태월 부끄려한 사로지 반중 이어수두알 쏟아 안아 이어떠던주야 어서 가지고 나가거라 그때요 별주부가 화상을 받아서 여 목덜미에다 쓱 놓고 목을 쑥 움츠려 놓으니 저 막동 창시에가 딱 붙어갖고 필갑은 묻어 넣어요 물 한 점 왕래할 수 없거든.

별주부를 붙들고 만류하며 통울음을 우는디 별주부 모친이 아들이 세상 나간다고 함께 속상해갖고 막걸리를 한 사발 먹고 나오던 것이었다.

저도 별세을 했으니 너 좀.

집주부 여짜오대. 어머님, 나라에 환우가 계셔 약을 구하러 가는 길이 옵니다. 충성이 지극하면 수로, 육로, 수말리를 무사히 다녀올지니다. 노모쩐 하직하고 침실로 돌아오니 그때여 별주부 마누라도 이 말을 듣고 성을 내며 나오는디. 촛부 마누라 말을 듣고 성을 내며 나오는디. 노기가 등등하고 살기가 중천 눈살이 꼿꼿하장하장하자 나오더니 말은 유분하니 유분하니 세상 간단 말이 왜 나게요. 이 수퍼가 깊은 물에 양주 서로 마주 버리고 만리 청산 가신다니 인제 가면 언제 와요. 별주부 말을 듣고 아니 내가 가지는 갑 못 입고 가는 게 있네 그리요.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당장 학발 노력은 놓친 조석 공대들 못 잊어요. 그리 진주의 장안 충성 조정 서주

0: 저 다른 것이 아니라 저 변산 진털반 남생이란 놈이 나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내가 없으면 그놈이 내 집을 종종 찾아 댕기는 것이 흠이란 말이오. 그러나 내 몸에서는 고순내가 나고 그놈 몸에서는 노랑내가 나느니 자네는 꼭 냄새로 분간을 허소. 총총히 작별하고.
1: 관객분들이 확실히 즐기신다는 생각이 들죠. 김영자의 소리, 정화영의 북장단으로 순가종 토끼화상 대목부터 별주부 하직 대목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수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음악, 오늘은 쏟아지는 빛 속에서 님을 기다리는 여인의 마음이 담긴 노래입니다. 여창 가곡 우조 우락 바람은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노래의 주인공은 어떤 여인입니다. 눈정의 거루님, 그러니까 눈빛으로 서로 정을 약속한 임과 오늘 밤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따라주지 않죠. 바람은 지동치듯, 그러니까 땅이 흔들리듯 불고 굳은 비는 붓듯이 옵니다. 굳은 날씨 때문에 님을 만나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였을 주인공은 이렇게 체념을 합니다. 이 풍우 중에 제 어이오리. 그러다가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실로 오기만 하면 연분인가 하노라. 만나기를 약속한 이미 굳은 비바람을 뚫고라도 와주기를 기대하는 순정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과연 임을 만났을까? 궁금하기도 하죠. 여인의 마음을 담은 이 노래는 여창 가곡 특유의 속소리가 매력적입니다. 속소리는 고음을 낼 때 겉소리와 함께 쓰는 가성으로 여창의 섬세하고 맑은 음색을 만드는 표현법인데요. 비단시를 뽑아내는 듯한 가느다란 목소리로 묘사됩니다. 특히 속소리는 고음으로 올라갈 때 겉소리와 함께 사용해서 표현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황숙경의 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여창 가곡 우조 우락 바람은 보내드립니다.

황숙경의 노래로 여창가곡 우조우락 바람은 보내드렸습니다. 6043님께서 민왕님, 옛 어른들이 놔놓으면 빠르다더니 우리 셋째 손녀 유이가 벌써 140일을 맞이했답니다. 뒤집기도 잘하고 낯도 조금 가리기도 하고 분유도 잘 먹고 우량하랍니다. 빠른 것 같아요. 그만큼 저도 시절이 빨리 지나가겠죠. 괜찮아요. 새 재롱 보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많이 웃게 합니다. 감사하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희 어머니도 저희 그 딸들 크는 거 보면서 애들 크는 거 보니까 내가 나이 먹은 줄 알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던데 6043님 말씀처럼 그만큼 저도 시절이 빨리 지나가겠죠. 라는 이야기가 와닿네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괜찮습니다. 또 그 잃는 게 있어야 얻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시절을 잃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나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게 적극적인 어떤 투자의 자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롱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면 그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5055님께서 노래가 좋다 출석합니다. 성주풀이 노래가락이 듣고 싶습니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6043님의 사연과 더불어서 오늘은 성주풀이 이 성주풀이를 부르는 목적 자체가 어떤 집안의 평안함을 기원하는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김수현 외에 여러분의 노래로 성주풀이 보내드립니다.

Mm-hmm.

0: 남도 잡가 성주풀이 보내드렸습니다. 김수현 외 여러분의 소리였고요. 원장현의 대금, 한세현의 피리, 박종선의 아쟁, 김무길의 검은고, 백인영의 철가야금,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생방송 끝곡은 팔도 유람가 준비했습니다. 아니호 이승희의 소리와 재담과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족장 짚고 망해 신어 천리 강산을 구경하고 경기도랑

안녕하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세준입니다.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오늘도 참 바쁜 하루 보내셨죠? 그런데 밤 10시엔 뭘 하실까요? 음악이 좋은 밤에서 음악도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흩어진 우리 마음

0: 음을 이어보면 어떨까요? 잠들기 전 좋은 음악은 제가 준비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위로받고 싶다면 늦지 말고 찾아오세요.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이야기와 음악, 노래, 춤, 놀이가 한데 어우러지는 국립국악원 연희판 흥으로 있는 세상이 8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우리 전통 연희의 다채로운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종합예술 무대인데요. 먼저 문국과 비나리로 공연의 시작을 알리며 관객들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고요. 이어 전국 각지의 다양한 전통 기예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팔도 연희 난장이 펼쳐집니다. 각 지역의 개성 넘치는 연희와 역동적인 퍼포먼스가 무대를 가득 채우며 보는 재미를 더합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선 권원태 줄타기 명인이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도 준비됐는데요. 재치 있는 입담과 해악까지 더해져 전통 줄타기의 진짜 매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 연희가 지닌 흥과 신명 그리고 함께 어우러지는 즐거움을 온몸으로 느껴보고 싶다면 연희 판 흥으로 있는 세상에서 신나는 우리 전통의 판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쌓일수록 더 깊어지는 우리 전통의 멋을 만날 수 있는 무대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이어져온 가락과 명인의 예술 세계를 가까이에서 느껴보는 공연 소식입니다. 먼저 정회천 명인의 최옥산재 함동정월류 가야금 산조입니다. 오는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도남은 국악당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무대에선 최옥산의 가락을 바탕으로 함동정월 명인이 다듬어온 최옥산재 함동정월류 가야금 산조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오랜 시간 이어져온 산조의 멋과 명인의 해석이 어우러지는 품격 있는 무대가 될 것 같네요. 이어서 정준호 고수의 판소리 다섯 바탕 완북 시리즈도 만나보시죠.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은덕문화원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조금 특별한 무대입니다. 이 판소리에서 북은 단순한 반주를 넘어 소리꾼의 호흡을 이끌고 이야기의 감정을 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37년 동안 고수의 길을 걸어온 정준호 고수가 판소리 다섯 바탕 전곡의 북 반주를 완주하는 완북에 도전합니다. 8월 21일엔 흥보가, 22일엔 심청가, 23일엔 춘향가, 24일엔 수궁가, 마지막 날인 25일엔 적벽가가 이어지는데요. 매일 한바탕씩 판소리의 깊은 이야기와 힘찬 북장단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 전통음악이 가진 깊은 울림과 매력을 느껴보는 특별한 시간 만끽해 보시죠. 국악관현악의 새로운 미래를 만나는 시간, 젊은 작곡가들의 다섯 가지 상상이 무대 위에 펼쳐집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의 2016 작곡가 프로젝트가 오는 8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공개 모집과 시연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 5명의 작곡가가 새롭게 만든 창작 국악 관현악 작품을 선보이는 무대인데요. 먼저 이재준 작곡가의 신도림역 그 혼잡함에 대하여. 이 곡은 신도림역의 안내방송, 열차 도착음, 개찰구 소리처럼 일상의 소리를 국악기로 재해석해 바쁜 현대인들에게 유쾌한 공감과 위로를 전합니다. 김사나 작곡가의 섬그늘은 제주 칠머리당 영등구세 선율을 바탕으로 구세 치유와 정화의 울림을 국악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이어 박다은 작곡가의 복사꽃 노름은 신선들이 복사꽃 동산에서 즐기는 풍류를 음악으로 표현하고요. 정지훈 작곡가의 역금능선은 산을 오르는 여정을 삶에 빗대어 농악의 신명과 에너지를 담아냅니다. 마지막으로 박준석 작곡가의 쇠의 꿈은 설화 속 요괴 불가사리를 새롭게 풀어낸 작품으로 잠들어 있던 쇠가 깨어나는 순간을 묵직하고 환상적인 선율로 그려냅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2016 작곡가 프로젝트에서 우리 음악의 내일을

스마트폰은커녕 TV도 없던 시대, 해가 지면 캄캄해서 책도 읽을 수 없던 오랜 옛날엔 오히려 밤하늘이라는 거대한 볼거리에 눈이 팔려 심심할 틈이 없었다죠. 그 거대한 밤하늘 위로 사람들의 상상력이 입혀지니 빛나는 별 몇 개가 뚝딱 어떤 영웅의 드라마틱한 한 장면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리스 신화의 영웅 페르세우스가 한 손엔 검을 들고 다른 손엔 자신이 방금 베어낸 메두사의 머리를 든 모습으로 형상화된 페르세우스 자리는 북쪽 하늘에서 비교적 밝게 보이는 별자리죠. 바로 이 별자리에서 무수한 별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페르세우스 유성우라고 불리는 우주쇼가 오늘 밤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그 무수한 반짝임 중에 내 간절한 소원 하나쯤 들어줄 별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윤동주의 시 최여원의 노래로 별 헤는 밤 들으면서 8월 12일 수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페르세우스 유성우 이야기로 만나의 문을 열었는데요. 이 페르세우스 유성우는 태양을 돌고 있는 혜성의 부스러기들이 지구 대기권과 충돌해 불타면서 마치 비가 오는 것처럼 수많은 별똥별이 보이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8월 12일을 전후해서 절정을 이룬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북쪽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요. 특히 올해가 관측 조건이 좋은 게 오늘이 금음날이라 오늘 새벽에 뜬 금음달은 일찌감치 지고 오늘 밤하늘엔 달이 안 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빛이 없어서 떨어지는 별똥별들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기회인 거죠. 도심 불빛에서 벗어나 시야가 넓게 트인 곳에서는 맨눈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가장 이상적인 조건이라면 시간당 최대 100개 정도의 유성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 정말 오늘 밤엔 북쪽 하늘을 오래 보고 있으면 최소 몇 개쯤은 별똥별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너무 갑자기 별똥별을 보면 소원을 빌 틈도 없지만요. 오늘처럼 예고된 유성우는 우리가 어떤 소원을 빌지 마음속에 정해두고 발견하는 순간 딱 빌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별님께 빌고 싶은 소원이라고 정해봤어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계신 소원 함께 나눠주세요. 김영기님께서요. 늘 함께하는 국악방송 맛있는 라디오 좋은 방송이에요.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해주셨네요. 아,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1790님의 꽃편지인데요. 큰 토풀 꽃입니다. 더 펄, 화이트 캔디로 잘 알려진 꽃이랍니다. 처음 만나는 꽃들은 무슨 꽃인지 검색을 해보는데 한 번에 확인할 수도 있고 여러 번 확인을 해 검색 자료와 비교하며 확인을 하는데 큰 토풀은 여러 번 확인을 한 꽃인데도 긴가민가 했습니다. 이 꽃은 재채기풀이라고 하는데 말린 잎 가루가 코 점막을 자극해 재채기와 콧물을 잘 나오게 해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꽃 모양과 달리 특징으로 이름이 붙은 꽃이라 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해주셨는데요. 꽃이 근데 하얗게 너무나 예뻐요. 근데 이 꽃이 이제 재채기를 유발한다고요? 꽃은 참 예쁜데 그것도 재밌네요. 김인설님께서요.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6시 우리들의 별은 맛있는 라디오죠. 해주셨네요. 아우 세상에 막 그렇군요. 이 만나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모이는 별입니다. 환영합니다. 승승장군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선해서 선풍기만으로도 괜찮네요. 오늘 밤 유성우가 떨어진다는데 볼 수 있을까요? 보면 꼭 소원을 빌어야겠어요. 저녁 먹고 산책 나가봐야겠어요. 해주셨어요. 그래요. 오늘 정말 오늘 유성우 보신 분들 계시다면 내일 꼭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을 비셨는지 너무나 궁금해요. 자, 4835님께서요. 봄디님, 오늘은 저희

아이가 합기도 일단 단증을 받았네요. 8살 인생 처음으로 뭔가 해냈다는 뿌듯함으로 아이가 승리에 취해 있네요. 오늘은 아이를 위해 외식을 하렵니다. 오늘도 즐거운 만나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사진이 이게 지금 잘못 온것 같아요. 우리 4835님. 그냥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냥 그런 사진이 왔거든요. 아, 단증 보고 싶은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8살 아이 너무나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드들강님께서 시골의 별빛과 달빛, 그냥 아름다운 하늘에 수채화였습니다. 그 별빛과 달빛 그리움에 마음이 울렁이게 합니다. 시골 밤하늘의 별빛과 달빛처럼 깨끗한 우리들의 만나에서 별 헤어 보겠습니다. 해주셨네요. 이 말씀 참 좋습니다. 그냥 아름다운 하늘의 수채화였다.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옛날에는 참 진짜 하늘을 올려다보면 정말 별도 많이 봤던 그런 기억인데요. 요즘엔 별 보기가 참 힘들죠. 자, 음악 한곡 듣고 올게요. 셀린의 노래로 함께 합니다. 들어주세요.

셀린의 노래로 들어주세요 듣고 왔습니다. 월드뮤직 그룹 공명의 콘서트 길티 플레저에 여러분 초대하고 있습니다. 8월 29일과 30일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열리는 공연 중에 8월 29일 토요일 5시 공연에 우리 만나가족 여러분 초대하고 있는데요. 길티 플레저라는 타이틀은 말 그대로 여행하는 길과 차와 즐거움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죄의식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좋아하고 즐긴다는 의미의 신조어 길티 플레저를 의식한 제목이기도 합니다. 길을 가다 마시는 차 한 잔의 즐거움을 위해 자연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면서도 일회용품을 사용해온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게 해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마주한 환경 문제에 대해 예술적 접근이 필요하다 느끼고 꾸준히 자연에 대한 생각을 담아 창작 활동을 해온 공명이 이번 공연을 통해 자연과 사람의 유기적인 관계를 감각적인 영상과 음악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공연에 초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고 말머리 달고 성함을 적어서 신청해 주세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받고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할게요.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수요일은 어떻게 먹어보미 좋겠는가 함께하는 날이죠. 이 코너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저의 부캐 보미자 씨가 오늘은 또 어떤 요리를 부탁드릴지 문자로 요리할 준비하고 기다려주시고요. 보미자 씨의 입맛을 사로잡아 오늘의 셰프로 선정되시는 분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환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3033님께서요. 저는 돈벼락 맞는 게 소원이에요. 해주셨어요. 아, 이거 정말 많은 분들 어쩌면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 이러한 소원 하나쯤 품고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네요.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는요. 밤하늘 수많은 별 중에 제일 아름답고 이쁜 별은 만나 방송실의 별. 아, 눈 부셔 내일 안과 갔다 와야지. 꿀꿀님 치료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별도 보시죠. 네. 8888님께서요. 사진과 함께 문자 주셨는데요. 무더위에도 연꽃이 예쁘게 피었네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와, 세상에 이 연꽃 색깔이 정말 오묘하면서도 참 예쁘죠. 이렇게 진창에서도 고고한 꽃을 피워내는 연꽃 너무 아름답습니다. 홍천 집 나온 남자님께서요. 오늘도 일 끝나고 집에 와서 저녁 준비해서 먹고 있지요. 오늘은 고등어 간슴에 김치찌개, 고들빼기 김치, 그리고 며칠 전 텃밭에서 수확해 담가놓은 양배추, 양파 피클이네요. 김치 방금 전에 받았어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유성우는 오늘 별 볼 일이 없을 듯해요. 오후부터 구름이 하늘을 덮었거든요. 어차피 해 떨어지면 자니까 못 보겠지만요. 해주셨어요. 일단 푹 주무시고요. 네, 우리 홍천 집 나온 남자님께서는요. 꿈속에서 별 보시면 또 어떨까 싶습니다. 김인설님께서요. 별한테 바라는 것. 맛있는 라디오 가족 여러분 아프지 말고 모두 건강하길 해주셨어요. 와, 너무 멋지시죠. 우리 인설님 이렇게 모두의 건강을 빌어주시는 이 마음 너무나 귀합니다. 꽃가시님께서 새싹사연 주셨네요. 많이 서늘해진 날씨에 감사드리며 맛있는 만나 반찬 삼아 가지전과 노각무침과 저녁 먹으며 만나 듣습니다. 모든 분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해주셨어요. 가지전이요? 가지를 그러면 이렇게 썰어서 넓적하게 썰어서 이렇게 부쳐 먹는 건가요?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또 관심이 있습니다. 요리법도 좀 궁금하네요. 자, 0750님 출석해 주셨고요. 그리고 2738님께서 어릴 적엔 저녁 먹고 가족들과 평상에 누워서 여름 밤하늘 바라보면 별똥별 떨어지는 걸 자주 봤네요. 그때는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별똥별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것도 좀 아름답습니다. 그쵸?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별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보미자 씨 소환해 볼게요. 공명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은하수.

온도를 확 끌어올려서 불맛 팍팍 나는 음식으로 가볼까 합니다. 그동안 너무 더워서 찬 음식 위주로 먹었더니 여러분도 불맛이 그립지 않으셨나요?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맛중 하나가 불맛이라는 거, 불고기라는 음식 이름에서부터 알수 있죠.

이한철의 노래로 불고기 파티 듣고 왔습니다. 수요일만 되면 보배로운 맛을 찾아 등장하는 저 포미자와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은 하늘, 땅, 바다 어디든 상관없이 고기와 불을 주재료로 만드는 불고기 레시피 부탁드려봤는데요.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요. 대장금 요리 시간이다. 모이자 웅성웅성웅성 줄을 서시오 하고 보내주셨네요. 자, 그럼 어떤 메뉴들이 도착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1155님께서 새싹사연 주셨어요. 시골에서 2년에 한 번 소불고기 먹는 날 고기보다 채소가 더 많았어도 맛있었던 추억이 있으시다고 보내주셨네요. 아이고 세상에 1년도 아니고 2년에 한 번요. 옛날에 고기 참 귀했습니다. 소고기는 더했죠. 그래도 추억으로 이렇게 남아있으시네요. 3033님께서요. 저는 고등어 불고기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시중에 파는 순살 고등어를 구입해서 밀가루를 묻혀서 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불고기 소스는 간장, 참기름, 다진 파, 고춧가루, 다진 마늘, 다진 생강, 알룰로스, 청양고추, 채 썰어서 만들고 나서 구운 고등어에 불고기 소스를 발라서 굽고 나서 상에 올려서 뜨거운 밥이랑 같이 먹으면 끝내줍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세상에 이렇게 불고기 소스 그냥 여기다 졸여도 맛있을 것 같은데 세상에 소스 발라서 이렇게 한 번 더 구우면 정말 맛있겠죠. 네. 자 그리고 윤혜성님께서는요. 오골계에 낙지와 전복 그리고 마늘 찹쌀 넣어서 소주로 백숙 추천해요 해주셨어요. 소주로 백숙 만드시는 이 요리법 우리 윤혜성님의 비밀병기인 것 같은데요. 한번 정말 저도 해먹어 봐야 되겠습니다. 달짝지근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김인설님께서요. 불맛하면 뜨거운 맛, 매운맛이 있죠. 저는 불낙, 전골, 불고기에 낙지, 버섯 넣고 청양고추 넣고 전골 만들어서 먹으면 최고죠.

그렇죠. 해주셨어요. 아유, 세상에. 이게 완전 보양식입니다. 그렇죠? 1319님께서는요. 불. 어릴 적 엄니가 보강지에 불 떼시며 석쇠 구워주시던 고등어구이. 그 맛을 잊지 못해 가끔 해먹어요. 구멍난 양은 냄비에 숯불 피워 석쇠에 얹어 구운 고등어구이. 지금도 옛맛이네요. 해주셨어요. 아유, 이 직화로 구운 생선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불고기 레시피 조금 더 받아보고요. 저품이제 불고기도 잠시 후에 공개해 볼게요. 보내주실 곳은 샵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이유나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불고기 타령.

이유나의 노래로 불고기 타령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수요일 코너 어떻게 먹어봄이 좋겠는가. 오직 이 코너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포미자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요. 육해공 그 어떤 고기든 뜨거운 불맛을 입혀 맛있게 즐기는 불고기 레시피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저 포미자가 준비한 레시피도 좀 알려드려 볼게요. 요즘 가을이 점점 다가오면서 여러분 전어 생각 슬슬 나지 않으세요? 아까 우리 1319님께서 석쇠구운 고등어 맛있다 해주셨는데 전어도 맛있겠지요. 소금만 친 전어를 숯불이나 연탄불에 구워 먹으면 아우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올 텐데 저는요 전어 좀 고소하게 구워야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께서는 또 어떤 레시피 더 보내주셨는지 한번 볼게요. 갓난이님께서요. 오늘은 제가 건강검진 받고 왔는데 불고기 하니까 침이 넘어가네요. 저는 불고기는 볶아 먹는 것밖에 몰라요. 오늘도

0: 요리 시간 잘 듣고 잘 배워서 해 먹어 볼게요. 이 시간 진짜 최고예요. 아, 배고파라 해주셨어요. 아이고, 오늘 수고하셨네요. 또 저녁에는 건강검진 받으신 날은 저녁은 좀 순한 걸로 드셔야 되지요. 오늘 내속 달래시면서 드시고 내일은 불고기 해 드세요. 자, 어미새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깨순나물 하려고 깨순 삶고 있어요. 깨끗하게 씻어서 식용유 넣고 국간장 넣고 뚜껑 덮어서 자글자글 끓이면 야들야들맛 나요. 더덕을 양념해서 구우면 불고기보다 맛나다는 저의 입맛. 불맛을 입히면 굿. 이한철의 불고기 파티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 앞에 나간 곡이 이한철의 불고기 파티였어요. 우리 어미새님 조금 늦게 들여오셨나 봐요. 그쵸? 아이고 아쉽습니다. 근데 깨순나물 이거 참 맛있어요. 고소하면서도요. 그쵸? 자, 2723님께서는요. 꼬치 불고기입니다. 소고기에 설탕, 간장, 마늘, 후추, 참기름, 매실청 넣어서 버무린 후긴 꼬치에 소고기 끼워서 불에 구우면 맛있는 꼬치 불고기입니다. 그냥 굽는 것보다 맛있어요. 석쇠 불에 구우면 더 맛있죠? 저희 어머니 레시피입니다. 제 소원은요, 공부하는 딸 건강히 시험 잘 치르고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빌어야겠어요. 해주셨는데요. 꼭 오늘 밤에 유성우 보시면서 소원 비시고요. 저도 우리 따님 응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이 소고기 이렇게 꼬치에 꽂아서 구워서 먹으면 더 맛있죠. 아무래도 직화로 굽는 게 정말 맛있긴 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5894님께서요. 여름 강고등어, 불고기, 적새 올려, 장작불에 올려서 소금 착착 뿌리고 먹으면 최고의 맛이 고갈비 불고기랍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그러니까요. 이게 석쇠 진짜 장작불에서 직화로 굽는 거 못당해요. 그죠? 아유, 지금 당장 먹고 싶네요. 그 진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백미에 한점툭 띄어서 얹어서 한 숟가락 먹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이렇게 여러분께서 항상 가득 차려주신 음식들로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 함께 했어요. 아이고, 우리 1967님 조금 늦게, 네, 레시피 도착했어요. 불고기 먹고 싶네요. 쭈꾸미 매운 거 먹고 싶네요 해주셨어요. 아우, 쭈꾸미도 진짜, 아유, 쭈꾸미랑 이렇게 삼겹살이랑 매운 양념 해가지고 석쇠 또 지글지글 이렇게 또 구워서 먹으면 참 맛있는데요. 하얀나비님도 지금 보내주셨네요. 겨울철 군불 떼고 난 후에 참숯에 석쇠 올려 숯불에 기름이 지글지글 떨어지는 불고기 저녁 식사하면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해주셨고요. 169 하나님께서요. 저는 오삼 불고기 하려고 양념하려고 합니다. 아, 지금요? 고추장, 고춧가루, 물엿, 참기름, 마늘 넣고 조물조물해서 볶지 말고 꼭 불판에 구워서 먹으면 진짜 맛나요. 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후라이팬 말고 진짜 불판에 그냥 그대로 올려서 먹으면 너무 맛있죠. 아유, 지금 하시려고요. 맛있게 드세요. 자, 어미새님께서 아유, 그 배고파요 해주셨는데 뭐를 드시든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요. 제가 어떤 분을 오늘의 셰프로 선정할지는요. 제가 조금 더 맛을 본 후에 2부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만나고요. 내일 날씨 알아보러 김보미 캐스터가 오늘은 대전으로 갔다네요.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 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0: 네, 저는 지금 대전 사이언스 대덕 종합운동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오늘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대전 시민 천문대회 주최로 2016 여름밤의 유성우 관측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특별 강연에 이어 자유롭게 야외 운동장에 돗자리 펴고 누워 별자리와 유성우를 관측할 수 있는 행사고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열대야는 해소됐지만 아직 춥지는 않은 밤 공기도 별 보러 가기 딱 좋은 조건인데요. 다만 동해안 지역으로는 비가 내리고 하늘이 흐린 곳이 있습니다. 내일도 태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앞으로 동해안에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고 가뭄을 겪고 있는 경남에도 10에서 40mm의 단비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충청과 남부 내륙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 33도, 대구와 광주 34도, 대전과 부산은 32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에이도스의 연주와 노래로 옷깃만 스쳐도 듣고 왔습니다. 제가 앞서 꽃가시님께서 가지전 만들어서 맛있게 드신다는 그 문자 주신 걸 보고 가지전 레시피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요. 보내주셨어요. 요리법을요. 가지를 동그랗게 썰어서 살짝 절여서 밀가루 물에 풀어 청양이나 매운 고추도 썰어놓고 담궜다가 부칩니다. 호박전처럼 바삭하면서 단맛이 있어 나물 할 때보다 더 맛있습니다. 부추자글이 얹어서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사실 가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 나물 말고는 딱히 어떻게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가지가 여름철에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싱싱하고요. 그래서 늘 고민이었는데 이렇게 또 가지전을 이렇게 만들어서 해 먹으면 또 좋은 방법이 있었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바람바람님께서요. 오늘은 만나 들으며 늦은 퇴근합니다. 저번 주까지는 조용하더니 어제 오늘 매미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섰는지 지금도 매미 소리 한가득이네요. 귀뚜라미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 동네는 더 늦어질 건가 봐요 해주셨어요. 저번 주까지 매미가 휴가 다녀왔나 봅니다. 아, 이제 진짜 막바지, 여름의 막바지, 이 매미들이 열심히 힘을 내보고 있는 중이네요. 우리 그래도 조금 있으면, 귀뚜라미 소리가 또 귀뚤귀뚤 들리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동네에는 어제 이렇게 제가 저녁에 문을 좀 열어놨더니요. 아우, 귀뚜라미 소리가 정말 합창단이 굉장히 했어요. 네. 이제 곧 우리 바람바람님. 이 동네도 귀뚜라미들이 찾아갈 거라 생각되네요. 자, 음악 한 곡 듣고 오죠. 김영기님의 신청곡입니다. 전병훈의 노래로 닐리리아.

닐이야 김연기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승승장구님께서요. 가지전 호박전이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보미자님 목소리 활기차고 재미있어요. 별이 내린 숲 신청합니다 해주셨네요. 아 그렇군요. 저는 오늘 또 한 가지 네 배워갑니다. 자 승승장구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별이 내린 숲 신여밀락 한충훈의 대금과 소금 연주로 띄워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네,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자

문화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알프스의 광활한 대자연에서 태어나 자연과 삶을 그려온 노래 요들. 흉성과 두성을 오가는 독특한 기교로 삶의 생기를 표출하고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목동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노래입니다. 아리랑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과 위안의 노래. 아리랑과 요들은 태어난 곳도 부르는 방식도 다르지만 거대한 산맥을 타고 흐르는 그 소리에는 삶을 향한 민초들의 꿋꿋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타요가 부르는 아리랑 요들송. 푸른 산맥을 메아리치는 듯한 그 힘찬 생명력이 삶에 지친 우리의 일상에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산타요가 부르는 아리랑 요들송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모던 국악 프로젝트 차오름의 연주한 노래로 별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수요일은 수많은 스포츠 소식들 중에 포착할 만한 소식을 추적해서 전해드리는 스포츠 뉴스 함께하는 날이고요. 별님께 빌고 싶은 소원을 주제로도 계속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와 듣고 싶은 음악들 함께 나눠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와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흥 사연 쓰기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8833님께서요. 항상 맛있는 우리 소리 애호가이며 권행하옵소서 전하 하고 문자 주셨어요. 그럼 제가 그리하겠노라 라고 답드립니다. 7426님께서요. 부미님 만나 애청자님들 사연 듣다 보니 저절로 입꼬리가 올라가요. 오늘은 온라인 대자보를 쓴 날입니다. 어젯밤부터 빌라 1층 주차장 맨홀 뚜껑 밖으로 오수가 흘러넘쳤어요. 빌라 단톡에 공지글을 썼더니 관리업체가 고압 하수 세척 설비 업체를 불러 원인 파악과 세척을 완료했어요. 오수가 넘친 이유는 욕실 변기에 썩지 않는 위생용품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니 참 별일이 다 생기네요 해주셨어요. 아이고 얼마나 걱정하셨어요. 이게 참 근데 종종 생기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 썩지 않는 위생용품 변기에 버리지 않는 것은 상식인데 말이죠. 자, 우리도 정말 네,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이봉근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평롱.

봄 뒤에 세상 맛보기 수요일엔 스포츠 뉴스. 한국 육상 단거리 기대주 나마디 조엘진이 남자 100m 한국 신기록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는 지난 9일 일본 야마나시현 후지요시다시 후지산 GX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8회 후지 호쿠로쿠 월드 트라이얼 육상대회 남자 100m 예선에서 10초 07을 기록했는데요. 당시 뒷바람이 초속 3.2m로 불어 공식 기록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육상 100m는 뒷바람이 초속 2.0m 이하일 때만 공식 기록으로 인정되는데요. 비록 바람의 도움을 받아 비공식 기록이지만 이번 기록은 김구경 선수가 2017년 세운 한국 최고 기록 10초 07과 같은 수치입니다. 전체 2위로 예선을 통과한 나마디 조엘진은 결선에서 10초 17을 기록하며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열린 남자 세단 뛰기에선 김장우가 16m 94의 기록으로 우승했는데요. 김장우는 지난해 6월 전국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에서 17m 13을 뛰어 16년 만에 한국 기록을 갈아치운 간판 선수입니다. 오는 9월 열리는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우리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 아시안게임의 전망도 한층 밝아지고 있습니다. 이상 스포츠 뉴스 김보미였습니다.

이안의 노래로 물고기 자리, 국악사랑 꿀꿀이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승승장군님께서요. 와, 10초 때 대단하네요. 저는 빠르게 달리진 못해도 30초 넘을 걸. 빠르게 달리진 못해서 30초도 넘을 거예요. 수요일 저녁도 편안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보미님, 작가님, 피디님 해주셨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2738님께서 조금 늦은 불고기 레시피 보내주셨어요. 지금 막 돼지불고기 만들고 있었네요. 저는 목전고기를 맛술 조금 넣고 끓여서 물은 버리고 마늘, 간장, 꿀, 조청, 후추에 사과, 양파를 갈아서 조물조물해서 불고기 만들어요. 해주셨어요. 네. 아이고, 맛있게 드세요.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도 계시죠.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는요. 오늘의 셰프로 선정되신 고갈비 불고기 레시피 보내주신 5894님께 드립니다. 범장기지떡 선물 세트는 8732님 드리고요. 강청의 친환경 비누 세트 9652님께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8월 12일 수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 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창작그룹 원의 연주로 별똥별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웠어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올해 방일영 국악상 수상자로 뽑힌 서도소리 명창 오봉려 여사가 상금 3천만 원을 고스란히 호학을 위해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제가 젊어서 가르쳤던 대학교와 제자가 교수로 나가는 대학에 반씩 나누어 내놓겠습니다. 다시 못할 줄 알았던 서도소리를 서울서 하고 심지어 평양까지 갔다 왔으니 저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시오. 19평 아파트에서 그리 넉넉치 않은 살림을 꾸려가는 오여사이기에 그가 내놓은 상금 전액은 더 의미가 있다. 1999년 11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오봉려 명창은 1913년 평양에서 태어나 16살에 서울로 왔는데요. 전쟁 통해 남편과 세 자녀를 잃고 오직 서도소리 전승에 온 힘을 쏟는 것으로 그 아픔을 승화시켰죠. 1990년 오봉려 명창과 함께 평양에 가서 공연했던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예능 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일생을 통해서 잊을 수가 없는 또 오봉려 선생님과의 아주 정말 귀중한 추억이죠. 평양 큰 무대에서 서도소리를 불렀으니까 수심가에다가 뭐 남봉가에다 부르고 하는데 거기서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하고 웅성웅성 왜냐하면 그 개타령할 때 성대 묘사도 하고 하니까 막 웅웅웅 하더라고. 그 조용하던 거기서 그리고 이제 나오니까 그 안내원 바로 그분들만 안내원 동무 그분이 엄지를 척을 하면서 최고라고 우리 여기서는 쇳소리 안 된다. 근데 선생님 같은 그 깨꼬리 최고다 최고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상수리가 선생님 고향이었었는데 그 상수리를 이제 찾아달라고 며칠 있다가 아유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다 그거 해가지고 상수리라는 거는 없어졌다고 이렇게 와서 얘기하더라고. 그랬겠죠. 선생님은 굉장히 서도소리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하셨어요. 이북에서는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때 당시도 없어져서 그렇게 아쉬워하시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사명감이 불타서 정말 얼마나 그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누구라도 오면 그런 열정이 소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르칠 때 왜 수 놓는 거 옛날에는 이게 뜨고 한땀 이렇게 놓잖아요. 나를 그냥 한땀 눈썹 심듯이 하나하나 그렇게 심어주셨어. 너무나 그렇게 하시니까 난 정말 너무나 괴로웠었어요. 지금 같으면 이제 그렇게 하면 다들 달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 정성과 온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가르쳐주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 서도소리를 남기겠다고 이 남한 땅에 그런 결심 가지고 정말 놀라워요. 선생님이 그렇게 나하고 그렇게 정말 진짜 그런 정이 없어 선생님하고 근데 그렇게 정이 그렇게 들었는데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 선생님 지금 살아계셨으면 내가 너무 할 말이 많아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건 이렇죠. 제가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잘 깨달았어요 이러면서 선생님 하면 선생님 굉장히 기뻐하실 텐데 그때 선생님한테 그렇게 공부하면서는 그때는 몰랐어. 지금은 선생님 가르쳐주신 게 너무 여기 감겨 있어서 술술 오래오래 있다 한 번씩 풀려나와요.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봉녀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예능 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참 많이 들어본 말인데요. 이 말을 음악으로 증명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비목의 작곡가 장일남이 유럽에서 가진 작품 발표의 자리. 당시 장일남과 공연 관계자들이 자신을 갖고 무대에 올린 곡은 가곡 비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중이 더 크게 감동하며 주목한 노래는 오히려 우리의 가락과 정서가 담긴 다른 곡이었는데요. 이 곡을 듣고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한국의 노래군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주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김민부가 쓴 시에 장일남이 곡을 붙인 기다리는 마음, 바리톤 최윤수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한국인의 마음을 가장 아름답게 노래했다는 평을 받았던 곡, 장일남의 기다리는 마음이었습니다. 기다리는 마음은요, 장일남의 첫 작품이었는데요. 한국전쟁으로 고향을 떠나야 했던 젊은 작곡가는 연평도 언덕에 올라 고향을 그리는 한 편의 시를 읽고 불과 몇 분 만에 곡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노래에는 기다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향을 향한 그리움, 사람을 향한 그리움, 그리고 평화를 향한 마음까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언제까지든 그 사람을 잊지 않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어서 두 곡 보내드립니다. 김명희 씨, 황덕식 작곡, 기다림, 소프라노 이미경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한동인 씨, 임채일 작곡, 그리움의 바람이여, 테너 김홍기가 부릅니다.

소프라노 이미경이 부른 기다림, 테너 김홍기가 부른 그리움의 바람이여 두 곡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황지우 시인의 시 저물면서 빛나는 바다에서 뽑았습니다. 물기 남은 바닷가에 긴 다리로 서 있는 물새 그림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서서 멍하니 바라보네. 저물면서 더욱 빛나는 저녁 바다를.

소프라노 박하나가 부른 황지우 씨 이건영 작곡 저물면서 빛나는 바다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임승천 씨 김혜경 작곡 용서하는 마음 테너 이영화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이현주 씨 윤학준 작곡 잔향 소프라노 이혜원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테너 이용화가 부른 용서하는 마음 들으셨고요. 소프라노 이혜원이 부른 잔향 두 곡 들으셨습니다. 장일남의 우리 가곡 기다리는 마음이 유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이유는 한국어를 알아들어서가 아니겠죠. 기다림이라는 마음의 상태는 나라나 언어가 달라도 누구나 이해 가능하기 때문이었을 텐데요. 무더위에 지친 우리가 가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하늘도 알아주었으면 참 좋겠네요. 전통 송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남창가곡 개면조 중곡 청풍 북창하에입니다. 김경배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FM고악당 송현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태백의 음악인생 60주년 기념공연 남도의 숨결 이태백의 길 실황과 함께합니다. 지난 7월 12일 민속극장 풍류에서 열린 공연입니다. 이태백 명인은 아쟁을 중심으로 가야금과 소리 또 판소리 곡법과 진도시 낀곳을 두루 익혀온 예인입니다.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과 국립창극단에서 활동했고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단장 겸 상임지휘자를 지낸 그는 현재 모건대학교 국악과 교수와 한박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으로도 활동하며 연주와 교육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을 앞두고 그는 인터뷰에서 전통음악의 기본은 소리에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소리는 단순히 노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한 음을 어떤 성음으로 내고 또 어떤 호흡으로 밀고 당기며 장단 안에서 어떻게 메꿔 푸는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만나보실 세 곡에서도 이러한 그가 갖고 있는 소리의 철학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이태백이 여러 스승에게 배운 가락과 자신의 음악적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한 이태백류 아쟁산조를 듣겠습니다. 이태백 명인은 고등학교 시절 박종선 명인의 아쟁산조 음반을 듣고 아쟁이라는 악기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야금을 먼저 익혀 농형과 장단에 익숙했던 그는 음반의 가락을 외우다시피 연습한 뒤 박종선 선생을 찾아가 본격적으로 아쟁을 배웠는데요. 이후에는 김일구에게도 아쟁과 판소리를 배우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넓혔습니다. 이제 만나보실 이태백류 아쟁산조는 이러한 학습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한 산조입니다. 이태백은 회갑 때 아쟁산조를 완성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었는데 다행히 50대 중후반에 만들었다라면서 무엇보다 스승의 가락들의 계보를 잘 이어가는데요. 박종선류 아쟁산조의 애잔한 개면조와 김일구류의 굵고 단단한 가락을 토대로 하면서 우주와 경조, 경드름과 씻긴 곳의 음악어법을 이 산조 안에 잘 녹여넣었습니다. 아쟁이 지닌 거친 활의 마찰음과 깊은 농연을 잘 살리면서도 한편의 판소리처럼 가락의 긴장과 이안을 분명하게 전개시키는 이태백류 아쟁산조 만나보겠습니다. 이태백의 아쟁 김태형의 장구 연주가 함께하고요. 연주 시간은 약 12분입니다.

네, 이한 곡만으로도 이태백의 음악 인생 60주년이 약 12분 동안 잘 드러났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쟁으로 연주한 산조였지만은 그 안에는 가야금으로 익힌 또 소리로 익혀온 공력이 녹아들어가 있었고요. 판소리 곱법과 진도 씻긴 구슬을 통해서 체화된 장단의 감각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이태백의 아쟁 연주로 이태백류 아쟁산조 들었고요. 장구 연주에는 김태영이 함께했습니다. FM과학당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난 7월 12일 민속극장 풍류 공연 실황으로 이태백의 음악 인생 60주년 기념 공연 남도의 숨결 이태백의 길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만나보실 곡은 철가야금과 퉁소 이중주 여정입니다. 이태백 명인은 어린 시절부터 가야금을 익혔지만 한동안 아쟁 연주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1990년대 후반 지순자 명인의 음반 녹음에서 장단을 맡으면서 성금년 명인의 가락을 다시 접하게 되었는데요. 성금년류 가야금의 평조와 경드름 가락에 감명을 받아서 악보 없이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옛 방식으로 가야금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배움을 바탕으로 2015년부터 자신만의 철가야금 산조를 구성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약 50분 길이의 철가야금 산조를 완성하기도 했는데요. 철가야금은 명주실 대신 금속성 줄을 사용해 일반 가야금보다 음의 시작이 또렷하고 잔향이 길게 남습니다. 이제 들어보실 여정은 이태백과 이용구 두 연주자가 오랜 시간 함께 음악을 해오며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만든 즉흥 이중주입니다. 정해진 선율을 정확하게 맞춘다기보다는 철가야금이 가락을 던지면 퉁소가 호흡으로 응답하고 퉁소가 긴 음을 끌어가면은 철가야금이 농연과 뜯는 소리로 그 주변을 채우는데요. 무엇보다도 앞서 소개해드린 이러한 이태백이 익혀온 가야금의 시간과 철가야금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악기의 음색은 서로 다르지만 남도 계면조의 성음 안에서 잘 만납니다. 그러면 철가야금과 퉁소 이중주 여정 듣겠습니다. 이태백의 철가야금, 이용구의 퉁소, 김태영의 장구 연주가 함께하는 무대입니다.

철가야금과 퉁소 두 악기가 남도 계면조의 성음 안에서 한데 어우러진 이중주 여정 들었습니다. 이태백의 철가야금, 이용구의 퉁소, 김태형의 장구연주가 함께한 무대였습니다. 이어서 흥타령, 진도아리랑 만나보실 텐데요. 흥타령은 남도민요 가운데 느린 호흡으로 긴 선율을 충분히 끌어가면서 꺾고 떠는 식임새로 삶의 시름과 한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제목으로 본다면 흥이라는 글자가 붙어서 흥겨운 분위기로 이어질 것 같지만 단순히 즐거운 노래라기보다는 슬픔과 체념 또 그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힘이 함께 담겨있는 노래라 할 수 있겠습니다. 흥타령에 이어서 진도아리랑도 들어보실 텐데요. 훨씬 경쾌한 장단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음악입니다. 육자배기 토리에 진한 성음을 유지하면서도 후렴을 주고받고 또 장단을 함께 타면서 한데 어우러지는 공동체의 신명이 두드러지는 음악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태백은 이러한 흥타령과 진도 아리랑을 다음과 같이 추억하며 이날 공연에서 배포된 프로그램북 속에 들어가 있는 모시는 글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유년 시절 유달산 자락의 집마당은 당대에 내노라하는 예인들이 모여 밤낮으로 흥타령을 나누던 예술의 한복판이었습니다. 거장들의 음악을 매일같이 눈과 귀로 담으며 자양분 삼았던 그 시절, 마치 10살이 되기도 전에 이미 장단과 소리를 들을 줄 알고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온몸으로 체득한 감각은 평생 제 예술 세계를 지탱하는 든든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린 시절 듣고 배워온 흥타령을 그의 음악 인생 60주년을 기념하는 무대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흥타령과 진도아리랑 듣겠습니다. 김금희, 김경숙, 김영자가 흥타령을 부르고요. 신정혜, 김나영, 유아영이 진도아리랑을 부릅니다. 아젠가 가야금 연주의 김일구, 아젠 연주의 이태백, 대금 이용구, 거문고 허윤정, 장구 김태형이 함께하는 무대입니다.

아기 애기

하고 생각을 말고 자죠 자죠 버려 주마.

이날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한 흥타령, 진도아리랑 들어봤습니다. 흥타령 노래에는 김금미, 김경숙, 김영자, 진도아리랑 노래에는 신정혜, 김나영, 유하영 함께했고요. 아쟁과 가야금의 김일구, 아쟁의 이태백, 대금 이용구, 검거 허윤정, 장구 김태영이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흥타령과 진도아리랑을 함께한 음악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해보니까 이태백의 음악 인생 60주년을 함께해온 음악적 지인들의 어떤 명단을 살펴보는 듯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남은 시간 동안 감상음악 준비했습니다. 2023년 6월 17일 서울 남산고악당에서 이태백 남도음악의 맥 남도는 흐른다라는 공연을 이틀에 걸쳐서 했는데요. 그중 한 무대를 장식한 진도 시킨 곳 중 제석거리 시간 닿는 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쟁의 이태백, 대금 원한철, 피리 이석주, 가야금 지순자, 장구 김태용, 징 임현빈이 함께합니다.

좋아요.

0: 왔네 왔네 재서 왔네. 아. 재성님이 오실 적에 어찌 그냥 오실 리가 있으리.
1: 아, 그러니.
0: 명주머니 목에 걸고 복주머니 손에 들고 자손주머니 품에 안고 흥얼거리고 내려와서
1: 네.
0: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일평생을 먹고 남고 쓰고 남고 그저 무궁무궁 번성하시라고 성주경도 쳐드리고 쉬고 우리가 자식을 낳아 기를 적에 어찌 걱정 근심이 없으리까. 우리나라 저 위 백두산에서 아래 한라산까지
1: 예.
0: 산전기 물전기 여러 전기 모두 받아 탈같이 귀한 자손 점지받아 벼슬은 대산같이 얼씨구 도량은 바다같이
1: 똑똑하여 똑똑해
0: 훌륭히 키우시라고 자손 죽음까지 다 쳐드립시다.
2: 그럽시다.

2023년 6월 17일 서울 남산고학당에 오른 이태백 남도음악의 백 남도는 흐른다. 그 공연 중 진도 씻긴 곳 중 제석거리 무대를 다시 만나봤습니다. 이태백의 아쟁을 비롯하여 대금, 피리, 가야금, 장구, 징이 함께했고요. 지무에는 김나영, 신정혜, 최잔디가 함께한 무대였습니다. FM고학당을 통해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지난 7월 12일 민속극장 풍류에 오른 이태백의 음악인생 60주년 기념공연 남도의 숨결 이태백의 길 실황 만나보셨는데요. 여러 악기와 장르를 함께 익혔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남도의 성음과 장단 그리고 스승에게 배운 음악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려는 태도가 이 공연에 뜨겁게 있었음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이태백 명인이 걸어온 길과 또 앞으로 걸어갈 길을 후학들이 잘 보면서 앞으로의 예인의 미래상을 잘 느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FM고학당 지금까지 진행의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중에서 거침이 없는 새는 오직 날뿐 따로 길을 내지 않는다. 위선한 시인의 시 새의 길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에게는 길이 따로 없습니다. 새가 나아가는 모든 곳이 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삶 또한 다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 8월 12일 수요일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네, 오늘은 리딩턴의 Fly High 전해드리면서 문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선 위선한 시인의 시 새길의 한 대목 전해드렸어요. 하늘에 날아가는 새들에게는 길이 따로 없다는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때로 우리는 길을 벗어나면 큰일이 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죠. 내가 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삶의 길이 된다고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우리 삶에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네, 3033님 인차영님, 저는 만약에 독소리 같은 새가 된다면 모든 세상 구경하면서 살고 싶어요 라고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그러게요. 진짜 독수리쯤 되면 정말 온 세상 날아다닐 것 같죠. 아, 진짜 그렇게 그냥 하늘에 유유자적 날아다니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독수리도 이제 뭐 먹고 사는 고민하고 걱정하느라고 아, 빡빡할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날아다니면 기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전해드린 음악입니다. 이날치의 새타령 전해드릴게요.

0: 네, 세타령이었습니다. 네, 전주 구관조님 오늘 새가 많네요. 인찬님 홍대 북토크에 참여했었던 전주 구관조입니다. 갑자기 만나서 더 반가웠어요. 만 4년 7개월의 직장 생활 마무리하고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8월까지는 신나게 놀아보자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퇴직하셨군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전 누가 일단 직장 그만뒀다 그러면 일단 축하한단 말부터 해요. 일단 잘된 일이다. 자유를 만끽하시고 일단 편안하게 좀 쉬셔라. 몸도 회복하셔라.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진짜 8월 동안, 아, 근데 8월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벌써 12일이면 이제 사실상 8월 다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얼마 안 남았지만 남은 기간 알차게 꽉꽉 채워서 신나게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간간이 저희 크론도도 찾아와 주시고요. 평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매주 수요일엔 낱말의 풍경, 그리고 지금 이곡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샵 0302,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덕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리고 있죠.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두 분께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어요. 우리 소리로 재탄생한 세기의 판무파탈, 창극 살로메입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희곡을 우리 소리와 안무로 재해석한 창극 살로메는 인간의 집착과 욕망, 광기를 판소리 특유의 폭발적인 발성과 강렬한 무대로 풀어낸 화제작입니다. 2024년 초연 당시 파격적이고 그로테스크한 미학으로 평단과 관객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어요. 국악계 아이돌 김준수와 소리꾼 최예림이 더블 캐스팅으로 살로메 역을 맡았고요. 정은혜, 유태평양, 정윤형 등 인기 소리꾼들도 한 무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마포아트센터 아트올맥에서 공연되고요. 그론도에서는 22일 오후 2시 공연 초대권을 모두 세 분께 두 장씩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네, 방금 소개했었던 창극 살로메에도 이제 이 살로메 역으로 출연하는 분이기도 하죠. 김준수와 두 번째 다리 함께하는 어사출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이든 말은 뜻밖 역조라라 진청으로 급히 와서 어산 또 비가니요 부처노니 욕방이 손동은 나 온갖은 생신잔치 갈대로 가라고

전생 화문을 흠침없이 내신는 내가 관동원 사려를 지냈지로 시골길을 오래 다녀 초학 학문을 잘 알지요. 그 소하고 입을 맞추면 꼭 낫지요. 나너여 말은 허여버지요. 수에 찾아갈 것이니 의원 대접이나 착실해야고. 어산도 이름 서명 어허 이러다간 이 사람들 굿도 못 보이고.

무너지고 땅이 툭까지 난듯 소백병 구경꾼이도 감히 무너지듯이 물결같이 흩어지니 유월은 서린 바람 이렇듯 놀랍던가 가급수령 정신 잃고 이리저리 빛이 넓지 하인 고동

네, 김준수와 두 번째 다리 함께한 어사출두 듣고 왔습니다. 2089님, 민찬님 반갑습니다. 회사 옆 대추나무에 대추가 많이 열렸는데 완전 풍년입니다. 아침에 대추 보면서 그론도에 보내고 싶어서 인증샷 찍었어요 라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아니 근데 진짜 풍년이네요. 세상에 대추가 저렇게 막 다글다글. 아유 참 이게 비가 안 오고 막 그랬는데도 그래도 이게 나무들이 참 용케 열매를 맺고 막 그러고 이제 있네요. 다 익어가고 있고 진짜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걸 또 보면서 이거 그런도 보내야지 생각하신 게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007님, 빗방울은 모두 몇 개지라는 시, 이 시는 뭐야? 로 시작해서 햇빛 쏟아지는 으로 끝나는 게 여운이 남아요라고 또 문자 보내주셨는데 아 이게 무슨 말일까 찾아보니까. 그 저희가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서윤우 시인의 시 하나를 세워보는 수만 가지 방법이라는 시 오프닝 때도 전해드렸었는데 아 그때 이야기를 또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저희가 소개해드린 시들 찾아보시고 마음에 담아두시고 하면 정말 뭐 그만한 보람이 또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젤리곰님 덥지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더 지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노래 들으면서 긍정의 에너지 얻고 싶어요 라면서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이 음악 또한 잘 챙겨놨다가 이따가 적당한 타이밍에 신청곡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물보라님 저녁 먹고 가장 편안하게 라디오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우 너무 좋네요. 진짜 편안한 시간 저희 그룬도입니다. 저는 저녁이 아직이라서 이제 얼른 또저 방송 저 사실 그래서 방송 거의 한 45분 50분쯤 되면 집에 가서 뭐 먹지 이 생각을 막 시작한답니다. 네 이따가 또뭐 먹을지 생각해 봐야겠죠. 네 그럼 저희 다음 코너 넘어가 보겠습니다. 낱말을 통해 세상을 마주하는 시간 낱말의 풍경 이어가겠습니다.

낱말의 의미를 곱씹어보는 시간, 낱말의 풍경.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근본적인 해결은 하지 않고 당장 눈앞의 상황만 수습하는 방법, 미봉책이라고 하죠.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당장의 눈가림만으로 상황을 모면하거나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는 임시적인 방편을 사용하는 일을 뜻합니다. 집이 다 무너져 가는데 나무판자로 대충 받쳐놓는다거나 하는 게 일종의 미봉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미봉이라는 이 말, 원래는 그렇게 부정적인 뜻이 아니었습니다.

0: 이었다고 합니다. 중국 춘추시대 당시 정나라는 전차를 앞세우고 그 뒤에 보병을 배치하는 진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전차와 전차 사이에는 병력이 비는 공간이 생기기 마련이었는데요. 보병들이 그 틈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전열이 벌어지지 않도록 배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벌어진 틈을 채우고 끊어진 곳을 이어주는 일을 미봉이라고 한 건데요. 미는 두루 메운다는 뜻이고 봉은 옷을 꿰맬 때의 솔기나 틈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미봉은 대충 덮어 감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빈 곳을 찾아 촘촘하게 보완하는 전술이었던 셈인 거죠. 네, 그럼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이 단어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적벽가 중 공명이 동남풍 비는 대목, 박동진의 소리, 주봉신의 북반주입니다.
1: 공명선생 거동보 소백장주를 거느리고 남병산 건너가 칠성단 보구려 알지 122 정무진 기러를 잡고서 다들 지키오 정영사구하라 또 속과 병마하고 남병산 올라가서 칠성단 보구려를 제 남방의 붉은 얼굴 군사로 주용하여 삼청단을 또 비싸게 방어는 24자이니 강고가 삼차이기니 합고가 군차이기라 하이길칭 이시발소 각색길을 고야서니 통방 질병의 성경은 각강교방의 힘이기 교종낙도 고풀을 한구마야 정기를 그려 권고 남은 명령의 질화 정구유성의 행위진 간양양마 수샤인을 한구마야 홍기를 그려 권고 서거에 맺게 세웠으되 선원 중 세상 무금이 귀로움에 빛채 삼으름

하자 환요사변하오 차시영군명선생벌에 불고 발 뻗고 단상에 오르더니 노숙보고 하는 말이 차경군 종이 내려가서 주호

0: 마시오. 약속을 하신 후 노속을 보냈더니 장전에게 본봉한다. 불어 제할 방해하고 불어 실권 알아보고 불어 대경소에 허대 위정자는 잔말이라. 이렇던 혈도지 일시의 군중이 그저 조용을 적고.
1: 네, 적벽가 중 공명이 동남풍 비는

대목을 박동진의 소리와 주봉신의 북반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낱말의 풍경, 오늘은 미봉책이라는 말에 대해서 곱씹어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진 말로 많이 쓰이지만 춘추시대 진영의 빈 곳을 촘촘히 채워넣는다는 의미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수 있을 텐데요. 원래는 꼼꼼한 해결책이라는 말인데 이게 얼렁뚱땅 대충 상황을 모면하는 방식이라는 말로 뜻이 변한 게 저는 참 흥미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적당한 상황 모면을 영구적인 해결책이라고 믿고 안일하게 지내려는 태도가

결국 얼렁뚱땅의 미봉책으로 바뀌고야 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할 건 결국 눈앞의 어려움 넘어 미래로 이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겠죠. 네, 또 3677님 문자 보내주셨네요. 시인님은 저녁을 안 드셨다는데 저는 지금 연잎차에 고구마 맛있게 먹으면서 그런도 듣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군요. 고구마라니 너무 좋네요 정말. 네, 진짜 아유 좀 입에 침이 고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음악 한 곡도 듣고 돌아오도록 하죠. 고래야의 먼동이 틀 때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고레아의 먼동이 들 때였습니다. 이어서 젤리곰님이 신청하셨던 음악 전해드릴게요. 선우정화의 상상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선우정아의 상상이었습니다. 젤리곰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네, 여러분들이 밤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여러분들 뭐이밤 지금 아마 산책하면서 듣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집에서 편안히 듣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 뭐 휴가철 이제 슬슬 눈이 지나가고 있지만 휴가지에 가서 듣고 계신 분들도 혹시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밤 풍경 사연으로 함께 보내주시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샵 공, 유료 문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030이고요. 그리고 덩덕홍 어플로는 또 무료로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풍풍우우 13년이라는 시구가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장효근 선생이 나라를 잃고 지낸 13년의 세월을 비바람 속에 머문 것으로 표현한 한문 글귀인데요. 또 독립운동가 정정화 선생은 이런 말을 했어요. 도피도 아니고 안주도 아니다. 비바람을 막기 위해 스스로 떠나는 길이다. 며칠 후면

광복 81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루를 버티고 또 하루를 걸어 마침내 맞이한 시간, 그 흔들림 없는 걸음들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김덕숲의 사물놀이와 독일 재즈 밴드 레드선 그룹이 함께한 축제 광복 50주년을 기리며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광복 50주년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음원인데요. 김덕숲의 사물놀이의 난장 뉴 호라이즌 앨범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농악, 무속음악, 판소리, 정가 같은 요소에 재즈, 락, 리듬앤블루스, 랩적인 기법들을 가미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고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음반이죠. 이 가운데 한 곡인 축제는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염원하는 화합과 사랑의 메시지를 담은 음악입니다. 영남지방 농악장단을 연주하는데 거기에 함께 나오는 노래가 영어 가사인 게 특징이기도 해요. 네, 그럼 전해드리겠습니다. 축제 광복 50주년을 기리며 김덕숲의 사물놀이와 레드선 그룹의 연주 린다 샤록의 노래입니다.

네, 지금 이 곡, 오늘은 김덕수 패사물놀이와 레이드성 그룹의 연주, 린다 샤록의 노래, 김평서의 태평서 연주가 또한 함께한 축제, 광복 50주년을 기리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레드선의 리더는 색소포니스트 울프강 푸시닉인데요. 김덕수 패사물놀이와는 1987년에 처음 만났다고 해요. 그리고 김덕수의 요청으로 멤버를 구성해서 프로젝트 그룹 레드선이 탄생했습니다. 여기엔 베이스 기타리스트 타쿠마, 보컬 린다 샤록 같은 음악인들이 있지요. 2089님 반풍경 보내주셨는데요. 퇴근한 남편이 다이어트 한다면서 삶은 계란 4개 먹겠다고 해서 삶아서 껍질 벗겨서 줬어요. 라면서 삶은 계란 아니 삶은 여행 신청요라고까지 신청곡까지 세트로 또한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삶은 계란 다이어트. 아 근데 뭔가 아유 배가 너무 고프실 것 같은데 밤에. 아유, 아무튼 간에 모두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2089님의 신청곡 이상은의 삶은 여행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은의 삶은 여행이었습니다. 2089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삶은 계란을 까 남편분께 해드렸다고 하면서 신청하신 음악이었습니다. 아, 칭칭이님, 광복 81주년 앞두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운동가 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었음을 잊지 않아야겠어요. 오늘 밤 별똥별이 떨어진다고 해서 별똥별을 기다리며 듣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오늘 지금 이곡 시간에 축제 광복 50주년을 기리며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그거 듣고 또 함께 이렇게 보내주신 사연이었고요. 아, 맞아요. 그리고 뉴스 보니까 진짜 오늘이 이 별똥별을 잔뜩 볼수 있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새벽 밤부터 새벽까지가 그렇고 13일 새벽에도 아마 그렇게 볼수 있다고 하는데 운이 좋으면 서울에서도 볼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아, 운이 얼마나 좋아야 될까요? 볼수 있으려나? 네, 아무튼지간에 혹시나 또 보게 된다면 아, 아시죠? 별똥별에는 소원 빌어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또 만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전해드리는 곡인데요. 별이 내린 숲 한충운의 여러분의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총원의 여러분의 연주로 별이 내린 숲 전해드렸습니다. 밤 산책님, 오늘 아침 출근길 라디오에서 별똥별 이야기 듣고 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운 좋으면 별똥별 볼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새벽까지 깨어 있다면 밤하늘 올려다 봐야겠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오늘은 마감이 지금 뭐 하나가 너무 늦은 게 있어서 못 자거든요. 그래서 아마 밤을 거의 셀것 같은데. 아마 그러면 저도 살짝 생각나면 잠깐 밖에 한번 하늘 올려다 보려고요. 근데 뭐 일단은 달이 안 보여야 되고 달빛에 가려서 달이 안 보여야 되고 구름이 없어야 되고 뭐 이런다는데 아 이거 뭐 과연 어떻게 가능할지 어떨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또아 오늘 금음이라고 하네요. 아유 또 이것도 요런 정보로 저희 PD님 방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좀 진짜 운 좋으면 볼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주 좋네요, 진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칠성 조선소 커피 드립백은 2089님

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0301로 보내주시고요. 창극 살롬의 공연 당첨자는 내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진짜 마칠 시간 됐는데요. 진짜 아까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별똥별 이야기 보내주기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진짜 뭐 우리가 밤하늘 올려다볼 일 요즘 잘 없죠. 이런 기회라도 잠깐 올려다보고요. 그러면서 이 하늘의 드넓은 하늘 바라보면서 숨 한번 잠깐 돌려볼 수 있다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끝곡 꽃별의 올려다봐요 밤하늘의 별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장수하는 분들 인터뷰를 보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 나오죠. 중국의 한 할머니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민 없이 푹 자려고 한다 해. 자고 일어나면 화낼 가치가 없는 일이란 걸 깨닫는 경우가 많다 해. 우리도 모르는 건 아니죠. 그동안 스트레스 받았던 그 수많은 일들 중에 아직까지 기억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일도 내일 아침이면 조금 다르게 느껴질지 몰라요. 내일의 나에게도 정말 중요할까? 잘 자고 일어난 내일의 내가 더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의 나는 이만 푹 쉬게 해주시죠.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이다 해.

2026년 8월 12일 수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이정 씨의 순정. 순정 씨의 이정인가? 아, 이정 씨의 순정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런저런 일로 속 끓여봤자 당장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면 차라리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거, 예, 도움이 되겠죠? 오늘 스트레스 팍팍 받으면, 예, 내일의 내가 아이고 얼굴이 왜 이렇게 캥해 하면서 오늘의 나를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잘 자고 일어난 내일의 나 한번 믿어보시고 오늘은 덜 고민하기, 덜 스트레스 받기, 좀 풀어보기 2시간 동안 같이 해보시죠. 물보라님, 쭌디 성우 같아요. 완전 최고. 아유, 우리 이음밤에는 방우 성우님이 계신데 제가 감히 어떻게 성, 예. 푸들푸들님, 니하오 해야 할 것 같은 밤이네요. 푸들푸들님, 그 중국어 전공하셨다고 제가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아이고, 제가 공자 앞에서 문자 썼다 해. 근데 왜 중국어 이렇게 할 땐 끝에 해를 붙이는 거예요? 중국말에 해가 많이 들어가나? 그것 좀 알려주세요, 푸들푸들님. 진짜로 공부 좀 하셨으면. 토닥토닥.

소당님께서 자고 일어나면 씻은 듯이 나아지는 마법. 저도 스트레스 받으면 잠이 오곤 하는데 한숨 자면 한결 나아지더라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예, 자고 일어나면 완전 리프레시, 리셋. 그래가지고 누구하고 뭔가 갈등이 있을 때 그걸 막 굳이 풀려고 하지 않아요. 자고 일어나면 완전 거의 풀리거든요.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상대방이 그거를 이해해주면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사람에 따라서 또 그날 꼭 풀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안 풀면 잠이 안 오고 어떻게 이런 찜찜한 상태로 이걸 넘어가?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거 그런 약간 좀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싸우질 말아야 돼. 안 싸우면 되지. 예, 그 해결하는 방법이 좀 많이 다른 사람들이 있죠. 근데 오늘 어찌 됐건 그 저희 그 오프닝의 취지는 일단 내일이 되면 많은 상당 부분은 좀 희석이 될 테니까 한번 기다려 보자. 그런 게 어떨까요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박지윤 씨의 노래 아무것도 몰라요 듣고 옵니다.

박지윤의 아무것도 몰라요. 중국어 우리가 흉내낼 때 왜 끝에 해를 붙이냐고 중국어 전공자이신 푸들푸들님께 여쭤봤는데 푸들푸들님께서 계속 노래 제목만 적어주셨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다가 어떻게 겨우 한자 적어주셨는데 현대 중국어는 해가 없어요. 개그맨분들이 하다를 어미로 붙이면서 웃기게 붙인 것 같아요. 거기에 억양은 사실 홍콩어에 가깝다는요.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개인 의견이신데 뭐 대충 맞겠죠. 예. 그러니까 뭐 요즘 사실 그 근거 없다는 거죠. 중국어 해라는 걸 갖다 붙이는 건. 중국어로 여러분 그거 아세요? 화장실이 어디예요?를 중국어로. 모르시나? 여기 화장실이 어디예요?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국 가서 화장실이 어디예요? 워따 싸. 그건데. 어따 싸. 원래 네 글자인데 이것도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4012님 충길님 출연 소식에 놀러 왔습니다. 세준님 목소리 정말 달달하네요. 아이고 세상에 달달한 목소리를 워따를 해버렸네. 예, 육아휴직 1년하고 복직했더니 전임자가 저질러놓은 사고 수습하느라 기진맥진하는 중입니다. 응원 한번 해주세요 하셨는데 아이고 아무튼 뭐 일단 육아휴직 복직을 축하해야 되나요? 아무튼 예, 아이 만난 걸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1년 동안 우리 4012님의 자리를 채워주신 뭐 어떻게 보면 고마우신 분인데 일을 되게 잘하는 편은 아니셨나 봅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아휴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냥 응? 젖대고 바로 나올 걸 막 이런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회사 입장에서는 4012님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예.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인정받으면서 일한다는 거 그건 또 뭐 뿌듯하고 행복한 일이니까 예. 그거 생각하면서 좀 힘을 내시죠. 아우 나 아니면은 회사가 안 돌아간다는 걸 이번에 확인하신 거잖아요. 4012님. 자 우리 어머니들은 강합니다. 이제 어머니 되셨으니까 더 강해지실 거예요. 저도 같이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가을 모기님이십니다. 모기 아니고 목이님이십니다. 바람결이 달라지긴 했나 봐요.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아이들이 뛰어노는데 그 풍경이 어찌나 신기하던지 아이들이 야외 활동을 할 정도로 날씨가 좋아졌나 봐요. 아이들은 사실 더워도 나와서 놀려고 하는데 부모님들이 못 나가게 하죠. 그래서 못 나가다가 이제 허락을 할 정도의 날씨가 됐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오늘도 30도는 훌쩍 넘었는데 예, 그래도 되게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져요. 저는 집에 오늘 오후 늦게 이제 나왔는데 집에 있다가 에어컨 한 번도 안 틀고요. 계속 창문 뭐 베란다 창문들 다 열어놨어요. 아우 물론 이제 12시에서 2시 넘어가면서 약간 뭐 시원한 바람은 아니고 뭐 그렇지만 그래도 바깥 바람이 예, 낫겠지 하고 계속 열어놨는데 에이, 있을만 하더라고요. 자 오늘 좋은 밤 라이브 트로트 가수로 바쁘게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계신 분이죠. 한때 제 소속사 후배였어요. 소속사 후배이고 발라드 아주 뭐 약간 직계 후배 춘길 씨를 모십니다. 예전에 모세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고 지금은 춘길 이라는 이름으로 트로트 가수로 많은 사랑을 받고 계세요. 방송 전에 잠깐 예, 한 10분 정도 오랜만에 둘이 얘기를 나눴는데 아 옛날 생각 많이 나네요. 자 환영 인사 질문 그리고 춘길로 웰컴 이행시 보내주십시오. 자, 2부 K클래식 한장에서 오늘의 추천 국악 같이 감상하실 거고요.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 국악 FM으로 어서 들어오세요. 이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서로 정답게 이야기 나누면서 방송 즐기고 계십니다. 이소은 씨의 오래오래 들려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안내해드리고 우리 춘길 씨 바로 만날게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0: 같은 날들을 만들고 계신 분입니다. 가수 춘길 씨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1: 언제나 입춘대기를 오늘도 꼽히는 춘길만 걸으세요. 구모세 현춘길 가수 춘길입니다. 반갑습니다.
0: 자다가도 쿡 찌르면 나오는 멘트입니까?
1: 아, 그냥 이거는 예, 자동으로, 그러니까 자동 반사로 그냥. 예.
0: 어디 녹음해놓고 다녀도 될 것 같은데. 아, 너무 반갑습니다.
1: 네,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많은 분들이 춘길 씨 혹은 뭐 여전히 모세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모세 씨

0: 예, 우리 이은밤 한번 나오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세요? 막 그러 많이 얘기하셨었거든요. 드디어 모셨습니다.
1: 예, 저도 왜 지난번에 천룩담 왔다 갔잖아요.
0: 예.
1: 저는 왜안 불러주시나 약간 삐져 있었습니다.
0: 아유, 죄송해요. 뭐한 거예요, 우리 제작진. 예. 바빠가지고 몇번 거절당한 거 아니에요?
1: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0: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고 있네. 자, 국민사위.
1: 네.
0: 예. 왜 국민사위가 됐어요, 아직?
1: 사실은 그 미스터트롯 3에서 제가 이제 4등을 하면서
0: 네.
1: 4위를 하면서 그냥 아뭐 여러분의 국민사위로 여러분 곁에 서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저만 한게 아니더라고요.
0: 그 이후로 4등한
1: 예,
0: 사람은 다.
1: 온갖 경연의 4등들은 다 자기들이 국민사위라고 예,
0: 예.
1: 제 앞뒤로 다 그러고 있었더라고요. 예.
0: 아, 저기, 우리 충기 씨 앞에도 또
1: 예,
0: 누가
1: 앞에도
0: 있었어요?
1: 했었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예.
0: 몰랐는데.
1: 예. 아.
0: 사람들 생각이 다 고만고만하지, 뭐.
1: 알고 봤더니 저희 미스터트롯3에서 2등을 한
0: 예.
1: 선을 찾은 손빈아 씨도
0: 예.
1: 다른 경연에서 4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친구도 국민사위라고 하고 다녔대요. 네.
0: 아유, 어쨌든 뭐, 예, 그, 다시금, 이렇게 대중들 앞에 우뚝 서가지고 많은 사랑을 받고 진짜 바쁘게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1: 아, 근데 이번 주는 진짜 바빴습니다, 좀. 네, 많이
0: 오,
1: 바빴고, 뭐,
0: 예.
1: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처도 있고,
0: 어머!
1: 지금 막,
0: 웬일이야, 그게?
1: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0: 바쁜 게
1: 예.
0: 노래만 한게 아닌가 봐요. 왜,
1: 아.
0: 무슨 상처 꽤 큰데, 무슨 상처요?
1: 저도 사실 이제 나이가 어린 나이는 아닌데, 예, 뭐,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몸을 좀 쓰는 프로그램을 이제 녹화를
0: 아,
1: 하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예, 아직 이제 9월 달에 방송이 되는데, 제가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는 9월에 방송으로 확인해 주시면
0: 아, 아직은
1: 되겠습니다.
0: 우리가
1: 예.
0: 눈으로 확인 못한 거니까. 아유, 세상에. 근데 뭐 큰, 얼핏 보기에는 멍이 크게 들었는데
1: 예,
0: 괜찮으세요?
1: 살짝 부상도 있고, 근데 뭐, 이 상처들, 뭐, 조차도 저는 다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예.
0: 아, 정말요?
1: 그동안 워낙 활동을 못하고 있었어서, 지금 뭐라도 시켜주면 그냥 다 한다, 뭐 이런 주의라서, 예.
0: 차차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자, 좋은 밤 라이브 춘길 씨와 함께합니다. 환영 인사, 궁금한 점, 그리고 춘길, 예. 웰컴 이행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가 부과되는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0302 우물정 0302로 보내주시거나 무료인 덩덕궁 앱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파란 하늘님께서 입춘대길 춘길 짱. 네, 개꿀님께서 상자만 두분 계신 듯 크크크 반갑습니다. 둘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약간 멀리서 보니까 약간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약간 그러지 않으셨어요?
1: 이게
0: 네.
1: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데뷔를 한 회사의 대표 가수셨거든요.
0: 그
1: 우리
0: 당시
1: 세준 형님이.
0: 네,
1: 예.
0: 유리
1: 그래서
0: 상자가.
1: 이제 그 회사에 있었던 가수가 이제 박승화 형님도 계셨고 세준 형님도 계셨지만 또 우리 이기찬 형님도 있었고.
0: 네.
1: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회사에서 데뷔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회사 주변에서 박승화의 성격에 이세준의 외모에 이기찬처럼 노래 부르는 애를 데뷔시키는구나. 약간 짬뽕의 이제 집합체를 이렇게
0: 예.
1: 만들어서 데뷔를 시키는구나. 그런 얘기가 우스갯소리로 좀
0: 그러니까
1: 있었거든요.
0: 조합이 괜찮았죠. 만약에 박승화의 외모에
1: 그쵸, 좀.
0: 이기찬의 키에
1: 그렇죠.
0: 이세준의 하이에 막 이런 샤우팅에 그러면 아유 큰일 날 뻔했네.
1: 다행입니다.
0: 그렇게 예 그렇게 아주 그냥 우월한 인자들만 모아가지고 예딱 혜성처럼 등장한 우리의 옛 모세 씨. 1938님 예 새싹 문자인데 보이시죠? 좀
1: 네네네.
0: 읽어주세요.
1: 제가 읽어볼까요?
0: 예.
1: 회식하다가 10시에 춘길님 나온다길래 후다닥 도망 나왔습니다. 이세준 DJ님이랑 멋진 케미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0: 아,
1: 말씀해 주셨어요.
0: 저도 기대가 되는데 와주셔서
1: 예.
0: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소개해 주세요.
1: 아, 네.

0: 해킹들의 심야 라디오 귀 녹을 준비 됐습니다. 두 분도 오랜만에 만나셨나요? 두 분만의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1: 밖에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많이 나누고 하는데 그걸 방송에서 하면 한 사람이 매장이 됩니다. 그렇죠.
0: 예, 아, 이 비방용으로는 할 게 정말 많아요. 예. 이게 그리고 또 스토리가 좀 있는 게 재밌는 게 제가 같은 소속사 이제 그 회사에 데뷔를 했잖아요. 근데 네. 세준이 형님이랑 저랑 그때 대표님이랑 또 만났던 그 스토리도 좀 비슷해요.
1: 오, 예, 예, 예.
0: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좀 이제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뒤늦게 사장님 만나서 사장님 집에 이제 어제 살면서 청소도 하고 뭐 사무실 청소도 하고 하는데 23살에 군대를 가셨고 저도 23살에 군대 갔고 예.
1: 똑같아.
0: 예, 군대 갔다 와서 데뷔시켜주고 이런 맞아. 스토리들이 좀 예, 재밌는 그런 예, 뭐랄까 이렇게 평행이론 같은 거 이런 예. 게 좀 예, 있기도 하고
1: 무슨 회사에 매뉴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렇게 계획적인 분이 아니신데 그죠.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어요. 어찌됐건 저희한테는 진짜 은인이시죠. 예,
0: 저희 그럼요. 저는 저를 가수로 만들어준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맞아요.
0: 예. 예.
1: 아버지.
0: 예, 근데 아버지랑 다 사이가 좋진 않잖아요.
1: 의절한 아버지 같은 분이시죠. 노래 한 곡 들읍시다. 일단 음원으로 뭐 들을까. 어느새 어른?
0: 아, 네. 이 노래는 사실 제가 그 몇 년 전에 네. 싱어게인이란 프로그램에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그 프로그램 출연한 이후에 팬분들께 뭔가 마지막 선물처럼 이제 디지털 싱글 한번 발매를 해보자 해서 프로젝트로 했던 리메이크 곡인데 네. 저랑 절친한 친구 더네임이라는 친구가 원래 불렀던 곡이에요.
1: 예.
0: 근데 이 노래가 어떻게 보면 모세가 충길이 된 그 이야기가 이 노래에 어쩌면 예, 그 감정이 들어가 있는 노래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예. 뭐 인생곡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첫 번째 노래로 예. 골라주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노래는 음원으로 들려드릴게요. 모세의 어느새 어른.

0: 아, 노래 좋네요.
1: 아,
0: 예.
1: 감사합니다.
0: 어느새 어른. 이거 그 보통 이제 셰프분들은 음식 보면 이게 이제 좀 만들기 어렵다, 쉽다 딱 느낌 가지시잖아요. 이게 저도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소화하기 되게 어려운 노래인 것 같은데 아주 너무너무 잘 부르셨네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사실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라이브를 잘 하지 않습니다. 예.
0: 아, 그 노래 좋은데 왜 이렇게 라이브를 안 해줘요? 그 속도 모르고 자꾸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 제리맘님께서 예명 춘길 누가 지으셨나요?
1: 아, 이 춘길이라는 이름은 뭐 사실은 저희 팬분들 다 아시지만 저희 아버지 성함이고요.
0: 예.
1: 이게 이제 어느새 어른이라는 좀 전에 그 노래의 그 앨범 자켓
0: 네.
1: 메인 커버 사진을 보면 그게 이제 저희 아버지랑 제가 되게 어릴 때 같이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게 제가 사실은 가수 생활을 좀 오랫동안 못 하고 있기도 했지만 이미 가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지만 노래한 것 자체를 후회했던 시점이 딱 이제 2018년도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거든요.
0: 네.
1: 아버지가 이제 투병 생활을 하실 때 제가 도움이 못 되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 내가 노래만 안 했어도 이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노래 자체를 이제 절대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던 건데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봤던 거죠. 제가 그 뭐랄까 부모님이 저를 키우셨던 제가 아기 때그 나이를 이미 제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0: 아, 예.
1: 네, 그래서 약간 이 어느새 어른이 됐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게 다시 뭔가 경연에 도전을 하게 될때 아, 그러면 아버지 성함이라도 세상에 한번 남겨들어 보자.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예, 경연에 나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0: 어머나.
1: 지금 아버지 성함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게 돼서
0: 아버지가 늘 같이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1: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0: 아, 야, 너무 좀 숙연해지는 그런 이유다.
1: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춘길 이름 너무 촌스러워, 성질은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재밌어. 예, 저희 아버지 성함입니다. 약간 이런 탈룰라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0: 그탈 그거 사실 무슨 님처럼 옛날에 그랬던 건데 아유 저는 이름 처음 들을 때부터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1: 아,
0: 그 봄춘자의 길알길 자인가요?
1: 맞습니다. 네, 입춘대길의 그 춘길이죠.
0: 맞아요.
1: 예,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들께 입춘대길의 기운을 항상 드리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0: 예. 그래서 아까 그 처음 첫인사가 자연스럽게 딱 메이킹이 되었고 그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되게
1: 언제나 입춘대길 오늘도 꽃피는 춘길만 걸으세요. 그렇습니다. 원 플러스 원과 사이브리드 형 가수 춘길입니다.
0: 아이고 요거 괜찮을까 모르겠네. 4012님께서 춘길님 세준님과 사랑해도 될까요? 한 소절 같이 불러주시면
1: 이야,
0: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1: 제가 어떻게 세준이 형 앞에서 이 노래를 부릅니까?
0: 아우 저 정말 듣고 싶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모세 씨가 제일 잘 부를 것 같은 생각 막 이런 것도 들거든요.
1: 제가 사실은 저희
0: 예.
1: 경연 이후에 스피노프 프로그램에서
0: 예.
1: 아마 1회인가 2회 거의 아마 첫 번째로 제가 불렀던 노래가 아마 이 노래일 거예요.
0: 예.
1: 그날 목이 안 좋았고 엄청 심하게
0: 아
1: 망했거든요.
0: 정말요? 아유 그러면 오늘 그러면 저기 너무 많이는 좀 그렇고 그 후렴 부분 거기 조금만 해주시면
1: 아,
0: 제가
1: 될까요?
0: 뭐 화음을 넣든가 어떻게든가 한번 해볼게요.
1: 어떻게 불러야 되지?
0: 조심스러워.

0: 잘한다.
1: 아, 목이 너무 안 좋은데.
0: 아유, 뭐가 승화 형보다 훨씬 잘한다. 아, 약간 비슷한 듯 하지만 스타일이 좀 확실히 다릅니다. 유상자보다 훨씬 젊어요. 창법이 당연히 나이 차이가 나이가 몇 지금 뭐?
2: 저도 이제 예. 4학년 이제
0: 만 나이로
2: 예, 만 나이로 46세.
0: 와?
2: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한국 나이로 46세.
0: 와, 그렇구나. 야, 진짜 그 스물 몇 살 때 처음 본 거죠. 2004, 2005년 그때.
2: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처음 뵀으니까 스물 아마 두세 살 때 처음 뵀고.
0: 예, 예. 예,
2: 그랬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이제
0: 종범이 예, 시절에.
2: 그렇죠. 김종범 씨일 때 뵀었죠.
0: 이름이 세 개나 예. 되잖아요.
2: 저는 이제 사무실 가고 이제 사장님이 사무실 와서 이제 뭔가 정신 교육을 받고 있을 때 항상 형님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 저는 이제 와 유리 상자다 이러면서 속으로 와 신기하다.
0: 아니 그놈의 회사는 왜 가수들 정신 교육을 그렇게 시키는 거야?
2: 근데 정말 도움도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형, 제가 모세로 또 첫 무대를 선 게 그 형님들이 왜 대학로에서
0: 네.
2: 장기 공연을 하셨잖아요.
0: 그때는 그, 그랬죠. 예,
2: 그 무대가 제가 모세로 또 처음 섰던 아, 무대기도 예, 하고 예, 예, 많은 그렇죠. 도움을 받았습니다.
0: 아니 뭐 노래를 잘하는 그 신인 가수가 나와서 이제 약간 분위기를 이렇게 약간 푸릇푸릇하게 해주면 저 입장에서도 너무 좋거든요. 저희가 그 당시 모세 씨의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죠.
2: 아, 또 아까 뭐 저희 따로 나눈 얘기지만 모세 그 팬카페 초반에 또 유리상자 그 운영진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팬카페를 네. 또 만들 잘 만들어내고 했던
0: 아, 예, 예.
2: 아, 그 누님들 아직도 좀 기억나고 그러
0: 어머 그러네. 세상에 아까 막 얘, 이름을 얘기하면서 예, 저한테 물어보신 다 기억하시네요. 예, 저 며칠 전에 공연 며칠 전에 콘서트를 해가지고 그 친구들 다 만났거든요. 아. 지금은 이제 운영진은 안 하고 있지만 다 이제 원로 생활하고 계신 거죠. 자 라이브 한 곡 청해도 될까요?
2: 예. 아 노래요?
0: 예예
2: 예, 예.
0: 어떤 노래 지금 뭔가 그
2: 예 일단은 오랜만에 그 경연을 좀 생각하면서 네. 그때를 좀 추억해 보면서
0: 네.
2: 또 춘길로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해줬던 노래 한 곡을 좀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김연자 선생님의 수은등이라는 곡 오랜만에 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0: 아, 우와 나 어렸을 때 이 노래 들으면서 정말 정말 정말 묘한 분위기 있잖아요.
2: 네, 그렇죠. 네.
0: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하시지 막 그랬었는데.
2: 그러니까 요즘은 LED로 이제 등등이 많이 있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수은등이 있는 곳이 곳곳에 있었거든요. 또 예. 그래서 저는 또 고세대이기 때문에.
0: 어리신 분들은 수은등이 뭐야 이럴 수도 있겠네. 그래요. 그럼 춘길 씨가 불러주는 수은등을 오늘 첫 번째 라이브로 예,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원곡은 김연자 씨 곡이고요. 차차님께서 춘길님 턱선 너무 날렵해서 배일 것 같네요. 그새 살이 더 빠진 것 같은데 목표 체중 달성하신 건가요? 요거 대답만 해주세요.
2: 어, 아직 멀었습니다.
0: 아직 멀었답니다. 자 그래요. 완전히 그냥 배일 정도가 아니고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노래 청하겠습니다. 예.

0: 아유 진짜 잘한다. 김준미님께서 간드러지는 춘길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예, 나무님 트롯의 맛이란 이런 거군요. 감칠맛. 아, 확실히 트롯이 어려운데 춘길만의 톤으로 멋지게 소화하시네요. 웃는식님. 아니 이게 참 창법이 특이하세요. 본인도 아시나 그걸? 제가 듣기에 뭐 노래를 이렇게 막 막 이렇게 터트리는 것도 아니고 막 쏟아내는 것도 아니고 후벼파세요 소리를.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감사합니다.
1: 그런 표현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0: 소리를 후벼파요. 그래가지고 가슴도 같이 후벼파나 봐요.
1: 아 감사합니다. 아,
0: 굉장히 유니크한 예. 창법이시고요. 아니 난 신기한 게 원래 트롯을 이렇게 잘 부르셨어요? 아니면 경연 대회 준비하면서 는 거예요?
1: 물론 이제 시간이 가면서 뭐 더 발전이 돼야 되는 건 맞으니까 더 이렇게 더 좋아진 부분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뭐 우리 그 사장님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네. 그 제가 그 데뷔를 준비하던 시절부터 너무 많이 혼나가지고 어머. 노래가 부족하다는 이제 어머나. 아무래도 그런 네. 지적과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노래 좀 잘 해야겠다는 고민을 항상 많이 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노래 잘할까 해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여러 가지 장르를 분석해보자 일단 갖다 쓸 수 있는 걸 다 갖다 써보자.
0: 네.
1: 그리고 사실은 뭐 트로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장르에 대한 거를 많이 뭐 보컬적으로 분석하고 훈련했던 게 지금 좀 이런 데서 좀 도움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0: 그 당시만 해도 뭐 보컬 트레이닝이란 이런 게 이제 예. 막 이렇게 자리 잡기 전이었는데 그쵸. 혼자서 독학으로다가 예.
1: 안 혼날라고 열심히 연습하다가 보니까.
0: 그러고 보면 확실히 그 애들은 그거 혼내면서 가르쳐야 팍팍 늘긴 해. 네. 위험한 발언이긴 합니다만. 아, 어쨌든 그런 뭐 도움을 주셨네요. 그렇게.
1: 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예.
0: 예, 예. 자,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아까도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고 아까도 뭐 살짝 언급은 해 주셨지만 2005년에 사랑인걸이라는 정말 엄청난 히트를 했던 노래잖아요. 아. 예. 이제 공백기. 우리는 이제 보통 그 히트곡 그런 히트곡 하나 있으면 가수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공백기를 왜 가지셨는지 또 그동안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1: 근데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인 걸이란 노래가 사랑을 많이 받은 거지 모세라는 가수가 사랑을 많이 받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0: 아, 네. 아이고 저
1: 노래가 이제. 혼자서 먼저 가버린 거죠. 좋은 곳으로. 저를 좀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혼자만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거기 못 가가지고
0: 나 아직 예. 못 갔는걸 예.

0: 그래서 사랑인 걸이란 노래에 좀 아무래도 모세가 좀 가려졌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좀 따라잡으려고 해보긴 했는데 제 역량이 아무래도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삶을 좀 많이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1: 아, 또 그게 그런 게 있구나. 근데 하기는 유리상자도 첫해 그 순애보란 노래가 좀 인기를 얻었었는데 연말에 무슨 차트를 보는데 노래는 떴는데 가수는 안 뜬 뭐 순위를 매겼는데 우리가 10등인다 하고 있더라고. 나 그거 보면서 좀 아니 기왕 이름 짓는 거 가수보다 더 뜬 노래 뭐 탑10 하면 좋잖아. 노래보다 못 뜬 가수. 그 회사가 그게 참 약간 무슨 사훈이었 아니 사풍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나 보네. 아, 예. 그래도 뭐 어쨌든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춘기를 만날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지난 시간들이 다 예. 저를 만들어낸 다 자양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예예 예, 그래요. 6414님 춘길님 트롯 부르실 때 여자 가수 곡을 많이 부르시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0: 아 일단은 그 경연 때나 뭐 이럴 때 조금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남자 가수분들을 노래를 부르면 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1: 네.
0: 아무래도 그 노래를 많이 듣게 되고 그 노래 뉘앙스를 좀 흉내내게 될 때가 있어요.
1: 예.
0: 근데 남자 가수랑 거를 남자 가수가 할 때 그렇게 하면 좀 따라하는 느낌이 많이 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부러 전략적으로 여성 가수분들은 뉘앙스가 제가 흉내내려고 해도 일단 여자 남자 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느낌이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만의 느낌으로 온전히 전달되기에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전략적으로 그랬던 게 있습니다.
1: 그리고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 네. 굉장히 그 타이트한 그 뇌가 뇌 활동이 이렇게 막 항상 유지가 되나 봐요.
0: 제가 이제 그 MBTI가 ISFJ래요. 제가
1: ISFJ 네.
0: 이게 약간 선지자형, 예언가형 뭐 이런 형이래요. 네. 이제 분석을 많이 하고 다음을 좀 내다보면서
1: 네.
0: 그런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MBTI가 이렇다고 그러셨어요.
1: 예수님도 예. MBTI 있어요? 예. 야 모세답게 예수님 MBTI도
0: 그다음에 항상 준비하고 분석하고 예. 네. 전략적으로 예. 그래서 제갈춘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1: 제갈춘길
0: 발음을 잘하셔야 돼요. 제갈춘길입니다. 예, 길이 앞으로 오면 안 돼요. 제갈춘길.
1: 어머
0: 제갈춘길 예.
1: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뭐 여자 가수만 부르신 건 아니고 진성 씨 노래로도 네. 또 사랑을 많이 바쳤는데 그 노래 한번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0: 그 노래요? 네, 네. 이 노래가 또 경연에서 이제 라운드별로 순위를 매기거든요. 네. 라운드별로도 네. 제가 그 경연 중에 가장 높은 순위 2등을 기록했던
1: 준결승 때
0: 아마 준결승 1차였던 것 같은데 예, 2등을 기록했던 곡인데 그 노래 한번 그럼 불러보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예. 역시 아이고 바쁘시구나. 예, 다시 라이브석으로 가주시고 진성 씨의 노래죠 원래 예, 님 찾아가는 길 두 번째 라이브 곡으로 준비를 해주십니다. 별빛소님께서 충길님 재치 넘치는 말솜씨에 빵빵 터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에너지를 쏘면서 열변을 토하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런데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게 너무 재밌죠?
0: 이것도 이제 말을 너무 못한다고 그 전 사장님께서 너무 많이 혼내셔서 많이 훈련했습니다. 예.
1: 감사한 분이에요.
0: 정말 감사하죠.
1: 감사하죠. 좀 먹고 살게 해줬어요. 자, 춘길의 두 번째 라이브 님 찾아가는 길.

0: 정말 좋습니다. 저희는 사실 트로트를 평소에 소개하지는 않는 프로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가끔 트로트 가수분이 나오실 때 라이브로나 이렇게 저희가 들을 수 있는데, 야, 자주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노래였어요. 님 찾아가는 길. 이 노래 진짜 어려운 노래인 것 같은데.
1: 예.
0: 표정을 보면 좀 되게 열창하는 게 보이는데 그냥 소리만 들으면 너무 편안하게 들려가지고 오해하게 돼요.
1: 아, 열창하려고 하는 표정이라기보다 오늘 좀 목이 너무 안 좋아서.
0: 아, 진짜요?
1: 힘들게 열심히 부르다 보니까.
0: 아, 근데 전혀 티가 안 나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우리 어디 지방에 어디 공연 같이 한 적 있죠?
1: 네네네, 맞습니다.
0: 제가 모세 씨, 그 당시에 이제 모세 씨의 무대를 진짜 오랜만에 본 건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해서. 옛날에도 당연히 잘했지만, 이제 제 이미지에는 아직 어린 친구 이렇게 있었는데, 뭐 발라드고 트로트고 하는데, 저렇게 노래를 잘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감사합니다.
0: 사장님 덕분입니까?
1: 예. 아, 저의 정말, 예, 큰 밑거름이 되어주신. 세만선 건강하시고, 예,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아니, 이 노래도, 진짜. 이게 뭔가 전 아이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니 한마디만 하고 싶다. 예. 뭔가 멜로디 구성상 아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음정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로가 있는데 거기서도 전혀 딴 길로 안 가세요. 너무 신기하다.
1: 감사합니다.
0: 나도 그 사장님 다시 만나가지고 연습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아. 자, 1부 끝곡으로 춘길의 예, 못 잊을 사랑 정희성 원곡이죠. 이 노래를 듣고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 뭐 모세 씨 노래 들으면서 같이 기다리시면 되겠네요.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아, 언제 들어도 좋은 노래예요. 예, 모세의 사랑인 걸 듣고 왔습니다. 예,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가 시작이 되었고요. 오늘은 모세에서 지금은 춘길로 아주 대변신, 그리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예, 김종범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아, 이름이 맞습니다. 예.
0: 0329님 새싹 사연인데 좀 읽어주실래요?
1: 네, 알겠습니다. 0329님께서 모세님 출연 소식에 처음 문자 보내봐요. 지금 흘러나오는 사랑인 거를 듣고 있으니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떠올라 마음이 뭉클해지네요. 그 시절의 추억을 다시 꺼내준 노래,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좋아요.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는 노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차차님도.
1: 아, 꺅 사랑인 거리라니. 도토리 많이 훔쳐간 명곡이죠.
0: 어떤 의미예요? 모세 씨, 아, 그러니까 모세에게 사랑인 걸은?
1: 약간 아까 말씀드린 거의 연장선인데, 약간 애증의 관계.
0: 어,
1: 네,
0: 아.
1: 정말 저를 가수.

0: 모세를 있게 만들어준 곡이기도 하지만 제가 뛰어넘어야 되는 어떤 그런 산 같은 느낌도 있었거든요.
1: 예, 예, 예.
0: 그래서 조금은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노래인데 사실은 지금 좀 전에 그 보내주신 그 사연이랄까 거기에 이제 추억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1: 고등학교 시절. 예.
0: 제가 춘기로 다시 도전을 하게 된 이유도 또 그런 것 같아요. 살아인 걸로 많은 분들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의 소중함이랄까 그런 걸 좀 제가 다시 새삼 느끼면서 그 시간에 대한 감사함을 좀 보답하고 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한 거였거든요.
1: 네.
0: 계속 안타까워하시고 하시니까
1: 예, 예.
0: 그럼 TV에 나와서 노래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다. 제가 예전에 팬분들께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지나가는 말들이라 기억들을 뭐 못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기억해주면 어떻게든 돌아오겠다.
1: 아.
0: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여러분의 자랑이 한번 되어보겠다. 근데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보니까 경연에 나오면 운이 좋으면 TV에 한 번은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예, 경연에 도전을 했던.
1: 아,
0: 예,
1: 그렇군요. 그 당시에는 너무 나보다 너무 앞서가가지고 조금 야속하기도 했던 사랑인 거리 결국 그래도 예, 모세를 기억하게 해주는 매개체 확실한 매개체가 되어준 거죠. 예, 매력 부자님이 아까 이제 우리 노래 듣는 동안에 저희끼리 막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두 분 대화 중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여 좋네요 하셨는데 행복한 얘기하는 것 같아 보였나요?
0: 예. 그러니까 재밌어요. 이게 아 그때는 참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다는
1: 우리 약간
0: 게
1: 누가 더 많이 울었나 배틀 막 이런 거 하고 있었어요. 지금 누가 더
0: 어 너도 어 나도 그러니까 지금
1: 5857님 춘길님은 야행성이라 낮 방송보다 지금 방송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자주 불러주시와요 하셨는데 아 그래요? 야행성이세요?
0: 다들 그렇지 않나요? 저희 이제 음악하고 이런 사람들 다 그렇지 않나요?
1: 아직 총각이라.
0: 아.
1: 저는 지금은 방학이긴 한데 8시에 무조건 집을 나서야 돼요. 아예 학교 라이딩하러.
0: 야.
1: 그러니까 야행성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방송이 12시에 끝나니까 야행성 뭐냐?
0: 어 그러면 형님은 이거 끝나고 집에 오셔서도 8시엔 또 일어나셔야 되니까.
1: 그렇죠.
0: 와. 야. 결혼이라는 게 그런 거군요.
1: 결혼은 잘한 짓이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7842님 모세 시절에는 귀걸이도 늘 하셨는데 요즘은 아예 안 하시더라고요.
0: 와 그걸 또 이렇게 야 잘 짚어주셨네요.
1: 귀걸이는 누구 의지였어요?
0: 귀걸이는 트로트를 하면 이런 건 안 돼 하는 약간 그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1: 예?
0: 귀걸이를 하지 말아라.
1: 오.
0: 예.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귀걸이를 그냥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1: 네.
0: 그냥 안 하게 됐습니다.
1: 모세 시절에 했던 거는 누구 의견이었어요?
0: 그거는 그냥 제가 했었습니다.
1: 오 진짜?
0: 예.
1: 사장님이 뭐라고 안 했어요?
0: 아 그래서 사장님한테 어필을 하려고 그 당시에 사장님이 이제 종교가 제 이름에서 나오지만
1: 예, 예.
0: 개신교 신자셨잖아요.
1: 네.
0: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귀걸이에 이제 십자가 달린 귀걸이를 예, 어필을 좀 하려고.
1: 내가 예. 바쁘게 돌아가는 사람 보면. 아 근데 승화 형도 귀걸이 가끔 하고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0: 아.
1: 그거 가지고는 또 신기하게 뭐라고 안 받았어요.
0: 좀 잘 꾸미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연예인답게 꾸미라고.
0: 네.
1: 저는 제일 많이 혼난 게 연예인 같지가 않다고.
0: 형님도요? 저도요.
1: 맨날 건모 형 얘기하면서 야 건모 옷 입는 것 좀 아니 김건모 스타일이 나한테 맞냐고 맨날 그리고 건모 형 옷 비슷한 걸 갖다 주면서 입으래요. 아
0: 저는 한 번은 무대 의상 입은 그 채로 굉장히 과한 옷이었는데 압구정 한복판에 커피숍에 데려가셨어요. 연예인의 모습은 이런 거다. 이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다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1: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다 이렇게 저희가 좋은 일도 되게 많은데 재미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쪽으로
0: 그쵸?
1: 오는데
0: 네.
1: 제가 그분을 진짜 지금도 저의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인정하는 부분은 제가 3년을 그분하고 살았는데 한 번도 저보다 일찍 자는 걸 본 적이 없고요.
0: 오.
1: 한 번도 저보다 늦게 일어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팩트예요. 팩트. 3년 동안.
0: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한 부분이 있어요. 진심으로. 선생님께서 가수 데뷔하기 전에 너를 위해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모든 스태프들의 고충을 네가 알아야 된다 하시면서 그 제일 말단 그 로드 매니저분이랑 저랑 같이 며칠 살게 하고 막 일할 때마다 이게 방송에 써도 되는 말인가? 가방 들고 다니는

0: 그런 거 있잖아요. 매니저도
1: 네,
0: 아닌
1: 뭐, 예,
0: 가방
1: 가방 뭐
0: 하잖아요.
1: 있죠. 예.
0: 그런 걸 맨날 시키셨어요. 그래서 얼만큼 더 힘든지
1: 어.
0: 항상 먼저 일어나고 늦게 자고 그런 걸 계속 데뷔하기 전까지 많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게 지금도 같이 일하는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알 수 있게 한 그런 예, 전, 예, 그런 거라고
1: 야,
0: 생각합니다.
1: 진짜
0: 예.
1: 진짜 독하게 굴리셨구나. 그 저 저일 때보다 확실히 업그레이드 됐어요. You win. 자, 우리 웰컴 삼행시 합시다. 웰컴 삼행시 이번 아 이행시지. 웰컴 이행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참여를 해주셨는데 자체 예산을 통해서 세 분씩 두 조만 여섯 분만 남겨놨습니다. 각 조에 한 명씩 선물도 드려야 되니까 1등 뽑아주시는 겁니다. 먼저 1조부터 갈게요. 제가 오늘 띄워드릴게요.
0: 예.
1: 6720님 춘.
0: 춘길님 나온다고 하면
1: 길.
0: 길이 막혀도 10분 내로 달려갑니다요.
1: 아유, 그러셔야죠.
0: 10분 내로. 그렇습니다. 예.
1: 트로트 가수 다 됐네. 7690님 춘.
0: 춘길님 보고 심장이 멈춰서
1: 길?
0: 길거리에서 심폐소생술 받았어요. 어이고.
1: 이야, 큰일 날 뻔했네.
0: 예, 큰일 날 뻔했네요.
1: 자, 공사모 하나님 춘.
2: 춘길님 오늘도 잘생겼네요.
1: 길?
2: 길게 말 안 할게요. 그냥 계속 잘생겨주세요.
1: 아, 예.
2: 감사합니다.
1: 계속 잘생겨주실 거예요? 약속 지키실 겁니까?
0: 아, 요즘에 그래서 제가 살이 좀 많이 쪘다가 지금 다이어트를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그때도 예. 살이 좀 찌는 체질이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살이
1: 때도.
0: 잘 찌는 체질이라
1: 예.
0: 좀 예, 먹는 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예.
1: 아, 어떻게 그냥 잠깐 뭐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수렁으로 쓰러져 계속.
0: 그때 기억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1: 자, 아 우리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따로 만나가지고 그냥 한잔하면서 근데 그게 과연 우리 건강에 좋을까? 정신건강에. 자, 1조에서 한번 뽑아주세요.
0: 네, 아, 1조에서요? 네. 야 아, 좋습니다. 6720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춘.
0: 예. 춘길님 나온다고 하면
1: 길?
0: 길이 막혀도 10분 내로 달려갑니다요.
1: 축하드립니다. 6720.
0: 감사합니다.
1: 자, 첫 번째 1조의 우승자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2조입니다. 자, 893 하나님 춘.
0: 춘길님을 만난 건 내게 큰 행복.
1: 길?
0: 길고 긴 시간도 늘 함께 걸어가요.
1: 예.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는 춘은 무조건 다 춘길이었어요.
0: 아.
1: 예. 다른 방법은 없을까? 6367님 춘.
0: 춘천에 가고 싶은데요.
1: 길?
0: 길 안내를 부탁해도 될까요? 그 저기 춘천 하면 우리 춘천이모 춘길 천농담 이정모세라고 지난번에 아마 천농담도 와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예, 그 춘천 가는 길은 천농담에게 예, 안내를 예, 한번 문의하시는 게
1: 그러시네요.
0: 예.
1: 맞아, 춘길이모. 4076님이십니다 춘.
0: 춘향아
1: 길
0: 길털하다 암행어사다.
1: 오, 춘향이까지 등장했어요. 암행어사 그러면은 몽룡인가 이 몽룡?
0: 아.
1: 근데 왜 길을 태우는 춘향이를 만났는데 너무 자맹에 충실하시느라고.
0: 예.
1: 자, 한번 뽑아주세요.
0: 여기서는 아 8931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 춘.
0: 춘길님을 만난 건 내게 큰 행복.
1: 길.
0: 길고 긴 시간도 늘 함께 걸어가요.
1: 그래요. 팬들 입장에서 가장 바라시는 거죠. 이게 길고 긴 시간도 늘 예. 함께 걸어가요. 가수 입장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기분 좋지 않습니까?
0: 너무 기분이 좋기도 하고 그냥 어떤 뭔가 감사하기도 하지만 죄송하기도 하면서 그래서 더 할 수 있는 거 이상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굉장히 책임감 있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네.
0: 예. 요즘에 그런 얘기가 가끔 있어요. 제가 솔직히 요즘에 좀 많이 어려운 미션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일이냐고 이렇게 주변에서 농담삼아 말씀하시는데
1: 네.
0: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사람이 스스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거는 이제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건 저만 하면 되는 거니까
1: 예, 예.
0: 어떤 변수도 필요 없습니다.
1: 결과를 떠나서 예,
0: 저는 예. 저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랑 긴 시간 함께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 그래요. 이게 사실 조금 이제 공백기라고 해야 되나 조금 힘든 시기를 겪으신 분들은 그런 간절함이 훨씬 크잖아요.
0: 이게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1: 예.
0: 시켜줄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예, 그런 마음으로 진짜 모든 걸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진심이 느껴져요. 라이브 한 곡 더 괜찮으실까요?
0: 아, 그렇군요.
1: 엄청 많이 준비를 하셨어요, 기본에.
0: 기본.

0: 사실은 네. 목이 좀 좋으면 노래 많이 불러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예,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예.
1: 나중에 진짜 좋을 때 한 번 더 오셔가지고 사랑인 건도 한 번 불러주시고 예.
0: 알겠습니다. 네, 10곡 부르고 가겠습니다.
1: 총 7곡이라서
0: 아 7곡이요?
1: 예. 메들리로 하면 되겠다. 자 이번에는 어떤 노래를 불러주실까요? 이번에 그 2025년에 발표된 곡으로
0: 네, 이번에 되었는데. 들려드릴 곡은 경연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경연 후에 저희 7명 탑세븐 멤버들 신곡을 발매를 동시에 같이 했었는데
1: 네.
0: 그때 발매했던 우리 팬분들 춘길이에게로 이리 오너라 하는 마음으로 불렀던 곡인데요. 이리 오너라 들려드리도록
1: 하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안 올 수가 없네. 예, 다 저기 막 몰려오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춘길에 이리 오너라. 뭐 본인은 오늘 되게 목 상태가 안 좋다고 막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0: 아.
1: 네, 너무
0: 감사합니다.
1: 좋은 노래였습니다. 네. 별빛소님께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춘길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빛나는 목소리와 진심이 더 멀리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늘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0: 감사합니다.
1: 차차님께서 네. 언제나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지세요. 응원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하얀별님 언제 들어도 좋은 춘길 가수님 노래. 김준미님 너무 즐거운 밤입니다 해주셨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방송국 오기 직전까지 이번 달 음원 녹음이 있어가지고 이번엔 완전 락을 하도한 락을 도전했거든요. 녹음하느라고 살짝 좀 힘들었는데 춘길 씨 우리 노래 듣는 동안 약간 힐링이 되고 회복이 됐어요.
0: 아이고
1: 신기한데요. 한 세 곡만 더 불러주면 저 오늘 그냥 집에까지 걸어 뛰어서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에 아주 멀지 않은 시간에 멀지 않은 시일에 또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저는 언제든 불러주시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아까 그랬잖아요. 잊지 않으시면은 잊지 않고 계시면 제가 다시금 나타나겠다고 그 약속을 지키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모세의 팬이셨던 분이 지금 춘길의 팬이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그분들이 무슨 얘기들 해주세요.
0: 뭐 그런 말씀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1: 그러니까
0: 이게 그분들께서 고마워하셔야 될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감사했고 항상 저는 뭔가 그때 저를 좋아하셨던 분들도 그렇고 지금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는 우리 모든 기적이님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이고 항상 또 뭔가 죄송한 마음도 들고
1: 서로에게 고마워하는 사이 이게 얼마나 건강한 사이입니까? 그렇죠? 서로에게 막 서운해하고 뭐 내가 손해야 막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살다 보면
0: 그렇죠.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러면 이제 서운해 서로 그런데 다행히 그런 게 없고 서로 그냥 되게 아름답게 감사합니다.
1: 그러네요.
0: 뭐라고 진짜 말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진짜
1: 그러고 보니 가수와 팬의 사이가 참 특이한 관계구나. 서로에게 고마워하는
0: 그렇죠. 근데 진짜 정말 이게 모든 가수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긴 한데 저도 뭐 너무 뻔한 얘기긴 한데 정말 제 노래를 사랑해 주시고 또 저를 응원해 주는 우리 또 팬분들을 위해서 그분들 덕분에 다시 노래하게 된 거고 그분들 위해서 지금 이 시간들을 저는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 노래를 다시 하고 있는 이 순간들이 뭐 저만의 어떤 성공을 위한 시간이라고 저는 1도 생각하지 않거든요. 영원하지 않을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동안 최고의 순간들 최고의 지금을 이렇게 계속 쌓아 나가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여기 20여 년 전에 20대 초반의 청년일 때 봤던 그 종범 씨는 가수의 꿈을 갖고 이제 상경하여 굉장히 열심히 하는 청년이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힘들었지만 가수가 된다. 힘들었지만 맨날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 욕도 먹고 막 이러면서도 어쨌든 내가 곧 가수가 될 거다라는 그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로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종범 씨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밝은 사람이 아니어서 그랬나 그걸 잘 못 느꼈었거든요. 그게 제가 오해일 수도 있지만 근데 오늘 보니까 오늘은 여지없이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저
0: 그때는 몰랐던 걸 지금 좀 많이 알게 돼서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여러 실패들이 겹치고 또 사실은 제가 좀 많이 아프기도 했었고 사실은 거의 생과사의 경계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근데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나니까 모르겠어요. 이걸 약간 못할 것도 없고 이 모든 시간들이 뭐 새로운 두 번째 기회 같은 느낌들도 있고 그래서 뭐 욕심 같은 것도 없고 그냥 그냥 행복한 시간을 계속 만들어 가고 싶다는 생각 그런
1: 모세였던 분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거의 해탈의 경쟁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춘길 씨와 함께 했고요. 모세 씨 그리고 김종범 씨도 이렇게 또 가끔씩 이따금씩 함께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어떠셨어요?

0: 근데 진짜 정말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제가 모세로 이제 데뷔를 준비하고 있던 시절에 세준이 형님은 정말 와, 가수다 있으시 너무 멀고 어려운
1: 아,
0: 형님이었는데
1: 그래요?
0: 그럼요. 그리고 제가 또 그때 많이 또 숙기도 없고 주눅도 많이 들어 있었고 그랬어서
1: 숙기가 없긴 했지, 진짜.
0: 네. 근데 형님이랑 오늘 이렇게 막 즐거운 대화를 또 형님 이 라디오 방송에 와서 음악이 좋은 밤에 와서 이렇게 할수 있어서 너무

박선주, 김범수 두 분의 노래였습니다. 남과 여. 자, 오늘 춘길 씨 모시고 한 시간 넘게 긴 시간 동안 또 좋은 노래도 듣고 라이브도 듣고 아주 재밌는 얘기도 하고 마치 같이 출연한 듯한 어떤 분의 이야기도 막 나눠보고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저희만큼 즐기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만나서 또 얘기하면서 진짜 오늘 목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다고 하는데 잠깐 뭐 여기 들으니까 진짜 바쁘게 지냈더라고요. 이번 주에 그 와중에도 좋은 노래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쉐미 집으로 돌아가시고요. 9073님 직장에서 6살 꼬마 여자아이에게서 선물로 받은 사탕이랍니다. 감기가 걸려서 계속 기침을 하면서도 이모에게 자신의 먹을 걸 나눠준 이쁜 공주님 덕분에 마음 따뜻한 하루였습니다 하셨는데 아이고 축하드려요. 저 예전에 어떤 친한 형의 딸을 만났는데 얘가 저를 처음 봤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뭘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저에게. 근데 딱 봤는데 스티커를 하나를 주니까 그 옆에서 걔 엄마하고 아빠하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절대 스티커 아무한테도 안 준다고. 얘는 스티커를 주면 막 그냥 마음을 다 준 거라고. 이 문제는 제가 아는 형, 그 아이의 그 딸 아이의 아빠가 너무 섭섭해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스티커를 받은 적이 없대, 딸한테. 그 애가 이름이 예서였는데, 예서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진짜 삐져가지고 막. 그 제가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진짜 삐진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당황하고, 이거 형 받은 걸 줄 수도 없고 그러고서 한 달인가 있다 만났는데 밖에서 만났는데 차에서 딱 내리는데 그 운전석 손잡이 그쪽에 스티커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너 하나지? 나 두 개다? 이러면서 자기가 이겼다고 받았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 예, 애기들한테 뭐 받으면 너무 기분 좋아져요. 자, 좋은 기분 가지고 K 클래식 한 장 넘기러 갑니다.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징, 북, 장구, 꽹가리. 풍물에 주로 쓰이는 이 네 가지 타악기를 가지고 무대 공연이라는 형식으로 연주하는 형태. 뭔지 아시겠죠? 사물놀이.

그런데 전통 풍물과 사물놀이를 조금 다른 모습으로 다시 해석하고 펼쳐놓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악창작 그룹 카마인데요. 두 사람으로 구성된 팀입니다. 연주를 하는 것은 두 사람이지만 사용되는 악기는 다채로워요. 징, 북, 장구, 꽹가리에 대금 선율까지 더해지는데요. 사물놀이와 비슷해 보이지만 좀 더 색다른 조합과 새로운 기법을 보여준다는 뜻에서 다를 이자를 써서 이물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언뜻 들으면 두 사람이 하는 연주라는 뜻으로 다가오기도 하네요. 넷이서 치던 사물놀이의 구조를 허물고 이것을 두 사람의 신명으로 다시 만들어낸 것, 이물놀이, 카마의 연주로 들어봅니다.

이물놀이라는 이름처럼 이색적인 느낌을 주는 곡이었습니다. 루프 스테이션이라는 그 장치가 있는데 악기 소리와 목소리를 실시간 녹음하고 또 반복 재생하면서 층층이 쌓아가는 기법을 썼습니다. 자, 인간과 신명, 과거와 현재, 소리와 침묵 이런 이질적인 요소들이 교차하면서 만들어낸 곡이었어요. 전통은 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살아 숨쉬는 오늘의 예술로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같고요. 느낌님께서 몽환적이군요. 그래서 눈이 감겨요 하셨는데 예, 아직 살아계세요. 카마의 이물놀이 오늘의 K클래식 한 장이었습니다. 갓난이님 건강검진했는데 특별히 나쁜 건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안 좋아서 조심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중요한 건 오래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네요. 예, 운동하고 건강 잘 챙겨야겠어요. 이거 좋은 거예요. 예, 너무 다 완벽한 것보다 조금씩 안 좋아. 그래야지 계속 신경 쓰고. 예, 너무 멀쩡하다가는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잖아요. 계속 예, 나 좀 신경 써줘 라는 의미로 조금씩 안 좋은 걸 테니까 그러면 뭐 문제 없습니다. 콩콩이 순이님, 혼자 조용히 이 음밤을 듣고 있으니 왠지 더 집중해서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집 두 남자가 운동하러 나가고 나니 예, 괜히 혼자 쓸쓸한 기분이 드네요. 엄마에게는 역시 딸이 있어야 하나 봐요 하셨는데 진짜 화목한 너무 사랑하는 가족들인가 보다. 보통 아무리 사랑해도 다 같이 있다가 나만 놔두고 가족들이 다 나가면 너무 좋지 않나요? 완전 홀가분하고 막 똑같은 TV를 봐 뉴스만 봐도 너무 재밌고 막 바둑 둘지도 모르는데 바둑만 틀어놔도 너무 재밌고 막 흥미진진하고 신기하네. 아니 뭐 여러분 저 아시겠지만 제가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렇지만 뭐 어떻게 주말이나 이럴 때 딱 일어났는데 저만 빼고 셋이 외출을 했다. 세상 이렇게 사랑스러워. 카디의 노래입니다. 별밤지기.

카디의 별밤지기 듣고 왔습니다. 7954님, 아이들이 유성을 보겠다고 해서 옥상으로 끌려왔어요. 근데 왜 과자를 잔뜩 들고 온 거, 과자를 잔뜩 들고 온 걸까요? 아이고 뭐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유성도 보고 과자도 먹고. 오늘 근데 유성을 어떻게 봐요? 오늘 유성, 아 진짜? 유성이 떨어지는 날이에요? 유성우가 내리는 날인가? 뭐 그것까지는 아닌가? 제가 그 정보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 그렇구나. 날씨가 그렇게 덥지 않으니까 예. 예쁜 그림들 많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가을달빛님께서 엄마 병원 예약 일정을 바꿔 내일 새벽 6시에 가야 해서 조카 집에 와 있는데 엄마가 안 주무시네요. 내일 저희 건강검진의 진료까지 잘 받을 수 있겠죠? 쭌디 모닝콜을 부탁해요 하셨는데. 예? 저한테 모닝콜을 부탁하시면 제가 어떻게 무슨 수로 무슨 수로 모니터를 해드리죠? 예, 어머. 새벽 6시에 가야 되면 이제 주무셔야 되는데 어떡하지? 예, 이제 6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주무세요. 이제 저희 방송도 다 끝났습니다. 병원에 무슨 일로 가시는지, 아 건강검진? 예, 잘 받고 오십시오. 하이하이님, 어제 친한 언니 집에 갔는데 반려묘 아롱이가 외부인만 오면 이불 속에 들어가 나오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아랑곳하지 않고 캣타워에서 저를 구경하고 있어서 언니가 정말 신기해하더라고요. 크크. 제가 좀 양의 스타일인가 봐요 하셨는데, 야 아까 그 스티커 첫 만남에 스티커 줬던 그 우리 예서처럼 우리 양이가 하이하이님이 참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인기쟁이들이. 제 마음 이해하시죠? 자 오늘은 충길 씨와 함께하느라고 뭐 시간이 또 평소보다 더 빨리 가는데요. 이제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안희은 씨의 노래 상사와 오늘 끝곡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예, 쭌디와 마무리하는 이 2시간 행복하시고 편안하셨길 바랍니다. 저는 물러갔다가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다양한 문장 부호를 선택해서 사용하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마침표, 그리고 쉼표, 가끔은 느낌표와 물음표, 그리고 말줄임표도 간간히 씁니다. 이런 문장 부호들을 쓰다 보니 이건 마치 우리 삶의 모습과도 같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무언가 진술하거나 설명을 끝내면 마침표를 찍고요. 이야기가 좀 길어지면 중간에 쉼표를 하나 찍고 호흡을 가다듬어 말을 다시 이어갑니다. 무언가에 감탄하거나 기쁘거나 놀라거나 명령할 때는 느낌표를 쓰죠. 의문이 들 때는 물음표를 씁니다. 할 이야기가 남았거나 여운을 두고자 할 때는 말줄임표를 쓰는데요. 여러분의 삶에 자주 등장하는 문장 부호는 무엇일까요? 어떤 문장 부호처럼 살면 좋은 걸까요? 오늘 산책길에 문득 물음표 하나 던져봅니다. 생소병주 세령산 듣겠습니다. 이두원의 단소, 강영근의 생황연주입니다.

오늘 아침 하늘이 마치 가을 하늘처럼 청명하던데요. 청명한 하늘과 잘 어울리는 곡이죠. 생소병주 세령산 들으셨습니다. 이두원의 단소 강영근의 생황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에 문장부호 이야기로 문을 열었는데요. 글을 쓰다 보면 마침표, 쉼표, 느낌표, 물음표, 말줄임표 등 여러 문장부호를 쓰게 되죠. 진술을 마쳤다거나 잠시 멈추거나 감탄하거나 의문을 표하거나 생략하거나 여운을 남기거나 하는 표현은 부호를 써야지 그 뜻이 제대로 전달이 됩니다. 우리 삶에서 이런 부호와 같은 현실이 늘 따라다니게 마련인데요. 여러분의 삶에 자주 등장하는 부호는 뭘까요? 제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AI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삶을 문장부호로 표현한다면 어떤 문장부호가 가장 좋은 걸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답했을지 궁금하시죠? 저라면 말줄임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의외죠? 삶은 마침표처럼 완결되어 있지도 않고 느낌표처럼 언제나 강렬하지도 않고 물음표처럼 끊임없이 의문만 품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삶은 말줄임표에 더 가깝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연 설명까지 곁들이던데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쉼표도 삶을 아주 잘 표현합니다. 라고 하더니 마치 시인처럼 이렇게 답합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잠시 멈추고 바라보고 다시 걸어가는 일이다. 쉼표는 멈춤이지만 끝이 아닙니다. 라고요. AI의 결론은 젊은 삶은 느낌표, 고민하는 삶은 물음표, 상처 입은 삶은 말줄임표, 성숙한 삶은 쉼표, 그리고 삶 전체는 아직 끝나지 않은 말줄임표, 그리고 마지막에야 비로소 마침표 하나를 찍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AI의 대답이 좀 장황하긴 하지만 나름 생각거리를 안겨주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을 문장 부호로 표현한다면 어떤 것이 가장 주를 이룰까 하는 질문 오늘 산책길에 해봅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는 앞으로 열릴 주목되는 공연을 하나 선택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그 공연 때 연주하게 될 음악도 들어보는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코너에서 소개해드릴 공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오셔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부 인사, 응원 메시지, 또 여러분의 반가운 소식도 산책길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자진난잎 중에 농낙편을 가야금과 단소 두 대 악기로 연주하는 고즈넉한 풍경을 들을 수 있는 음악 골랐습니다. 강효진의 가야금, 김정승의 단소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16박 한 장단으로 연주하는 가곡의 평론과 계락, 그리고 10박 한 장단으로 엮어서 연주하는 편수대협까지 들으셨습니다. 10박 편장단으로 바뀌는 부분 금방 인지하셨죠? 자진한 잎 중에 농락편 전해드렸는데요. 강효진의 가야금, 김정승의 단소 연주로 함께하셨습니다. 마들제님께서 나는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를 자주 씁니다. 요즘 인터넷에 가짜 명언이 많아졌습니다. 아마도 거인의 어깨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인이 누군지를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 탓일 겁니다.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처럼 인용을 할 때는 그 말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큰 따옴표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원문에서 자신의 생각이 파생되었다면 그것도 작은 따옴표로 구분해야 하지요. 이렇게 우리는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를 구분할 줄도 모르고 아예 생략해서 자기 말인 양 표절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용부호에 무척 민감합니다. 지금까지 까칠이 민감남 마들째였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우리 마들째님께서 연구하시는 분이라 문장부호에 더욱 민감하신 듯 합니다. 글 쓰는 사람들에게 문장부호는 참 중요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인용한 건 인용했다고 밝히지 않으면 표절이 되는 거죠. 오늘 문장부호 이야기로 산책길을 시작했더니 이 문장부호에 관한 문자를 주셨습니다. 까칠라.

옵니다 하셨습니다. 네, 과로에다가 또 보충해서 설명하는 걸 통해서 정확한 전달이 가능해지죠. 아, 과로를 많이 쓰시는군요. 아, 그리고 8833님께서 새싹 문자를 주셨는데요. 국악산책에서 산 지식을 말씀해 주셨

대이태백혼 송전죽지사라고 돼 있어서 곡 제목이 죽지사가 됐고요. 또 도암 이재가 쓴 시의 내용이 건곤이 불로 월 장제하니 정막강산이 금 백년이로구나 이렇게 시작해서 건곤가라고 이 곡을 부르기도 합니다. 도암 이재가 쓴 시는 노랫말의 가장 앞부분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읽어드린 대로 7원 시 두 구죠. 토를 빼고 읽어드린다면 건곤 불로 월 장제 정막강산 금 백년입니다. 바로 이 시가 도암 이재의 원시인데요. 하늘과 땅은 늘지 않고 달은 항상 있으니 정막강산이 이제 백년이 되었네.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에 이어지는 노랫말은 좀 다른 분위기죠. 책 보다가 창 퉁탕 열치니 강호 둥덩실 백구 둥 떴다. 하늘이 높아 구진비 오니 산과 물과는 만개로 돈다. 낙동강상 선주범하니 취적가성이 낙원풍이로구나. 그리고 후렴구에 어희요 이희요 이희야 어 일심정념은 극락 나무아미상이로구나 하고 노래를 마칩니다. 후렴구에 극락 나무아미상이라고 나오는데요. 순식간에 불교적인 느낌이 들어서는 그런 노래인데요. 12가사의 하나 죽지사 듣겠습니다. 이동영의 노래 김성준의 피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2가사의 하나 죽지사 들으셨는데요. 현재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정단원으로 활동하는 이동영의 노래, 김성준의 피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3453님께서 오늘 가을 아침 같습니다. 조상들의 지혜가 놀라워서 절기를 찾아보니 절기가 음력 아닌 양력이라네요. 24절기는 달력의 날짜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위치로 정해진다고 해요. 아, 저는 놀래서 진짜 물음표로 시작하고 가을에 우리 소리는 늘 행복합니다. 느낌표로 문장 부호를 찍어봅니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절기는 양력을 기준으로 1년을 보름 단위로 나누어서 보름 만에 찾아오죠. 매 계절이 6절기 해서 전체 24절기인데요. 태양의 위치로 정해지는 거죠. 놀래서 물음표로 시작, 행복해서 느낌표를 찍으셨네요. 우리 3453님 반갑습니다. 1007님께서도 오늘 출석 체크합니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반갑고요. 고니고니님께서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말 줄임표예요. 얘기 좀 할라치면 아내가 잘라버려요. 시끄럽다, 재미없다, 눈치 없다. 점점점. 재밌는 얘기인데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하셨습니다. 말 줄임표. 아마도 아내분께서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AI도 삶이 말 줄임표에 가깝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고니고니님과 생각이 같네요. 삶이 말 줄임표에 더 가깝다 하는 거 우리 고니고니님 생각하고 비슷하지 않나 싶네요.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은 관악합주곡으로 연주되는 동동입니다. 동동의 기원은 고려 소교 동동으로 소급되는데요. 원래 월령체 노래였고요. 이 노래가 정제를 출 때에도 노래됐습니다. 조선시대의 아박정제를 출 때 동동이 반주음악으로 쓰였는데요. 지금은 관악합주로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동이란 제목은 원래 동동사의 후렴구에 이런 노랫말이 있어요. 아우 동동다리. 바로 그 동동다리의 동동에서 제목을 가져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연주되는 수재천과 마치 형제와도 같은 곡이라 볼 수 있는데요. 수재천이 빗가락 정읍, 그리고 동동이 세가락 정읍이고요. 두 곡이 유사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동동 듣겠습니다. 예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동동 공명으로 세가락 정읍 들으셨는데요. 예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봄봄님께서 수요일이라 좀 더 바쁘지만 국악산책이 곁에 있어서 좋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합니다 하셨어요. 수요일 바쁘셔도 서두르지 마시고 여유 있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마들제님께서 점 3개짜리 말줄임표와 점 6개짜리 말줄임표가 있어요. 나는 주로 6개짜리를 쓰는데 바쁜 사람들은 3개만 쓰고 말줄임표도 줄여서 쓰더라고요. 오늘 문장부호 이야기가 재미나네요 하셨습니다. 아 그렇네요. 이 또 말줄임표도 종류가 또 여러 가지죠. 우리 삶이 마치 문장부호 같다 한 생각에서 오늘 오프닝에서 문장부호 이야기로 시작했더니 그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우리 산책길 가족들의 서사가 계속 나와서 저도 재밌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여창가곡 우조평거 꿈에 다니는 길이입니다. 꿈속에서 이매집 앞을 워낙 많이 다녔더니 만약에 꿈길이 자취가 흔적이 남는다면 이매집 창밖에 난 돌길이 모두 닳아버렸을 텐데 안타깝게도 꿈길이 자취가 없으니 그게 슬프다 하는 내용의 시조시를 노래합니다. 인조대에 일어난 병자호란 때에 청나라에 항복하는 것을 반대했던 척화파의 인물 이명한이 지은 시조시입니다. 꿈에 다니는 길이 자취 곧 나량이면 임해진 집 창밖에 성노라도 다르련마는 꿈길이 자취 없으니 그를 쓰러 하노라. 여창가곡 우조평거 꿈에 다니는 길이 듣겠습니다. 김영기의 노래 이재화의 검은고 연주입니다.

꿈에 다니는 길이 자취의 곳 나량이면 님의 집 창밖에 성로라도 다르련만은 꿈길이 자취에 없으니 그를 쓰러 하노라. 자취에는 자취를 말하죠. 여창가곡 우조평거 꿈에 다니는 길이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영기의 노래 이재화의 검은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글동무님께서 국악산책 잘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느낌표 그리고 기분 좋을 때 하는 꺽쇠 표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오프닝을 문장부호 이야기로 시작했더니 그 분위기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글동무님도 반갑습니다. 열릴 무대 펼칠 소리 김현희 해금 풍류 김영재류 해금 산조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입니다. 앞으로 펼쳐지게 될 하나의 공연을 골라서 여러분께 소개하고 거기에서 연주될 공연 내용을 미리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은 8월 12일 바로 오늘 오후 7시 반에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열릴 공연 김현희 해금 풍류 여섯 번째 김영재류 해금산조라는 공연입니다. 김영재류 해금산조는 현재 전해지고 있는

은 해금산조 네 유파 중에서 가장 변화가 많고 조를 다채롭게 구사하고 장단도 역시 다양한 구성으로 이루어져서 연주 시간도 1시간 가량 되는 그런 산조입니다. 해금 연주자 김현희는 이번 공연에서 이 산조를 유려한 선율과 기교, 성음으로 듣던 시선을 넘어서 음악에 깃든 삶의 정서를 나누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전통의 어법으로 빚어내지만 박제되지 않은 가장 보통의 일상을 그려내는 오늘의 산조를 만나고자 한다라고 했는데요. 김영재류 해금산조 전곡이 오늘 공연에서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이 공연에서는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진양조부터 중모리, 중중모리, 언모리, 자진모리, 단모리까지 전곡을 모두 들을 수 있는데요. 김현희의 해금과 이민형의 장구장단으로 오늘 무대에 오릅니다. 해금 연주자 김현희는 현재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삼연육각 이수자이면서 해금정악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단을 맡은 이민형은 국가무형유산 판소리곡법 이수자입니다. 김현희는 해금 연주자로서 아주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전통음악은 물론 해금 창작음악의 해석에도 탁월한 연주자입니다. 8월 12일 바로 오늘이죠.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펼쳐질 김현희 해금 풍류 여섯 번째 무대, 김영재류 해금 산조 오늘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공연에서 연주될 음악 김영재류 해금 오늘 짧은 산조로 듣겠습니다. 김영재의 해금 장덕화의 장구장단으로 보내드립니다.

김영재류 해금 짧은 산조 감상하셨는데요. 김영재의 해금 장덕화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에서 오늘 2026년 8월 12일 수요일 오후 7시 반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무대에 오를 공연 김현희 해금 풍류 여섯 번째 김영재류 해금산조 공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무대에서는 김영재류 해금산조 한바탕 진양조부터 중모리, 중중모리, 언모리, 자진모리, 단모리까지 전곡을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김영재류

이현이 해금풍류 여섯 번째, 김영재류 해금산조 독주회 소식 함께 나누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기악합주 남도굿거리 성주풀이 육자백이 골랐는데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기악합주 남도굿거리 성주풀이 육자배기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육구사사님께서 파란 하늘과 시원한 바람만으로 보면 입추의 매직이 통한 듯 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네, 어제 오늘 날씨가 많이 달라졌죠. 계절은 이렇게 사부작사부작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판소리 춘향가 중에 십장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십장은 매 열대를 말하는데요. 십장가라는 제목을 들으면 혹시 춘향이가 매 열대만 맞은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매를 맞죠. 그렇지만 춘향이가 매를 맞으면서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두 눈으로 써서 자신이 매를 맞는 것이 옳지 않다 하는 것을 항변하기 때문에 십장가입니다. 자신의 수절은 정당한 것이고 신관사또의 요구는 부당하다 이런 현실을 말하는데요. 숫자를 헤아려가며 외치는 춘향의 그 사연 이번에 들어보시겠습니다. 춘향가 중에 십장가를 박봉술의 소리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전해드립니다.
1: 사또이 오쟁이 벌컥 뒤집혀져 놓은 것이 미처 퇴인을 못 부르고 사령아 이년 잡아 내려라. 벌떼 같은 굴루사령 우르르르 달려들어 춘향은 머리새로 휴휴진지 가마리고 질러온 닷들 아래 동댕이 저있어. 이 녀석 너 춘향 잡아내렸소. 형님 부르라. 죽이라 형님요. 형님이가 들어가 보니 춘향을 통틀에다 당그랗게 올려매놓았구나. 예, 춘향 다진 사연 분분히 하라. 분분히 하라. 살뜬 농신이 창가의 소부로 통가시서가 수건 96분이요 장남부인왕 전한 본부정생이여날 감히 열불령지설로 능멸관장지 엄령하야 가해주생인즉 각벌 엄형없이라는 다짐신이라. 다짐이라. 형리가 설설 내려가 춘향에게 부설 들려놓으니 춘향이가 부설 들고 벌벌벌벌벌벌벌 떠는데 저 죽을 일이 무서웠던 배도 아니오. 사또이 무서웠던 배가 아니라 70당년 늙은 노모와 천리 계신 도련님 못 보고 장아지 혼이 들리를 생각하야 일신 수족을 벌벌벌벌벌벌벌 떨며 한일자 마음심자 일심으로 들으고 붓대를 던져놓으니 형리 붓대 받아들고 신호걸 길이 누에 집장하령 그 동흙을 모아라 형장하라 물을 하르다 동틀 앞에다 형장을 앉아서 고르는데

잡고 능청 저놈도 잡고 능청 그중어 등신 요고 군제비 좋은 놈 갈라주더니만 넌 고등하려 객불이며 우치라 사또 보시는 니는 남여기 지극 하고 춘향 그거를 보면 속말로 말을 한다 예 춘향아 말 듣거라 어쩔 수가 바이 없다 한두 남만을 견디어라 시체나 보틈을 앉으르두마 끔쩍끔쩍 말아 배부러질라 배우치라

떠오르리고 춘향이 넌 정신이 아찔 온몸에 소름이 쫙 찢혀서 아픈 매를 억지로 잠들다고 고개 먹어

소녀가 무삼주요. 콕콕투식 하였소. 부모 부정하였소. 음양작죄 신예롭시 이형주가 웬일이오. 일제 형장 지옵시니 이게 일자로 얻으리다. 일편단심 먹을 마음 일시민들 변하리까 가망없고 무관해오. 배우지라 옛날을 묻혀놓으니 이자로 가느리다. 이불경 천국 전령이 사주거라놓거든 분안군을 섬기니까 가망없고 무관해오. 이제 나를 무쳐오니 삼치형머리 치우고 진다. 삼생가야 변하니까 이제 나를 무쳐오니 사대부 사

예사를 모르시고 우리 업공사 웬일이오? 가만급고급고급고급네요. 다섯째 났다. 부친이 우장서고 피가 된들고를 주냉이 죽인 사또 옳다 하리가 느꼈소. 그서 첫날 붙여놓으니 육국달래 소진장도 소녀를 못 달래지요. 일곱째 날 붙여놓으니 칠차 끔뜨는 칼로 이제 목을 베어줘. 형장으로 칠 것 있어. 칠 때마다 동가리오. 여덟째 날 붙여놓으니 팔뚝기생이 전타들 수절 하나가 없을까. 아홉째 날 붙여놓으니 구곡간장 흐르는 눈물 군여의 치수구되우리다. 절체 낯을 딱 붙여놓으니 십생구사 하울망정 십분인들 변하리까.

0: 네 얼굴 속가서 들었구나.
1: 박봉술 명창 특유의 그 고음 처리를 하는 발성, 암성도 들을 수 있었죠. 춘향가 중에 십장가 들으셨는데요. 박봉술의 소리,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시작하면서 문장 부호와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요. 우리 삶이 감탄한 일이 연일 이어지는 이 감탄사의 연속을 바라진 않더라도 가끔은 느낌표 하나 제대로 찍을 수 있는 기쁜 일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삶이 너무 의문투성이인 물음표의 연속보다는 적절하게 매듭을 잘 지을 수 있는 마침표도 괜찮겠고요. 그렇지만 오늘 같은 수요일은 일이 밀려서 힘든 분들이 많으니까요. 쉼표의 삶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쉼표가 있는 여유 있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 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싱거를 갖다가 꽉꽉 대놓으니 뛰는 수가 없던가 보더라. 오, 네가 바로 그 흥보냐? 너 잘 왔다. 그 말을 듣고 보니 불쌍해지는 내 차거구나. 그러면 볼이나 좀 타가지고 갈래? 아이고 형님, 볼이는 곡식이 아니고 오니까 흉년 곡식으로는 보리가 쌀보다 낫답니다, 형님. 많이만 주시면 좋지요. 그래라, 그럼. 마당쇠가 있느냐? 예. 곡감문 열어라. 열어놨어. 그 안에 들어가면 동메서드로 쌀 천석 있지. 예. 갖다 조금 드릴까요? 가만히 서, 이놈아. 그 안에 들어가면 동메서드로 보리 500석 있지. 예. 좀 갖다. 가만히 있으라니까, 때려 죽을 놈이. 그 안에 들어가면 콩팥 쉰섬 있지. 예. 그 안에 들어가면 서숙 그런 거 뭐다 있지. 예. 그 안 넘에 가면 지리산서 도끼자리 하려고 박달 홍, 몽둥이 몇 개 갖다 놨어. 그놈 가져 나오느라. 이놈 한 놈, 오늘 시쿨 놈 있다. 놀보 놈 거동 봐라. 지리산 몽둥이를 번쩍 쥐어들고 내 이놈 흥보놈아 내 말을 들어봐라. 쌀말이나 주자 건들 남대층 근두지 가득가득 쌓였으니 너 주자고 두지 헐며 뱃말이나 주자 건들 절록방 가리 노적 다물다물이 쌓였으니 너 주자고 노적 헐며 돈쟁이나 주자 건들 옥당방 용목귀에 관을 지어서 넣었으니 너 주자고 관돈 얼며 쌀액이나 주자 건들 황제 백개 수십 마리가 주루루루루 벌어있고 찌갱이나 주자 건들 부진방 우리가는 대두야지가 늘었으며 식은뱀이나 주자 건들 새끼는 안켜두고 너 주자고 개근기래야 자살기 내벽이고 보살기 내 팔자라 굶고먹고 내하느냐 강세아무 계집치듯 담에 걸린 구레치듯 여름날 번개치듯 냅둬 철파 후닥닥 아이고 형님 박 터졌소 냅둬 후닥닥 아이고 형님 다리 부러졌소.

흥보가 몽둥이를 피하노라고 이리 닫고 저리 닫고 대문을 걸어 잠갔으니 나갈 데도 없고 어찌 다금에 놨던지 안으로 쬐켜서 막 들어가던가 보더라. 그때 놀본 마누라가 부엌에서 밥을 차리다가 가만히 들으니 밖에서 위엔 사람 주는 소리가 나지. 들어본 즉 저 시아제 흑부가 매를 맞거늘 아 피를 매먹고는 안으로 들어올 줄을 짐작하고 밥 차리던 주먹을 들고 포수 고라니 목 잡듯 중문에 와서 딱 잡고서 실적에 흥부가 울며 들어오겠다. 아이고 아줌씨, 형수씨, 사람 좀 살리시오. 놀보 마누란 즉 놀보보단 성재인이 장팔이라도 속았다. 아재뱀인지 동해뱀인지 갔다 가면 돈 달라 쌀 달라 성가시를 못 살겠구만. 돈 갖다 맺겠든가 돈 쌀 갖다 맺겠어? 안 하도 밥 차린 주먹으로 뺨을 영산나득이 진치듯 탁 붙여놓으니 흥부가 뺨을 맞고 가만히 만져보니 밥티가 들어있겠구나. 그 통에라도 밥티를 떼다 입에다 넣으며 아이고 형수씨 그 주먹에 밥 많이 좀 묻혀서 성은 입밤 좀 마냥 때려주시오. 밥을 맞고 생각을 하니 하늘이 빈 놀고 땅이 툭 꺼지 난 듯 분하고 원통하여 아이고 아줌씨 형수가 시아제 남치는 법은 고금 천지 전부 왔네. 형님이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는 한이 없지만은 이 세경이 웬일이냐. 어서 나를 살지 종지 능지로라야 아주 박살 죽여주시오 영수씨. 어서 빨리 죽여.

죽는 거나. 지리산 호랑아 박은 고물에 박아라. 살기도 나는 귀차가 누구 내 맞기도 내서 싫다. 고춧가리 먹은 사람처럼 후후 불며 저 집으로 건너간다. 그때 흥보 마누라가

막둥이를 업고 저 영감 오는가 마중을 나왔지. 가만히 바라보니 걷는 비탈 좁은 길로 착지 짓고 절뚝절뚝 오는 것이 저 그 영감이 분명커를 우르르르르 쫓아가서 붙들고, 아이고 여보 영감, 어디 몸에 뭐 좀 둘렀어? 왜 허리는 이렇게 비비꼬요? 가만히 있어. 내 몸에 손 좀 대지 말소나. 갔다 가면 죽겠네. 아니 이거 웬일이요? 거기 앉아서 내 말을 좀 들어보소. 형님 대의를 갔더니 형님이 포선발로 우르르르르 나오더니 판가시대 그리여. 방해를 들어갔더니 단단히 나무래시대. 늙어가는 형이 마음이 불안하야 서령 좀 나무랬기로이. 처자식을 데리고 나간 후로 수년을 아니왔다고 단단히 나무래신 후에 쫙 하더니 닭 잡고 아그 술박고기를 많이 채다 넣으면서 먹으라대 그려. 음식을 보니 집안 처자식 생각다우에 목구멍에 넘어가나 아니 먹고 앉았으니 눈치 빠른 형수가 처자식 집으로 음식은 따로 재지게 두었다고 걱정 말고 먹으라대 그려. 그래 내가 헌갓 벗어놓고 새양끔 먹고 나니 형님 형수 공론하고 쌀과 돈을 많이 주시기여 그놈을 내가 몽땅 걸어 짊어지고 오는 길에 요 아래 강정모퉁이 없나? 그 거그러운 역 어떤 도적놈들이 썩 붉어지더니만은 네 이놈 흥거야! 목심이 크냐 철리에 크냐 거기서 못 벗어라 이놈! 하더니만은 엎어밤에서 쥐가 일디 그리여 어찌 두드려 맞고 안 줄라다 싹 다 뺏기고 하나도 못 갖고 오고 매만 실컷 맞고 오는 길이지 사람아. 흥보 마누라기 말도 없고 떴다 절거 주저앉으며 허허 강정 모퉁이 도정님이라니 이것이 모두 다 거짓말이네. 이런데도 내가 알고 저런데도 내가 아가네. 여러 해 못 본 동생 전국은 못 주나마 몽둥이로 때리다니. 태산같이 쌓인 곡시 누구의 주자고 갚기여서 이름 없이 데렸는가. 차라리 내가 죽어 이런 꼴저런 꼴을 감보는 것이 옳지. 내산 왔을 데가 없다. 허리띠를 끌러내야 석가래에다 무걸매니 흥보가 달려들어. 여보소 마누라, 여보소 이 사람아, 자네가 살아서도 내 신세가 이런디 만일 자네가 죽고 보면 내 신세가 어떻겠나. 죽지 마소, 죽지 말어, 죽지 말고 이리 오소, 이리 오라면 이리 오소. 이러구라. 흥보 집안이 초상난지만에 들어왔을 적에 그때 흥보 사이 중 하나가 내려오겠다. 중 내려온다, 중 하나 내려온다. 저 중의 호사 봐라, 저 중의 그동 봐라. 굴가 쓰고 장삼 입고 염주목에 걸고 단주팔에 걸고 그리 백동바는 장도 고롬에 되게 아니자 흉도 색임 육환장 눈우에 번뜻 들어 저절 짚고 흔들 흔들 염불하며 내려온다. 중이라는 건 들어도 연불이요 나서도 연불이라. 연불 많이 흔연 극락세계로 간다더라. 나무합니다 불 관세음보살 상내소소 공덕해요 대야.

생이 미판이라 겨주니 깜짝 놀래 이 울음이 왜 울음 아구역 전문 나르 하소대로 울고 가는 양떼지는 울음인가 이 울음이 왜 울음 여호가 변화하여 나를 홀리란 울음인가 이 울음이 왜 울음 흥보문전을 당도하니 안에서 울음소리가 사생이 미판이라 저중 그동바라 목닥을 떵떵 치며 이대기 통령 왔소 흥보가 깜짝 놀래 여보 마누라 우지마오 밖에 눈이 왔으니 우지를 마오 흥보가 나와보니 소승문 아니오 흥보가 깜짝 놀래 어떡하신 대사가니 저 같은 사람을 보고 저 대지관대 마오 휴댕문전당도 하니 안에서 울음소리가 그렇게 사생이 미판이오니 그 어쩐 일이시오니까 예 태사님이 들으셨다니 말이예 먹을 것은 없고 권소로 많아 내 외에 죽음을 다투하우는 아니다 가끔 오신 말씀이요 복이라 하는 게 임재가 따로 없습니다 소승이 안달 건 없으나 집터 하나를 제일하드릴 테오니 소싱어 뒤를 따르시랴오 태사님이 모처럼 오셨다가 점심 요구도 못 해드려오니 대단 미안하옵니다 소싱은 금방 점심을 먹고 왔으니 걱정 말고 소승의 뒤를 따르시오 중은

무게를 넘어서서 토봉 영상 두루봉에 저주니 가다가 접붙 서며 이명당을 나

일단 아장 누가 대명당이니 이명당이다 인좌병의 노문으로 대강성주를 허였으면 200년 8월 15일에는 억심만금 장자가두고 3대진사 5대급제 평감사가 명당이니 그리 알고 명시

0: 네.
1: 흥보가 그제야 도성인 줄을 짐작하고 공중을 향하여 무수히 사례한 후에 이뜬 울막 뜯어다가 수수대 절읍대로 대강 성주하년 후에 흥보가 직접 글자를 한번 붙여먹었다. 겨우 동자 갈퍼자 3월 3일 올래 저봄 춘자 졸시고 기난 건 김생수 나는 건 세조라 쌍쌍왕대지면 전할빛자 졸시고 꺽꼬리 수두루 나라 노래

시원하지네 기화자 좋구나. 거기다가 성주를 한 뒤로는 술이 생겨도 수십 배가 더 생기고 차차로 살 보살이 생기는데, 하루는 남지없는 집이 한 시간이 떠들어와서 처음에 그때다 성주를 하지. 흥보 보고 좋아라고 얼씨구나 내 집이야. 좋은 집 다 버리고 궁백강촌 박흥보 집이와 성주하는구나. 어서 새끼 많이 까가거라. 저 집이 거동을 보아라. 흙지양지 하더니만은 새끼 일곱 마리를 깠는디 다 강남으로 날아가고, 다만 남은 집이 하나가 날개공부 하느라고 파닥파닥파닥 하다가 처음에 그때 뚝 떨어져서 대발이 걸려 다리가 잘칵 부러지지. 흥보어진 마음 집이 새끼 주워들고, 불쌍타 내 집이야. 궁백강촌 박흥보 집이 와서 철갑지환이 웬 일이냐. 오지기도 아프겠느냐. 여보 마누라, 우리 집이 다리 이어주세. 명태껍 줄었고 당사실 얻어다가 집이 다리를 꽉꽉 이어 집이 집이 들이치며 부디부디 죽지 말고 살아나거라. 저 집이 거동을 보아라. 흥보 은혜를 갚을 집이여든 죽을 리가 있겠느냐. 수일이 돼야 다리가 나서서 그 집이가 날기 공부를 하는데, 떴다 보아라. 저 집이가 날기 공부를 하는구나. 그 중에 동동자 이리저리 날아보고 구만장 전 높이

죽었나 내 집이야. 살았고 내가 내 집이야. 부서진 다리를 한치 말아라. 초한적 한신이는 일지수가 없었으되 제 나라 들어가 대쟁이 되고

대장단 높이 올라 일군 개경을 얻었으니 부러진 다리를 하늘 말고 멀고 먼 말리 강남을 부대수이 다녀오거든 예주인을 찾으려 무나 집이 저도 섭섭하여라 빨래줄에 간대려앉더니만은 무엇이라고 치지 하더니 멀리 강남을 주야

때 흥보는 제비하고 이별하느라고 눈물버생이나 쾌히 흘렸던가 보더라. 흥보 제비가 강남을 들어가니 강남지 두 개는 조종지 망제라. 백조를 점거하는 뒤 1번 들어갔던 초록제비 나오, 중국 들어갔던 명매

미국 들어갔던 분홍제비 나오, 조선서 태어난 흥보제비.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풍통가리가 져서 전동 전동 들어오니 제비장수 물으시되 너는 왜 다리가 저리 공퇴해졌느뇨? 흥보제비 여짜오되 예 소조가 아뢰리다. 조선국서 태어나 날짓공부 힘을 쓰다 그중 뚝 떨어져서 거의 죽게 되었더니 어진 주인 흥보씨가 소조 다리를 이어 이렇게 살아 봤사오니 어찌하면 그네를 갑소리가 10분 통촉을 하고 벗어 박응보씨 선심은 강남까지 대단한 양반이로구나. 명춘에 나갈 때는 보은표라 하는 박씨 하나만 물어다 주면 내 은혜는 다 갚느니라. 그러기에 네 미제비가 번번이 장령을 어기기 찌어 그런 환을 당하지. 명춘에 나갈 때는 복덕이를 받아 나가거라. 어? 삼둥이 다 지내고 삼촌이 방장하니 은간 낙김생들이 고국을 찾아 환국을 하는 때라. 흥보 제비가 나오는데 노정기로 나오겠다. 흑은 먹 자고 백은 무릎 쓰고 그 중에 둥둥 높이 따 두루 사면을 살펴보니 서쪽 지체기요 동네 장망하구나. 중봉을 올라가니 주작이 늠논다. 황혁토 하혁토 오작교 바라보니 어초 동남가 논대는 부거 두둥둥 두둥 울리며 어그야

말이야. 백구백 못자을 기어 장파상 왕래헌이 서양천 거의 노라 회안몽을 넘어 황민묘 들어가 25년 다녀오러 파 주가를 쉬어 얹어 뒤에 안성 하다 보고 봉황대 올라가니 봉대공이 강자유라 황황누를 올라가니 황황길고 불고 반에 백운천자 공료유라 금능은 지내여 주사촌 들어가니 공수창가 도리해라 땅 배화로 툭 전부진에 벌렁 떨어지고 이수를 다 달라 개명산을 올라가니 장자방간 구독권담 병설 올라가니 칠성난이 빈도요 연조시가를 지내요 장성을 지내 갈석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황극전에 올라간자 만호장안 주경하고 경행문에 달라 장단문 지내 동간을 들어가니 삼일이 백일오다 요동 칠백일을 순수간을 지내요 이수를 다 달라 압록강을 건너 영구탑 동군장 올라간자 감남산 밤남사 색백강룡정강 좌구룡을 넘어 부산타말 한마곡에 강동다리 건너 평양의 영광용 부병두를 대림하고 대동강의 장심을 지내 송도를 들어가 만월대 광덕전 파견 폭포를 유경하고 인강시각에 건너 삼각산에 왔다 시세를 가만히 살펴보니 저령의 대권맥이 충정으로 흘려요 금하금성 분개하고 천당영중시도라 토복망월이 샘이었다 전라도는 운병이요 경상도는 한

명이라. 운봉함에 황두을 뿜에 흥보가 그곳에 사는지라. 저 집에 거동을 모아 박씨를 입에 물고 남대문 바성 내달라. 칠패팔패 청패배달이 애야 고개를 얼른 동약강의 월강 성방을 지내요. 남가려 고개 넘어 두 쪽지 쩍버리고 반듯으로 펄펄라라. 흥보문전을 당도 흥보문전을 당도 당산당하 비겁이래. 변평은 원한 것도 누구들을 갔다고 이래. 국회 흥룡에 대해 물고 채운간에서 넘는 돈 단산봉황이 죽지를 물고 보동 속으로 넘는 돈 집으로 펄펄 날아들게 흥보가 보고 좋아라. 벌쓰고 났다구나 내 집이야. 어디를 갔다 다가 이제 와. 북풍아 청원비오 기러진 동 시드여 평산아가는 놀다 와. 6월 주수을 진담주수 차로 내가 되어 원초원 진초원 넓은애고 욕향 청산은 문득여 소세기 척척 맞은 터니인 네가 나가를 찾아오니 전도지도가 반갑다. 저 집이 그동을 봐 집으로 펄펄 날아들어 들보 위에 올라앉아 집이 말로 운다. 지지 지지 주지 주지 거지 연지 우지매요 낙지각지 철지 연지 운지 덕지 수지 자로 함지 표지 내지매요. 흥보가 보고 교여요 찬찬히 살펴보니 결골 양각이 완연 당사실로 가문 다리가 가리롱 아리르니 진지 어찌하니가 내 집이랴. 저 집이 그동바 봉표 박씨를 집에다가 물고 이리저리 놀다 흥보 양주 앉은 앞에다가 박씨를 뚝 던져놓고 패군 간으로 날아간다. 흥보 좋아라고 박씨를 딱 추어들더니만 여보소 마누라 아이 제비가 박씨를 물었네요. 흥보 마누라가 보더니 여보 영감 그거 박씨가 아니라 연실인갑소. 연실 어서 이 사람아 연실이라 말이 당치 않네. 강남 미인들이 초야 반백 날밝을 적에 죄지다 따베르는데 제까지는 몇지 연실을 물어와. 네 박신문에서도 몰다가 물고 온 놈이. 옛날 수란이가 배암 한 마리를 살려 그 은혜 갚느라고 구실을 물어왔다더니만은 그 물고 오는 게 고마운 게 우리 이놈 심세. 동편첨의 단장 밑에 털음 놓고 신짝 놓고 박을 따독따독 잘 묻었겠다. 수일이 되더니 박순이 올라가라 오는데 북채마 또 수일이 되더니 홍득개마 지둥마 박순이 이렇게 크더니만은 박잎색이 삭감만 시가해가지고 흥보 집을 꽉 얽어놓은배 9년 수장 맞이야 흥보집 셀배 마무하고 지동해야 흥보집 실어질 수 없겠다. 흥보가 그때부터 박덕을 보던가 보더라. 그때는 어느 땐고 8월 대맹일 추세기로구나. 다른 집에서는 떡을 한다 밥을 한다 자식들을 곱게 곱게 입혀서 산산생명을 보내고 야단이 났는데
흥보집이는 먹을 것이 없어 자식들이 뭐다 졸라 싸니까 흥보만 오래가 앉아 울음을 우는 게 가난 타령이 되었던가 보더라. 가난이야.

집자리여 따라 질적인 명과 수복을 좀 이어놓거나 어떤 사람 팔자 좋아 고대 광실 높은 예비 후가사로 잘 사는디 인연 신세는 어찌고요 밤낮으로 벌 없어도 삼손구식을 할 수가 없고 가장은 부왕이 나고 자식들은 아사 지경이 어디더니 이것이 모두 다 웬일이냐 차라리 내가 죽을라네 이렇다시게 울음을 자식들도 모두 따라서 우는구나 흥보가 들어온다 박은보가 들어와 여보소 마누라 여보소 이 사람아 자네 이게 웬일인가 마누라가 이래서 울면 집안에 무슨 재수가 있으며 동네 사람이 내미 부끄럽다 우지 말고 이리 오소 이리 오라면 이리 와 배가 좀 고프거든 지붕에 올라가서 팍을 한 통 내려다가 박속은 끓여먹고 바가지는 팔어다 양식 팔고 나물을 사서 어린 야식을 구하러 오세 우지 말라면 우지 말어

0: 것을 아는 듯이
1: 하이시고.
0: 고래를 내로 받으시.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고래를 한번 하면 가정의 우환 장작 감기고, 고래를 두번 하면 백사만산 잘 되고, 고래를 세번 하면 국이 증명 장자 죽어나게 잘 산답니다. 그러니 우리 그물실로 한번더 가봅시다.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1원 FM 99.1 MHz, 부산 1원 FM 98.5 MHz, 대구 1원 FM

87.5MHz, 대전 세종 1원 FM90.5MHz, 광주 1원 FM99.3MHz, 전주 1원 FM95.3MHz, 경주 포항 1원 FM107.9MHz, 청주 1원 FM107.5MHz, 강릉 동해 1원 FM103.3MHz, 제주 1원 FM91.3MHz, 서귀포 1원 FM106.9MHz, 목포 진도 1원 FM94.7MHz, 남원 1원 FM95.9MHz, 충주 음성 1원 FM101.7MHz, 제천 단양 1원 FM90.1MHz, 충북 영동 1원 FM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부장 이주연입니다.

나이 들수록 긴 글을 읽는 것이 부쩍 눈에 부담된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도서관에 또 서점에 들를 때면 글씨가 빽빽한 책 대신 그림책이나 동화책을 슬며시 펼쳐보기도 하는데요. 얼마 전엔 초록 우산의 여행 이 동화책을 한 권 넘겨보게 됐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우산은요, 주인들이 자기를 자꾸 깜빡하고 떠나도 낙담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비가 올 때마다 또 다른 주인을 만나서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반가워하고 또 바람을 따라 자유롭게 세상을 날아다니며 맛있는 요리의 냄새를 맡고 폭풍에 찢어져서 헝겊을 되었을 때조차도 멋진 해적이 된 것 같네 라면서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길지 않은 그림책을 덮으면서 문득 제 머리가 참 많이 굳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전부라고 믿으면서 살아왔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 얼마나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잊고 지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화의 유연한 상상력이 우리의 굳어가는 삶에 때로는 소중한 숨통이 되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평시조 녹양입니다. 노래의 박인규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8월 13일 목요일 아침의 첫 곡은 평시조 녹양이었습니다. 노래의 박인규였습니다. 앞서 동화책 속 그 초록 우산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우산을 잃어버리는 일, 뭐 번거롭고 때론 속상한 일이죠. 하지만 거기에 엉뚱하고 사랑스러운 시선 하나가 더해지는 순간 누군가가 두고 가는 우산은 그냥 잊혀지거나 버려진 것이 아니라 다른 주인을 따라 산과 바다를 누비기도 하고요. 또 빗속에서 노래하는 배우와 멋진 콘서트를 열기도 하는 어엿한 여행자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틀을 아주 조금만 넓힐 수 있다면 늘 지나치던 골목길이나 매일 마주치는 익숙한 얼굴에서도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해낼 수

0: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는요, 굳어진 생각을 조금은 누그러뜨리고 동화 같은 유연함을 더해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목요일에 솔바람 물소리 오늘 순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시죠. 도들뼈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상 속 건강정보 짚어드리겠습니다. 건강 더하기도 함께합니다. 2부에서는 전국 문화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풍경 소리 있고요. 목요일 2부 코너 지식과 상식 사이 이어드리죠. 알아두면 쓸모 있고요. 듣고 나면 누군가에게 살짝 말해주고 싶은 생활 속 지식과 상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향산 유람가 듣겠습니다. 소리의 박기종입니다.
1: 천지개벽 한 후에 산천이 생겼으니 오와

노래하고 안산의 피난꽃은 원객을 반기는 듯 애사자막 넘어들어 좌우를 살펴보니 장성은 우르라고 녹수는 잔잔이라 심진정 높은 지분 대소행차 영성자라 내사자목 넘어드니 좌우의 거령시는 조태왕의 풍신이라 홍살문 구경하고 초림문 다다르니 좌우의 금강신은 인사 없이 주객이라 영천각 표묘하고 수적비 구원하던 명월당

여기라 명월은 교교하고 청풍은 소스러다. 녹수청산 깊은 곳에 상어남 찾아가서 대포우

반대에 후준하니 청계수라 유적대에 올라가니 대서유적 분명하다 강선대에 올라가니 신선이 하강철아 금강굴 내려오니 서산대사 수도철아 사리가 들어가서 발상타 구경하고 내원

벽에 들어가니 서산대사 사명당의 형상이 거룩하다. 건물 짓고 일어서서 국사에 진취했네. 금난과 사죽비장삼 유리잘 폐열선과 야광준의 육한장은 양대사의 유적이라 북낙전 들어가서 낱낱이 구경하고 대장전 들어가니 팔만 명판 쌓여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우리 음악의 온전한 전승을 위해 오랜 시간 기록해온 국악방송 새음원 시리즈가

보물 같은 곡들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에 발매된 최여영의 퉁소산조 앨범을 만나볼까 하는데요. 들려드릴 곡은 정혜씨 퉁소산조 중머리와 빠른 중머리입니다. 이 퉁소는 연주할 때 취구의 구멍을 반쯤 막고 부는 반규법이 많아서 손가락 운지가 까다롭고 제대로 된 산조가락을 만들어내기가 무척 어려운 악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한말부터 1930년대 유성기 음반 시절 이 까다로운 퉁소로 개면조 산조를 남긴 전설적인 명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혜씨 선생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 예인인 심상건, 한성준 명인과 함께 활동했지만 음반 외에는 달리 알려진 기록이 없어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요. 오늘 이 귀한 정혜씨 선생의 퉁소 산조를 최여영 연주자가 복원해 들려드립니다. 최여영은 선대 퉁소 명인들의 유성기 음반을 재현하는 것과 더불어 퉁소의 대중화와 전승에 앞장서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 예인입니다. 자칫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던 정혜씨 명인의 퉁소산조를 복원해 음악사의 귀한 보물로 살려내고 있는 그의 노고가 참으로 값지게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그럼 퉁소 특유의 투박하면서도 애절한 선율을 함께 느껴보시죠. 최여영의 퉁소, 신재현의 장단으로 정혜씨 퉁소산조 중 중머리, 빠른 중머리 듣겠습니다.

정혜씨 퉁솥 한조, 죽머리부터 빠른 죽머리까지 들으셨습니다. 퉁소의 최여영, 장단의 신재현이었습니다. 도들뼈 우리 음악 내일도 계속됩니다. 음악 한 곡 더 전해드리죠. 이번에는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

옷도들이었습니다. 연주의 KBS 국악관현악단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고깃집에 갔을 때 작은 드럼통처럼 생긴 의자 자주 보시죠. 뚜껑을 열면 안에 가방이나 옷을 넣을 수 있고 다시 닫으면 의자가 되는 원통형 수납의자인데요. 공간을 덜 차지하고 옷이나 가방에 음식 냄새가 배는 것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고깃집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의자의 뚜껑과 몸체 사이에 손가락이 낀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대학병원 외과 의사는 이 의자로 손가락을 다쳐서 치료받으러 오는 환자가 요즘 부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사고는 주로 의자를 옮기거나 뚜껑을 여닫는 과정에서 생기는데요. 손가락이 틈에 들어간 상태로 누군가 의자에 앉으면 체중이 그대로 실리면서 손가락 뼈와 조직이 크게 다치게 되는 거죠. 특히 아이들은요, 의자 뚜껑을 장난처럼 열고 닫거나 틈새에 손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데요. 사고를 막으려면 의자를 옮길 때 뚜껑이나 결합 부위를 잡지 말고 몸체 아래쪽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앉기 전에는 뚜껑이 제대로 닫혀 있는지 손가락이 틈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또 아이와 함께 식당에 갔다면 의자 주변에서 장난치지 않도록 가까이에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손가락이 심하게 다쳤다면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무리 편리한 의자라도 늘 사고의 위험이 존재하는 겁니다. 만일 식당에 가셨을 때 드럼통형 의자를 보게 된다면 앉기 전 의자 뚜껑과 손의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웃다리 농악 들려드립니다. 연주의 두레페 사물놀이입니다.

드뢰페 사물놀이의 연주로 신명나는 웃다리 농악 들으셨습니다. 자, 다음 곡은 1부 마무리 곡인데요. 경기 대풍류입니다. 해금의 박수민, 장구의 김인수, 검은고의 박다울입니다. 12분의 긴 호흡입니다.

1부 마무리 곡 경기 대풍류였습니다. 해금의 박수민, 장구의 김인수, 검은고의 박다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풍경 소리를 통해 다양한 문화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코너 지식과 상식 사이까지 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은 충남 천안으로 가보겠습니다. 8월 14일 내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고 김학순 할머니께서 1991년 8월 14일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날을 기억하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되새기는 국가 기념일인데요. 천안시가 이날을 맞아 추모 뮤지컬 한 편을 무대에 올립니다. 공연 제목은 작은 바다입니다. 이 공연은 8월 14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무료로 열릴 예정이고 하루 두 차례 마련됩니다. 오후 3시 공연은 별도 예매 없이 선착순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오후 7시 공연은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공연 제목을 치신 뒤 링크에서 사전 예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뮤지컬 작은 바다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노래와 연기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피해자들이 겪어야 했던 시간과 그 속에서도 지켜낸 존엄을 무대 위에서 차분히 전한다고 하는데요. 관객들이 공연을 통해 역사를 기억하는 마음, 그리고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꼭 남겨야 할 기억의 시간. 충남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열리는 추모 뮤지컬 작은 바다. 8월 14일 오후 3시와 7시 두 차례 무료로 공연됩니다. 자, 지지 않는 꽃 들려드리죠. 가야금의 곽수은, 첼로의 양지욱입니다.

곽수훈의 가야금과 양지욱의 첼로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지지 않는 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매고동의 소리로 들려드리는 염원입니다.

줄이 없는 거문고에서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 조선시대의 학자 화담 서경덕은 무현금명, 곧 줄 없는 거문고에 새긴 글을 통해서 악기의 소리보다 마음속에서 울리는 음악의 경지를 이야기했는데요. 눈에 보이는 줄을 튕기지 않아도 고요히 마음을 다스리면 그 안에서 깊은 울림을 만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옛 선비의 사유를 오늘의 전통 음악으로 되살린 곡인데요. 서경덕의 글에 박경훈이 곡을 붙인 무현금명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노래의 김영근, 연주의 강유경 외 여러분입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잡학 지식과 미처 알지 못했던 의외의 정보들, 지식과 상식 그 어디쯤,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별걸 다 알려주는 남자, 저 김성필과 함께 떠나보시죠. 요즘처럼 볕이 뜨거울 때는 버스 정류장에서 보내는 5분이 유난히 길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내가 탈 버스가 언제 올지도 모른 채 무작정 기다린다면 어우, 생각만 해도 막막해집니다. 아이고, 이놈의 버스 대체 언제 오려나? 부채질하면서 바라보면요, 아스팔트 위로 피어오르는 그 아지랑이가 어질어질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요즘 정류장에는 아주 똑똑한 안내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탈 버스가 3분 뒤에 오는구나. 네, 도착 예정 시각을 미리 확인할 수 있죠. 도착 예정 시간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이 전광판 덕분에 우리는 좀 더 기다릴지 아니면 시원한 택시를 타고 빨리 갈지 슬기롭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 뭐 5분 정도야. 그늘 밑에서 차분히 기다려보자. 아이고 15분? 와, 그냥 택시 타고 시원하게 가야겠는데? 이렇게 나만의 요령으로 시간을 아끼고 더위를 피하는 지혜를 발휘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정류장의 저 조그만 전광판은 도대체 어떻게 버스의 위치를 알아내고 정확한 도착 시간을 미리 계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걸까요? 그 사각형 화면 속에는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고 놀라운 첨단 과학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 그 비밀은 우리 머리 위 저 멀리 2만 킬로미터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인공위성에 숨어 있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이 신기하고 재밌는 전광판의 원리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들려드릴 곡은 꿈꾸는 별입니다. 김효영의 생황연주로 듣습니다.

꿈꾸는 별이었습니다. 생황연주의 김효영이었습니다. 지식과 상식 사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버스 전광판의 핵심은 버스 정보 시스템과 GPS 기술입니다. 지구 상공 약 2만 킬로미터 높이에서 궤도를 돌고 있는 24개의 인공위성이 버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합니다. 이 위성들은요, 삼각측량법이라는 수학적 원리를 써서 버스의 위도, 경도, 고도라는 3차원 좌표를 계산해내고 위치 계산과 시간 오차 보정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실시간 위치 정보는 약 40초마다 교통정보센터로 전송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핵심, 예측 알고리즘이 작동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현재 위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축적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평소 이 시간대의 정류장 정차 시간, 승하차 인원, 신호등 대기 시간까지 여러 요소를 종합 분석해서 정확한 도착 시각을 계산해 냅니다. 사실 이 원리는 우리가 매일 쓰는 그 내비게이션에도 적용되어 있는데요. 내비게이션 역시 인공위성 신호를 받아서 현재 내 차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파악하고 다른 차들이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실시간 속도를 분석해서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해 주는 겁니다. 또 목적지까지의 남은 시간을 계산하는 방식도 버스 도착 안내와 매우 비슷한데요. 단순히 거리만 가장 짧은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상 소요 시간과 주행 거리, 도로의 구조, 실시간 교통 흐름까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빠르고 편한 길을 도출해내는 겁니다. 이처럼 똑똑한 길찾기 기술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계산해주는 덕분에 우리는 일상에서 버스를 기다리거나 멀리 여행을 갈 때 언제 도착할지 미리 예측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식과 상식 사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달빛이 하늘

그림의 연주였고요. 달빛이 하늘로 들으셨습니다. 지식과 상식 사이, 이 시간에는 알면 도움되는 신기하고 특별한 정보들을 매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버스 정류장에서 내가 탈 버스 언제 오나 그 막연한 기다림을 해소해주는 고마운 신문물, 버스 정보 시스템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마무리곡 소개합니다. 매화 타령 준비했습니다. 노래의 성슬기입니다.

마무리곡 매화 타령 잘 들으셨습니까? 노래의 성슬기였습니다. 주문 외치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늦었다고 후회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일부터 지금 시작하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안녕하세요. 창호이 드림의 쌀 이한철입니다. 8월 13일 오늘은 세계 왼손잡이의 날입니다. 예전에는 왼손으로 글씨를 쓰면 굳이 오른손으로 쓰게 고쳐주곤 했었잖아요. 바른손이라는 말처럼 오른손은 오랫동안 바른 것, 왼손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생각해보면 가위 하나, 깡통따개 하나, 나선형 노트 하나까지 세상에는 오른손잡이 기준이 참 많습니다. 왼손을 오른

손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왼손도 편하게 쓸 수 있는 가위를 만드는 것, 어쩌면 배려란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내 기준에서 벗어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의 불편을 한 번쯤 살펴보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8월 13일 목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8월 13일 목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해금 연주자 김서하의 연주로 들어봤습니다. Forest for You였습니다. 당신을 위한 숲. 이 숲은 쉼일 수도 있겠고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배려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전엔 진짜 왼손잡이 하면 밥 먹는 거, 글씨 쓰는 거,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오른손으로 해야 돼,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억지로 고치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그때만큼 그렇진 않은데요. 그래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배려, 누구를 위한 그런 따뜻한 시선 많이 나눌 수 있는 하루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요, 세계 왼손잡이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오늘도 가장 시원하고 쾌적한 자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비워놨습니다. 두 시간 편히 쉬다 가시고요. 떠오르는 노래, 또 사연 있으시면 저희에게 나눠주십시오. 문자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보내주실 수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자, 추다혜 씨. 추다혜 씨 하면 추다혜 차지스로 발표하고 있는 구두막, 그것을 또 현대적으로 해석한 락음악으로 들려주고 있는 모습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전통 민요를 추다혜만의 방식으로 부른 싱글곡들이 있더라고요. 2020년에 몽금포, 싸름, 자지나리 이런 서도 민요 싱글 시리즈를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곡 듣습니다. 자지나리. 평안도 민요로 남아있던 자지나리 가사를 기초로 언어 유희를 살려서 아주 신나게 또 사랑스럽게 부르고 있는 음악입니다. 자, 기타는 시문, 검은고는 황진아가 함께했습니다. 단단한 성음의 서도소리, 추다혜의 목소리로 들어보죠. 자지나리입니다.

추다혜의 자지나리에 이어서 동양고주파의 틈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양금이라는 악기가 굉장히 좁은 틈 사이로 줄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걸 이 윤은하 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채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서 탕탕탕 이렇게 내려치는데 어떻게 그 촘촘한 줄을 다른 음 뭐 자칫 내지 않고 원하는 음을 소리낼 수 있는지 그 자체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속도감 있는 양금 연주. 그리고 이게 어쿠스틱한 악기가 아니면 거의 헤비메탈에 가까울 정도로 강력한 가혼과 베이스 기타 연주를 멤버들이 함께 들려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름마치의 타징 듣는데요. 세계음악여행 SSBD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의 음악가를 초대해서 새로운 월드뮤직을 우리 전통음악으로 만들어내는 건데요. 이 타징 같은 경우에는 일본 최고의 재즈 드러머 토시 츠치토리와 함께 협업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노름마치의 타징 함께 들어보죠.

타징 듣고 왔습니다. 이 일본의 재즈 드러머 토시 츠치토리는 이 탕 연주를 해야 될 분으로 태어난 분 같아요. 연주 들어봐도 그렇고 이름도 츠치토리 츠치토리 츠치토리 굉장히 타악적이다, 리드미컬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들려드릴 음악 이루마의 앨범 아토스페라 수록곡입니다. 옐로우 룸인데요. 이 음악에서는 고상지 씨가 함께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네온의 고상지, 피아노의 이루마, 클래식 기타의 이 음악의 프로듀서인 김민석, 베이스의 최은창, 퍼커션의 브라질리언 퍼커션 연주자 발칭요의 연주로 함께 들어봅니다. 옐로우 룸입니다.

이루마 고상지회 여러분들의 연주로 옐로우 룸 함께 들어봤고요. 이어드린 곡은 송소희 씨가 2015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발표한 노래였습니다. 아침의 노래. 이 당시만 해도 19살이니까 여전히 국악 소녀로 불리고 있었던 때인데요. 최근에 송소희 씨 음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그래도 전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음악을 발표해 나가면서 성장해가는 아티스트의 모습을 보는 것도 우리처럼 음악 좋아하는 애호가들에게는 아주 큰 선물입니다. 자, 청호해드린 햇살은 어떤 선물 준비했는지 선물 안내 갑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관웅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

0: 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1: 이번 주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플루트, 첼로, 피아노로 구성된 국내 정상급 3중주단 트리오 솔러스의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바흐에서 피에르에 이르는 다채로운 실내악 레퍼토리를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이 공연 8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열리고요. 장소는 성남아트센터 앙상블 시어터입니다. 책 선물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크리스틴 헤나의 또 다른 베스트셀러 나이팅게일인데요. 전세계 1,00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작품으로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두 자매의 감동적인 대서사를 담고 있습니다. 공연이나 책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원하는 공연 이름, 책 이름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내일까지 트리오 솔러스 공연은 5쌍, 나이팅게일 책은 5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은 무슨 퀴즈야?
1: 한철이 삼촌. 지가 오늘은 민요 한 대목을 갖고 왔어요.
0: 오호.
1: 노래 잘 듣고 어느 지역 민요인지 맞춰보세요. 피디님, 음악 주세요.

0: 잘 들으셨쥬? 바로 문제 드려요. 이 곡은 이하옹 타령인데 어느 지역의 민요일까요? 1번 강원도, 2번 경기도, 3번 제주도, 4번 하와이. 아, 진짜 PD님! 휴가 가고 싶은 데를 낑겨 넣으시면 어떡해요? 암튼 가사에 삼매봉이랑 외돌개가 나오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 있는 건지 생각해보세요. 이제 아시겠쥬?
1: 네, 오늘은 창호가 우리 민요 이하홍 타령을 퀴즈로 가져왔네요. 어느 지역 민요인지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가사에 이런 대목이 있었죠. 자, 삼매봉과 외돌개가 있는 곳을 알면 답이 금방 나올 것 같은데요.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강원도, 2번 경기도, 3번 제주도, 4번 하와이. 자, 힌트 드리자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이다. 어딘지 아시죠?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니까요. 한번 도전해 보시지요. 자, 정답 보내시는 동안 이한철과 국립국악원이 함께했습니다. 이야홍 타령 듣습니다.

국립국악원 이한철이와 함께한 이야홍 다령 듣고 왔습니다. 자, 창호의 퀴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창호가 오늘은 우리 민요 이야홍 다령, 방금도 들려드린 이 이야홍 다령을 들려드렸고요.

0: 이 노래는 어느 지역 민요인지 맞춰보시는 것이 퀴즈였습니다. 1번 강원도, 2번 경기도, 3번 제주도, 4번 하와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이다. 이 결정적인 힌트를 드린 덕분인지 정답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창으로부터 오늘 퀴즈 정답은 과연 무엇일지 정답 발표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3번 제주도였어요.
0: 그렇지.
1: 근데 한철이 삼촌.
0: 응?
1: 삼촌이 부른 이하옹 타령도 됐다 좋아가지고 지가 맨날 듣거든요.
0: 오.
1: 그 노래 가사는 좀 이따 2부에 나오는 안녕하신가요 이모가 썼다주.
0: 맞아. 난 있잖아 이야옹 야옹 하는 소리가 고양이 울음소리처럼 들리더라고. 그래서 밤에 고양이가 혼자 산책하는 그런 모습, 그런 걸 가사로 옮겼잖아. 안녕하신가요 이모도 잠시 후에 멋지게 우리가 만나보자.
1: 지도 알아요.
0: 아는구나.
1: 근데 한철이 삼촌, 오늘 당첨자는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거 맞죠?
0: 아, 그렇지.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국악방송 누리집 창호의 드린 햇살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당첨자분들께 개별적으로도 문자 드리니까요. 저희에게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보내주시면 선물 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 또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더 튠의 노래와 연주로 역시 제주 민요로 만든 음악입니다. 둥글의 당실 듣습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총사령관님이란 호칭이 마땅하겠으나 오늘은 아버지의 여식으로서 드릴 말씀이 있어 편지를 씁니다. 저는 곧 최전선으로 가고자 합니다. 여자의 몸으로는 위험하다고 다들 말려하지만 아버지께선 제게 대안의 잔다르크가 되라고 하셨죠. 그러니 저의 뜻을 지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의 딸 지보경. 회복할 복 영화영. 그녀의 이름은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로 떠난 남편을 다시 만나길 고대한 어머니가 지었다고 합니다. 보경이 5살 되던 해에 드디어 만주로 건너가 아버지를 만났지만 거주지를 자주 옮기며 살아야 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녀는 학업을 성실히 이어나갔고 더 깊은 배움의 열망을 아버지께 편지로 호소하기도 했다죠. 하지만 늘 집을 떠나 있던 아버지에게서 온 답장엔 어머니한테 바느질이나 잘 배워서 좋은 혼처 골라 시집이나 가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보경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편지를 찢어버리고 이제 당신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답장을 보냈죠. 그 편지를 받고 아버지가 많이 우셨다는 건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지보경의 나이 18살이던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됐는데요. 임시정부 가족들과 함께 피난을 다니던 그녀는 어느 날 일본군의 폭격으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지보경은 깨달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전쟁을 빨리 끝내는 일이라는 것을. 그녀는 결국 자신도 광복군이 돼 직접 싸우기로 결심했는데요. 그녀의 아버지는 조국 독립하는데 남자 여자 가리겠느냐 라며 이번엔 흔쾌히 허락합니다. 광복군 성립 초기부터 참여해 여러 활동에 힘을 쏟은 대한의 잔다르크 지보경.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위대한 이름입니다. 광복 81주년 기념 국악방송 특별 캠페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 저는 국악인 최예림이었습니다.

광활한 대자연에서 태어나 자연과 삶을 그려온 노래 요들. 흉성과 두성을 오가는 독특한 기교로 삶의 생기를 표출하고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목동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노래입니다. 아리랑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과 위안의 노래. 아리랑과 요들은 태어난 곳도 부르는 방식도 다르지만 거대한 산맥을 타고 흐르는 그 소리에는 삶을 향한 민초들의 꿋꿋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타요가 부르는 아리랑 요들송. 푸른 산맥을 메아리치는 듯한 그 힘찬 생명력이 삶에 지친 우리의 일상에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산타요가 부르는 아리랑 요들송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뭔가

잠들

0: 울으라 한없이 몰고 가지 않고 가며 잘 놀소가 젊은 청춘의 일말이 허고 들고 치면 쓰고라 오세.
1: 이한철의 청오이들이 내 쌀 2부 첫 음악은 김소희 명창의 소리로 단가 망고강산 들었습니다. 이 단가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판소리를 본격적으로 부르기 전에 목을 풀고 가다듬기 위해서 부르는 짧은 노래잖아요. 수많은 단가가 있지만 여타의 단가에 비해서 이 망고강산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반으로 살펴보더라도 20세기 전반 녹음된 이화중선, 박녹주, 김추월, 김차돈 선생님 등의 목소리로 녹음된 SP 음반이 있으니까 말이죠. 망고강산,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경치를 유람하는 즐거움을 담고 있는 음악 듣고 왔습니다. 자, 이한철의 청오이들이 내 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자, 간질간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댄스 본능을 자극하게 하는 미디엄 템포의 디스코 음악 가지고 왔습니다. 미디엄 템포요. 중간 템포니까 막 아이고 하면서 막 부대껴가면서 춤추는 그런 음악은 아닌 거죠. 대놓고 추는 춤을 위한 노래라기보다는 은근히 은근서슬

살짝 댄스를 하기에 좋은 그런 음악입니다. 춤의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스텝이 잠깐만 오른쪽 먼저인가 왼쪽 먼저인가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적당히 흐느적 왼쪽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흐느적거리기에 딱 좋은 막 춤추기에 딱 좋은 음악입니다. 보컬리스트 듀랜드 존스가 이끄는 팀입니다. 듀랜드 존스 앤더 인디케이션스의 음악 The Way That I Do 함께 들으면서 흐느적 해볼까요?

듀랜드 존스와 인디케이션스가 함께한 The Way That I Do 함께 들어봤습니다. 아 진짜 손, 발, 어깨, 엉덩이 댄스를 유발시키는 신경세포를 일깨우는 노래. 저는 이 노래 들으면 마이클 잭슨의 Rock With You, 비지스의 Night Fever 이런 댄스곡들, 디스코 음악 특히 떠오르더라고요. 자,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초대석 있는 날이잖아요. 우리 동네 슈퍼스타, 오늘은 안녕하신 가영이 출연할 예정인데 안녕하신 가영의 목소리 만나기 전에 순비소리, 노래 속에 담겨있는 목소리부터 먼저 만나고 잠시 후에 안녕하신 가영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신가요? 형의 숨빗소리 듣고 왔습니다. 자, 우리 동네 슈퍼스타 이제 만나게 될 텐데요.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오늘 안녕하신가요? 형은 어떤 옷 입고 왔나? 화장 잘 먹었나? 확인하시면서 얘기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나보죠.

0: 동네 슈퍼스타. 오늘 모시는 분은 평범한 하루에서 작은 감정들을 죽고 모아서 오래 남는 문장과 노래로 만들어온 음악가입니다. 이름처럼 오랫동안 우리의 안부를 물어온 싱어송라이터 안녕하신가요?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드디어 나왔네요.
0: 그러니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존경하고 좋아하는 싱어송라이터인데 언제 모시나? 아주 특별한 날 모셔야지.
1: 저는 반대로 뭐, 왜 안 불러주시지? 아,
0: 그랬나요? 아,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또 국악방송 창호의 드린 햇살에는 또 처음 찾아오는 것 같은데요. 새해 앨범과 같이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안녕하신가요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신가요. 원래 좋아서 하는 밴드의 베이스 그쵸. 연주자로 우리가 맞아요. 처음 봤잖아요.
1: 맞아요, 그때. 맞아요.
0: 지금 좋아서 하는 밴드의 소년 씨도 네. 저희 월요일 코너를 또 맡고 계시고.
1: 네, 안 그래도 봤어요.
0: 베이스를 어떻게 시작했냐부터 한번 얘기가 가볼까요?
1: 와, 이거는 이제 좀 전생 같은 이야기인데요. 원래는 그냥 막연하게 좀 음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클래식 쪽이랑 그렇게 잘 맞지가 않더라고요.
0: 뭔가 아, 클래식 음악도 도전해보긴 했나요?
1: 어렸을 때 이제 클래식 피아노 같은 거를 아. 이렇게 연주했었는데 또 피아노에 큰 흥미가 없었어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음악을 좋아하고 있다가 고등학생 때 이제 기타를 배워야겠다 생각해서 실용음악 학원에 갔다가
0: 갔었어요. 네.
1: 이제 베이스가 네 줄이길래 그냥 수강 신청을 했어요.
0: 그 대신 소리도 크잖아요.
1: 모르고. 예. 근데 피크도 안 써도 된다 그러고 이제 그냥 좀 더 크고 멋있길래 그냥 소리도 모른 채로 했는데 너무 그 소리가 제 취향인 거예요. 저음에 딱 그 그래서 아 이게 약간 운명인가 싶어가지고 즐겁게 시작을 했었어요.
0: 오, 그래서 이제.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에이. 아 여기 좋은 학교입니다. 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학교
1: 예전에
0: 아닙니다.
1: 출강하셨었잖아요.
0: 아, 그렇게 됐죠. 네. 실용음악과를 졸업하고
1: 그때 대단했죠. 네.
0: 2009년부터 2013년 좋아서 하는 밴드의 에이. 멤버로 맞아요. 활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솔로로 활동을 이제 시작했는데 네. 솔로 데뷔한 지도 이제 13년
1: 네, 거의 그 정도가 됐네요. 벌써.
0: 됐네요. 와. 오랜만에 제가 청취자 네. 여러분들 대신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1: 네.
0: 왜 안녕하신가요라는 활동명을 썼는지
1: 이게 처음에는 본명으로 활동을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네. 그래도 좀 분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0: 본명이 백가영입니다.
1: 네, 아직도 신가영인 줄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0: 안녕하신가영.
1: 네, 그래가지고 아 이제 이름이 가영이니까 음운영이어서 이왕이면 좀 안부를 묻는 느낌으로 친근하게 다가가야겠다. 약간 말장난으로 시작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이름이 됐어요, 진짜.
0: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전 사실 근데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에. 안녕하신 가영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고. 에. 근데 이제 속으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하려고 하는데 뭘 물어봐.
1: 아, 그러게요. 다 정해놓고.
0: 답정도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근데 만약에 막 활동 20주년, 30주년 에이. 나이가 더 들어서 에이. 안녕하신가영이에요 라고 하면 그쵸, 너무 무게감이 약간... 없고 장난스러운 거 아닌가? 에이. 그렇게 될까 사실 마음이 이만큼은 에이.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더 좋더라고요.
1: 진짜요? 오히려 약간 할머니쯤 되면 야, 귀엽게 포장하신 중년은 약간 애매하긴 한데 네.
0: 아, 맞아요. 그럼 발음하기도 좋고 네. 친숙한 느낌도 좋고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시간이 네. 흐를수록 하게 됩니다. 자, 오랜만에 새 앨범이 나왔어요.
1: 네.
0: 2021년 앨범 이후로 이제 처음으로 내는 거니까 5년 만에 앨범 냈잖아요. 네. 이 앨범 어떤 건지.
1: 원래는 여름 앨범을 낼 생각은 없었는데 그동안 이렇게 쌓인 곡들을 보니까 여름의 냄새를 이렇게 많이 담고 있는 그런 곡들이 많더라고요. 오. 그래서 나의 곡들을 한번 여름 느낌에 맞게 수집해보자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곡을 좀 추려보니까 이제 여름 수집이라는 앨범으로 낼 수가 있겠더라고요.
0: 아.
1: 네, 그래서 딱 모아놓으니까 딱 큰 그림이 그려져서 그때부터 빠르게 작업을 해서 앨범으로 내게 됐어요.
0: 특히나 앨범 제목이 여름 수집이잖아요. 네. 안 그래도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1: 아,
0: 왜 수집이란 단어를 썼을까? 아, 음악들을 이렇게 고르는 과정?
1: 네,
0: 그게

0: 표현된 앨범 제목이네요.
1: 에.
0: 좋습니다. 그 사이에 또 많은 일이 있었어요.
1: 너무 많은 일이
0: 5년
1: 있었죠.
0: 사이에. 음악적으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1: 그쵸.
0: 그래서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앨범 작업이 아니었을까?
1: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음악을 좀 이제 다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자연스럽게 뭐 진부하지만 시간이 많은 것들을 또 해결해 주니까 예.
0: 해결해졌고.
1: 자연스럽게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또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한동안 활동을 안 하고 못 하다가
1: 네.
0: 공연했을 때 제가 공연 봤잖아요.
1: 에.
0: 근데 공연 거의 한 20곡을 부르더라고요. 아, 저분은 음악을 해야지 오히려 더 기분이 더 올라가고 건강해지고 그런 사람이구나. 안녕하신가요? 그런
1: 그런가
0: 걸그
1: 봐요.
0: 공연 통해서 제가 또 느꼈답니다. 말 나온 김에 신곡 듣죠. 사랑을 하면 안쓰러워져? 요거 곡
1: 네.
0: 소개도 좀 부탁드릴까요?
1: 네, 이 곡은 또이 앨범의 타이틀곡인데요. 제가 좀 힘든 여러 일들을 겪고 나서 제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이렇게 바라봤는데 되게 눈이 슬퍼 보이기도 하면서 저를 되게 안쓰럽게 바라보는 눈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눈을 보는데 문득 슬퍼지면서 아,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염려하면 이렇게 저런 상대방을 저렇게 바라보는구나라고 많이 좀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주변을 봤는데 제 주변 사람들이 또 한철님까지 포함해서 다 똑같은 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극 쓰게 된 곡이에요.
0: 와, 누군가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도 잘 잡아채셨네요. 여름 수집 중에는 그 시선을 잡아챈
1: 시선도 수집한 걸로.
0: 그러니까요. 사랑을 하면 안쓰러워져. 함께 들어보죠.

0: 아, 감동적인 가사.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사가예요, 여러분. 그분을 모셨습니다.
1: 극찬입니다.
0: 안녕하신 가영의 신곡 사랑을 하면 안쓰러워져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앨범의 수록곡 저도 지금
1: 네.
0: 계속 반복 청취하고 있고요. 타이틀곡
1: 감사합니다.
0: 외에도 좋은 노래 많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앨범 발표와 함께 6일의 썸머라는 공연도 하셨잖아요.
1: 네.
0: 6일간 35곡을 부르셨다고요?
1: 네, 35곡을 이제 샌리스트를 다르게 해가지고
0: 아니,
1: 불렀어요.
0: 그러니까 35곡, 35 나누기 6. 그래서 하루에
1: 그쵸.
0: 요만큼씩 부르고 했다. 이거 아니죠?
1: 아, 아니죠, 아니죠.
0: 아, 이 공연할 때 곡을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1: 이번에는 더 많이 불러가지고 한 24곡 정도씩 매일 불렀는데요.
0: 우와.
1: 이게, 네.
0: 막 나중에 가니까 본인이 신청곡을 받더라고요. 아, 뭐 말해보세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막 이런
1: 아, 맞아요. 아, 나
0: 식으로.
1: 틀려요, 근데.
0: 6일 동안 공연하는 거 이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체력적으로는 어땠어요?
1: 그래서 원래는 6일 연속으로 공연을 했는데,
0: 네.
1: 이제 또 평일에 오시기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이제 뭐한해한해 계속 무르익어 가니까, 3일씩 나눠서 해야겠다 생각해서 2주에 걸쳐서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0: 오, 금토일 금토일 이렇게
1: 에이.
0: 2주에 걸쳐서 공연했습니다. 7월
1: 다음에는,
0: 17일부터
1: 네.
0: 26일까지.
1: 맞아요.
0: 와, 선곡이 계속
1: 네.
0: 바뀐다고 하니까요.
1: 네.
0: 어떤 분들은 매일 공연 보신 분도 있을 것
1: 네,
0: 같아요.
1: 한 두세 번씩 오시는 분들은 정말 많으시고요. 6일 다 오신 분들도 계셨고,
0: 우와.
1: 한 다섯 번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똑같은 샌리스트를 참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0: 우와.
1: 그래서 옷도 매일 이제 착장도
0: 다르게 입고.
1: 바꾸고, 이제 저는 완전한 인디펜던트니까, 스타일리스트도 하고, 편곡도 하고,
0: 하고,
1: 북치고
0: 연주도
1: 장구치고, 네,
0: 하고.
1: 말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0: 그랬군요. 예전 노래들도
1: 네,
0: 꽤 불렀을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0: 부르는 과정, 연습하는 과정에
1: 네.
0: 오래된 내 노래, 그리고 굉장히 여러 번 불렀던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다가온 노래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거는 매번 공연할 때마다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떤 공연을 할 때는 이 곡이 좀 새롭게 느껴지고, 가사를 괜히 곱씹게 되고, 이런 곡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10분이 늦어 이별하는 세상을 자주 부르는 곡인데도 불구하고,
0: 예.
1: 이 곡을 처음 썼을 때그 가사를 내가 어떻게 썼었더라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관객들이랑 좀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네, 공연이었어요.
0: 와, 맞아요. 특히 이제 가사에 무게중심이 있는 음악들은 가사의 글귀가 요렇게도 보였다가 또 저렇게도
1: 네,
0: 보이고,
1: 맞아요.
0: 옛날에 프리즘 그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1: 네,
0: 햇볕에 따라서 색깔이 막
1: 맞아요.
0: 다르게 느껴지는데, 특히 안녕하신 가영의 가사가 그렇더라고요. 막 저 순비 소리 그 가사도 되게
1: 순비 소리가 참
0: 좋아하는데.
1: 명곡인데.
0: 왜? 명곡.

0: 이건 뭔가 자기가
1: 우리 말더라고요.
2: 그런데 그거 좋아하다가 좋아하다가 좋아하다가 어느 날 턱 봤는데 에이. 전혀 다른 느낌으로 가사가 탁 다가오더라고요. 네. 자, 이번 앨범 소개글 찾다가 네. 눈길이

0: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고
1: 특히 공연 중에 언니 예뻐요
0: 뭐 언제나 좋아요 뭐 응원하고 있어요 저는 항상 좋은 댓글들이 거의 대부분이어가지고 예. 이번이 또 여름 수집이어서 아 사람들의 댓글 좋았던 댓글들도 한번 수집해봐야겠다 그래서 앨범 소개글도 제가 요즘은 많이 쓰고 있는데 예. 쓰고 이제 마지막으로 탁 댓글 수집을 하고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어요
1: 우와 제가 댓글 중에 네. 눈에 보였던 곳은

0: 만들 때 그때 이제 작곡을 하고 작사를 부탁드렸잖아요.
1: 맞아요.
0: 우리 라디오에서도 매일
1: 오,
0: 나가요.
1: 여기서 진짜 많이 틀겠네요.
0: 예, 로고송으로도 쓰고 제가 또 공연 때도 많이 부르는데 이하옹 타령이랑 싸름.
1: 싸름
0: 예,
1: 맞아요.
0: 그거 만들 때 제가 이하옹 고양이 소리 같다고 이걸로 뭐라도 해달라고 그랬더니 엄청난 이야기를 가사 속에 담아주셨어요.
1: 저도 제 것만 하다가 이제 항상 이제 외부 작업 약간 목말라 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또 약간 장르도 좀 색다르고 그래서 진짜 재밌게만 작업했던 기억이에요.
0: 싸름도 그랬고 제가 보통 가사 받으면 다른 분한테 가사를 잘 부탁드리진 않아요. 자주 부탁드리진 않아요.
1: 또 직접
0: 근데
1: 많이 쓰시니까.
0: 예, 직접도 쓰니까. 근데 제가 상상하지 않았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사에 담겨 있고 보통 작곡가가 가수가 작사가한테 부탁했을 때 요 좋은데요. 점점점
1: 맞아요.
0: 다만으로 시작되는 뭔가를 이제 부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두 곡은 그냥 바로바로 그대로 다 노래
1: 빨리.
0: 불렀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또
1: 또 저희가 뭐
0: 아리수
1: 캠페인 송
0: 아리수
1: 같은.
0: 아리수 서울 상수도 예 아리수 캠페인 송도
1: 저는 이제 그거
0: 가사를
1: 작업하면서 나는 경기도민인데
0: 아 맞네.
1: 아리수 작업해야 되나?
0: 그렇지만 지금 계신 곳에서
1: 네.
0: 서울의 수도가 상수도
1: 홍보대사?
0: 수도
1: 네.
0: 그쪽에서 오잖아요.
1: 아, 그렇긴
0: 수도물이
1: 하죠. 그렇긴
0: 양평
1: 하죠.
0: 쪽에서.
1: 예, 연관이 있어요, 사실.
0: 그니까요. 와
1: 아,
0: 좋습니다. 말로운 김에
1: 재밌었어요.
0: 우리 그중에 한곡 들어볼까요?
1: 너무 좋죠.
0: 이한철 안녕하신가요? 이 함께 만들고 함께 불렀습니다. 혼자라도 좋아 듣고 오겠습니다.

0: 짠. 좋네요. 오랜만에 들었더니. 아, 안녕하신가요? 진짜. 이한철이 함께 부른 혼자라도
1: 좋아.
0: 좋습니다. 와, 노래 만들 때
1: 네.
0: 뭐부터 써요? 멜로디? 가사?
1: 저는 대부분 가사.
0: 가사.
1: 네, 가사를 쓰다 막 저는 막 이렇게 막 메모 같은 걸 되게 많이 하는 편이어서
0: 예.
1: 메모하다 보면은 이제 가사가 되고 가사 안에 좀 어느 정도 멜로디가 숨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이제 그렇게 좀 발굴하는 느낌으로.
0: 우와, 저는 반대인데.
1: 아 진짜요?
0: 멜로디 안에 가사가 숨어 있다고.
1: 아 진짜요? 저희 팀해야겠네요.
0: 가사 쓸 때 계속 저는 이제 가사를 힘들겠습니다. 멜로디 만들고 정말 행주 짤듯이 짜듯이
1: 아, 진짜요?
0: 그렇게 짜는데.
1: 믿을 수 없어.
0: 그래서 정말 안 될 때는 계속 반복시 듣다 보면
1: 아, 좀 들리는
0: 멜로디가
1: 것 같아.
0: 말해주는 가사가 있어서
1: 저는 반대예요.
0: 그래서 가사의 폭이 좁나?
1: 아, 저희 좀 바꿔서 이렇게 작업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1: 저도 이렇게 넓히고 싶은데 이게 좀 약간 작업 방식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바꾸고 싶어요.
0: 글을 쓰고 이제 글이 말해주는 멜로디를
1: 하고 싶은 말이 좀 생겨야 뭔가 이 곡으로 발전하는 느낌?
0: 오.
1: 그렇게 작업이 계속 되고 있어요.
0: 네. 근데 아까도 뭐 어떤 시기에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던 그 눈빛 그런 거를 기억했다가 곡으로 옮기고
1: 받고.
0: 하는데 그러면 메모를 많이 해요?
1: 네. 이렇게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도 이것저것 많이 써놓고 뭐 어디 혼자 있거나 하면은 뭐 약간 끼적거리는 행동을 되게 많이 해서 저는 혼자 있을 때 막 이상한 생각도 많이 하고
0: 그런 것들을 다 글로 써 놓고 나중에 그게 멜로디라는 날개를 달아서 음악이 되는 거네요.
1: 맞아요.
0: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제가 누구를 왜 봤지? 안녕하신가요 형의 메모장?
1: 에?
0: 그걸 이제 봤는데
1: 아,
0: 같이 작업할 때 제가 물어봤어요.
1: 네네네.
0: 이렇게 할 일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1: 아.
0: 이렇게 다 적어 놓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루에 한 가지씩 할 일 중에서 하나는 꼭 마침표를 찍는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저는 그 이후로 그 얘기가 제 머릿속에 항상 자리하고 있는데
1: 하루에 한 가지만 마침표를 찍어도 사실은 성공이니까 하나도 못하고 넘어가는 날들이 많잖아요.
0: 우와, 그래서 제 주변에 가장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 중에 한 사람이시거든요. 이런 자기만의 규칙이 있구나라는 걸 그때 배웠죠.
1: 근데 요즘은 세상이 좀 바뀌어서 이렇게 사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들거든요.
0: 맞죠, 맞죠.
1: 맞겠죠.
0: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하루에 하나씩 마침표 찍는 거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책도 냈어요. 언젠가 설명이 필요한 밤.
1: 엄청 오래 전에 내긴 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블로그 같은데 일기 같은 형식으로 쓰고 싶은 이야기대로 막 썼는데 출판사 제의를 받아가지고 또 그걸 모아서 에세이집으로 냈던 책이 있어요.
0: 그럼요. 진짜 그렇게 많이 쓴 글이 있는데 멜로디 안에만 가둬놓기는 아쉽잖아요. 잘 하셨고요. 새 앨범을 냈고 공연도 잘 마쳤어요.
1: 네.
0: 어때요? 이번 활동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뭐 평소 때랑 좀 다른 그런 기분이 느껴질까 싶어요.
1: 일단은 앨범 작업을 하면서 너무 바빴어가지고 바쁜 와중에 이제 공연 준비까지 하면서 굉장히 휘몰아치는 여름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다 발매도 됐고 공연도 잘 마쳤고 해서 이제 여름을 좀 즐기는 단계거든요. 계곡도 많이 놀러 가고.

0: 음악 활동보다 좀 개인의 삶을 더 즐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그러셨군요. 이제 새 앨범 내고 공연도 하셨으니까 저하고 작업하셔야죠.
0: 아, 그쵸, 그쵸. 쉬지 않아야죠, 또.
1: 그것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0: 네.
1: 자, 끝곡 남겨두고 있는데요.
0: 네.
1: 앞서 그책 이름이기도 한 언젠가 설명이 필요한 밤. 와, 이 가사도 진짜 끝내줘요. 눈을 감으면 눈을 뜨면 네가 안 보이는데
0: 네.
1: 눈을 감으면 보인다. 이거잖아요, 그죠? 자, 좋습니다. 언젠가 설명이 필요한 밤 함께 들으면서 싱어송라이터 안녕하신 가영과의 시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취빔 본데 나와주셔서
0: 아니에요.
1: 감사드립니다.
0: 또 불러주세요.
1: 네. 자, 안녕하신 가영의 언젠가 설명이 필요한 밤 들으면서 저도 끝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다잘될 겁니다.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올해 방일영 국악상 수상자로 뽑힌 서도소리 명창 오봉려 여사가 상금 3천만 원을 고스란히 호학을 위해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제가 젊어서 가르쳤던 대학교와 제자가 교수로 나가는 대학에

0: 반씩 나누어 내놓겠습니다. 다시 못할 줄 알았던 서도 소리를 서울서 하고 심지어 평양까지 갔다 왔으니 저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시오. 19평 아파트에서 그리 넉넉치 않은 살림을 꾸려가는 오여사이기에 그가 내놓은 상금 전액은 더 의미가 있다. 1999년 11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오복녀 명창은 1913년 평양에서 태어나 16살에 서울로 왔는데요. 전쟁 통해 남편과 세 자녀를 잃고 오직 서도소리 전승에 온 힘을 쏟는 것으로 그 아픔을 승화시켰죠. 1990년 오복녀 명창과 함께 평양에 가서 공연했던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예능 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일생을 통해서 잊을 수가 없는 또 오복녀 선생님과의 아주 정말 귀중한 추억이죠. 평양 큰 무대에서 서도소리를 불렀으니까 수심가에다가 뭐 남봉가에다 부르고 하는데 거기서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하고 웅성웅성 왜냐하면 그 개타령할 때 성대묘사도 하고 하니까 막 웅웅웅 하더라고. 그 조용하던 거기서 그리고 이제 나오니까 그 안내원 말하자면 그분들만 안내원 동무 그분이 엄지를 척을 하면서 최고라고 우리 여기서는 쇳소리 안 된다. 근데 선생님 같은 그 깨꼬리 최고다 최고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상수리가 선생님 고향이었었는데 그 상수리를 이제 찾아달라고 며칠 있다가 아유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다 그거 해가지고 상수리라는 거는 없어졌다고 이렇게 와서 얘기하더라고. 그랬겠죠. 선생님은 굉장히 서도소리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하셨어요. 이북에서는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때 당시도 없어져서 그렇게 아쉬워하시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사명감이 불타서 정말 얼마나 그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누구라도 오면 그런 열정이 소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르칠 때 왜 수 놓는 거 옛날에는 이게 뜨고 한땀 이렇게 놓잖아요. 나를 그냥 한땀 눈썹 심듯이 하나하나 그렇게 심어주셨어. 너무나 그렇게 하시니까 난 정말 너무나 괴로웠었어요. 지금 같으면 이제 그렇게 하면 다들 달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 정성과 온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가르쳐주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 서도소리를 남기겠다고 이 남한 땅에 그런 결심을 가지고 정말 놀라워요. 선생님이 그렇게 나하고 그렇게 정말 진짜 그런 정이 없어 선생님하고 근데 그렇게 정이 그렇게 들었는데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 선생님 지금 살아계셨으면 내가 너무 할 말이 많아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건 이렇죠. 제가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잘 깨달았어요 이러면서 선생님 하면 선생님 굉장히 기뻐하실 텐데 그때 선생님한테 그렇게 공부하면서는 그때는 몰랐어. 지금은 선생님 가르쳐주신 게 너무 여기 감겨있어서 술술 오래오래 한 번씩 풀려나와요.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복녀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예능 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이야기와 음악, 노래, 춤, 놀이가 한데 어우러지는 국립국악원 연희판 흥으로 있는 세상이 8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우리 전통 연희의 다채로운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종합예술 무대인데요. 먼저 문국과 비나리로 공연의 시작을 알리며 관객들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고요. 이어 전국 각지의 다양한 전통 기예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팔도 연희 난장이 펼쳐집니다. 각 지역의 개성 넘치는 연희와 역동적인 퍼포먼스가 무대를 가득 채우며 보는 재미를 더합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선 권원태 줄타기 명인이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도 준비됐는데요. 재치 있는 입담과 해악까지 더해져 전통 줄타기의 진짜 매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 연희가 지닌 흥과 신명 그리고 함께 어우러지는 즐거움을 온몸으로 느껴보고 싶다면 연희 판 흥으로 있는 세상에서 신나는 우리 전통의 판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쌓일수록 더 깊어지는 우리 전통의 멋을 만날 수 있는 무대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이어져온 가락과 명인의 예술 세계를 가까이에서 느껴보는 공연 소식입니다. 먼저 정회천 명인의 최옥산재 함동정월류 가야금 산조입니다. 오는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도남은 국악당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무대에선 최옥산의 가락을 바탕으로 함동정월 명인이 다듬어온 최옥산재 함동정월류 가야금 산조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오랜 시간 이어져온 산조의 멋과 명인의 해석이 어우러지는 품격 있는 무대가 될 것 같네요. 이어서 정준호 고수의 판소리 다섯 바탕 완북 시리즈도 만나보시죠.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은덕문화원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조금 특별한 무대입니다. 이 판소리에서 북은 단순한 반주를 넘어 소리꾼의 호흡을 이끌고 이야기의 감정을 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37년 동안 고수의 길을 걸어온 정준호 고수가 판소리 다섯 바탕 전곡의 북 반주를 완주하는 완북에 도전합니다. 8월 21일엔 흥보가, 22일엔 심청가, 23일엔 춘향가, 24일엔 수궁가, 마지막 날인 25일엔 적벽가가 이어지는데요. 매일 한바탕씩 판소리의 깊은 이야기와 힘찬 북장단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 전통음악이 가진 깊은 울림과 매력을 느껴보는 특별한 시간 만끽해 보시죠. 국악관현악의 새로운 미래를 만나는 시간, 젊은 작곡가들의 다섯 가지 상상이 무대 위에 펼쳐집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의 2016 작곡가 프로젝트가 오는 8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공개 모집과 시연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 다섯 명의 작곡가가 새롭게 만든 창작 국악관현악 작품을 선보이는 무대인데요. 먼저 이재준 작곡가의 신도림역 그 혼잡함에 대하여, 이 곡은 신도림역의 안내방송, 열차 도착음, 개찰구 소리처럼 일상의 소리를 국악기로 재해석해 바쁜 현대인들에게 유쾌한 공감과 위로를 전합니다. 김사나 작곡가의 섬그늘은 제주 칠머리당 영등구세의 선율을 바탕으로 구세의 치유와 정화의 울림을 국악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이어 박다은 작곡가의 복사꽃 노름은 신선들이 복사꽃 동산에서 즐기는 풍류를 음악으로 표현하고요. 정지훈 작곡가의 역금 능선은 산을 오르는 여정을 삶에 빗대어 농악의 신명과 에너지를 담아냅니다. 마지막으로 박준석 작곡가의 쇠의 꿈은 설화 속 요괴 불가사리를 새롭게 풀어낸 작품으로 잠들어 있던 쇠가 깨어나는 순간을 묵직하고 환상적인 선율로 그려냅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2016 작곡가 프로젝트에서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보시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피리라는 악기는 몸체가 작아서 외형만 보면 연약한 소리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소리를 들어보면 그 자그마한 몸체에서 어떻게 그런 윤기 있고 힘 있는 소리가 나는지 의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피리 소리가 크게 날 수 있는 건 바로 길고 큰 리드 덕분인데요. 가느다란 대나무 관대에 리드를 꽂고 숨결을 불어넣으면 그 자그마한 피리가 마치 저절로 부피가 커지기라도 한 듯 우렁차면서도 윤택한 소리가 뿜어져 나옵니다. 연주자는 소리의 크기에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고요. 다양한 주법을 써서 매력적인 피리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연주자의 역량에 따라 더욱 무르익고 매력적인 소리 들을 수 있는데요. 오늘 짙은 초록빛 숲향기를 머금은 피리 소리 들으면서 산책길 시작할까 합니다. 상령산 듣겠는데요. 정재국의 피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